자,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Moonlight Shadow, 마이크 올드필드의 노래였습니다. 마이크 올드필드는 그야말로 이제 멀티 뮤지션이죠. 모든 악기들을 전부 다 연주할 줄 아는. 예전에 80-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멀티 연주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기타면 기타, 베이스 기타면 베이스 기타, 드럼이면 드럼, 뭐 이렇게 건반이면 건반, 이렇게 딱 특화된 악기들을 다뤘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의 특징은 멀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있어요. 뭐 아코디언도 하고 건반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리도 불고 뭐 이제 이런 참 그 재주꾼인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음악적인 기초가 확실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조윤정 씨라고 있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님이 오늘 파주에 가시니까 녹방이겠죠. 페스티벌 보고 싶당 그러셨어요. 네, 녹방은 아닙니다. 생방이죠. 저는 오늘 사회만 보기 때문에 뭐 미리 가서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방을 하고 파주 포크 페스티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으로 갑니다. 오늘 오실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 전야제가 있었어요. 네, 어제 전야제 보신 여기 온세미로님이 오셨었네. 전야제에서 러닝메이트 동준님 공연 봤어요. 청바지에 통기타 메고 흰 자켓. 흰 자켓은 아니었고 하늘색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 보신 분 계시네요. 4627번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을 신청합니다.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강화 길상면에 있는 산책 돈가스에서 지금 듣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휴, 사진들 많이, 이분이 8411번으로 저 어저께 전야제 제 사진을 찍어주셨네요. 아, 잘 찍으셨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청곡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패티 라이언의 You're My Love, You're My Life, 사라의 Tokyo Town, 그리고 엔지 골드의 Each Up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괜찮았죠? 5000번, 어이, 번호 좋으시네. 5000번이에요, 번호가. FM 팝스의 광장에는 언제나 동준 DJ님이 우뚝 서 있어서 늘 즐겁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잠시나마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시간. 고맙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시네요. 이 시간에 진짜 세상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9854번으로 화려한 싱글이든 더블이든 자연을 즐기기 좋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아, 햇살은 조금 뜨겁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 구름 한 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름이 아주 예쁘게 하얗게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4105번으로, 아, 제가 예전에 창신골 노래자랑에서 춤으로 1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셨어요. 설여심님이 결혼식 뷔페에서 식사하고 신랑 고등학교 친구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엄청 졸렸었거든요. 음악 때문에 잠이 확 눈이 번쩍 깹니다. 신나게 어깨 흔들며 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에이, 고맙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신나게 흔드셨으니까 한번 땡기셔야죠. 레이프 가렛, I was looking for someone to love. 바벨츠의 Sentimental Lady.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신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이너에서 에이미 그랜트의 Every Heartbeat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호레노츠님이 아 저녁에 스케줄이 있음에도 생방을 하시다니요. 이런 게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그러셨습니다. 아니 무슨 생방은 기본이죠 사실은. 예.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0224번으로 아 지금 베란다 열고 하늘 찍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예쁘네요. 바람도 솔솔 불고요. 오늘도 텔레파시 방송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은 음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뚜뚜뚜님이 어제도 오늘도 파주 갈 텐데 제가 수요일에 중국 대련에서 와가지고 다음날은 단둥 압록강에서 배 타고 어제는 또 여순 감옥에 계셨던 안중근 의사 보고 오고요. 오늘은 대련 동물원에 판다도 보고 맹수, 호랑이, 사자, 곰, 사파리 가려고 사파리? 죄송합니다. 발음 이상. 사파리 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갑니다. 하셨어요. 아, 중국에 계시군요. 그래서 파주에 못 오신다는 얘기죠. 수기님이 지금 해운샵 와서 듣고 있어요.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오늘 사연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와,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8616번으로 제 신청곡은 저번에도 묻히던데 언제 나오긴 할까요? 제가 노래 불렀죠? 언젠가는 나오겠지. 죄송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제널 졸링의 Everlasting Love,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후라메.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포레스텔라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함께 들었습니다. 7761번으로 원곡이 좋긴 하지만 포레스텔라 리메이크도 좋아서 찾아 듣고 있는데 FM 팝스 들으니까 아주 근사하네요. 그러셨습니다. 축복 복동행님이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러셨어요. 갬성별님도 포레스텔라 버전으로 좋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니클님이 목소리 나니까 했는데 원곡보다 더 잘 부르네요. 포레스텔라. 제가 퀸을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이 곡은 포레스텔라가 짱!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폴의 사랑. 닉네임이 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레스텔라 노래 나왔을 때 엄청 좋아하셨겠네. 예. 근데 사실 포레스텔라가 이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제 그 합창 부분이 나오잖아요. Nobody loves me. 뭐 이런 거는 그 퀸의 라이브로는 못 보거든요. 퀸은 이거를 중간에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라이브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중간에 그 동영상을 틉니다. 뒤에 이제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틀고 녹음한 버전을 이제 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연주는 다시 라이브로 돌아가는데 요 그 부분을 퀸은 라이브로 구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포레스텔라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아주 참. 하월시아님이 콘서트에서 들으면 더 멋있는데. 아, 그래요. 예. 콘서트에서 이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하나 보죠. 예. 제가 아끼는 후배 박인영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포레스텔라 공연 음악 총 감독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예.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일날 결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로 심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심방을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잘 안 받고 막 그럴 텐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받는 애들이.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받는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앙 성장하는데 가장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윤근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직접 기독교인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조사를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지금 현재 한 2만 7천여 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자녀신앙 그 성장과 관련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은 확실히 좀 그 이해할 수 있고 아 지금 한국교회 가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가족 종교화 시대의 가정신앙 교육인데요.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모하고 자녀하고 종교 일치도가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와서 지금 거의 8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독교면은 자녀도 기독교고 부모가 기독교가 아니면 자녀도 기독교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 10년간의 10년의 추이 분석을 해본 건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도움받는 게 뭐냐라는 걸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64%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사이에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지금 한국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특히 교회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한 3, 40년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인들이 그 예배에 대한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한 30년 전에는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 만족도가 한 90%가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한 65%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대신에 그런 상대적으로 뭐가 올랐냐 그러면 가족 변수가 좀 올랐습니다. 가족이 지금 9에서 20%니까 두 배 이상 가족에 대한 영향도가 올라간 거죠.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주일날 결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전화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잘 안 받고 막 그럴 텐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전화를 받는 애들이.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화를 받는 애들은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아이들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니까 엄마 몰래 교회를 빠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엄마한테 종속적인 거지 말하자면. 지금 중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왜 안 떠나냐고 물어보면 엄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정도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인데 그 미디어가 지금 1에서 19%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10년 새 유튜브가 생긴 거죠. 그만큼 이제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잘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엄마예요. 어머니가 뭐 1순위하고 1 플러스 2순위 돼 있는데 어머니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그 중고등부, 그러니까 교회 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가 교회 선생님, 네 번째가 교회 친구 선후배, 다섯 번째가 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강하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을 신앙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봤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이 한 1단계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4단계.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쭉 신앙 수준을 레벨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 1단계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부모 신앙 4단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집안의 아이들은 거의 한 82%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부모의 신앙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뭐냐? 교회에서 이건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24%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56%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56%나 된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한국계 같은 현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앙 교육을 교회를 좀 전에 그 받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한테 그러면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쯤 돼요. 24년도에 18%쯤 되는데 이거를 전체 학부모를 기준으로 보니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집에서 실제적으로 시키고 있는 집이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도 그래도 이런 상태가 고무적인 건 뭐냐면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녀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만약에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면 참여하겠느냐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받고 싶은 의향률이 72%나 됩니다. 이렇게 꽤 높은 승투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서울에 지금 3040들의 이제 교회 학교 부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50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맞벌이 비율이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50%가 넘으니까 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 교육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손자, 손녀가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손주에 대해서 양육이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물어봤더니 관심이 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69%가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 좀 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8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데이터 21년 데이터인데 그 전국 보육 실태 조사라고요. 이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조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중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유아 부모들 중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한 돌보는데 이 부모 말고 누가 돌보냐 이걸 물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부모가 한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손자나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해지니까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아들 결혼시켜서 이제 손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하고 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릴 때니까 항상 밤에 한 9시 되면 애가 자는데 그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이제 매일 밤 9시 정도 되면 이제 저희 방으로 애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그러면 이제 그날 아이가 지명한 자가 그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명을 당했으면 이제 걔 방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면 애가 잘 안 자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있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를 키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신앙교육 시키는데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배우질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부모들한테 물어봤는데 손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조부모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65% 되고 담임 목사님 90%가 필요하대지 앞으로 아마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보면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도 바쁘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인데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를 조사를 했다 보면 이 가정예배 드리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가정예배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이 잔소리 시간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겨내고 요즘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을 갖고 뭐 그날에 뭐 목사님 말씀을 갖고 서로 삶을 나누잖아요.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걸 소그룹을 해서 가정 소그룹을 해서 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엄마 아빠도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또 자녀들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아이들 신앙 성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잡힌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교회학교 관련해서 한 7개 집단을 조사했는데 총 한 3,300명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이요. 저희가 중고생들 조사한 건데 학생들이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자들도 교회 학교에 친구가 있는 거하고 친구가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아이들 신앙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친구가 신앙적인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친구를 심지어는 이성 친구까지라도 같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된 친구라면 부모들이 격려해주고 오히려 지원에 지지해주는 것들이 이 아이들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볼까요? 이건 뭐 이번에는 불만족 이유예요.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프로그램 활동, 이건 뭐냐, 교회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때 좀 학생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가 불만족한 그러니까 요인이고 두 번째가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앞에서 잠깐 보면 학생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얼마 될까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 예수를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하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사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연결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만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인데 불만족하는 이유도 두 번째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교회 학교 사역에서는 전도사님하고 이 교회 학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요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도를 물어보면 지지하는 이유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의 비슷한 게 물가 경제가 나와요. 그러거든요. 그만큼 경제나 물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부정 요인이 똑같이 나오는 거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학교 사역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실제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학교 사역자가 새로 와서 역량이 있으면 교회 학교를 확 부흥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교회 학교 사역자가 중요하니까 가정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역자가 누군지를 관심 가져야 돼요. 사역자가 누군지를 관심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뽑혔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정말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고 또 조언도 해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중고등부 예배 활동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하고 찬양해요. 아이들은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아이들 한 절반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찬양이 아이들이 중요해서 그래서 교회 학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친구하고 찬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구를 얼마나 더 많이 사귈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교회 친구 중에서 소외당한 애들 얼마나 될까요?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이너서클인 애들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 소외당한 애들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친구들끼리 잘 사귈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 생활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교사 선생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도 관여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광고문화 만들어서 동네 벽에다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학교를 잘 보세요. 오로지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교사가 다 주도적으로 해요. 심지어는 기도, 뭐 찬양하는 것도 아이들 조금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뭐 물어봤냐면 학생이 기도라든지 뭐 말씀이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한 62% 돼요. 그 다음에 사역자는 89% 절대적으로 사역자도 이렇게 되니까 자 교회 학교 사역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교회 학교 어떤 그 구조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주도성을 좀 주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부모님들한테 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신앙 성장하는데 가장 촉진하는 요소가 뭐냐 물어봤더니 여름 수양하고 겨울 수양인 거예요. 저도 그 여름 수양 때 가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 연초부터 여름 수양의 겨울 수양을 위해서 부모님 교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이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연초부터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잘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름 수양회를 갈 수 있도록 겨울 수양회를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이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교사하고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간의 친밀감이 증대가 학생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얼마나 미치는 중요도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비율이 교사는 78%고 사역자들은 96%예요. 이게 이 정도로 높다니까. 학생들끼리, 근데 과거만 해도요. 과거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학교 친구보다는 교회 친구가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더 친한 자기 삶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교회보다는 학교 친구도 훨씬 많거든요. 이걸 역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신앙 끌어들이려면 교회 친구들 많이 이렇게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에 교회 친구들 좀 불러서 또 밥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친구들 이렇게 같이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하시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현재 교회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한 49% 중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길 것 같습니다. 한 13% 되고요. 세 번째부터 보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한 22% 되고 아예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고 싶다 3%. 다른 종교도 믿지 않고 기독교 신앙도 버리고 싶다라는 친구도 11%예요. 이걸 합하면 37%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를 떠날 예상을 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떠났냐 물어봤어요. 본인들한테도 물어보고요. 교사 선생님한테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는데 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다음 사역자들한테도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왜 떠났냐 이렇게 세 그룹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이탈 학생이 그 맨 왼쪽에 주황색이에요. 맨 왼쪽에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가장 교회를 떠난 이유, 결정적으로 떠난 이유가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가 지루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배가. 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떠나는데 그런데 교사나 사역자들은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 예배나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공부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학업 부담이나 심리적 여유나 부족해서 이게 교사나 사역자는 가장 뭐 그 파란색하고 흰색이 다 높잖아요.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뭘까요? 교사나 사역자들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이 아이들의 세계로 쑥 못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사역자나 교사들이 아이들 세계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마무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학교 사역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가정하고 교회하고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 역할이 있다면 그동안은 100% 아이들한테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사의 영역을 역할을 절반 정도만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절반은 부모한테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모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부모도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부모도 계속 촉진할 수 있게 하니까 교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부모들한테 아이들 신앙 수준도 얘기해주고 아이들 교회 사항도 얘기해주면서 부모들이 자극을 받고 부모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정예배 같은 거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가정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30, 40대 학부모들, 기혼자들한테는 이 가정예배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교사 역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아이들이 그 예배나 설교가 지루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교회학교는 절대적으로 역량 있는 사역자가 중요하니까 그런 사역자들도 이제는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찬양에 대해서 지금 워낙 강하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느끼는 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제 생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때까지 신앙과 아예 단절되지 않도록 가정예배를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게 이 아이한테 좀 기쁜 일이 되게 해주려고
1: 그렇죠.
2: 그런 쪽으로 네,
1: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2: 저의 경우에 얘기해보면 저희 아이가 교회 가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원 가야지 교회 갈 수 없다 막 이랬는데 어느 날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귄 근데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아이한테 막 강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번 강요를 한 게 수련회 한 번만 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가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이어 갑자기 늦지 않게 가려고 하고 네네. 갑자기 또 송구영 신예배까지 가겠대요. 제가 가라고 안 했거든요. 웬가 봤더니 카톡에 친구들이 누구 땡땡아 너 오늘 송구영 신예배 올 거야? 뭐 와야 돼?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한마디였는데
1: 네. 결국 가정 스스로는 좀 어려울 거고 교회랑 같이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사역자들이나 교사들하고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반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그 부모들끼리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선생님하고 또는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간의 소통력을 좀 올리면 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교회 학교에서 좀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좀 현장감 있게도 배울 수도 알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부모님끼리도 서로 친해질 수 있으니까 부모들끼리도 소그룹도 하고 또 그렇게 삶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업스테이지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와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혜인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3사 회장님의 치킨 회동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국가대표 AI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갖춘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교육 부문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이고요.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석사나 박사까지 졸업하셨나요?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AI 기술의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은 너무나 재밌고 이제는 제 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AI 시대에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문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애초에 IT 쪽에 좀 관심이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시작해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불안감에 남들처럼 이제 저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죠. 결과는 광탈. 광탈이라는 단어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속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탈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질문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고 저에 대한 키워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없이 막 저의 작고 큰 키워드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키워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학을 졸업했다는 것과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불현듯 예술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당시 화가들을 도와주는 조합을,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인턴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출근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내려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쏟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가까지요.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패턴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사람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새로운 걸 실현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를 분석하는 힘이 바로 제가 엔비디아 인턴 기회를 잡고 AI 시대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게 했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컴퓨터를 이기려고 코딩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분석하는 힘과 또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가 이 기술을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뛰고 뿌듯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리 후원 기관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관은 후원 아동들의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아서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뭘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또 뽑아서 그 내용을 새로운 또 후원 기획으로 만드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많은 이 손글씨의 데이터, 손글씨의 손편지를 번역하고 이 자료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시급한 아이들의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AI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원 기획 담당자는 이거를 인력의 이슈가 아닌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 손글씨로 쓴 아이들의 편지를 AI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데이터를 다시 AI로 최대한 그 아이들의 뉘앙스를 살린 내용으로 번역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따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원자에게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요. 그리고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빠르게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을 모아 또 좋은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AI가 많은 이 내용들은 해결은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후원 기획 담당자의 동기가 AI 기술을 끌어와 혁신을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AI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는 용처나 내용 측면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AI가 만든 내용보다 사용 환경의 안정성이라는 교육자로서의 핵심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중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갖춘 Safe AI for Kids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AI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되 숙제 대필이나 혹은 악성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AI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놓칠 수 있는 안전이라는 문제를 교사로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만들게 된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AI를 학생들한테 또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저도 한 아이에도 부모로서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묶어서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굉장히 많은 수백만 건의 수백 개의 커리큘럼들을 학습한 AI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답변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립니다.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런 메시지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짜 해야 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대상 중에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 안에 있는 AI 혁신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워크숍인데 이 워크숍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체할 AI 만들기 워크숍입니다. 근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팀을 만났어요. 저희가 보통은 한 같은 직무에 계신 분들을 엮어드리는데 이 팀은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여러 팀이 섞인 팀이었습니다. 금융업의 법률, 데이터팀, 상품기획팀이 모여있던 팀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되면 초반에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은 한 30, 40분을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일단 서로의 업무 병목 형상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법률 검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데이터 이거 뽑아달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한 30, 40분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그 팀의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세운 목표는 데이터 기반으로 법정 안정성을 갖춘 심사품을 빠르게 기획하는 어떤 업무 프로그레스를 만들자 였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도메인 전문성을 공유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거의 700만 건이 넘는 고객의 청구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가장 청구를 많이 한 정보죠. 그 정보들을 뽑아내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이걸 법률 공토를 할 때 비슷하게 있는 그 이전의 계약서와 상품의 계약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AI를 통해서 빠르게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 또한 AI 기술이 여러 병목 현상을 뚫어냈지만 이 프로세스는 법률 전문가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복잡한 고려 사항이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AI 생태계를 식당 운영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레시피를 가진 셰프들만 요리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셰프들이 굉장히 좋은 AI 밀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방 안팎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모델을 가지고 학교와 기업, 더 나아가 사회에 안착시키는 역할 또한 중요해진 겁니다. AI 시대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를 잘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I가 분명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세계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비영리재단 담당자가 도움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기업팀이 비효율적 협업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정의한 것처럼요.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고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업한 지 10년 채 안 된 스타트업 업세이지가 국가의 AI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의 기술력도 좋지만 저희 팀 안에는 또 법률, 인사, 마케팅, 사업, 엔지니어 그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직무 안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원팀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저는 나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여전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만 AI 업계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답도 다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도 멀리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대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머리에서만 파편이 24개를 꺼냈는데요. 파편 맞아서 그런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겨요. 머리도 쉬지 않아요. 이거 염색한 거 아닙니다.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지 몰랐어요. 장영신 회장님께서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더만 누가 그랬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이차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2080 쫙 들어보신 분? 와우, 엄청 많네요. 혹시 이런 광고 카피도 들어보셨나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KT의 전신 KTF 쇼를 하라, 쇼!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와우, 저는 평생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은 약점보다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우리 인생도 마케팅과 똑같습니다.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2080 치약을 마케팅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경쟁사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완전한 성숙시장이었던 치약시장에 대기업 경쟁사들이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무슨 무슨 치약. 아, 또 다른 경쟁사는 더 했어요.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충치예방, 구취제거까지. 무슨 무슨 치약. 이거 소비자가 기억할까요? 이들은 모두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요.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무슨 광고인지조차도 몰라요. 레드오션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한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가장 늦게 나온 2080 치약은 대성공해서 1년 만에 레드오션 속에서 1등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또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뭐라고 광고했어요? 화장을 바르는 걸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우는 걸 광고했죠. 우리의 강점인 화장은 목은 깊숙이 클렌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바로 1등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오른손이 없답니다. 어? 거기? 예, 의수입니다, 이거는. 놀랬죠?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줄기를 타고

있죠.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게 대해주신다면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낙담할 게 아니라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일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선 먼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강점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하, 영어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사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와우,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긴 문장도 세 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오,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밥 한 번 머리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몰입하고 집중했던 거죠. 몰입하고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평상시 나타나는 포텐셜 능력의 7배 아니 70배까지 나타난다고 봅니다. 엄청난 장인어른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결혼하고 정말 대학 졸업 전에 연년생으로 애를 두 명을 낳아요. 학생 신분으로 자동 교수의 꿈은 사라졌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있기에 참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해준다고 그랬는데, 10점 가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손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싫다는 거죠. 여러 군데 취업에 실패하고 또 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 굳이 묻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손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내가 또박또박 걸어나올 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아, 이 얘기 하지 말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떼내지 말자. 그리고 애견그룹의 면접 통보가 왔을 때 그냥 갑니다. 몰라요. 근데 면접 두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결국 오른손이 의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아요. 면접 중단. 그리고 그 즉석에서 낙방 통보를 받습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천에서 휘격까지 오는 전철이 쫙 경희대 앞에까지 오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면접 장소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요. 허가를 받으시 잠시면 됩니다. 잠시면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그 동시에 글씨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허영부영 손도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나쁜 짓 하다 손 다친 사람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쭉 저 얘기하는 거를 쭉 보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용기를 가상하게 보셨던지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어떤 그러면 그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래. 그때 망설망설망설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서한아, 예, 영어로 말해, 말해,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근데 한 분, 그분을 알아들었는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얼굴이 어머니와 같이 환해지셨어요. 알았어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측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힘들게 애경에 입사를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러냐 진짜 산 넘어 산이야. 시키는 일이 공항에 가서 이거 들고 있는 거, 피켓. 크으, 팔이 빠져. 야, 내가 이거 영문과 이거 들러 나왔냐. 회사 가면 번역이야. 그러다가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야 이거 아프긴 한데 이 두 팔 가진 사람 바꿔야 돼. 나는 한숨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피할 수는 없고. 야 이거 즐기자. 어떻게 즐겨? 운동했어요. 오, 팔이 안 아픈 거야.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인생은 멘탈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팔도 안 아프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였었어요. 1980년도 초 우리나라에는 마케팅 용어가 아예 있지도 않은 시기인데 이들은 다 마케팅이라고 명함에 쓰여있다 이거죠. 아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주경야동으로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사 동기들은 비아냥대죠. 야 공부해서 뭐 하려고 교수일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했지만 저는 도서관으로 가고 밤에 학교로 가고 했죠. 참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노 페인 노 게인. 그냥 얻어지는 거 없다. 2년 뒤에 영국과 미국 두 회사가 나눠지고 저는 마케팅으로 대형 히트 제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국제적인 헤드헌터 콘페리사가 저를 미국 다이알사로 중역으로 스카웃합니다. 군대에서 못단 별을 만 35살에 별을 단 거예요. 마케팅 임원이 된 겁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발탁돼서 거기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 부족한 일자리, 경쟁, 과열, 결혼, 출산. 근데 약점 있고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우린 통상 약점에 매달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약점은 잘 극복해도 2등 갑니다.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 간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 집착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약점을 떠올려보세요. 네.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힐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하필 내 앞에 이런 돌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돌을 밟고 한 걸음 더 올라가 볼까?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실패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돌을 딛고 일어서는 힘인 것 같네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도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을까요? 그 돌에 걸려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어제 나를 넘어뜨렸던 그 돌이 오늘의 나를 더 높이 올려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용기 있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 없어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발맞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집이 지금 참 만족스럽고 좋은데 내가 10년 뒤에도 혹은 20년 뒤에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 바로 어디에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좋은 집의 개념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좀 넓고 또 아무래도 새 것이면 좋고 뭐 방도 많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학군이 좋은 집을 떠올렸죠. 그런 집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뭐 내가 차를 운전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마트가 너무너무 멀리 있거나 이러면은 쉽지 않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청소하기만 힘들게 되잖아요. 뭐 2층 집이 굉장히 뭐 멋지다 하긴 한데 매일 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든 상황이다 이러면 그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집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속해 있는 그 주위의 생활권들을 함께 보는 그런 흐름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설문조사에서 50세 이상의 미국인이 한 75%가 가능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 끝까지 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뭐 집값이나 렌트비 같은 주거비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생활 조건들이 있죠. 집을 관리하는 부담, 재산세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그런 생활 조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한 10년, 20년 뒤에도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뉴욕이나 뉴저지 저기 이제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은퇴하면 좀 교회로 나가서 한번 좀 넓게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방도 좀 필요했고 마당도 좀 필요했고 이랬다면 이제는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하면 부부 둘만 딱 남으니까 조금 그런 거 상관없이 멀리 좀 가서 시골 전원생활 비슷한 거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중에 혼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돼도 만약에 혹시 그런 내가 건강 상태가 되어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 병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운 곳이 좋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 내가 차 없어도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는 동네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 실제로 미국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에서도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과 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은퇴 준비라는 게 뭐 우리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살짝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도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들은 진짜 은퇴하면 저기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부부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남편분은 시골 같은 데 가서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아내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때 그럼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중장년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집의 크기나 집의 가격보다는 생활의 편리함 이런 거죠. 집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나에게 좋은 집인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집, 그런 주거 형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곳은 정말 나에게 좋은 동네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노후라든지 은퇴 후의 삶이라든지 그런 미래에 관한 이야기 혹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뭐 정답은 없지만 글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너무 닥쳐서 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약간 중년 정도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나의 집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바라기의 목소리로 들으신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휴대폰으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일 무료, 뭐 한 달 무료, 지금 무료로 시작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무료 체험 이런 게 딱 뜨면은 무료니까 한번 좀 눌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료인데 한번 써보지 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좀 꼭 알아두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무료 체험이 끝난 뒤에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일 무료 체험 이후 매달 뭐 $99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은 무료가 맞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나버리면 유료 구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료 체험이라는 말만 그냥 딱 보시고 눌러버리면 나중에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가 언제까지 무료인지를 좀 꼼꼼히 보시고 그 날짜를 뭐 달력이나 어떤 수첩에 적어 두시고요. 만약에 7일 무료 체험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끝나는 날 반드시 확인을 하는 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 앱을 삭제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구독한 것까지 뭐 자동으로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 구글도 공식적으로 앱을 삭제해도 구독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뭐 돈을 내고 구독하지 않으려면 그 구독 메뉴에서 직접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구독 메뉴에 들어가 보면 현재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매달 돈을 내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보다 또 오래전에 가입을 해놓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체험, 뭐 무료 7일 이런 거에 너무 혹하셔서 그것만 딱 눌러놓고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그 뒤에 혹시 그게 유료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또 인터넷에서 뭐 무료 신용점수 확인 이런 광고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점수와 신용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이죠. 나의 신용보고서를 만약에 무료로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annualcreditreport.com 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보고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뭐 이퀴펙스라든가 엑스피리언, 뭐 트랜스유니언 같은데 있는데 이런 데서는 무료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지만 무료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아무 곳이나 막 누르면 이것이 무엇이 무료인지 언제까지 무료인지 그 이후에 돈이 뭐 나가는 건지 이런 거 모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뭐 물가도 비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돈을 아끼는 게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세일하는 그런 물건들만 찾았다면 요새는 그 괜히 쓸데없이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절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커피 한 잔 값인 뭐 오불 몇 달러, 뭐 $10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거 1년이면 꽤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들도 좀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도 하시면서 내가 혹시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만 얼마라도 매달 나가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취소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프리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무료인 건지 잘 보는 습관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매달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피터팬 아빠로 불리던 전경철 작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IT 기업을 운영했던 기업가였는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제 작가가 되었죠. 정경철 작가는 이제 27년 동안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 재원 씨를 홀로 돌봤어요.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죠. 자폐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두 부자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간암이라는 큰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그런 선고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없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너무너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아마 한 거의 1년 동안 정말 천여 군데 가까운 곳을 시설을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이 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쉽게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뭐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식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는 뭐 밥 잘 먹는지 학교 잘 갔는지 뭐 이런 것들 걱정을 하는데 정말 이 부모의 마음 한 구석에 언제나 이 정말 피터팬 같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저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가는 계속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보다도 아들이 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하루하루를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죠. 이 두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할 시간, 여행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27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짧은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죠. 생각해보면 참 누구에게는 평범한 그런 여행이었을 텐데 같이 그냥 밥을 먹고 같은 풍경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그 평범한 하루가 이 두 명에게는 굉장히 특별했었죠. 굉장히 안타깝게 그 지난 며칠 전이죠. 9월 5일에 이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접하면서 이것이 그냥 한 아버지의 죽음으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그 질문으로 좀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다행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숙소도 시설도 알아봐서 지금 아마 그 시설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죽기 전까지도 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으로 정말 일관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가 참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영면하셨는데 편하게 진짜 아마도 먼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좀 각자의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이죠. 매주 이제 어떤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많이 고심하는데 오늘 이 영화는 사실은 조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재밌는 영화도 좋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 공감하고 좀 울림까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영화도 사실 재미있게 봤으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가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맥도날드 만든 사람인가? 그러면 레이 크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파운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1954년 52세의 레이 크록은 미국의 중서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밀크쉐이크 있죠? 이 기계를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의 쉐이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믹서기 같은 것을 판매하던 세일즈맨이었어요. 잘 팔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주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무려 8대의 믹서기를 한꺼번에 주문한 거예요. 와, 이렇게 8대씩이나 도대체 이 햄버거 가게에서 왜 필요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달려갔죠. 예, 궁금해진 레이 크록은 직접 캘리포니아의 샌버나디노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음식이 엄청 빨리 나옵니다. 신기했죠? 어떤 뭐 접시에 담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종이봉투에 뭐 어떤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죠. 메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음료 정도였죠. 음식은 빠르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했고 품질은 굉장히 일정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딕과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사실 이 형제는 이미 1940년에 식당을 열었고 48년에는 기존의 복잡한 운영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굉장히 스피디한 이 서비스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죠.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그 순간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다. 반짝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식당 하나가 이렇게 잘 된다면 미국 전역에 똑같은 식당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문제는 이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형제는 이미 프랜차이즈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매장이 늘어날수록 음식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크록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여기에 이제 딱 꽂힌 거죠. 그래서 그 맥도날드 형제에게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설득하고 매달리고 하다가 결국 계약을 맺게 되죠. 1955년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에 자신의 첫 맥도날드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레이 크록을 보면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이 시스템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운영을 하든 똑같은 햄버거가 나오고 어디에 가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늘려 나가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들어온 돈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햄버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바로 땅을 사는 것, 매장을 더 확장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 사업은 아주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레이 크록은 정말 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그럴수록 맥도날드 형제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이 형제들은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이 크록은 이렇게 해서는 더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1961년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맥도날드 형제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이 브랜드 네임까지도 다 넘기게 되면서 본인들은 정작 맥도날드라는 그 상표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빅맨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걸게 되는데 간판을 걸고 났는데 이 또 레이크록이 그 옆에다가 그 맥도날드 매장을 딱 열게 되면서 거의 뭐 망하게 되는 거죠. 이 형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레이크록의 그 사업 수완 뭐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대단한 사업가였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은 누군가? 처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장한 사람은 레이크록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The Founder죠. 누가 진짜 창업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린 사람일까요?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아주 인생 역전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레이크록은 분명 놀라운 사업가였지만 조금 찜찜함을 주죠. 그 중간에 본인이 이 맥도날드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아,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과연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기회를 발견하는 눈도 중요하고 또 그 기회를 잡는 용기도 중요한데요. 그 기회를 잡은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면서 좀 이 맥도날드 형제가 계속 좀 안쓰러웠습니다. 이 영화 끝에 이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가능성을 좀 알아보는 눈,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의 가능성까지 알아봐주는 눈, 이런 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화 산책은 맥도날드의 성공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면서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영화. 마이클 키튼 주연의 파운더였습니다.

0: 거야.
1: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데이,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도착한 그 사연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카톡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 맘속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언니와 벌써 2년 가까이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미국에 와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언니가 한 번은 제게 너무 서운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늘 네 사정만 중요하지? 엄마가 아픈데도 너무 무심한 것 같지 않니?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여기서 사는 거 쉽지 않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물론 가정주부인 언니가 엄마를 더 많이 돌본 건 사실이지만 저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언니처럼 하긴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상황을 몰라주는 언니가 야속하고 언니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받아준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덧 2년이 가까워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 우리 자매에게도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져요. 며칠 전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언니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우리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싸운 게 아니라 2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건 아닐까? 그날 밤 결국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는데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 나 그동안 많이 서운했어. 그랬더니 언니가 한참 있다가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먼저 사과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날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화해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더 오래 후회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습니다. 언니와 예전처럼 모든 것이 돌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네. 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사연처럼 자매들은 자라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투닥투닥 하죠. 내 옷을 네가 입었네, 네가 먼저 내가 입었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같은 동성이라 그런지 좀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또 결혼하고 나면 자매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틀어져서 정말 몇 년을 안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가족인데도요. 그래서 참 아마 그 마음이 두 분이 서로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아 이게 자존심이 뭔지 서로 손 내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잘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족 이런 사이에서도 조금 안 보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래 가기 전에 그 관계 회복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나한테도 좀 비슷한 일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이 노래가 나오면 사실 첫 소절을 듣기도 전에 그 유명한 이 색소폰 소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웸이 부르는 Careless Whisper였습니다. 1984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이 조지 마이클이 직접 만든 이 노래.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뒤에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이 노래를 들으면 뭐 첫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노래예요. 아마도 40대에서 60대 정도의 청취자들에게는 1980년대의 그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래오래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말일까요? 아니면 이미 해버린 말일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나 궁금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아플 때도 혹시 내가 병원에 갈 때도 영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중에 애들이 다 도와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에 그 이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대요. 이 우리의 노후를 자녀에게만 기대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흐름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가족만의 돌봄에서 이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런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한인 1세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뭐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성장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부담을 다시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애들 참 바쁜데 내가 전화해서 또 이거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뭐 직장 너무 바쁘기도 하고 혹은 저기 타주에 멀리 살면 또 그것도 쉽지 않고요. 부모님 병원 가실 때 매번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부모님들께서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기에는 언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발표된 한인 시니어 연구를 보면은요. 미국의 한인 고령층은 주거나 뭐 의료, 교통 재정 이런 돌봄에서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뉴욕시에서도 2021년 기준인데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의 약 한 7, 80%가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특히나 이용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시니어가 될수록 그때도 그런 장벽을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 병원 예약은 뭐 아들이 해주고 뭐 보험 문제는 딸한테 물어보고 은행 서류 이런 것도 다 자동차 뭐가 오면 일단 우리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내 생활 전체를 그냥 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인사회에서 또 중요해질 것이 아마도 커뮤니티 케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돌봄을 이렇게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지역사회의 자원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 뭐 65세가 딱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뭐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어떤 병원

병원이 좀 가까운지, 내가 교통이 좀 불편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가 혼자 생활한다면 또 누구에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100% 가능하진 않죠. 자녀를 멀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조금 더 강하게, 독립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은 우리 자녀들도 조금 더 마음에 편안함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뭐 자녀 말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자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럼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바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답을 하나씩 만들어 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함께 받쳐주는 그런 노후가 된다면,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 가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짧아서 아쉽죠?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과 함께한 가운데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푸른 하늘이 부르는 꿈에서 본 거리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11시 땡 가면은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생활의 지혜를 알뜰하게 네, 배워가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땡땡땡에 땡땡땡 아니? 이렇게 답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오늘의 게스트 마지막 가는 길 아무 준비 없이 떠날 순 없죠. 땡땡땡 있어서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장례 절차를 잘 도와줍니다. 다음 문장, 장례식장부터 추모예배, 매장 화장 등 복잡한 마지막 절차를 가족 대신 가족처럼 차근차근 챙겨주는 곳. 마지막이에요. 특히 한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장례 문화 그리고 미국의 장례 절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 자, GPT가 얘기해 준 이것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1: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했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해줘서 좀 재밌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재밌다고 GPT가 한 거네요.
1: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네요.
0: 그래요?
1: 예.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좀 이런 기계나 이런 주택이 좀 문외한이 잘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장례 때문에 챗GPT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는 뭐 아직 챗GPT한테 뭐 준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나 해가지고 예, 참 그래서 신기하네요.
0: 네. GPT한테 뭐 줄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마 진짜 저처럼 많은 그 한인분들이 검색을 하니까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알려주는 걸 테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김민호 장례원, 네.
1: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0: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이세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그, 노동절이어서 연휴였는데, 이발을 하셨어요.
1: 예,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유학생 때부터 이용하던 이제 이 미용실이 이제 플러싱에 있으니까 제가 네. 딴 데 이사 갔더라도 이제 그래도 방송 때문에도 오고 그렇게 하니까 네. 꼭 이제 들려서 하고, 그러니까 나이들 들면 물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어도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 남들이 답답하다 그러나 봐요.
1: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왜 꼭 그렇게 하냐. 근데 뭐 저는 제가 세운 이런 처칙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에 있어서 철칙이라면?
1: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직업이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장의사, 네. 뭐 시체 닦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퓨너럴 디렉터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언더테이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밑으로 보는, 네.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시는데
0: 네.
1: 뭐 한국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예전 분들은 뭐 시신 만지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꼭 이렇게 뭐 자랑스럽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만지는 인간은 고인을 모시고 오는 거 깨끗이 씻겨드리고 닦여드리는 거 뭐 약품 처리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옷 입혀드리는 거 그런 분 어떤 저의 이제 업계에서도 사실은 뭐 2대째, 3대째 이제 좀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미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네. 한인분들도 있고 근데
0: 억지로?
1: 예, 억지로. 네. 왜냐면 가업이니까.
0: 네.
1: 그리고 사실은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 되게 어렵게 세워놓은 이런 장례식이,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그냥 한순간 없어진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잘 모르는, 저야 뭐 저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라이센스 갖고 학교에서 만났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이 훌쩍 지난 것 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저희는 깨끗하게 양복 갈아입고 상담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2세나 3세들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고인분 하나 만지지도 않고
0: 네.
1: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정말 딱 상담만 하고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이제 뭐 장지를 나갈 때나 뭐 보면은 뭐 장지도 안 나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고인분 만지는 게 싫다, 고인분 만지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죠.
0: 네.
1: 이 일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늘 다짐하고 저랑 저희 와이프랑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저희 아들한테, 저희 자제들 애들한테 절대 이 일을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을 거고 저희는 네.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체력이 될 때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고인분을 모시고 그렇게 하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이제 뒷선에서 물러나서 물론 이제 꼭 고인분을 모시는 게 꼭 일만 전부는 아니지만 왜냐면 상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뭐 한 70 됐어도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젊고 아직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 고인분 모시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인분 모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유가족 분들 보는 앞에서 직접 염을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약품 처리나 그런 화학 약품들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고인분 모시고 오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뭐 널싱홈이나 집에서 직접 가서 모시고 오지 않는 이상 병원 같은 데서는 유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도 사실 큰 상관도 없고
0: 네.
1: 그리고 고인분의 약품 처리하는 거 시켜드리는 것도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 앞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족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고인을 모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막말로 대충 해도 되고 아무나 시켜도 되고 누가 네. 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이나 그냥 제가 기회 된다 그러면 그냥 꿋꿋하게 저랑 제 와이프랑 늘 같이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있고
0: 네.
1: 옷도 입혀드리고 메이크업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0: 네. 아,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김민호 장례원 운영 철학이랄까요? 함께 또 얘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쉬어가도록 해드릴게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훌쩍 들으셨는데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0: 백서.
1: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찌 보면 장례라는 게 슬픈 얘기지만 지금 하기 때문에 눈물게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말 생긴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그걸 실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10분을 장례한다 그러면 사실은 5분 정도는 이제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사실은 80을 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개가 끄덕거리고 옛날 네. 제가 처음 장례했을 때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70대만 넘어도 되게 좀 네. 장례식이 컸었어요. 네. 또 호상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 거 80은 당연히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앞자리가 그냥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너무
1: 젊다 하시죠. 예,
2: 왜냐면 지금은 네. 80 중반 뭐 100세 분들도 너무 장례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상주분들도 막 진짜로 70 중반. 왜냐면 부모님이 100세가 넘으면 상주분들도 70대 중반이에요.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근데 또 그 다섯 분은 정말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10대, 20 1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의의 사고도 있고, 네. 뭐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어떤 질병들, 특히 이제 암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보다 어린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1: 네.
2: 저 또래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암이 걸리셨다 그러면 그래도, 물론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뭐 몇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의외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전날 너무 골프 잘 치시고
1: 네.
2: 집에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1: 네.
2: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늘 열심히 이렇게 좀 살려고 하는 거죠.
1: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참 한동안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가족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항상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삶을 새롭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예, 그런 것도 당연하고 저는 또 많이 울어요. 예, 좀 이렇게 그러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만 안 되는데 원래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프로페셔널 뭐 울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인분 모실 때는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조차도 옆에 있을 때는 되게 차갑다고 별로라고 할 정도로 좀 집중하는 편인데
1: 네.
2: 근데 이제 장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고인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는 게 고인분을 처음으로 유가족분들 보여드릴 때, 왜냐면 네. 저희가 약품 처리해드리고 깨끗하게 옷 입혀드리고 관해서 이제 저희 장례원 모셔두면 이제 유가족분들 올 거 아니에요.
1: 네.
2: 오면은 처음을 볼 때 그때까지가 사실 저희는 제일 긴장인데요. 왜냐면 늘 아무리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고인분의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약품이랑 또 어떤 분 너무 물론 이제 편해 보이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셨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2: 또 가족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고 그게 이제서 가족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제가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게 긴장이 좀 풀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분들이 이제 울거나 그럴 때면 아니면 이제 중간에 예식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비추리가 아니고 이제 뉴노 알러지 같은 건 이제 뭐 가족분들 생각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보면은 뭐 손자 손녀가 할 수도 있고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고 친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람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요즘에는 네. 좀 많이 바뀐 게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원 안에서. 그래서 저도 보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온 옛날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막 이렇게 지나고 나이가 먹는 사진들을 그 보면은 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분들이 또 오손도손 모여서 예식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그거 보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진 않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러나서 뭐가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 얘기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인생을 되게 축약해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감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걸 보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1: 네.
2: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 정말 같이 약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참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무 힘들 직업일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례식 한 분 한 번 모실 때마다 몸은 힘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감사해주고 그러면 또 유가족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뭐 방금 뭐 챗GPT 얘기하고 뭐 리뷰가 좋고 켠다 그러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잘하고 뭐 길고 뭐 날뛰고 한다 그러더라도 가족분들이 맡겨주지 않으면
1: 그쵸.
2: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날 뭘 믿고 이렇게 전화해서 나한테 장례식을 맡길까 정말 가끔 뭔가 뭐 엊그저께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사실 신기해요. 저를 뭘 믿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가장 정말 왜냐면 결혼식 장례식 정말 큰 행사잖아요. 이걸 망치면 엄청 정말 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장례식장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하면은 정말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막 뺨도 맞고 정말 옛날부터 좀 이렇게 무식해 좀 터프해져가지고 네. 막 뺨도 맞고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면접 볼 때
1: 네.
2: 그 이제 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농담 같지만 정말
1: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2: 맞아야죠. 그때는 이제 워낙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이제 어렸으니까 맞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현실로도 일어났더라고요. 뭐
1: 네.
2: 본인들끼리도 막 싸워요. 옛날에는 본인들끼리도 막 주먹짐 하고 막 가족분들끼리 왜냐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1: 네가 여기 왜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엄청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는 많이 오히려 순화된 거고 현실은 더 많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런 감사한 거 믿고 맡겨주시는 그거 하나 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1: 말이라는 게 그 어떤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건 내용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안에 그 믿음 이런 게 마음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김민호 원장님 뭘 믿고 나한테 맡긴 하셨는데 음성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간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번님이 지금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일단은 우리 김민호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슬픈 얘기인데 눈물기 빼고 얘기하자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전 상조회, 뭐 상조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서 뉴욕, 뉴저지에도 한인들이 하는지 궁금해서 제 옆자리에 계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가입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말로 꺼내기가 참 마음이 좀 그죠. 저도 예전에 신랑이 그거를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2: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뉴욕과 뉴저지 그러니까 뭐 타주는 모르겠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상조회가 있어요. 뉴욕 노인 상조회, 뉴저지 노인 상조회라고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네. 나이가 된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을 하라고 해요.
1: 한인 근데 노인 상조회.
2: 예, 뉴욕 네. 한인 노인 상조회, 뉴저지도 뉴욕 노인 상조회 따로 있고 그다음 뉴저지 같은 경우 뭐 상록회에도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준비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1: 네.
2: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이가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외국 회사에서 외국 큰 보험회사에서 그냥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런 거 당연히 있죠. 그런 네.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좀 장례비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가입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국의 상조회랑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하세요.
1: 네.
2: 근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상조회 물론 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랑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 있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랑 하고 지금도 한 보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만약에 장례비로 500만 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1: 네.
2: 500만 원짜리 이제 네. 상조 상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거를 나눠서 뭐 매달 뭐 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내는데 네. 뭐 1년 정도 내면 당연히 500만 원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예를 들어 잔금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걸 내야 돼요. 내야지만
1: 네.
2: 상조에 가입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염을 해준다든지 뭐 수의라든지 뭐 장례 장의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준 서비스예요.
1: 네.
2: 근데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상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 네.
2: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들이야 이제 뭐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니까 뭐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1: 네.
2: 여기는 가입을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료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아픈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한 지 뭐 1년 안에 돌아가시면 뭐 상조금이 없고 이런 그런 규범은 있거든요.
1: 네.
2: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총 장례비가 뭐 15,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그 상조에서 정한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매달 나오는 금액을 그 금액도 사실 되게 적어요. 보통 1년에 50불에서 100불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는 비용이.
1: 네.
2: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걸 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만 이상만 부으면 상조금 100만 5천 불 다 탈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에 100불을 내더라도 5년을 내면은 만 5천 불이 안 되잖아요.
1: 그쵸.
2: 그럼 한국처럼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 네. 상부 상조의 생각으로 그냥 서로 십시일반 모아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넘으면 나머지를 그냥 상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1: 그냥 진짜 상조회네요.
2: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뭐 정말로 상조금 낸 것만큼 오래 가입 뭐냐면 20년 30년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냈으면 사실은 받을 금액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에 뭐 50불 100불씩 내 장례금 해야 하면서 안 모아놓잖아요.
1: 그렇죠. 안 모으죠.
2: 안 모으는데 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작은 돈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장례식하고 오지만 저도 갑자기 목돈으로 만약에 5,000불, 10,000불, 네. 뭐 어떤 분 만약 매장한다 그러면 뭐 장지도 산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4개가 쉽지가 않아요.
1: 안 돼.
2: 예, 정말. 예,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조회를 가입해 둔다 그러면 정말로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뭐 금액 돈 하나 내는 거 없이 저희는 상조회랑 다 이렇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육과 누저지에서 나이가, 그러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상조회 전화해 보시면 되겠지만.
1: 네.
2: 자격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100%. 100%.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1: 그렇죠.
2: 그때 네. LA나 이쪽에서는 막 상조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돈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문 닫다 그런 것도 저도 소식은 들었었거든요. 네네. 잘은 모르지만 들었는데 뉴욕 누저지에는 상조회는 그 코로나를 다 겪어냈어요.
1: 다 이겨냈어요?
2: 예, 다 이겨내서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는 재정적으로 꽤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직원도 아니지만
1: 네.
2: 가입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이게 뭐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62세에서 82세 사이
2: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자세한 내용은 상조에 이제 뭐 이렇게 좀만 저희 업소록이나 그거 찾아보면은 상조에 뉴욕도 그렇고 누저지. 그러니까 누저지 사시는 분들은 누저지 상조에 가입하는 게 맞을 거고 뉴욕 사시는 분들은 뉴욕 상조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서 나이 되신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거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1: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가족이 뭐 자식이 부모님 들어드리고 이런 것도 되나요?
2: 아,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1: 네. 자,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한인 상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이렇게 돈을 내고 매달 내다가 도움을 받을 때는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되니까 한국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2: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김민호 장례원 어디에 있을까? 문의 전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1601 펠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장례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꼭 벌어지고 나서 상담해야 되는 건 아니죠?
2: 미리 연락 주셔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한참 통화를 하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2: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1: 이쯤 하면, 네, 되겠거니. 보통 그러면은 진짜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전화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전화 드리면 될까요?
2: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뭐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347-256-6976번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북저, 북 뉴저지 쪽에 예, 파크리지 쪽에 새로 오픈 어떻게 잘 준비되어 계세요?
2: 열심히 정말 그 뼛속부터 갈아엎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이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핏 듣고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2: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올해 안에는 꼭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김민호 장려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백서.
1: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유용주저제 상조회가 있어서 가능하면 가입하는 편이 더 좋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지켜보셨다. 이런 말씀을 나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난 가족분들, 뭐가 제일 뭐랄까요? 막막한가요?
2: 보면. 저한테 네. 이제 그 앞에 저희가 광고하기 전에 좀 이렇게 상담 얘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요즘 이제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80, 90 네. 정도 이제 넘으신 분들이 이제 본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를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반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좀 이제 병원에 있으시거나 널싱홈에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줘요 보통. 네. 아 이제 좀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짧게는 뭐 정말 당일 아니면 길게는 한 몇 주 정도에서 이제 어떤 장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얼굴을 보고도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좀 그거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만의 이제 노하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어떻게 좀 해야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 왔을 땐 전 딱 이것만 물어봐요. 혹시 만약에 본인분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하실지 아니면 화장을 하실지 생각해 두셨냐고.
1: 이게 왜 중요할까요?
2: 왜냐면, 네. 만약에 매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장지를 미리 구매를 해 두셔야 돼요.
1: 미리? 예. 얼마나 미리요?
2: 아니요. 미리 구매하시는 게 왜냐면 장지를 구매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취향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 속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게 공원처럼 뭐 비석이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뉴욕에서 많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 뭐 파일론이라는 장지 같은 경우는 비석 없이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깨끗하게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럼 그 반면 또 무궁화동산이란 저기 좀 농안 끝쪽에 있는 곳은 또 비석이 또 다 서 있어요. 네. 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저지는 사실 더 다양해요. 네. 산세에 있는 그 장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평지에 있는 장지가 있고 또 도심에 있는 장지가 있고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매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왜냐면 장지값은 매년 올라요.
1: 아, 예.
2: 장지값과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파줘야지만 관을 묶어 하잖아요. 그 두 개의 비용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장지도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장지를 샀는데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속 탈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한다 그러면 장지는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낙골당을 간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낙골당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네. 내가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2: 아니면 따로 누용 누저지는 뭐 수목장 공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뒷마당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목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저는 뭐 저희처럼 뭐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매년 오르니까.
1: 네.
2: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딱 그래서 이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유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이면 장지 구입, 화장이면 이 화장된 유골을 어떻게 물론 다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러더라도
1: 미리
2: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분들이 전화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자제분한테 줘라. 왜냐면 자제분들이 미리 물어보진 못한다. 우리 정서상 본인들이 나는 예를 들어 매장을 할 거고 장지 땅 사놨고 그다음 땅 디드 있잖아요.
1: 네.
2: 땅 문서랑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지금 뭐 제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면은 장례식의 90%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야지만 장례 일정을 잡고 어떤 식의 장례식을 할지 그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네.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시지 않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저녁에 장례하고 화요일날 뭐 장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얘기해 두면 거의 대부분, 아, 그렇네요 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1: 네.
2: 근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절반 이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노안이셔서 뭐 널씨공면에 계시더라도 이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짧게는 정말로 오늘 전화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락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1: 네. 그럼
2: 아니면 보통 한 달 안에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똑같이 얘기는 해요.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그리고 매장하셨다는 그러면 장기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랑 장례를 꼭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 전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제가 환자분이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큰 틀만
1: 네.
2: 매장하실 건지 화장하실 건지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지 이런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장례원을 정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환자분에 대한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성함, 뭐 성별,
1: 네.
2: 그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1: 네.
2: 왜냐하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랑 널싱홈에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신 게 다 달라요. 해야 되는 절차들이.
1: 아,
2: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병동으로 가서 고인물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네.
2: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통 한두 시간 가족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유가족이 떠나면 병원에서 이제 트랜스포트팀이 고인분을 안치실로 옮기고
1: 네.
2: 담당 의사가 사인을 하고 유가족이 선택한 장례원이 병원이랑 연락해서 언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어떤 분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바로 몇 시간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 뒤에 그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유가족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저희가 병동에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2: 그런 것들 행동 요령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너싱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 있는 너싱홈과 그다음에 병원처럼 병원 아니고 그냥 정말 안치실이 아예 없는
1: 네.
2: 너싱홈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안치실 없는 너싱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런 것들은 보통 소셜워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한테 물어본대요. 입주할 때 너싱홈 들어올 때 혹시 장례원 결정한 곳이 있냐. 그래서 연락처를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처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안치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 이제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4인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대로 그냥 고인물을 둬요.
1: 아?
2: 예.
1: 그 다 4인이면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2: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원에서 모시고 나오기를 원해요.
1: 네.
2: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에서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리고
1: 네.
2: 저도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물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너싱홈이면 너싱홈에서 보신 분들 뭐 다 오셨습니까? 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라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1: 네.
2: 것들 시간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낮에 이제 뭐 장례식 중이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진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트랜스포트팀을 보내서 왜냐면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1: 네.
2: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1: 네.
2: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정말 너무 다반사의 종류가 그게 뭐냐면 그냥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1: 네.
2: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장례 치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인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1: 갑자기요?
2: 예. 얼어서 계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하스피스 케이스인데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하스피스 이제 그런 병원처럼 있는 곳이 그런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끼고 집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스피스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있는 분들은 경찰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만 부르면 하스피스 에이전트에 속해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누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 사망 선고 끝나면 저희가 장례원이 가서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 거고
1: 네.
2: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노안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럴 때는 다 사고사예요. 일단은
1: 네.
2: 그럼 다 경찰을 불러야 돼요. 경찰이 와서 유가족한테 어르신이 뭐 어떤 약 먹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치가 있으면 주치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사인을 하겠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들 넘어오셔서 뭐 어디 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외부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서 아,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을 넘어 돌아갔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경찰들 보기에는 누가 밀었을지.
1: 아, 그러네요. 예.
2: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되게 다르죠. 들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행동 요령 때문에 만약에 장례원은 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어디서 돌아가신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1: 네.
2: 그러니까 저를 정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특히 누저지는 제가 장례원이 한인타운에 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장례원에 오셔서 돌아가시기라도 장례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다 해놓죠. 그럼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돌아가실 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장례원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의 이름, 성함, 어디 계신지 뭐 생년월 그런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 일반적으로 병원, 널싱홈, 집 이 세 곳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동 요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1: 하, 진짜 뭐부터 뭘 예, 어떻게 막 이런
2: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실제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제가 전화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1: 아유.
2: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설명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차분.

0: 80분도로는 저희가 했던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은 다 진행이 돼요.
1: 네.
0: 하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네. 정말 케이스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는 일반적인 것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왜냐면 방송에서 자기 개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거를 저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왜냐면 좀 더 저 뭘 알아야 제대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서 미리 전화하는 거는 제가 고인분을 모시고 있을 땐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 못 받아요. 하지만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전화해서 또 답변해 드리니까 미리 전화하시는 건 사실은 정말 하나 손해볼 게 없습니다.
1: 네. 뭐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례식 중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 왜 전화 하려놓고 안 받아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오해는 해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전화 제가 만약 못 받는다 그러면 아, 못 받는 상황이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특별히 진짜 한 시간 늦어도 두 시간 안에는 바로 제가 콜백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1: 네. 그 본인 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울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0: 아니, 그분들은 오히려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뭐냐면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자제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장할지 화장할지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시고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럼 제 연락처까지 슬쩍
1: 네.
0: 한번 드리라고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고 그럼 네.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1: 네. 누군데 이름이 뭐지 하셨던 분이 있다면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화번호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또 웨체스터 장례원 있고요. 상담하시고 어디서든 장례 가능합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아까 그 장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디에 모실지 이거 결정을 못해서 막 일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0: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 장지도 구경할 수 있고 그게 있어요. 장지가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땅, 그럼 장지가 넓잖아요.
1: 네.
0: 살 수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장지 같은 걸 문의 오면 저희는 뭐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장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린 그게 다고 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꼭 장지에 직접 전화해서 세일즈를 만나서 내가 직접 살 수 있는 땅이 어딘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네. 장지라는 게 이게 야외잖아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봄에 갈 때, 여름에 갈 때, 가을에 갈 때, 겨울에 갈 때.
1: 네.
0: 어떤 분들은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자식들을 방문했을 때 그늘에 좀 앉아 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 그늘 지면 이거 잔디 잘 안 자라. 이거 뭐 습기 있어.
1: 예.
0: 너무 달라요.
1: 그럴 수 있네요.
0: 너무너무 달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1: 급하게 그냥
0: 맞아요.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초이스가 네. 없기 때문에 물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뭐가 마음에 좀 그 내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그게 계속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마음에. 예.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고르고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을 얼마나 또 그게 더 많이 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장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보시고 결정을 해두시고 구매까지 하시는 게 그런 선택적인 것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1: 네.
0: 가격도 훨씬 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1: 네, 해마다 가격은
0: 매년 오르기 때문에 네. 미리 구매하시면 정말 단돈 100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 장지를 구매해두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뭐 해마다 들고 이런 건 없나요?
0: 보통 장지마다 다 달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포메이션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지를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개인 거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한테 뭐 장지를 뭐 팔아줄 수 있냐 아니면 네. 어떤 분들이 나한테 장지를 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한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실제로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누가 아무개가 장지 뭐 샀다 이렇게 했다고 한글만 써서 나중에 저한테 저 장지 샀습니다 이렇게 딱 주세요.
1: 네.
0: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네. 장지 사무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처음에 구매하신 분 그분 이름으로 모든 게 돼 있어요.
1: 네.
0: 물론 쓸 수는 있어요.

0: 왜냐면 그 대신 본 장지의 오너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뭐 추가 서류를 받아오라고 뭐 사인을 받아라고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가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본인분이 장지를 사시는 분이거나 장지를 판매하시는 개인 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장지에 가서 그 땅 문서까지 새로 다시 이제 살 사람이든 팔 사람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1: 네. 혹시 그 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장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0: 저희가 이제 윤년이라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제 이장 개장, 요즘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뭐 파묘라고도 많이 하는데
1: 네.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장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본인분들이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분의 부모님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1: 얼마나 많이?
0: 그러니까 저는 네. 또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장례비가 10,000불 들었다 그러면 이장 개장할 때도 10,000불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례식은 사실은 장례 비용에 들어가는 모든 웬만한 비용들은 그러니까 화장장이 그러니까 화장하면 화장장 비용, 네. 매장이면 매장하는 장지 비용 빼고 나머지는 장례원이 다 유가족한테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사실은 조금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1: 그 이제 비용 문제도 궁금하긴 한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한 유골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타조에서 보내오는 유골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집에 모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뉴저지에서도 가능한가요? 집에서 얼마 동안 모실 수 있냐 이런 질문.
0: 기간은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돌아와서 모시고 왔을 때도 그냥 지금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1: 그냥 계속.
0: 예, 그리고 되게 네. 설명을 잘해준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쉬핑으로 보내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어요.
1: 예.
0: 예, 우체국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고 직접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해서 타주 가는 거 아닌 이상은
1: 네.
0: 저희가 여기서 한국으로도 유골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만 저희가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는 전혀 뭐 어떤 뭐 1년 안에 뭐 딴 데 해 그런 거 전혀 없고 집에서 네. 그냥 계속 모시고 있어 상관없습니다.
1: 뒷마당에 나름대로 그냥 수목장 해도 상관없는
0: 그게 바로 한국분들 생각하는 수목장인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1: 네. 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메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0: 예,
1: 많이 든다.
0: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장은 여러 업체가 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장지에서도 새로 땅 파줘야 되는 비용도 이제 또 추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만약에 비석이 있었다 그러면 비석을 이제 안 쓸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 그 비석도 또 이렇게 폐기해야 돼요. 그 폐기해야 되는 비용도 들고.
1: 쓰레기통 그냥 버리면 안 돼요.
0: 아니죠.
1: 안 돼요.
0: 예, 그 따로 폐기하는 것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국분 중에서 메탈관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메탈관으로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끼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해야 되고 되게 좀 어렵고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1: 야, 메탈관을 썼을 때 화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상도 못 했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입니다. 347-256
2: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4: 네.
3: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4: 그렇죠.
3: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제 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4: 운전할 일이 없다.
3: 저 운전할 일 없어요.
4: 네.
3: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4: 여유가 없어. 차 돈이 없어.
3: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4: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3: 없다.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4: 네.
3: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4: 그렇죠.
3: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4: 장갑.
3: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왜 끼시는 거죠?
5: 손 타지 말라고요?
4: 아, 손 타지 말라고요?
3: 아, 그래? 얼굴이 타도 돼요? 얼굴이 타도 돼요? 그때.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4: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3: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서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4: 아, 마스크.
3: 마스크를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4: 한 다음에
3: 이렇게
4: 선글라스.
3: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4: 운전도 못 하고
3: 운전도 못 하고
4: 차도 없고
3: 전 차도 없는 거예요.
4: 선캡도 없고
3: 선캡도 없고
4: 장갑도 없고
3: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4: 아 눈치도 이렇게.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3: 맨 눈이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4: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3: 네, 네, 이렇게 네.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4: 그러니까.
3: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4: 네.
3: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4: 비싸죠.
3: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라고.
4: 2종 오토?
3: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4: 60점?
3: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 60점이었고 뭐 이게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4: 네.
3: 그 차에 그 철체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 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4: 아, 그렇죠. 한 손으로.
3: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너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네? 그 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4: 맞아요.
3: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4: 아, 그제서야.
3: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에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4: 놀라?
3: 60점이 합격이잖아요.
4: 네.
3: 60점을 맞은 거예요. 와!
4: 60점
3: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받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4: 중고차.
3: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4: 자세를 못 바꾸겠네.
3: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갔어요. 무학재.
4: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3: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막 지르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4: 다들 편히 가자고요.
3: 네. 편하게 좀.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아주 호응을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4: 그 어떤 옷을 입고 와라.
3: 어떤 종류의 옷을 입어라.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반스라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4: 생기고
3: 파티 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4: 생긴다.
3: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4: 않는다는
3: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4: 그렇죠.
3: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4: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3: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4: 두렵다.
3: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4: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3: 엄청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4: 그러니까. 어, 집에서 혼자. 네,
3: 집에서 계속해.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4: 두려운
3: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4: 그렇죠.
3: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4: 동양인을
3: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Where 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리안.
4: 코리안.
3: 코리안. 코리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우스가 뭡니까?
4: 남쪽.
3: 노스?
4: 북쪽.
3: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코리안 하면 다 같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뭐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노스 이랬어요.
4: 어머.
3: 아, 그런 말 잘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4: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3: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노스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스. 제가 이렇게 했어요.
4: 깨물어줘요.
3: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더니 패스포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4: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3: 근데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빤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인데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4: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3: 계속
4: 너무 자신 있게.
3: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4: 익혀야죠.
3: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4: 아예 없군요.
3: 없어. 유럽에 안 넣어 미국에 안 넣어. 네. 지금 나이 80.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바디 랭귀지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아, 네.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영이 무엇으로 영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냥 가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네.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 바꿔주세요. 새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니 놈이냐, 저놈이 주여, 헌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지금 그럼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그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자시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쵸?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자,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쵸?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에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성분은 그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그 영화 비트를 보고 그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만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그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툭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툭툭툭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숙기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짐.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은 보통 항상 늦게 와요. 저도 되게 잘못된 길들여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냐면, 강의안을 안 쓰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강의안을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교환을 갖고 온 거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강의를 하는지? 그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면서 레슨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전 교환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요,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것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글 좀 바꾸려고.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강의 내용이어도.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7년, 8년, 9년을 그걸 안 했냐면요. 나는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이상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래서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뇌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열등감에 길들여진 사람은 열등감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파가 나타난 거야. 막 오파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 근데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능망령 걸릴 것 같아. 나 능망령. 와, 난 이제 이게 좋아. 그냥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그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에 되게 이렇게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말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으시는데 진짜. 아, 당황스러워. 아, 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난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가요.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의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후! 이렇게 후! 이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 그걸 파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울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이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막 이래서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와야지. 아, 그 타잔 장인님 갖고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그게 쇼생크 탈출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이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저희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겨우 들었어. 나 이거 완전 교도소야.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여러분 삶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어느 날 교도소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뭔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정을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럼 그 사람이 이만큼 팠나요?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 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파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2: 야구요. 야구 보는 거.
0: 아,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두세 시간씩 봤어요?
2: 세 시간.
0: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2: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0: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2: 야구.
0: 야구예요?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2: 네.
0: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2: 네.
0: 그래요? 혼자?
2: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0: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보세요. 오빠랑. 네.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뭐예요?
3: 아,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네. 3시간씩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0: 블로그 주소 한번 얘기해줘봐요. 네. 여기 CBS 우리 다 보게.
3: 블로그.네이버.com. 아니다. 컴. 아스네시 러블리 멘토.
0: 러블리 멘토. 오케이, 좋아요.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에요?
3: 아, 막 최고 많았을 때는 1,000명? 보통 500명, 70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0: 그래요?
3: 네. 그냥 검색하다가 어쩌다 들어오는 거죠.
0: 제 연구소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저는 명색이 연구소인데 하루에 40명,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아, 놀랍네요. 아유, 나중에 파워 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 구매 하실 수 있어요.
3: 아,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 도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3: 42만 명. 우와.
0: 그리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심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면 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희망.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려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야.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네? 차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싯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네?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이래요? 우와! 우와!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또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그건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예?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어?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 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달 정도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이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예?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한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 들어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순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빗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Welcome aboard.
1: 이비트인은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이비트인은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and welcome back.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1: 자, 매일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신 주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참여형 말하기 방송 입지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여러분이 사연으로 올려주신 내용인데 MBTI 검사에 대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와, 이걸 드디어 하는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해보니까 ESTJ가 나오더라고요.
0: 네. Okay, so what exactly is ESTJ?
1: 그 일 열심히 좀 하는 스타일 이런 거래요.
0: That's you.
1: 네. Oh. 우리 제이브 선생님은 안 해보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 전에 빨리 해보시라 해서 해봤어요, 지금.
0: Right.
1: 뭐가 나오셨어요?
0: 저는 my personality type is advocate, INFJ.
1: INFJ.
0: Yeah.
1: 네. 약간 보니까 불의를 못 참고 선의의 어떤 수호자. 약간 이런 성향이시래요. 근데 약간 맞아.
0: 그럴게요.
1: 지난 15년 동안 이분 저기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0: It's interesting
1: 그
0: because...
1: 부당한 일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0: I'm introverted, intuitive. Feeling, judging,
1: 맞아요.
0: assertive.
1: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맞습니다. 제 것도 아까 읽어드리니까 딱 선생님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0: Yeah.
1: 자, 이 MBTI를 이제 성격 유형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자, 물론 이제 너무 맹신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균형 감각 있게 방송을 할까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 자체를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올려주신 사연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면서 성격 유형 이야기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0: And of course we'd like to thank listener 아인슈 페너 정치자님 for posting up this topic.
1: 네,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자, MBTI 성격 유형 검사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MBTI가 뭐의 약자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 All right. So MBTI is for Myers-Briggs Type Indicator, short for that.
1: 이거 만드신 분들 이름이죠? 우리 자매 방송인 기트형 청취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Myers-Briggs가 엄마하고 딸이래요.
0: Mother, 네, daughter.
1: 두 분이 연구자신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Type Test, 어쨌든 성격 유형 검사인데 요즘 뭐 큰 인기잖아요. 자, All the Rage라는 표현 오랜만에 써볼게요.
0: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1: 이거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요즘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All the rage these days. 자, 그냥 휴대폰에 설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0: 네. Roughly.
1: 아까 한 10분 정도 걸리신 거예요.
0: Yeah, yeah,
1: 저 기다렸잖아요.
0: Yeah.
1: 선생님 뭐 나오나 궁금해하고
0: 있어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설문조사에 답을 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0: First of all, 설문조사는 questionnaire라고 하거든요.
1: Mm-hmm.
0: 답을 하다, answer a questionnaire 가능하고요.
1: Mm-hmm.
0: You could also fill out a questionnaire.
1: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목을 채워서 뭔가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fill out.
0: Fill out, 맞아요.
1: 신청서 작성. 같은 거 작성할 uh-huh. 때. 작성이 fill out이에요.
0: 근데 뭔가 어디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fill out이 아니라 fill in이에요. 그 빈칸에 뭐를 적어 넣는 거니까.
1: 오, 이거. Yeah. 자, 빈칸을 채울 때는 you fill in the blank. 이 맞는데 빈칸을 막 채워서 전체 서류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성할 때는 You fill out the form.
0: Right. Or even a questionnaire to, I guess, come up with results for a survey or 그쵸. a report.
1: 설문지에 답을 하다. 우리 어디 가서 이제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0: Uh-huh.
1: You're filling out that form.
0: Yes.
1: That health questionnaire. Okay. 자, 설문조사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0: Questionnaire.
1: Questionnaire.
0: Questionnaire.
1: 뒤에 강세 주시고. 자, 즉시 이런 거를 하면 바로 결과 나오죠.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S 붙임이라는 경우는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요.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나오면 너 안 해봤어? 빨리 해봐. 그래서 카페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0: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1: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경향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MBTI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다.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BTI type까지 해주면 MBTI 성격 유형, 그 type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저도 인스타 프로필에는 올려놓진 않았는데 클럽하우스 프로필에는 그냥 뭐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0: I was about to ask you why.
1: ESTJ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저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Like FYI, I am.
1: 저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요.
0: Profile.
1: Profile.
0: Profile. 네.
1: So social media profile 자체에다가 본인의 MBTI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Many people.
0: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1: Okay.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1: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MBTI 지금 제니퍼 선생님 읽으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the 정관사를 the로 읽으셨습니다. 철자상으로는 M이지만 읽을 때 에, M, MBTI이니까 the가 맞아요. 그 정관사 동그라미 쳐놓고 the라고 써놓을게요. The MBTI 테스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치사 into도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뭐로 구분한다 할 때 into.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1: 단어들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 우리가 평상시에 막 쓸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네 가지 항목이 뭐냐? 외향과 내향 할 때. 자, 일단 내향이 뭐죠?
0: Introversion.
1: 외향은?
0: Extroversion.
1: 이건 성향을 부르는 말이고 실제 내향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0: Someone is an introvert.
1: Introvert.
0: Introvert.
1: 네. 외향적인 사람은?
0: Someone is an extrovert.
1: Extrovert. 그럴 때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감각과 직관은요?
0: Sensing and intuition.
1: 그렇죠. Sensing and intuition이 이게 직관이에요. 사고와 감정은 thinking and feeling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인식을 할 때는
0: judging and perceiving.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앞글자를 따서 ESTJ, INFJ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단어들만 참고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크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사연에 올려 주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바꿔 볼게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What is incorporate?
0: It means to include in something.
1: Okay. They so, add it.
0: They add it. They include it. Yes.
1: Incorporate 하면 병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쓴다는 얘기죠. 활용하고 포함시켜 쓴다. 마케팅에 이것을 접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사이의 성격 유형 파악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이걸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0: Yeah.
1: 다시 한 번요.
0: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1: Okay.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1: 그러니까 뭐 특정 성격 유형에 맞는 패션, 혹은 메이크업, 혹은 식품, 식단,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0: 아.
1: 근데 이제 맞는 게 만약에 제 성격 유형에 딱 맞는 뭔가 제품이 설명 이렇게 막 추천이 돼 있으면 제가 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0: Yeah.
1: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businesses 이건 사업체들을 말하겠죠. Often market their products. Market을 이렇게 동사를 쓸 수도 있죠. 판매하다 의미로.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0: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Side effects는 다 아실 거고요. 부작용을 말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뭘 좀 목숨 걸고 하다의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Live and die by something.
1: Live and die.
0: Live and die.
1: 자, 저희 지금 입지형 책에 live or die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용례들이 인터넷에 검색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표현은 live and die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Live and die로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연습해 주세요. 맹신하다라는 얘기죠? 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0: You would live by it? And you would also die by it.
1: 이거에 정말 모든 걸 거는 것처럼 이렇게 맹신한다거나 apply them excessively, 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문장 다시 한 번요.
0: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1: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alk about MBTI personality type tests. MBTI personality type tests are all the rage these days.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by filling out a questionnaire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That's why people ask about each other's MBTI type when they meet friends. Many people include their MBTI type on their social media profiles. The MBTI test uses four categories to divide people into 16 personality types. The four categories differentiate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sensing and intuition, thinking and feeling, and between judging and perceiving. Because these types of personality tests are so popular, many companies incorporate them into their marketing. For example,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using fashion, makeup, or food preferences based on MBTI types. However,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or apply them excessively.
0: Pattern practice.
1: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형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자, 세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볼게요. 곧바로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할 때 immediate results. 자, 이 표현입니다.
0: You can get immediate results on your phone so anyone can easily take the test.
1: 그렇죠. 주로 이런 경우는 result의 복수 형태의 s를 붙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곧바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0: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People these days are so accustomed to getting immediate results.
1: 바로바로 바로 뭔가 나오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며칠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제는. 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하다, market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시판하다 정도로 봐도 되고요. Market이 동사예요.
0: Businesses often market their products based on MBTI types.
1: MBTI 성격 유형별로 제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회사는 제품 영업을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0: That company really knows how to market a product.
1: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걸 잘한다. Market a product. 우리는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0: We need a strategy to market our product.
1: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너무 맹신하다. Live and die. And로 고쳐서 연습할게요. 이것도요. 정식 표현이 그거니까요.
0: Certain side effects can occur when people live and die by these personality tests.
1: Okay. 자, 잡지에서 읽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해볼까요?
0: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1: You shouldn't live and die by what you read in magazines.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Have you ever taken an MBTI personality test?
3: Sure. My result was type ESTJ.
2: Really?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3: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2: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3: That's right. I think that's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my personality.
1: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ESTJ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격을 묘사하네요. 세 번째 줄에
0: You must be very responsible and plan in advance for everything.
1: 책임감이 강한 건 알겠고 plan in advance.
0: 그렇죠. 미리미리 모든 계획을 짜놓는 거죠.
1: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0: yes.
1: 스타일이구나.
0: Mm-hmm.
1: 그랬더니요.
0: That's right. I also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1: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이거 좋네요. I have a tendency to be a bit of a perfectionist. 약간 완벽주의.
0: You don't mince words when you talk, do you?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Mince, 뭔가를 막 잘게 다지다라는 말이잖아요.
1: Okay.
0: If you mince words, it means that you're speaking very bluntly and very directly.
1: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ince words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정확한 성격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서 accurate description이란 말을 붙였죠. 자, 대화 잘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에 5개의 영작 꼭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을 영작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영작하실 때 live and die로 영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영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지영 공부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에도 많이 실어드리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입지영 방송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Right, that's it for today, everyone.
0: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0: Bye-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역사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잡지사의 가을 전어, 요즘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자, 오늘은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역사를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3: 네, 이 지역은 원래부터 뜨거웠는데 요즘에 더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2: 용산의 역사군요.
3: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용산공원 또는 용산국가공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기간이 무려 한 120년?
2: 120년이나 걸렸어요.
3: 110년? 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못 가는 그런 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면적이 대략 또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90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또 넓은 땅이? 여의도만한 땅이잖아요.
2: 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여의도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을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 좋습니다. 역사의 맥락에서 용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걸까요?
3: 네, 용산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용이 들어가 있는 지명과 연결해서 볼 때는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백제 초기에 한강에서 용이 나왔다. 용 두 마리가.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의 용산 일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서
2: 두 마리는 나왔대요.
3: 네, 두 마리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의 이제 용산, 나중에 조선시대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방이 되게 되는 데는 지형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형.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만들어지는데 네 개의 산이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백악, 남산. 그 다음에 낙산, 그 다음에 인왕산.
2: 아, 도성길 따라서 쭉
3: 있는. 네, 28.7km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그 인왕산이 쭉 내려오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데 아주 느릿한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느릿한 능선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용이 이렇게 길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를 이제 용산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동국여지 비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네. 저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한강에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용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예. 한강이 길게 뻗어 있는데 한강에서 한양 도성이 숭례문이 됐던 아니면은 뭐 서대문이 됐던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산줄기 바로 밑에 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고 한양도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명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도성과 물길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건데 그럼 조선시대도 이미 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조운선이라든지 뭐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참 들이 전부 다 용산에 도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었던 한강진에는 늘 관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가 늘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군량, 군수물자를 관리하던 군자감, 그러니까 이제 경감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경감도 용산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은 일찌감치 물류기지인데 특히 어떤 군사와 관련된 또는 어떤 국가 운영과 관련된 기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그러네요. 그랬던 용산이 그럼 언제부터 군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한 걸까요?
3: 아무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지가 한양 도성이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군대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외국군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기지만 고니시하고 가토의 부대가 용산 근처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네.
3: 이 일대가 이제 군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외국인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당시 한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한양 밖에라도 성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2: 시장을.
3: 예, 이제 이걸 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게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양화진은 한 블럭 넘어에 있는 좀 먼 공간이에요.
2: 용산에 비해서.
3: 그렇죠. 그러니까 땡겨서 어디 쪽에다 계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면 용산에다가 계시를
2: 일본인들이
3: 만들어 달라고
2: 예.
3: 합니다.
2: 예.
3: 그러면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2: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의 뒤쪽
2: 그러네요.
3: 으로 예.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블럭이 이제 일본인들의 거주 블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2: 그런데 용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외국 군대는 의외로 일본군이 아니었다면서요?
3: 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너무 일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과 이제 빗대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18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용산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부대도 임오군란 이후에 오장경이 이끌고 있었던 한 5천 명 정도의 부대가 서울 한 네다섯 군데에다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2: 청나라 군대가.
3: 네.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두 곳 정도가 지금의 용산 일대, 뭐 둔지미 이런 그다음에 남단.
2: 둔지미.
3: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일대 영역하고 겹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일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좀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2: 그렇죠.
3: 1894년에
2: 네.
3: 이때는 이제 일본군도 이 용산, 만리동, 공덕동 일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일본으로 볼 때는 한반도도 중요하지만 뭐 리순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전투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잠시 주둔하는 정도로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을 일본인들이 특히 일본 군대가 중요한 장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3: 이런 과정 속에서 용산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운명을 바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3: 바로 철도예요.
2: 철도가 깔리는군요.
3: 그렇죠.
2: 아, 용산이 네, 철도가 깔렸어요.
3: 나중에 이제 지도를 서울 지도를 한번 펼쳐서 보면은 인천하고 지금의 그 서울역 정도 사실은 그때 이제 서대문역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지였으니까 지금의
2: 서대문?
3: 서대문 쪽, 광화문 서쪽 그쪽을 이제 좌로 쭉 이으면 네. 길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의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2: 일직선으로 가려면
3: 그렇죠.
2: 예.
3: 그렇게 여의도를 마포하고 여의도를 넣는니까 지금 마포대교를 지나는 게 인천하고 서울의 일직선입니다.
2: 네.
3: 근데 문제는 여의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리를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 살짝 우회해야 되는
3: 부분들이
2: 예,
3: 있죠.
2: 예.
3: 그러니까 그때 그 경인철도를 어떻게 놓을까다가 일직선은 아니지만 오히려 한양 도성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량진 용산에다가 철도를 놓자, 즉 철교를 놓자라고 하면서
2: 네.
3: 여기 한강철교가 만들어져요.
2: 한강철교.
3: 그러면 이제 이 한강철교가 만들어지는 도착 지점에
2: 네.
3: 일종의 이제 그 종착역이 생기게 되는데
2: 네.
3: 처음에는 서대문역을 염두에 뒀지만 자연스럽게 서대문역은 너무 내륙에 치우쳐 있거든요.
2: 예.
3: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결국은 용산역이 거점이 되고 용산역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나중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용산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2: 예.
3: 경의선 전부 다 용산 기점.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러니까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류를 넘어서서 근대 철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2: 한강철교 엄청 오래된 거네요. 진짜.
3: 1900년. 그래서 지금 한강철교를 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2: 예.
3: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4개의 예. 철교가 지나고 있는데
2: 네.
3: 아직도 1900년에 만든 철교가
2: 우와.
3: 쓰이고 있습니다.
2: 몰랐습니다.
3: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한강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인천, 나중에는 부산 또는 만주에서 오더라도 처음 만나는 곳이 용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4: 네.
3: 이런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일대가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외국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4: 네.
3: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4: 러일 전쟁?
3: 네.
4: 아, 그럼 이때부터 일본의 군사 기지가 들어서는 건가요?
3: 그렇죠. 앞에까지는 잠시 주둔하는 네.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 그러면 네. 러일 전쟁 때 이른바 한일 의정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 의정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4: 네.
3: 그러니까 그 의정서에 따라서
4: 네.
3: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 대규모 군사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대규모 군사 기지를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4: 그런가요?
3: 용산밖에 없습니다.
4: 아, 그래요?
3: 네.
4: 뭐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왜냐하면 그 규모가
4: 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3: 그 규모가 거의 천만 제곱미터.
4: 아하.
3: 평형으로 치면은 300만 평.
4: 야, 크게도 요구했네.
3: 요구를 한 거죠.
4: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제국 정부가 아무리 한일 의정서고 지금 뭐 그 수만의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4: 네.
3: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여기저기 뺐는데도 불구하고 한 115만 평 정도의 부지를 일본군이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4: 네.
3: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났으면은 1905년이 끝났으면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4: 그럼요.
3: 그럼 군사기지 쓰다가 반환하면 되는데
4: 네.
3: 근데 일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지켜주겠다. 우리 여기에다가 군사를 주둔시키겠다. 당시 표현으로는 주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4: 주차.
3: 그래서 네. 대한제국 그러니까 한국 주차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4: 네.
3: 이 주차군이 들어갈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까 그 기지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1906년부터 기지 건설에 들어가서 1909년에 1차 공사를 마치고 1913년에 대략의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요.
4: 네.
3: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이제 군부대를 만드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일 전쟁이 만주 놓고 싸운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까지도 염두에 두는 아. 군사시설을 서울 한복판에 즉 용산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 서울 한복판 용산 그 넓은 공간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120년 가까이 못 들어갔다는 게 이때를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3: 이제 이때부터를 보면은 거의 120년이 되는 거고요.
4: 그러네요.
3: 그다음에 기지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은 한 113년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쓴 신용산이라는 지역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3: 그렇죠. 여기에 뭐 둔지미, 그다음에 만초천, 그다음에 용산방 여러 지명들이 있었지만
4: 네.
3: 일본이 여기서 용산군 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 일대를 가리키는 원래 우리 지명 더하기 조금 더 넓은 뜻으로 이 일대를 가리켜서 용산이라고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령부를 조금 안쪽으로 옮겨서 짓거든요. 내륙 쪽 그 저기 남산 쪽으로.
4: 네.
3: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한강철교가 지나던 곳이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용산이라고 자기네가 군사기지를 만든 거예요.
4: 원래는 용산이 아니었겠네요.
3: 그렇죠.
4: 애초에는.
3: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용산이 막 유명해진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4: 네.
3: 여기는 구용산이 되고 일본군 기지가 들어선 그 일대는 신용산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4: 네.
3: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한국주차군 사령부 기지를 만들었었잖아요.
4: 네.
3: 이게 이제 1908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4: 한옥마을 쪽이에요?
3: 네. 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조선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빠져나가고
4: 네.
3: 한참 뒤에 또 거기 국정원.
4: 그쵸.
3: 네. 네. 남산 중앙정보부가 네. 들어가기도 했던
4: 예.
3: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 군 사령부도 있었거든요.
4: 예.
3: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4: 네.
3: 아무튼 그 장소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사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4: 네.
3: 1915년 이후부터는 주차군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 군대를 가리키는 이름이 조선군이에요.
4: 네.
3: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우리 독립군이랑 이런 군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부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 네.
3: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용산이 뭐가 되냐면은 조선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상주사단 가운데 19사단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자, 일본의 사단이 들어서게 된 용산인데요. 일제강점기 용산기지는 단순히 조선을 통제하는 기지에 그친 게 아니었다?
3: 그렇습니다.
4: 말씀인가요?
3: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정도 사단을 두고 조선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관동군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조선군은 일본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만주사변 같은 데 같이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일본이 용이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든 것이 조선군인데 그중에 이제 24단, 19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4: 내륙
3: 거고요.
4: 내륙 침략의 어떤
3: 맞습니다.
4: 발판.
3: 교두보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두 개의 사단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진압당할 수 있다. 단순하게 경찰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억제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군의 어떤 감시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압박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용산 일대 군대 또 조선 군의 상황들이 태평양 전쟁 때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네. 태평양 전쟁이 이제 급박하게 펼쳐지니까 일본은 용산에 있던 사단을 1942년에 뉴기니 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4: 아, 뉴기니.
3: 네. 그리고 그 나남에 있던 사단은 나중에 필리핀과 미얀마 그 전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두 개 사단 정도가 더 창설이 되거든요.
4: 아, 그래요?
3: 급하게 창설된 사단들이에요. 예. 그 사단들도 전부 다 태평양 전쟁 전선에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용산군에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1944년 이후에는 네. 여기가 징병된 한국 청년을 훈련시키는 장소 네. 또는 나중에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으로 쓰게 되면서 일종의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4: 네.
3: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내내 용산은 그러니까 1905년 또는 건설을 시작했던 1908년 9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그리고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예. 하지만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용산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군 기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3: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무장 해제잖아요.
4: 네.
3: 그러니까 미 군정은 들어오는 당일 바로 일본 군들한테 대전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4: 대전으로요?
3: 네, 왜냐면 대전에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철수해라. 했기 때문에
4: 예.
3: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라는 얘기는 결국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이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4: 네.
3: 미군이 그 장소를 그대로 접수를 해서 쓰는데 미 7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용산에 있었던 일본군 기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요.
4: 네.
3: 그렇지만 이제 1948년 9년 지나면서 미군들도 대부분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정도 분위기라면 용산이 비록 거의 한 50여 년 정도 일본군 기지였지만
4: 예.
3: 군사 기지였지만 민간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4: 그런
3: 생각을
4: 기대가
3: 하던
4: 있었겠죠.
3: 참에 예. 한국전쟁,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4: 아, 그러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3: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까지 동아시아 전쟁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방어체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4: 예.
3: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군이 쓰던 이 용산 기지를
4: 네.
3: 정식 미군 기지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4: 예.
3: 1953년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미 군사 동맹의 틀에서 용산은 미군의 핵심 군사 시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캠프가 있지만 그 모든 곳을 아우르는 사령부, 미팔군 사령부는 어디에 있다? 미군에 있다.
4: 네.
3: 아, 용산에 있다.
4: 용산에 있다.
3: 이렇게 예. 되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태원 쪽 지나가다가 청파동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기 담장이 쭉 있고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4: 예.
3: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정말 한 110년 넘게 서울 한복판에 거의 100만 평 가까운 외국군의 기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게 뭐 세계 전체로 봐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예. 패전국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큰 대규모 기지가 수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4: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함,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4: 예.
3: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약간 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 용산기지 다른 데로 철수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곧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정치 쪽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과 또 여러 가지 당위성 면에서 이제 이 용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5: 네.
3: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5: 네.
3: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을 합니다.
5: 아, 89년에?
3: 네. 89년에 반환을 하는데
5: 네.
3: 그 반환 부지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989년에 용산기지 일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나오니까
5: 아.
3: 1990년에 일부 부지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5: 아, 89년부터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방침이 나왔어요.
3: 우리 쪽에서의 방침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5: 예, 예.
3: 그 반환에서 만들어졌을 때 서울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5: 예.
3: 우리 용산 갈 수 있는 거야?
5: 예.
3: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만 갈 수 있대요.
5: 네.
3: 그럼에도 굉장히 크게 반가웠던 느낌이
5: 사건이네요.
3: 있었고 예. 사실은 그때 반환됐던 것들이 약간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5: 애매한 뉘앙스의 공원?
3: 용산 가족공원.
5: 용산 가족공원?
3: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문화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5: 아, 그렇죠. 조선총독부에 있었죠.
3: 네. 예. 그런데 이때 90년에 이 부지가 반환이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5: 네.
3: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립 중앙 박물관을
5: 들어선 거구나. 그래서
3: 그렇습니다.
5: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지에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이제 한미 간 기지 재배치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2008년까지 모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18년까지 이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 네.
3: 여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요구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약간의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군은 이제 대북 억지력이라는 것들이 컸다라고 하는데
5: 예.
3: 이 이후에는 동북아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논의 속에서 미군 역시 이것을 수긍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5: 네.
3: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평택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5: 네.
3: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넓게 비어 있는 공간, 미군 기지가 있던 공간을 앞에 조금은 이제 뭐 가족공원으로도 쓰고

0: 이런 상황이 여태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네. 주택이 들어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1: 뜨거워졌죠.
0: 뜨거워졌고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 그렇죠.
0: 계기가 예. 되지 않았나
1: 생각해야 되는
0: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요구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용산 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통의 시민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1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큰 규모의 땅이 반환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네.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1990년 전후에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각 도시에서 옛 건물들을 다 헐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걸 조금 놔뒀으면 지금 네. 여러 가지 기념관, 역사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네. 다크투어리즘의 장소이기면서 동시에 근대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장소가 됐을 텐데 네. 그 역사 유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 그냥 다 치욕의 공간으로만
0: 치욕의 공간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다가 예. 아차 싶어갖고 그 이후에는 건물들을 다시 보존하면서 지금은 적절한 역사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일본군의 역사와 미군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일본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본 안은 여러 가지 폭격당했고 네. 그다음에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
0: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1945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고 그럼 미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공간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헐거나 네. 아니면 다른 용도 그냥 그걸 별도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묻히는 상황이 그러네. 될 수가 있는
1: 지금까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길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그런 역사적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자, 조선시대 한강의 물류 거점에서 또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까지 긴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용산공원의 역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용산에는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남영역도 있고요. 남영은 말 그대로 남쪽의 군영, 남쪽에 있던 군부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용산 일대에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 지역에 훈련도감의 분영이 설치되면서 남영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조선군이 있던 용산에 훗날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군대까지 주둔을 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튜브에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한 서울 지하철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용산을 관통하는 1호선, 4호선, 6호선에 얽힌 역사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진영 대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예환입니다.
1: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순서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양성 공감치유센터의 이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정확하게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 예, 이진영 대표님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4: 저는 선천성 근육 장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통상 우리가 이제 뭐 지체 장애다, 시각 장애다 하는 거에서는 지체 장애 유형에 속하고요. 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체 장애 안에서 근육병, 희귀 질환에 속하는 네. 근육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이 힘을 잃거나 굳어지는 병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나 근육, 심장 근육이 좀 약화돼서 호흡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감사하게도 네. 폐나 심장 근육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관절 네네. 쪽에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목이 일단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네. 목이 굳은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강의할 때 이게 좌우로 돌리는 게 되질 않다 보니까 네네. 옆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굴려서 보게 돼요. 시선이. 그래서 네네. 지금 박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견눈질처럼 보는 걸로 하는데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아무래도 처음에 좀 이렇게 도도하신 분인가 네. 그런 거 아니시죠?
4: 맞아요. 네. 네, 인사를 해도 고개가 숙여지질 네네. 않으니까 네네. 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 도도한 사람이다 하는 오해를 종종 아이고. 받기도 합니다.
1: 네. 눈이 크셔서
3: 맞아요.
4: 아 정말요?
3: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제가 좀 정보를 받았어요. 이진영 대표님 대해서 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2: 와.
3: 박사. 강남대학교 부설복지공감연구소 또 선임연구원으로 또 활동하고 네. 계시고요.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와, 대단하시네요.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3: 진짜.
4: 필요에 의한 공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뭐 미리 제가 인터뷰를 살짝 보니까 우리 또 우리 이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가족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네. 또 특별히 오늘 또 스튜디오 같이 나와주셨는데 어머니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어린 시절에 이제 못 모른 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진영 자매님에게 좀 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시절 한 8, 90년대만 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장애인은 무조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국룰처럼 네. 여겨졌던 시절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 고심을 넘어서서 혹시 일반 학교에 넣었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셔서 네. 심장병이 걸리실 만큼이셨다고 하세요. 근데 그냥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들,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크게 별탈 없이 지내기는 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는 종종 이렇게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뭐 같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끼리도 야이 뭐 바보야 뭐 더 나아가서 속된 말로 야이 당신아 뭐 이런 표현들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제가 장애인이어서 놀렸다기보다 그냥 그 또래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였을 수 있는데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야, 이 병신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뭐 어른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 진영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보니까 이 병신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뭔가 왠지 욕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싸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늘 양보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싸우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뭐 왜 그러셔서 한 친구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하는데 엄마 나 병신 아니지? 라고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5: 뭐라고 하셨을까?
4: 저희 어머니께서 너 병신 맞아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제가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병신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병들 병자에 몸신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를 제가 알 나이는 아니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인데 이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그 친구처럼 놀리거나 해코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야. 근데 이 몸에 병이 눈으로 보이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그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해코지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는 두 병신이 있는데 너는 눈으로 보여지는 병이 있는 대신에 누군가를 해코지하지는 않잖아. 근데 그 친구는 눈으로 보이는 몸에 장애는 없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한 거니까 그 친구가 더 품어줘야 될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병신이라는 표현이 상처가 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 그치 나는 누구 놀리진 않아. 누구 사람 놀리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치 그 친구가 나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나 병신 속으로 나 병신 맞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 어머니께서 정말 지혜롭게 설명을 잘 풀어주셨지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 또 속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사실 마음으로 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3: 속상하시죠.
1: 속상하시죠.
3: 사실은 아픈 자녀를 보면은 부모들이 특히 특히 엄마들이 막 죄책감도 느끼고 네. 더 괴롭고 속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4: 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국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 집안이에요. 제 친가나 외가나 양쪽 집안이 네네. 다.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앙을 너무 극진히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셨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워낙 또 어머니께서 확고하게, 신념이 있으셨다 보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는. 네. 근데 우연찮게 저희 고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저희 가족이 기회가 생겨서 갈 무렵에 고모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병문안 겸 일부러 더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고모님이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고모님 집안도 당연히 불교를 섬기셨던 곳이셨는데 워낙 위암 말기 판정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같이 상주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가 있는 동안에 저희 가족도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전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거의 그 고모님 댁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해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영상들도 보여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었던 거죠. 네.
6: 저희 초반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성실하셨던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게 되신 건가요?
4: 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접하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를 해서 생명 연장 15년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는 되게 울림이 되셨던 게 처음 제가 근육병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한 20살까지밖에는 못 산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키우면서 거의 끝이 정해진 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셨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면서요. 이 아이 20살에 데려가시면 하늘나라가 정말 하나님 곁이 편안한 곳이지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시면 제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일찍 데려가시지는 말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4: 저희 어머니께서 일반 학교에 저를 입학시키시기로 하고서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선생님들한테 구박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입학 통지서를 받고 나서 입학 전에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모를 때였었는데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막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한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은 저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입학식 날 그냥 다짜고짜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당황하실까봐 미리 뵙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 나오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7반 담임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여서 학습을 받을 정도로 똘망똘망한데 몸만 불편하다. 그래서 학교 오가고 하는 건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입학식 날 그냥 나타나면 당황하실까 봐 말씀드리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 그러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믿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였는데도 그 한마디가 너무 눈 녹듯이 어머니께서 불안하셨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래요. 그래서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왜 입학식 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집합으로 입학식 같은 걸 하잖아요. 운동장을 갔는데 3월만 해도 얼마나 손이 좀 시려울 꽃샘추위하고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편하게 앉아서 입학식을 하라고 의자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철제 의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일반 의자에 못 앉으니까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첫날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날은 선생님께서 의자에 천으로 된 등받이 커버를 씌워서 나오신 거예요.
3: 손 씌우지 말라고?
4: 네. 야,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이틀 연속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아, 이 선생님은 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안함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도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인데 담임을 맡은 아이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여름방학이면은 다 일일이 손편지 써서 학생들한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안부를 써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하셨을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또 놓고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는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직접 이제 찾아뵙고 선생님 저희 가정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의 세월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믿고 하셨던 선생님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좀 궁금해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4: 지금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교직은 은퇴를 하셨고요. 김미자 희자 선생님이요.
1: 김미 선생님. 혹시 김희선이한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어요.
4: 그래서 아마 보실 것 같아요.
1: 꼬이꼬이 하시면서 또 보실 거 아니에요. 또 속으로 그래도 내 이름도 얘기했구나 하면서 또 좋아하시고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3: 지금까지 계속 보셨거든요. 보시면 나오나 안 나오나.
1: 이름은 얘기 안 하나. 보시다 딱 김미희 선생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니까. 여기 좀 보고 김미희 선생님한테 이 문자로만 다 하지 못했던 인사가 이거 조금 저희가 옮겨드릴까요? 그쪽. 조금 옮겨서 이쪽으로 조금만 회전을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그렇죠. 네.
3: 네. 그래서 물 좀 주시고
1: 물 한 잔 더 드릴까? 물 한 잔 주시고 우리 김미 선생님한테 문자로 당하지 못하고 전화로 당하지 못한 그 감사를 항상 보시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늘 감사하고 제가 입학 때 선생님을 배웠던 그날은 30년이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선생님도 제 나이쯤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어렸던 나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일반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 없이 장애인이라는 생각 없이 동등하게 가르쳐 주시고 혼내 주시고 가르침해 주셨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께도 항상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마음가운데 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선생님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웃을 것 같아.
4: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울컥하네요.
1: 그럼요. 사실 이렇게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그 첫 단추, 아까 말씀하신 첫 단추를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한 학생의 미래가 이렇게 크게 바뀔 거 아니에요.
4: 그럼요. 얘가 영상편지에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어머니랑 늘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무부장님이랑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랑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학교는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래서
1: 학교를 안 가는.
4: 네, 일반 학교에서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에서 공부한 그래요, 친구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덕분에 정말 제가 하나님도 저희 가정이 이끌어 주시게 됐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녀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잊지 못할 분입니다.
1: 그러네요.
4: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 장애가 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고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 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가 제일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뭐 모두에게 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 삶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삶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비장애인의 몸으로 물론 뭐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여의치 않아서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대로 그때대로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 네, 아유 참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4: 장애인 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이 되었든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가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네. 하나님께서 또 꼭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6: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떤 현상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그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우리의 신체 이런 육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 하나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영님 마음속에 계시고 삶을 또 주인으로 끌고 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이어가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3: 저는 오늘 우리 진영 대표님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랑 너무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네. 하나님이랑 너무 많이 이제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게 친밀함의 대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아까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이거 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이거 결과를 만들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 사랑하는 자녀랑 이렇게 친밀해지고 늘 대화로 연결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요. 내 자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그게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지금 강사를 하시지만 인식 개선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더 많은 그야말로 인식 개선들이 관심과 사랑과 또 교육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가끔 뭐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고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만약에 반대의 질문으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누는 법을 어떻게 배우며 남을 돕는 법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쓰러진 자의 손을 잡아주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영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가 김미희 선생님께 감사를 올렸지만 또 김미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진영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너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런 기도, 이런 감사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힘써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비전을 이루시기를 저희도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하게 나와주셔서 간증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친구 영수하고 철수가 같이 산에 캠핑을 갑니다. 밤늦게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텐트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영수가 새벽에 잠을 깼어요. 그들이 옆에 있는 철수를 막 성급하게 깨우더니 철수야 철수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하늘에 많은 별들이 보이네. 영수가 또 질문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이냐 그랬더니 철수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시간적으로는 지금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지. 또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신학적으로는 저 거대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미물 정도에 지나지 않지. 그러면서 영수가 철수가 영수에게 뒤에 묻습니다. 영수야 너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이냐 그랬더니 영수가 철수에게 소리칩니다. 이 철수 이 바보야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어 라고 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기상학적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식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재정 관리도 우리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다 좋지만 지금 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텐트를 도난당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텐트 아래서 잠을 자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혹 밤에 자면서 이불을 걷어차듯이 하나님의 텐트를 걷어차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텐트 아래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만나주신 베델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두 베델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며 명령 하십니다. 먼저 35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35장의 배경은 34장이겠죠. 34장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의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땅의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러나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연모해서 두 가문의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 측에서는 요구하기를 이방인인 이 세겜 족속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기를 요구했고 거기에 동의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모든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동생 디나의 원수를 그렇게 갚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다 노하게 되며 야곱은 가족 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긴 했으나 결국은 그래 그들의 위협 속에 야곱이 놓이게 되고 자기 온 가족이 멸망당할까 봐 야곱은 근심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의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착잡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즉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겠다 이미 서원을 했는데 이러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31장 3절에 그때로부터 한 6년 이상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던 그 상황에 그 광야에서 정말 텐트도 없이 하늘을 지붕 천장 삼아 잠을 자던 그때 돌베개 타고 베고 자던 야곱의 하나님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야곱은 베들이라 이미 명명했었는데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라. 이제 2절에서 8절까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자라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뿐이 아니고 모든 식구가 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 그들은 모든 신상과 귀고리 등등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은 베델 땅에 이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그곳을 엘베델이라 부르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옮겨 놓으십니다.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들은 앞에 있는 엘은 하나님이죠. 벳, 엘은 벳은 베스라는 베스트는 집이고 또 엘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이 엘 베델이라 이름 짓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의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해서 베델의 의미를 더블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내가 명명했던 하나님의 집의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 지명을 강조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약 180세 정도를 살고 이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알론 바곳이라고 하는 이름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죽음을 아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많이 슬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대의 변화, 제너레이션, 세대의 변화를 시사하기 위해 요 모세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다시 나타났다는 표현은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했던 돌베개 자다가 야곱 베델로 명명했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여기 거의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는 밤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대낮에 나타나십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 야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는 그때의 약복강에서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여러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절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기의 맏아들 요셉, 이게 원래 루벤이 맏아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해서 맏아들 자격이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요셉이 반복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그의 자손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로 계속 이렇게 전승되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14절 15절에 보시면 돌기둥을 세우며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불렀더라. 뭐 새로 이름을 정한 게 아니고 과거에 붙였던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는 자리하게 됩니다. 비옥한데 다시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할 것입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경험한 은혜의 베델을 잊지 맙시다. 첫 번째 베델입니다. 도망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거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궤도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우리도 과연 여호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구나, 과연 여기 계시구나, 우리는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과거의 베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 아름다운 영적, 가장 아름다운 영적 기억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깨달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했던 기억,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었습니다. 구원과 보호와 공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살만하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며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 우리는 힘있게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감을 갖고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그 시발점 우리의 과거의 베델을 다시 한번 방문하시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첫 번째 베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에게는 다 이 특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며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그 경험. 루디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8절에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 살아오며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베델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추억입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이 추억이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 향해 가는 나의 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 다 모르겠으나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시간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 혹이라도 착잡한 생각에 인생이 뿌옇게 보인다면 우리는 은혜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오늘도 순종의 베델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한항공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항공회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항공회사 이름이 LR입니다. LR. 그 의미는 위로, 하늘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막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는 믿음을 반영한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로 LR.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상경, 북에서 내려와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겐 베델이었고 우리에게도 베델입니다. 우리도 베델이 아닌 곳에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다고 한다면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에 두 개의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요나가 나는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나서 3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두 번째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첫 번째 니느웨와 두 번째 니느웨 사이에는 그러나 요나는 도망침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도망치는 일이 있었고 깊은 잠에 들어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광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결국은 요나는 토함을 받아 다시 이 두 번째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기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죠.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늘에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해서 큰 물고기 배 그 위에 있는 위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얼굴 피부가 다 하얗게 표백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 끝에 첫 번째 니느웨, 두 번째 니느웨. 베드로 인생에도 두 개의 숯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숯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숯불 쬐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고기를 구워놓고 배고픈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숯불과 두 번째 숯불 사이에 베드로는 자신 있다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한 통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저는 확신컨대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유행가가 뭔지 아세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나 그 노래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사명을 맡기시던 그 장면. 우리에게도 두 개의 베델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수님 만났던 그 베델, 두 번째 베델, 우리가 있어야 되는, 머물러야 되는 베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두 번째 베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주로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감격했던 그 눈물, 베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눈물이 우리의 베델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가 낀 것 같이 뿌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두 베델 사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고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뭔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속히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인생을 왜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베델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두 베델 사이 어딘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체하지 말고 몸을 베델로 향하며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 모두 통과하신 줄로 압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첫 번째 베델,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확인하며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베델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으며 거기에 휴식이 있으며 거기에 하늘에서 임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 험산 줄령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뒤뚱거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베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향한 초자연적인 열망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 인생의 비를 막아주며 따뜻함을 공급해 줍니다. 아침 이슬에 냉기를, 또 성가시게 구는 날파리 모기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의 텐트가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덮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텐트를 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베델 가장 가운데에 옮겨 놔주신 은혜 다시 찬양드립니다. 엉뚱하게 베델을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인생 살아가며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에 아니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막강하기에 우물쭈물하지 아니하도록,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뒤뚱거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음성 따라 베델로 열심히 한 주간 또 올라가며 베델 안에 머무르는 삶

0: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분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리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트.

0: 안녕하세요.
1: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네.
3: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0: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1: 잘하고 있어요.
0: 잘해야죠.
3: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1: 아, 정말요?
3: 스피릿 씨의 남편이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1: 아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2: 저는 이제 해외 계신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어있을 때는 그분이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 진짜 좋다.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멘.
1: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2: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금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1: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3: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0: 네, 맞아요.
3: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3: 그렇지.
0: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1: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3: 별 문제 없을 거예요.
1: 아, 진짜?
3: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닫히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3: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너무
3: 손이 모아지고
0: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3: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1: 아유,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2: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공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3: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1: 드셔야죠.
3: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쵸.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바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넌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1: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3: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1: 네.
3: 이렇게.
1: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밥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3: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1: 이런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3: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황버섯을 1kg에 60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황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3: 베개냐 버섯이냐.
1: 예,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3: 오, 진짜요?
2: 아니요.
1: 대학교 보내세요?
2: 네, 대학을 보내서.
0: 대학교 보내
1: 아, 대학.
0: 네.
1: 대학 독립이죠.
2: 그런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제가 내는데요?
3: 독립 아니에요.
2: 아니에요.
3: 저희 아들도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1: 아니에요.
0: 독립 아니구나.
3: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1: 진짜.
0: 정리하겠습니다. 계좌. 네.
1: 계좌.
0: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1: 이제 고십니다. 네.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도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낳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의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1: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3: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다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쩍이 날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별거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2: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의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0: 엄마는 일단 엄마죠.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두살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졌을 것이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 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1: 으로 가면 떡국.
0: 이거
3: 떡국이 많이 날리는
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3: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 해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1: 진짜.
3: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0: 많아.
1: 근데 저는 엄마, 저에게 엄마란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0: 진짜? 네.
1: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을 사줬어야 됐네.
0: 잘못했다.
1: 그렇군요.
2: 하지만 라켓츠가 있습니다.
1: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0: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1: 예, 맞아요.
0: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씨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또 엄마와 딸 같은 그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아주 좋은 사랑의 악교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1: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3: 그러니까요.
0: 상황버섯 해요.
1: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0: 너무 비싸다.
3: 많이 싸네.
1: 진짜 비싸요.
0: 제가 저기 상황에서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1: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3: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0: 상황을 봐서 그렇죠. 네.
3: 상황을 봐야 돼요.
1: 아우, 라임의 황진수.
3: 라임의 황진수.
1: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보선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3: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1: 네.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2: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네.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3: 해봤죠.
0: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라드려요.
3: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2: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
1: 성경책,
2: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2: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1: 혹시 목사님이
3: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1: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0: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1: 아, 네, 청진기.
2: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2: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우리 혜원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네요.
2: 민망하네요.
0: 네.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1: 네.
0: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1: 아, 청바지.
0: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1: 네네네. 네.
0: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렇게도 참 쉽지 않거든요.
3: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0: 그러니까요. 어쨌든 청바지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 또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적어왔어요.
1: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3: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2: 네,
3: 편안하게
0: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2: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1: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2: 네.
1: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네.
2: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1: 아, 준비하셨군요.
2: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1: 네.
2: 올해 주제는 일하십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근데 이라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이라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0: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0: 때로는 바위처럼,
2: 때로는 다비바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3: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자 이제
2: 바이.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4: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1: 맞다, 연하시잖아요.
4: 아주 깜찍해요.
5: 활동만 줘봐. 엄청나지 않아?
6: 그냥 새 팔이야, 새.
7: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했던 이상형이잖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그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 달리아.
1: 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남북 통일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한 패널에 새로운 얼굴이 오셨는데요. 우리 배우 김대명 씨.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배우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4: 이거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4: 나도 코스튬 만들고 싶다 이렇게.
3: 그렇게요.
4: 야, 멋져요. 개성 있는 연기와 외모로 다방면을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명 씨, 아,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네. 사실 북한은 머리 스타일?
5: 머리 스타일?
4: 헤어스타일?
5: 네.
4: 옷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머리를 묶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명 씨가. 이런 헤어스타일 북에서 가능합니까?
6: 혁명화 대상이죠. 혁명화 대상이죠. 이제 남자가 저렇게 하면은 이거 나 상상 태어나서 저런 사람 머리를
4: 북에서 없어요?
6: 단 한 번 남자가 저런 거.
1: 남자가
7: 홍길동이 있었잖니?
8: 근데 사극에서
9: 그건 사극에서 건 거지.
10: 아. 아니면 여자들도 묶인들의 그 똥머리를
4: 너무 예쁘게 똥머리를 묶었어. 와.
3: 야. 아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머리가 길면 이제 잡혀가는 건가요?
6: 그럼요.
9: 아니 뭐 여자도 머리 길면 뭔가 처벌 대상인데 남자가 머리 긴다. 남자 꽁지 머리 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북한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7: 아니 길을 수 있는데 약간 그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있어서 더 이상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에 꽂은 거랑 같은 거예요.
9: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요.
3: 정신하겠습니다.
1: 아니 우리 대명 씨가 배우시잖아요.
9: 네.
1: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액션으로 배우러 하고 계세요. 리액션이. 그죠? 자, 우리 북한이 정말 이렇게 들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혹시 대명 씨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세요?
3: 저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 다닐 때 네. 제 거기 있었던 친구가 탈북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6: 오, 네. 만나보셨군요.
3: 그래서 예, 만나봤는데 이제 지금은 연락은 안 되지만 그때 그 친구의 되게 눈빛이 좀 되게 강렬했거든요.
4: 아~
3: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네.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고 독학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1: 어떤 거예요?
3: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라는 여금주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 네네.
3: 그거를 세 권짜리를 이제 읽고 독학을 썼었는데 그 내용들이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지만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좀
1: 그래서 우리 대명 씨 오늘 같이 한 시간 하시면서
3: 네네.
1: 뭐 분명 궁금한 게 분명 있으실 거니까 네네. 질문도 하시고 네네. 오늘 재미있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1: 자 그렇다면요. 남한 가족만 새 얼굴이 있냐? 아니죠. 탈북 가족들 중에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장미
2: 한 송이 장미
1: 예 yeah.
4: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장미, 아이고 어르신들
1: 자 우리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11: 안녕하세요.
2: 장미
11: 네 저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장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장미
4: 야 아니 정말 한떨기에 아리따운 꽃송이 장미처럼 정말 아름다우신데 이 눈매 보세요. 오, 그냥 입술도 이렇게 쫙 미스코리아 같은 느낌.
11: 감사합니다.
4: 네, 너무 환영한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굉장한 엘리트라고.
2: 오~
4: 네. 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2: 아, 아니에요?
4: 아, 미덕이 아니에요. 네, 네. 직접 말씀해 주시죠.
2: 드러내야 돼.
11: 저는 북한의 리과 대학을 다녔어요.
1: 의과요?
11: 리과 대학.
7: 리과 대학.
2: 이과.
1: 네.
11: 북한 말로 리과라고 얘기를 하는
1: 아,
11: 거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보아하지만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예요. 네.
7: 북한에서 리과 대학은 TV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대학이에요.
6: 3대 대학이 있다면 첫 번째가 김일성 대학이죠. 우리는 서울대처럼 네, 네, 네. 간부출로 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쫙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는 게 김책공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초 엘리트들이 소수 정예로 가는 게 이과 대학.
10: 아, 진짜? 네. 그 중에?
6: 그렇죠. 소수 정예.
10: 그러니까 주옥 씨가 가려고 했던 그 리과 대학.
6: 그렇죠.
10: 안 갔잖아?
6: 네.
5: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10: 안 갔어. 안 갔어.
6: 저는 리과 대학 안 가고요. 한동대로. 네. 아니야. 그렇죠.
10: 사실 네, 장미 씨가 나온 그 다니던 리과 대학이 네. 정말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가 가는 곳. 그렇게 거기를 나오면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고 고속도로였을 텐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탈북을 하신 거 아니에요?
8: 와, 너무
10: 결심하게 궁금하다.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1: 제가 공부를 잘해서 리과대학교에 간 건 맞지만 사실 북한에서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5: 왜요?
11: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들 저희는 장마당으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되거든요. 네, 연구소로 배치를 받기는 해요. 근데 연구소에서 준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장마당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5: 자, 우리가 우리 장미 씨의 얘기를 이제 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장미 씨 이야기 조금 더 미뤄뒀다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10: 어? 이게 뭐야? 잠깐, 어머, 김혜민 결혼합니다. 어머, 이 언니 산에 번지기 같았는데 드디어 결혼하네. 오. 한번 청첩장 열어봐야지.
12: 잠깐만. 내가 봐서 미안한데 이거 청첩장 맞아 이거?
10: 왜?
12: 이거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 어? 그러네?
12: 아, 너 큰일
10: 났어. 웬일이야, 나. 완전 깜빡 속을 뻔했네. 아, 야, 좀 사이버 사기가 사친자더니.
12: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요즘 요 스미싱하고 피싱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10: 아니, 어떻게 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자꾸 비법을 저장하는 거야.
12: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알았지?
10: 알았어.
12: 사이버 범죄 잘 알면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했지.
10: 뭔데?
12: 남북한의 사이버 범죄! 빠밤!
5: 야
10: 처음 왔는데 잘하시네요.
12: 아시네요? 오, 진짜 추워.
5: 대명씨도 같이 해주셨어요.
10: 네. 팀인 줄 알았어요.
5: 아, 팀이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 명이서 만들어보시죠.
10: 네.
5: 네. 우리 선정씨가 엄청 지금 당황하신 거예요. 그죠? 사이버 범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10: 알면서도 당하니까.
5: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또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자, 오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어떠한 북한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두 개의 단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6: 그 산에 번지기 같다는 건 남자 같다는 얘기예요.
5: 아, 산에 번지기.
6: 네. 산에 번지기. 너 왜 이렇게 산에 번지기 같이 노냐? 그 남자 번데기 같이 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역마다 다른데 평안도 쪽에서는 도퍼리라고 그래요. 이거 도퍼리 같은 거 길거든요.
10: 손머슴.
6: 네, 손머슴아 같이 논다는 거. 이거 도퍼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또 함경도 쪽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산에 번지기.
5: 같은 뭐지. 단어로 여러 해 말이 나오네요. 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법?
6: 예,
5: 비법은 뭐 그냥
6: 불법.
5: 불법이에요,
6: 예,
5: 그게?
6: 예. 비법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네. 비법이라고 하는데.
10: 비법이 아니라 비법.
6: 예, 비법 행위.
10: 아, 비법 행위. 네. 불법.
5: 비법. 자, 이거 두 가지 또 오늘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남북극장에서 보셨잖아요. 요즘 심심치 않게 사이버 범죄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스미싱, 그리고 피싱, 더더군다나 국제금융 해킹 사건까지. 아. 정말 남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미국 법무부가 17일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4: 지난 10년 새 최악의 해킹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 불량 국가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15: So about 2 hours ago, Bybit experienced a hack on our Ethereum cold wallet. Overall, around 400,000 Ethereum, which is about $1.5 billion. This could be the largest hack in the history of our industry.

0: 이 북한이 해킹 범죄, 그죠? 정말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죠. 무려 15억 달러.
1: 아, 15억
0: 2조 원 이상의 그 가치의 가상화폐를 탈취를 했다는데요. 항상.
1: 아, 상상이
0: 되십니까?
1: 어마어마하죠.
0: 그죠? 네.
1: 2조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한 해 그 국방비 예산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금액을 한 번에 탈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법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2: 그 제가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더라고요. 네. 북한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3: 도덕질한 게 제일.
2: 그러니까 그 뭐 어쨌든 암호화폐와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해킹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북한이. 플랫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네. 막 거기서 무기도 판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지금 일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2경제, 군수경제 안에 그 해킹을 아마 포함시키고 있어. 총총치국 산하에 있는 해커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나가서 해킹하는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니 해킹은 명백한 범죄인데 나라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빼돌리는 북한의 그 뻔뻔함. 아, 정말 무섭네요. 네. 강력한 대북 체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4: 근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합법적인 일보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국가가 묵인해주잖아요.
1: 맞아, 맞아.
4: 그러니까 국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강력한 산업으로 키웠기 때문에 눈 감고 앙호하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자행돼도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국적이기 때문에 사실 따뜻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2021년에도 무슨 안다리엘이라는 그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의 그 의료기관과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병원을 해킹하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는 그 고객의 어떤 그 개인 데이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본인들이 딱 해킹해가지고 암호화시키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돈을 내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꾸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딱 암호를 걸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신의 서버를 해킹했으니까 10만 달러 줘.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병원은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주요 목적이 뇌아버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야.
0: 장미 씨, 제가 그 여쭤보고 싶어요. 니과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5: 네.
0: 거기에 분명히 네. 해킹에 관한 그런 뭐라고 하지? 교육 같은 거?
5: 네.
0: 하지 않아요?
5: 아니, 그런 건 하지 않아요.
0: 네. 그럼 어떻게, 이런 해킹 조직이 생겨난다는 건 분명 무슨 교육 체계가 있을 거니까.
5: 네. 근데 저희가 7개 학부가 있는데 네. 거기서 기본 수학과하고 컴퓨터과학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5: 기초수학을 엄청 가르쳐요. 해석수학, 복서수, 함수론, 기하학. 그러니까 기본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접목하는 건 좀 쉽지 않을.
6: 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네네.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1: 이것조차 안 믿겠어.
6: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한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해킹 기술이라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3: 최근에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해킹을 넘어서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IT 기업 같은 걸 보면 비대면 면접을 보는데 네. 저 가상의 인물을 면접 보게 해서 미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네. 사용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해킹하고 근데 이거 얼마 전에도 엄청 큰 기사화 됐어서
1: 그 북에서 가능하다고요?
3: 야 그게?
1: 북한에서?
3: 네. 그러니까요. 네.
0: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보셨지만 이제 윤아 씨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그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를 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뭐 어디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시잖아요. 저 아까 화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아까 화면 보면 그들을 잡을 방법이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슬림하다라고 영어 원어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슬림하다는 건 확률이 없다는
0: 네,
2: 얘기죠.
0: 네,
2: 거의
0: 네, 네, 네.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쟤네들 지금 밖에 있질 않아요. 학원 다 들어갔죠, 안으로. 그 밖에다 가만 놓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아마 인재 양성하겠죠, 후배 양성하고. 근데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현역에 있을 때 그 인민무력부에서 이렇게 군관들 모아놓고 대회를 많이 해요. 그때 김정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총알 전쟁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보전이고 전자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대 안에서도 이렇게 그 전자전 부대를 키울 때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뭐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토대는 김정일이 다 닦아놨어요. ICBM도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갔을 때 김일성은 그 핵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정일은 거의 반발로 그 행사장에 나오지도 않았댔거든요. 자기는 뭐 러시아에 가네 어디 가네 하면서 그 김정일 자체는 아 자기는 미국 못 믿겠다. 나는 앞으로도 그냥 내 저거대로 핵을 가지겠다. 결국은 그 핵을 쭉 추진해서 김정은이 가진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해커도 나름 그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다 양성을 해놓은 걸 김정은 대회 와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쟤네들은 뭐 은행을 못 터니까 비트코인 엄청 털어 될걸요? 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0: 네. 해킹을 하겠죠. 그렇죠. 네. 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어,
5: 저는 네, 해킹 얘기를 들으니까 네. 첫 번째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네, 항상 안 좋은 일에 북한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향을 북한에 둔 사람이지 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두 번째로는 좀 놀라움을 느껴요.
0: 놀라움을 느껴요. 네. 네.
5: 북한에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한 해커들이 많다고? 예. 네. 어, 저도 거든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구심 플러스 놀라움을 느껴요.
0: 어, 동시에 두 가지의 감정을 네. 느끼는구나.
7: 아니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해킹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해킹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작년 기준으로 북한 해커들이 훔친 액수가 무려 최소 13억 달러. 최소 13억 달러. 네, 그런데 이제 2023년 한 해에는 6억 6천 달러. 그러니까 네. 결국은 2024년과 2023년을 봤을 때 해마다 그 액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불특정 분야에서는 월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 보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렇게 조폭들이나 그런 소굴들이 발전했잖아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는 세계 바닥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은 해킹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장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과대학, 대학 안에서 그런 걸 배워줄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재나 천재 같은 애들을 발탁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봉급은 최상을 해줘요. 부모들이 다 평양에 와 살게 하고 그 아이들한테 잘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 부모들이 내 덕에 호강하는데 왜 충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당에서 지시한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이틀이 좋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다. 조국과 인민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뇌가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이게 영예로운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외화 학법. 출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아,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쪽엔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북한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은 엘리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장미 씨 주변에 네. 해커가 있으세요?
5: 아, 근데 사실 있다 할지라도 네. 모를 것 같아요.
0: 모를 것 같죠.
5: 네, 사실 저희 오빠가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0: 아, 그러세요?
5: 오빠 네. 친구 중에 네. 그 프로그래머로 해외에 나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 막 기념품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한 돈은 받지를 못하고 국가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는 받은 돈이 없고 국가가 알아서 정산을 해줬는데 돌아올 때쯤에 네. 받은 돈이 20%만 정산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0: 네.
5: 그래서 그 20% 받은 돈에서 막 친구들 선물 사고 부모님 선물 사고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는 게 아마 그 친구도 나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친구도 그 북한에서 과거라는 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서도 1반이 수재반이고 2반부터 5반까지는 보통반이에요.
0: 네네네.
5: 네, 그 수재반 출신이거든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외화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네. 속내는.
7: 아, 그러니까 했네요. 딱 뭐 외화벌이 한 게.
4: 저는 장미 씨가 하는 이야기가 네.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대학 뭐 이렇게 수재들 저 해커를 할 수 있는 수학과를 졸업한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7: 네.
4: 저 특정하게 어떤 수학이나 알고리즘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적 기호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초적인 지식이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애들 실습시킨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싱 파일을 열지 말아라. 어떤 위험한 파일을 열지 말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9: 네.
4: 결국은 허공에다가 괜한 그 쓸데없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낚시 그 파일 심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그런 일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노동력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라고 파견만 해주고 정말 개돼지처럼 좀 밥만 먹여주면 아파트 지하 1층, 5층 이런 데 아예 7명, 8명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쫙 놓고 그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낮가밤이 바뀌어가지고 감금시켜고 그리고 왜 탈북 못하냐 그러면 3명씩 나와서 이렇게 시장 보고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료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뭡니까? 시간과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과 쪽도 아니고 저 문과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상히는 몰라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수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의 어떤 해커를 우리가 너무 부풀려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7: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장미 씨가 네. MZ세대잖아요. 네. 2019년에 탈북하셨고 네. 저도 이제 오후 자유를 하다 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0: 어떤 거요?
7: 감 잡았어.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신 거죠.
0: 아. 아, 드라마 보고 이제.
7: 탈출을 꿈꾸는. 네. 맞나요?
5: 네. 대학교 때 한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저는 뭐 저기 유나 언니처럼 뭐 성수원이 뭐가 싶어 탈북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수원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드라마 너무 봤고 네. 드라마를 통해서 아 세상은 너무 자유롭구나. 그리고 뭐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로 그냥 뭉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만 왕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세상이 참 그리웠어요. 동경을 했습니다.
7: 야, 이렇게 좀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탈북,
5: 네.
7: 탈북이라는 행동을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5: 네.
7: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계기가 뭡니까?
5: 조건은 갖춰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제 정신 상태가 이미 네, 한국으로 네, 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고급 결혼식을 주로 했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0: 아, 북한에서요?
5: 네.
7: 북한에서 웨딩 사업을?
0: 평양에서요?
5: 아니요, 저희 그 청진에서 했었어요.
0: 네, 아, 네, 네.
5: 네, 근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 갑자기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뭐라 할까?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를 네. 쓸 데가 없어요. 또 그리고 불안함이 항상 존재했었는데 저희 아빠 세대 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 살아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빠 세대가 그 외화벌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 나가면 국가가 와가지고 너희 안기부 돈 받아먹었지 이러면서 아이고. 잡아갔어요.
7: 아.
5: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돈을 막 벌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저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네, 우구감이 위기감이 있었고 그리고 막 삶이 보람차지가 않았어요. 너무 헛됐어요. 이게 딱 그때 오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네. 탈북을 했었거든요. 전화가 왔던 거예요.
9: 네, 네.
5: 탈북하지 않으려니? 저희 오빠는 또 한참 생각하다니 아니 나는 탈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대요.
0: 어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는데 네.
5: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9: 네.
5: 공부만 한 사람들 예. 이런 시간이 제로입니다. 네.
0: 네.
5: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잠을 못 잔 거죠. 심장이 네. 너무 뛰어갖고 네. 탈북을 하자. 네. 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어요.
7: 같이요? 같이?
5: 네 가족이 다 같이.
0: 오, 네. 다 같이.
1: 이렇게 우리가 갈
7: 그때 장미 씨가 몇 살이셨어요?
5: 29살이었어요.
0: 29살.
5: 네.
0: 세상에. 김대중 씨 얼굴 보세요. 지금, 야, 저게 가능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6: 영화를 보지
0: 보고. 영화 보고 싶은 막 이런 말들.
6: 드라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네. 지금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1: 듯한. 그쵸. 네,
0: 그러니까.
5: 산에서 온 사람들은 삶이 다 드라마예요.
0: 그러니까. 네. 완전 관전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6: 그래서 이게, 이 감시를 피해서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국경을 넘으신 거잖아요.
0: 네.
6: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건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5: 중국까지는 무사히 왔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도중에서 저희를 그 차에 태우고 청보러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거기서 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제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공안차가 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머뭇대다가 다시 그 공안차를 보자마자 돌아서 왔어요. 네. 근데 공안차 역시 저를 본 거예요.
1: 아이고.
0: 아, 네. 왜 갑자기 날 보고 돌아서지? 뭐 이런 네, 느낌. 네.
5: 그래서 네. 그 순간에 아 내가 차로 가면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이 있을 텐데 네. 다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 산으로 향했어요.
6: 와, 네. 역시 이과대.
1: 가족을 살릴 거.
6: 역시 이과대야. 이 두뇌가
1: 경우에서
5: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이게 산 쪽에 산턱에다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 쪽으로 향했어요. 산 쪽으로 향하면서 아 이제는 오빠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겠구나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작별 인사를 했어요.
0: 네.
5: 근데 차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기왕 잡힐 거 이제 뛰어도 내가 차 속도로 못 뛴다. 내가 80km 몇시로 뛸 재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이거 신발끈을 묶는 척 했어요.
0: 네네.
5: 차가 제 뒤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1: 어, 어떡해. 뭐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발끈을 묶었어요. 심장이 너무 방망이질 했는데.
1: 나 같은 막 그냥 도망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5: 그러니까. 한참 거기서 이불을 있더니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1: 어? 왜?
5: 왜? 너무 태연하게 신발권을 먹는 거를 보고 쟤는 아니나? 왜냐면 제가 아시아 얼굴을 갖고 있잖아. 중국인이나 뭐 한국인이나 탈북민이나 거의 좀 분간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장미 씨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 이제 탈출했으니까, 네. 자, 나에게 자유가 왔다. 네. 이걸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유란 어떤 의미셨어요?
5: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저는 에펠탑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저한테는 그게 자유였어요.
0: 아.
5: 네. 네. 어떤 뭐 에펠탑이 아니라 그게 자유의 상징처럼 네. 저한테 네.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일상이 그냥 여행이고 프랑스에 네.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유는 나한테 편안합니다.
0: 편안하다.
5: 예, 누구 와서 뭐 건드리지도 않고 네. 내가 뭐 무직으로 있어도 말 안 시키고 네. 예,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야, 너 뭐 이제는 그만 일해. 너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네.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편안함. 그게 자유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1: 있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5: 지금
0: 네.
5: 1년 전까지는 광고 회사에서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네. 제가 칼럼을 쓰고 있어요.
0: 칼럼을.
5: 네.
1: 웨딩 사업은 안 하세요?
5: 아, 네. 웨딩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0: 한국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
5: 네,
0: 거죠?
5: 네.
0: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2: 네, 네.
1: 이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2: 네. 이제 그렇게 얼굴도 막 네. 피더라고요.
1: 그러니까 미소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1: 이렇게 저희 이제 응원합니다.
2: 네.
1: 자유 실컷 누리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의 해킹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북한뿐이 아니라 남한에도 네. 분명 해커가 있습니다.
3: 있죠. 네. 있겠죠.
4: 네.
1: 우리 하윤 씨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그 옛날에 그 방송 유재석 님이랑 그 뭐 그 분이 나왔던 어떤 방송에서 화이트 해커가 나왔습니다.
4: 네.
2: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도 엄연하게 화이트 해커가 존재하고요.
4: 네.
2: 관련된 뭐 특정 학문 하시는 분들 또 네.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4: 아,
2: 예, 이분들이 네.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네. 우리도 그런 해커의 어떤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해킹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을 더 강조하는 나라고
4: 네.
2: 천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양심에 찔리거나 이게 위법이 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4: 네.
2: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이거에 엄청나게 그 좀 싫어하죠. 그래서 네. 국제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 가치만 우리가 딱 하고, 그러니까 방어용 위주의 어떤 그 해커만 해커라기보다 방어용 위주의 어떤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보태자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이 해킹하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이 그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댓글창 닫아버린 사건도 있고요.
5: 아, 성희한해?
2: 어마어마한 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IT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 국가라면 사이버 공격으로
4: 네.
3: 도둑질을 하지 않지요.
5: 삥 뜯지
3: 않지요. 도둑질하지 않지요. 사실 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이 북한 해커들의 정체.
5: 아하.
3: 야,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1: 궁금해요.
3: 정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니?
5: 넌 누구니?
3: 궁금하다고.
5: 네, 그러니까 북한 해커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라자루스 그룹.
1: 네, 라자루스 들어봤습니다.
5: 일명 히든 코브라.
1: 아. 히든 코브라.
5: 라고 하는데 북한 내에는 정찰 천국.
1: 네.
5: 그 중에서도 3국이 있고요. 3국 안에 3국과 110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는데
1: 네.
5: 뭐 많게 보는 분석은 한 6, 7천 명 정도.
3: 6, 7천 명.
5: 뭐 이 정도가 안 되더라도 3, 4천 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적인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을 동원해서 온갖 첩보 활동도 하고 정보 뜯어내고 필요한 모든 활동, 이야기했던 외화벌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4: 네네.
5: 최대의 그런 사이버 인력들을 계속해서 공장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총 정치국 안에서.
6: 그 평양에 미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5: 그렇죠.
6: 그 미림대학에서 이 해커들을 키워낸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림대학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4: 네.
6: 그런 해커 조직을 만들어내는 네. 학교다라는 얘기가
5: 맞아요. 미림대학, 압록강대학
4: 네.
5: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는 계급 자체가 군인이에요.
6: 네.
5: 그래서 저희
6: 총정치국
5: 사람 저희 오빠도 그 국방대학 그쪽 출신이어서
4: 네.
5: 저희 오빠도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압록강대학으로 편입이 되거나 네. 바로 아스콤이라고 하는데 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이걸 빼내는데도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했어요.
6: 맞아요.
5: 거기를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거든요.
6: 네.
5: 다 군인 별 하나씩 달고 들어갑니다.
6: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해킹하면 해커면은 막 그 집안은 잘 살겠네. 그나마 정은이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5: 아니, 얼굴도
6: 뭐 그런 바빠요. 생각을 해주는데 그 자식 뺏기는 거거든요.
5: 그럼요.
6: 바뀐 구역에 위수 구역에다 가둬놓고 자기 정권에 필요한 돈을 털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2: 예.
4: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볼까 뭐 라자루스?
7: 라자루스.
4: 어, 이름도 네. 특이하던데 그런 구름명은 네. 누가 짓는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구름명 그렇게 짓는다기보다는
6: 네. FBI하고 CIA에서 붙여준 이름도 있거든요. 그게 뭐
2: 특정 어떤 코드 때문에
6: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라자루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은 자기네 이름 저렇게 안 짓겠죠. 북한답게 지으려면 북한답게 지으려면 뭐 총폭탄 막 핵폭탄 이렇게 짓겠죠.
8: 뭐 근데 강냉이 자유 뭐. 맛있는 보리밥
6: 미국에서 달아주는 이름이 많다더라고요.
8: 아, 네. 근데 이 라자루스 말고도 그 김숙희? 네. 김숙희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해커들도 뭐 그 그룹마다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름처럼 뭐 특징 같은 뭐 특성이라는 게 있는지.
4: 김숙희?
9: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뭐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네. 김숙희, 안다니엘 등은 이제 사실 북한 당국과 연결된 그런 해킹 조직이잖아요. 네, 네. 라자루스는 이제 주로 금융 분야 공격을 주도하고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은 네. 정보 수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도 해킹 당했잖아요.
10: 그렇죠.
9: 그리고 병원도 해킹 당했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정보도 다 빼내갔다 맞아. 해가지고 엄청 많았죠. 그런 것들은 이게 김숙희라는 그런 조직이 하고 라자루스는 그냥 해킹, 금융적인 이런 걸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4: 아니 북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10년 전 모습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해킹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앞설 수가 있는지
3: 앞서갔어요.
4: 깜짝 놀랐습니다.
1: 특화된 조직 아닌가 싶긴 한데요.
9: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북한의 해킹 부대가 1986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요원을 배출해서 군 관련 보직에 배치하면서 시작이 된 게 시발점이다. 아~ 이렇게 우리 당국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참모부 아래에 전자총찰국이 있고 네. 그 아래에 또 사이버지도국.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술정보국 121국인데 네. 여기서 복무하는 사람들 인해서 이렇게 뛰어난 천재 인재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86년 맞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그 근원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유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김정일 때 좀 더 바탕을 베이스를 깔고 김정은 때 그 빛을 보게 된 거죠.
6: 맞아요.
9: 역사가 있는 거죠.
6: 제가 운이 좋아요.
11: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프로그램 서점반이 꾸려졌어요. 그게 2005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데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또 다 전문화된 그런 곳으로 가요. 거기가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
1: 프로그램 네. 반을
11: 네, 있어요. 금성학원 프로그램 반이라고 네. 전문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코딩. 곳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죠. 양성이 되죠.
1: 아, 저도 이렇게 화면 보면 그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엄청 복잡하잖아. 무슨
4: 외계요 외계요.
1: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2: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 때 저기 네. 1고등에서도 저기 컴퓨터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배운 기술을 아직까지 여기 와서 그걸로 취직해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1: 아.
2: 이미 오기 전에 무슨 시어나 같은 건 이미 다 마스터를 했고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 와서도 막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3: 다 배웠으니까.
2: 다 배웠으니까.
4: 지금 가르치지.
2: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스콤으로 들어가면 전문 해커가 되는 거고 네. 다행히 돈을 써서 빼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4: 그치.
2: 거죠.
9: 근데 북한이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이런 게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는 학교 그리고 일고등학교라는 게 도마다 있는 영재학교예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서도 특출한 아이들만 이렇게 완전 다 배우는 거지 일반 학생들은 컴퓨터 만지도 못 본 아이들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1: 그게 한번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9: 네.
1: 종이 위에다가
9: 탁구도 네, 그리고 연습을 하고
1: 공부했다고. 예.
8: 그러니까. 컴퓨터 하듯이.
1: 네 맞아요. 예, 타자 이렇게 생겼다고 예. 컴퓨터가 없어요.
8: 없어요.
1: 종이 위에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니까.
11: 제가 2019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대학생들한테는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은 워낙에 전기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데스크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노트북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희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2: 저희 집에도 네. 노트북은 있었어요. 오빠가 대학생이 되니까 노트북을 집에서 장만을 했고요. 그때 중국 돈으로 한 2천? 뭐 좋은 거는 5천 원까지 했었던 것 같아서.
3: 브랜드는 어디예요? 궁금해요. 그 제품
2: 브랜드. LG 거...
5: 그니까 있었는데 중고로 들어왔는데 러월은 떼고 그래서 LG 거를 비싸서 못 썼던
3: LG요?
5: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 걸 제일 많이 썼고 레노버. 레노버 저희는 레노버 썼는데 레노버는 거의 대중적으로
2: 토시바 썼는데
5: 토시바 레노버를 아, 진짜 많이 썼어요.
3: 토시바
1: 토시바 되고 토시바
7: 그러니까 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네. 한민족이 이 수학 굉장히 잘하는 거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올림피아드 수학 나가면 뭐 1, 2위 막 석권하는 거는 거의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엄청난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과대학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정말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윤아 씨. 네. 북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수제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5: 저는 그냥 수제하면 생각나는 게, 네. 이렇게 뭐 4살, 5살 때부터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어린 나이 때부터 북한은 보고 있어요. 옥화생 네. 관리하듯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절차적으로 뽑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머리 좋고 수제하고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 뽑아가니까. 결국 뽑아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때 북한 있을 때 들었던 건 우스갯소리지만 네. 김정일 책상 옆에 5살짜리 뭐 영재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었지. 근데 엄청 뭐 아예 이게 너무 영특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개 보고 뭐 물어본대요. 막 자고님이 야 이거 빨간 버튼 눌러 까만 버튼 눌러 말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 5살 꼬마한테.
5: 근데 걔가 이제 좀도 그렇게 잘 본다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거 얘가. 그래서 막 엄청 영재가 있대. 장군님 그 승용차 맨날 같이 타고 다닌대요.
2: 진짜 영재.
5: 그런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4-5살 때부터 뽑아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그 영재, 수재 이런 애들은 다 위로 그냥 뽑혀 올라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주변에서 쉽게 보지는 못했어요.
7: 그럼 우리 그러면 혹시 장미 씨,
5: 네.
7: 혹시 그러면 아까 우리 올림피아드 뭐 이렇게 네. 하듯이
5: 네.
7: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뭐 참가하거나 주변에 그러신 분 없으셨어요?
11: 오빠가 참가를 해서
7: 오빠가요?
11: 상을 네, 받았어요.
7: 친오빠가?
11: 네. 베이징 ICPC 프로그램에 네. 참가를 해가지고 네. 네, 상을 받았어요. 네.
5: 북한 신분이었어요?
11: 네. 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정말 오빠를 대견하게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네. 그때 오빠 나이가 19살이었는데
7: 19살.
11: 네,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네. 오빠가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막
7: 경사
11: 그랬죠.
7: 났다.
11: 근데 오빠가 돌아왔는데 친구 아버님 선물 다 사가지고 오면서 부모님 선물 하나 안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7: 그 나이 땐 그래요. 네. 원래 친구가 소중해.
11: 네. 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냥 네. 부모님 앞으로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7: 네. 오히려 나 가서 입상했잖아. 아빠. 이거
3: 엘리트 뭐 하노. 아니 이렇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우리 장 혹시 오빠도 엘리트잖아요.
2: 네, 네, 네. 네.
3: 그런데 이렇게 뭐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영재가 되면
2: 네, 네.
3: 혜택 같은 게 있으면
2: 그러게
7: 그러니까
2: 좋잖아요.
7: 혜택, 그렇죠?
11: 혜택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7: 1도 없어요.
11: 네, 그리고 저희 오빠가 베이징 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면 용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용돈을 받고 생활을 못하겠다 해갖고 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주셨고 가서도 정말 외국을 마음껏 여행할 생각에 좀 들떠 있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뭐 그 같이 따라갔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팔을 껴안으면서 혼돈 팔지 말라. 예. 네.
7: 감시를.
11: 예, 네. 그렇게 딱 얘기를 네. 하더래요.
5: 그게 혜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한 물질적인 그런 포상이 그게 아니라 명예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2: 그럼 뭐
5: 그게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 사람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기회를 따내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모아서 다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일반 그냥 주민 돈을 모아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8: 그러면 해커들이 어떤 대우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밖에 나갔다 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게 혜택인 거네요.
5: 네. 그게 혜택이에요.
2: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해커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훔치고 해킹을 밖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 데 알려져가지고 나름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IT 어떤 그런 수술을 받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탈북을 해라. 왜 북한으로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냐.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일을 넣다 보니까 막 답답함을 토로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김정일의 요리사 이런 책 있잖아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북한 실상에 대해서 북한 기득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쓴 태영호 공사님 책, 그다음에 그 고용환이라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컴퓨터 파일에서는 영리하게 자식신들이 볼 수 있지만 책을 가져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파일로 있으면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아서 관련 부분에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라는 걸 그때 물어봤거든요. 돈 받냐? 줍니다. 어느 만큼 일한 것에 대한 몇 퍼센트의 그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할당량을 채우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요. 밥당번을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으로 일한 것만큼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니까 애들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받아들이고 고향에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는 돈을 어느 정도 지금 수당으로 한 3년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럼 돌아가면 뭐가 있냐 정찰청국이면 정찰청국에서 상급으로 그냥 진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정치보이 조직이라든가 다른 관련돼서 좀 센 사람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그 정치적인 어떤 혜택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밑에서 밑바닥에서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해외로 파견해 줄 수도 있고 정찰청국에서 그래서 자신이 뇌물을 받는 안정적인 어떤 직군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도 자기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유를 누리러 남한으로 가고 싶지만 이 번 돈과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 지위를 얻으면 먹고 사는데 사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자유가 없이 사는 건 알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눈 꾹 감고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 살기 위해서. 네. 이게 근데 이 해커들이 물론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군사 정보 이런 걸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의 그 통장 뭐 이런 것들, 개인 정보 이런 거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 여러분 뭐 링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7: 그죠?
3: 맞아요.
7: 혹시라도 눌러보신 적 있으세요?
3: 아, 겁나서 못 누르죠.
7: 못 누르죠? 네,
2: 저 눌렀다가.
7: 눌렀다가.
2: 눌렀다가.
4: 아니, 언니한테, 친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7: 네,
4: 삼종아.
7: 네.
4: 또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확인해보라고.
7: 네.
4: 근데 그랬더니 엄청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제 이름으로 문자가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300명한테.
7: 뭐라고요?
4: 저희 어머니가. 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발인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기초 그 뭐라 그러지? 구조. 아, 보고장. 보고장이 300명한테 저의 지인들한테 날라간 거예요.
7: 네.
4: 이게 왜 날라갔나 싶었더니
3: 살렸어.
4: 저도 그걸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희 지인한테 받고 그걸 눌렀어요. 네. 왜냐면 거기를 가려면 병원을 알아야 되니까 네. 눌렀어요. 근데 이게 병원은 안 나오고 그 분의 전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설치에 나온대 이게. 근데 설치를 누른 거야.
2: 눌렀다. 어떻게?
4: 설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날
7: 네.
4: 그 사단 난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걸 클릭했더니 저의 정보가 털린 거죠.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선정이가 너 맞아? 너 정말 너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신 거야? 또 전화 갔어요. 어디야 선정아 오빠 지금 갈게 바로. 그래서 전화 온 거야. 나 아니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당했어. 스미싱 당했다고. 부고차 잘못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 시티즌 플란이라는 악성 앱을 제거하는 거죠. 네, 경찰서에 갔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악성 앱이 있었던 걸 딱 잡고 그 네. 부고장을 이제 없앴죠.
3: 자, 여러분들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네? 이거 설치하면 큰일 나.
7: 아니,
3: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7: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 딸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항상 반말해요.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는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깨깨오톡을 딱 하잖아요. 전체가 다 존댓말이에요. 근데 와이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오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지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좀 빨리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눈치를 딱 친 거예요. 평상시에 존댓말을 해가 갑자기 반말을 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래 처음에. 그래가지고 전화 바꿔서 나중에 넌데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 보냈어 이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런 게 왔더라. 근데 너 원래 존댓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카톡으로 반말을 썼다. 너 아닌 줄 알았다. 그게 보이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10: 근데 문자도 문자지만 저희는 엄마가 갑자기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거 괜찮냐고. 무슨 소리 했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와서 네. 제가 엄마 나 지금 잡혀있는데
2: 목소리 똑같고
10: 보내주지 않으면 안 놔준대 더 빨리 보내줘
7: 그러니까요
10: 내가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그 연령대가 그 이제 좀 그렇겠지만 전화기 넘어 여자 목소리면 다 20대면 다 딸처럼 들리거든요 부모 네.
3: 양자니까
10: 막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근데 딱 들어도 딸 목소리 같으니까 막 진짜인 줄 알고
7: 진짜인 줄 알고
10: 네.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7: 근데 오히려 그때 또 전화가 또 안 되니까 더 네. 불안하실 수도 네. 있는 거죠.
8: 이 말 들어보니까 저는 제 친구가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는 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 받았는데 네. 그쪽에서 어머니 저입니다. 네. 뭐 지금 지하철에 갇혀 있으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 친구가 어?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서 뭐 하는데? 지금 제가 구타당하고 맞고 어머, 돈을 어머, 보내줘야 어머.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너가 이라고 그랬더니 네. 제가 나 내가 네 아닙니다 제가 나 내가 네 아직도 그 핸드폰에 그 음성 파일이 있어요
7: 아 진짜로요?
12: 아버지 나 지금
13: 네
12: 납치범들한테 지하실로 붙들려 와 있어요
13: 지하실에 끌려갔다고?
12: 네 너 곧밥 주면서 돈 가지고 오면 날 풀어준다면서 아니면 뭐 그 콩파 뜯어버린다면서 막 곧밥 주고 있어
13: 콩파 뜯는다고?
12: 네 납치범들이 막
13: 너 이름이야?
12: 네 아버지 내 이름이에요
13: 야 내가 X인데 너 누구야?
12: 아버지 나 X라고요
13: 너 어디야? 한자 불러봐 내가 X인데 너 자꾸 누구 얘기하는 거야?
12: 나 X라고요
4: 아니 사이버 범죄는 네.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언제 어떻게 당할지 정말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네.
2: 근데 이게 항상 그 피해라는 건 뭔가를 보냈을 때 우리가 덥석 물어서 그걸 설치를 해야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어서 들어오세요. 셀프 진입하세요. 열어주는 거 하잖아요. 네. 관공서에서 교육할 때 의심되는 파일은 일단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하라고 합니다. 그거 클릭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4: 네. 진짜. 네.
3: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거든요. 뭐 사이버 범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가 더 자주 바꾸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안 바꾸지 마시고 자주 바꾸시고
4: 맞아, 맞아.
3: 수상한 문자라든지 메일 말씀하셨지만 절대 열면 안 됩니다.
4: 그쵸.
3: 아셨죠? 그리고 메일 또 누구나 한 번씩 당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 맞아요.
3: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4: 조심하십시오.
3: 명심.
8: 클로징인가요? 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이버 범죄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 충만해 계시면 사실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살짝 주는 순간 쓱 스며드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도 우리가 우리 상태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보완 철저. 이거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죠? 우리 영성을 키워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북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대명 씨, 네 오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질문 같이 받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8: 그 제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7: 네, 아,
8: 이게
7: 네.
8: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루먼 쇼 같은 거예요.
7: 아~
8: 내가 공부를 잘하게 태어났네? 그러면 관리하고 모든 게 다 읽을 수 있을 수 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되게 좀 참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4: 소중하죠. 네. 네. 나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3: 소중하죠, 자유.
8: 반성하게 됩니다.
7: 아이고. 반성이요?
8: 네, 반성하겠습니다.
7: 감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거나. 아, 예. 자, 우리 장미 씨 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11: 저도 이런 저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자유를 향한 여정에 네, 저도 네.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네. 좋습니다. 네.
7: 감사합니다. 자, 기술은요. 잘 쓰면 분명 약이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까요? 독이 되죠. 네. 이 북한이 사이버 위협 국가라는 타이틀 하루빨리 벗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와야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14: 오, 자유야!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한에서는 9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4: 부모님에게는 또 지원 채워드려
1: 어머니. 그렇죠. 네.
3: 부부의 날도 있고.
1: 아, 부부의 날도 있고.
4: 스승의 날.
3: 스승의 네. 날도 있고.
1: 네네. 네.
4: 살짝 떨리는 천장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1: 한판에서는 가족이 모이면 일이 더 생기잖아요.
6: 그래, 맞다.
1: 밥 숟가락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 상에.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 배우자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하거나 얼굴이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2: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도 중요한데
3: 네.
2: 신앙인들은 믿음이 같지 않으면 갈등이 심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사귀다가 아내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

0: 어떤 형제들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사람들을 보면, 예. 야, 복 있는 사람이다.
1: 예. 응?
0: 결국 아내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예. 정말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1: 오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80년대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김창준 집사. 복음을 모른 채 살았으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닐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뒤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김창준 집사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1: 네, 미남 개그맨 김창준 오라버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할렐루야. 국민 집사 김창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집사님이세요, 아직?
3: 아, 아직 집사입니다.
1: 네.
3: 장로가 좀 곧 돼야 되는데.
1: 네네.
3: 네,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 아하, 예. 예.
3: 아직 그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돼가지고.
1: 아하.
3: 조금 성숙하면 그때 네. 했다고 그랬습니다.
1: 예.
3: 죄송한데.
0: 근데 우리 집사님 유재석 닮음꼴로 인기가 아, 있으시다면서요?
3: 아니, 근데 그 요즘에 가면은 네. 유재석이 닮았다고.
1: 아.
3: 어, 지난번에도 뭐 커피숍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젊은 애들이.
1: 예.
3: 어, 날 쳐다보더니 가다가 젊은 애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3: 나이 드신 분은 좀 아는데. 네네.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다시 뒤를 쓱 보더니 나를 어.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3: 어우 젊은 애들이 나를 아네. 그래서 기분 좋았더니 가면서 그런 거야. 야 유재석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유재석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0: 멀리서 오면 유재석.
3: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재석이가 신이 때는 예. 나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대는데
1: 예.
3: 지금은 이제 재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1: 그렇죠.
3: 거꾸로 돼가지고
1: 예.
3: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뭐 한창 때 모습이나 별 다를 네. 바가 없어 보이시는데
3: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3: 요즘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뭐하고 지내느냐.
0: 예.
3: 그래서 뭐 한 20년 전에 하던 거 계속하고 있다.
1: 어.
3: 뭐냐 그러니까 놀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 노는 건 아니고요.
1: 네.
3: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영국도 이제 대학에서 영국을 전공했으니까 네. 영국도 하고 또 중단하는데 또 뮤지컬도 하고.
1: 아.
3: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이제 간간히 하고.
1: 그렇죠.
3: 또 이제 개그맨이니까 이제 행사 MC 같은 거.
1: 네, 예.
3: 그런 것도 하고.
1: 예.
3: 저 나름대로 그래도 소소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좀 한참 전에 뵙고 뵙는데 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나 봐요.
3: 아, 그렇지 않습니다. 몸매
1: 뒤에서 관리. 보면 청년이에요.
3: 아,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1: 예예. 예.
3: 저는 뒤에서 보면 청년이고
1: 예.
3: 앞에서 보면 50대고
1: 예.
3: 오장육부를 보면은 90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뭐 몸매 관리를 잘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 예, 모델하셔도 되겠어요.
3: 아 근데 몸매 관리는 잘 안 하시고요.
1: 예.
3: 네 그냥 집에서 아파트 관리만 하고 있어요.
1: 개그맨 아니랄까 봐. 시니어 모델 뭐 이런 거 도전해보지 그러세요?
3: 아, 제가 모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3: 아주 그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1: 네.
3: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죠.
1: 네.
3: 그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1: 아, 진짜?
3: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0: 어.
3: 아 여가선영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 네, 네.
3: 시니어 모델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9개월 동안
1: 네.
3: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에 그 교육을 받았어요.
1: 아, 진짜?
3: 네,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런웨이 과정인데
1: 아하.
3: 이제 런웨이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 활동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1: 있어요.
3: 아, 9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1: 아,
0: 그런데 너무 날씬하세요.
1: 그러니까.
3: 아, 그래서요?
1: 네. 네.
3: 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세요.
3: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아직 숨겨진 살이 좀 있긴 한데.
0: 네, 굉장히 오래 전에 TV에서 네. 이렇게 뵀었는데
3: 네.
0: 굉장히 빨리 데뷔하셨지.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되셨나요?
3: 저는 198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로 네. 데뷔를 했는데. 네.
0: 몇 년째 지금?
3: 그러니까 82년도면 몇 년째죠? 제가 뭐 저기.
1: 지금 43년, 네? 42년 정도 된 거죠?
3: 아, 그렇게 됐습니까?
1: 제가 80년 데뷔인데 4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네가 후배세요.
3: 어, 벌써 40년이 넘은 겁니까?
1: 그럼요.
3: 어, 이거 예.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네.
1: 예.
3: 그래서 저는 MBC에서
1: 예.
3: 데뷔해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밤에 대한 이제 청춘 만세 뭐 그런 프로그램 출연했다가 나중에 SBS를 이적하면서 우리 이성민 집사님하고 코미디 전망대도 같이 하고.
1: 네,
3: 그리고
1: 예.
3: 제가 또 개그맨이지만 또 유행어도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3: 유행어.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건데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런데 가수들 노래 내려대듯이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3: 그렇죠. 송대관 씨가 저기 뭐 쨍하고 했던라 그래서 예, 예, 쨍하고 예, 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유행어대로 된 거예요.
1: 예. 예.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
3: 안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또 CF도 몇 개 찍고 그랬습니다.
1: 아, 진짜? 예.
3: 요즘에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1: 근데 원래 개그맨,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네. 원래 개그맨이 꿈이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개그맨이 되셨어요?
3: 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죠.
1: 아 진짜? 네, 원래 저는, 꿈은요?
3: 저는 제가 대학에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연극 배우 하면서 이제 일반 영화 배우나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죠.
1: 아 진짜? 네,
3: 어렸을 때부터도 영화 배우를 해야겠다. 항상 거울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1: 예.
3: 어떻게 우연히 예. 우연히 그냥 개그맨이 되다 보니까
1: 어떻게 우연이요?
3: 아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국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네. 그 PD 선생님이 예. 저보고 예. 개그맨 하면 어떠냐고 그냥 무작정 그러더라고요.
1: 그래. 아 진짜?
3: 갑자기 뜬금포를 딱 날린
1: 네.
3: 거예요.
1: 네.
3: 아니 왜 나는 배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개그맨 얘기를 하는데 나를 왜 개그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습니까?
1: 아니죠.
3: 그것도 아닌데.
1: 저는 개그맨이 웃기게 생겨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3: 오랜만에
1: 웃기게
3: 봤는데,
1: 생기거나 좀. 이런 것보다 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럼요.
1: 근데 그게 보이셨으니까 개그맨을 하라 그렇게 했죠.
3: 그럼 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예. 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개그맨으로서부터 재능은 좀 있더라고요.
1: 예.
3: 일단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디어 해라잖아요. 꽁투 할 때. 근데 아이디어를 제가 제일 많이 냅니다. 네.
1: 맞아요.
3: 머리가 번쩍번쩍합니다.
1: 예. 네.
3: 뭐 제자랑 같지만은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1: 예.
3: 또 그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언어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1: 예.
3: 스피드 개그는 남들보다 좀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0: 근데 있습니다. 개그맨들을 보면은요. 네. 저 똑똑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1: 아 근데 그쪽 뇌만 발달했지.
3: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저 제가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1: 예.
3: 어느 그 박사님이
1: 예.
3: 권위자라는 거야. 예전 곤충 박사다 그러면 곤충에는 완전히 권위자네요.
1: 예. 예.
3: 근데 그것만 박사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1: 집에서 예.
3: 집에서 그 번호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김창준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총기발랄한 아이였어요? 아니면 집에서 좀 뭐 화목한 가정도 있고 네. 약간 왜 그런 불우한 가정도 어느 쪽이셨어요?
3: 네. 저는 약간 뭐 화목한 가정보다는 약간 좀 불우한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그 화목한 가정을 갖기에는 아버지가 아, 그때 당시 그 월남이라고 그랬죠. 지금
1: 예,
3: 베트남인데.
1: 예, 예,
3: 월남이
1: 예.
3: 이제 기술자로 파견을 나갔는데, 예. 한 몇 년 계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예. 또 이제 저는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고,
1: 아.
3: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직장 회사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1: 네.
3: 아버지는 그냥 1년에 한 번.
1: 예.
3: 뭐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은 주말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3: 그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연말 부부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그리고 오시니까
1: 예.
3: 아버지를 뭐 볼 틈이 없는 거죠 언제. 그리고 어쩌다 한번 오시면은
1: 예.
3: 모처럼 만에 오셔가지고 저 아들을 보면은 창준아 그래 뭐 그동안 공부는 잘하고 있었니?
1: 어떻게 지내니?
3: 네 물론 예. 공부는 못했지만
1: 예.
3: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1: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이런 거?
3: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1: 진짜?
3: 그냥 식사만 하시고
1: 예.
3: 하루 주무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1: 어머. 아이고.
3: 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봤을 때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1: 그러네.
3: 무슨 사연이 있길래
1: 그러니까.
3: 저렇게 아들을 보고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핑 하고 가시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죠. 아버지 때문에.
0: 아,
3: 원망도
0: 그렇죠.
3: 좀 생기고.
0: 원망도 생기고.
1: 네, 그렇죠. 네.
0: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원망하다가도 조금 성인이 되어지면
3: 네.
0: 좀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잖아요.
3: 네, 네.
0: 혹시 아버님과의 관계를 좀 나중에 좀 좋게 가지셨어요?
3: 그럴 틈도 없었던 게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0: 네.
3: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서 사셨는데
1: 네.
3: 예전에는 그 염탄을 많이
1: 떼웠잖아요.
3: 겨울에 염탄이 떼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그 염탄가스로
1: 진짜?
3: 중독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1: 네.
3: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가수 속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1: 그렇죠.
3: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뭐 화해라든가 뭐 또 이렇게 뭐 어떤 대화를 나눌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아, 이걸 아버지를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날 낳아주신 아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아버지를 한번 만난다, 예.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3: 아버지, 왜 제 머리를 한 번도 안 쓰다듬어 주셨어요? 정말 그거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1: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네. 그거 그 사랑을 못 받고 크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1: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보고 자란 아버지 상이 있어야 네. 내가 뭔가 아버지가 됐을 때 좀 느낌이 있는데 네. 전혀 없으셨잖아요.
3: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아버지는 네. 없어요.
1: 그럼 지금 아버지가 되고 네. 어쨌거나 여태 이제 자녀들을 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아버지의 상을 만드셨어요?
3: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네. 오히려 저한테는 반면 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처럼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항상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게는 못해줄지언정 사랑만큼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1: 퍼다 날르자.
3: 퍼다 날러서 네. 푸짐하게 갖다 주자.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워낙 지금 딸이 둘인데 큰 딸이 32살이고 작은 딸이 30살인데 네. 내가 진짜 딸 바보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무 딸들한테 바둥바둥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이제 우리 작은 딸이 그 바로 집 앞에 역으로 탄현역으로 이제 가면 걸어서 한 10분 가요. 네. 근데 그걸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제가 태워다 주잖아요. 그리고 퇴근해서 또 7시에 정말. 아빠 나 7시에 도착이야 데리러 와 그러면 또 그냥 바로 또
1: 셔틀버스네.
0: 완전 딸바보시네 정말. 네.
3: 맨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딸이 되면 그냥 바들바들 막 떠오르는 거 같아서
1: 너무 좋아요?
3: 네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다 놀래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저는 그렇다고
0: 내가 행복하신 거죠.
3: 네, 뭐. 그게 저는 행복인데 네. 그렇다고 부모한테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한다고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누가 뭐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랑을 심어주자.
1: 주고 가자. 네,
3: 작은 거라도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욱하거나 네. 우울하거나 네. 양면을 갖고 있는데 개그맨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는 네. 어느 쪽이셨어요? 저는 우울은 전혀 못 찾았었는데.
3: 아니야 우울증은 많이 있었죠.
1: 아, 진짜요?
3: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의 내가 이제 혼자 독립군이 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예. 없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도 예. 없고 자기가 혼자 다 살아야 되니까 예. 물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었지만은 제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그 외롭죠.
1: 네.
3: 예, 뭐 어디 가서도 그렇고 또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1: 네.
3: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누나네 집에 얹혀 살았죠 제가. 네. 그냥 좀 매황하고 누나한테 이제 얹혀 자고 신세를 많이 쳤는데. 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그렇죠.
3: 그렇죠. 제가 개그맨 하면서 시인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철 타고 다니려고 막 그러면은 이거 뭐 차비가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1: 그 정도였어요.
3: 예. 예. 근데 그렇다고 매일 누나나 매형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1: 그렇죠.
3: 네,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것도 겪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내가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빈대를 붙었죠 또.
1: 예.
3: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 나도 좀 같이 좀 지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빈대를 붙어서 살다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태원에 그 나이트클럽이 항상 번성할 때예요.
1: 예.
3: 근데 그 나이트클럽에 일하게 돼서 개그맨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제 DJ를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1: 옛날에 일했죠.
3: 예, 일했어요. 예. 거기서 돈을 좀 챙겨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방 한 칸에 이제 부엌 있는 걸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금이 하냥하냥.
1: 그러네요.
3: 그래가지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1: 예.
3: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예. 마음의 그 울분이나
1: 그런 걸 보셨구나.
3: 그
1: 개그맨
0: DJ 정말 잘 보셨을 것 같아. 아,
1: 저 오빠 DJ 못해요.
0: 어, 그래?
1: 정말 바른 생활을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하면서도 불편했을걸요. 뭐 이런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 그런 그렇죠. 쪽은 전혀 못하는 아, 성격이거든요.
3: 그런 거는 잘 네. 못하고.
1: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네. 오예 뭐 이 정도 네. 몇 번 하시겠죠?
3: 오예 나오세요. 오늘 즐거운 데서 불타는 마음 되세요. 아름다운 데서요. 요 정도고 좀 야한 멘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네. 조금씩 하긴 네. 하는데
1: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시작을 82년에 하셨으니까
3: 82년도 했죠.
1: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기복이 좀 심하셨던 편이세요?
3: 어, 그 처음에는 좀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네. 쭉 올라가고 그 나름대로 괜찮게 잘 했었죠 그때. 아. 그래가지고 네. 잘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그때부터서 수년 전부터 이제 조금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때가 이제 좀 어려운 시간 많이 왔었죠.
1: 그러네요.
3: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냥 끝까지 그냥 쫙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 개그맨들이 네.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1: 동기가 누구 누구예요? 동기가?
3: 우리 뭐 동기라기보다는 저는 특채로 들어가지고.
1: 예, 특채죠.
3: 네, 그래서
1: 예. 그 또래들.
3: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서 뭐 공채입니까? 그럼 전 특채입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그 영일레그램 프로그램에서 예, 예, 예. 같이 했던 사람들이 뭐 그때 홍렬이 형, 이홍렬 씨도
1: 아,
3: 같이
1: 했고
3: 거의 뭐 같이 했죠.
1: 비슷한 예,
3: 시기에 최병서, 황기성, 예. 김정렬,
1: 아하.
3: 이경규, 네. 이경규, 김보아. 그래서 경규하고 고하고는 저 신인 때 예. 같이 동고동락.
1: 그렇죠.
3: 생사고락.
1: 아하. 네.
3: 이거 다른 개그맨들은 이런 사자성어 못합니다. 저러니까. 그 같이 해가지고 네,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 그렇죠. 네, 서로 자주, 바쁘다 네, 보니.
3: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것 같은데
3: 네.
0: 지금의 아내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3: 우리 제 아내가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둘이서 맨날 데이트하고 네, 그래서 나를 네, 이제 네. 가끔 껴줬어요, 거기다가. 네, 네, 네. 껴줬는데, 나만 혼자 나오니까, 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야, 삼촌이도 저기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줘야 되니까, 네 친구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지금 제 와이프예요.
1: 아, 진짜?
3: 그때 와이프가 대학교 다녔거든요.
1: 네.
3: 대학교 그 무용과 다녔었는데,
1: 네.
3: 원래 그 연애하다가 이렇게 새끼를 치면 그 새끼 친 사람은 깨진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네. 깨졌어요.
1: 어머!
0: 오히려?
1: 반대로?
3: 반대로. 깨지고 우리는 성사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1: 우와.
0: 그럼 그때 대학생이었으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세요?
3: 그렇죠. 그때 그 저하고 10살 차이 나셨어요. 10살 차이 나가지고.
1: 지금은 따라왔어요? 10살?
3: 네?
1: 지금 나이 따라왔어요? 10살?
3: 아, 지금은 거의 맘먹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1: 그게 없죠.
3: 그 처음 우리 저 와이프를 봤는데 키가 네. 174에다가 몸매가 날씬하고. 근래 뭐야 또.
1: 네.
3: 그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더라고요.
1: 예, 예.
3: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꼬드겨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개그맨인지 와이프는 몰랐대요.
1: 아 그래요?
3: 그래서 그냥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1: 예.
3: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저를 좋아했어요.
1: 진짜요? 네.
0: 그건 저기 들어봐야 돼.
3: 저 없으면 못 산다고.
1: 아니 그러지 말고 개그하지 말고 실제로
3: 실제로는 제가 와이프를 엄청 좋아했죠.
1: 그렇죠.
3: 네, 너무 네. 착했어요.
1: 아, 그래요?
3: 사람의 심성.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생활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1: 네.
3: 지금은 독해졌는데
1: 네.
3: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착한 여자가 있나?
1: 그랬는데.
3: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막말을 듣고 삽니다.
1: 아니, 근데 그렇게 착한 분을 만났는데 김창준 집사님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3: 안 다녔죠.
1: 네. 사모님은
3: 모태신앙이죠.
1: 모태신앙과 안 믿는 자가 네. 만났어요.
3: 그렇죠.
1: 그러면 뭔가 불편함이 저쪽에서도 느끼고 이쪽에서도 느끼고 왜냐면 밥 숟가락 드는데 저쪽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3: 네, 그렇죠. 하죠.
1: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가 중간중간 나오면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3: 근데 불편이고 뭐고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1: 그냥 좋아서?
3: 네, 그냥 좋고 그냥 그때는 뭐 신앙, 뭐 네. 감사합니다,
1: 네.
3: 식사, 기도
1: 네.
3: 이런 거 개념이 없었거든요.
1: 그냥?
3: 네,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1: 그냥
3: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제 아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강요를 안 해서.
1: 안 하니까 아주 작전이 좋았네요. 좋았죠.
0: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네. 이제 양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면 아내 쪽의 부모님들이 신앙인들이시니까 네. 예수 안 믿는 사위? 네.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3: 그렇죠.
0: 그 문제 없었어요?
3: 그 우리 장인 장모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예, 예. 두 분이 하시다가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1: 목회자 딸이에요.
3: 네, 딸이에요. 근데 예, 장인어른이 굉장히 그 선량하시고 예. 인자하신 분이고 예. 아주 그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었고 장모님은 예. 오직 예수, 예. 오직 기도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1: 예, 예, 예.
0: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 예. 얻기가 쉽지 않으세요?
3: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와이프가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갑자기 또 기껏고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대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결혼한다고 한다는 남자가 연예인이고 야 이거 무슨 날라리한테 잡혀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1: 그쵸, 그쵸. 예.
3: 대전에서 사시니까 예, 예. 시골 노인이 예.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 그 김창준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만나면 봐야겠는데 일단 못 만나겠죠 나를. 야 걔 만나지 말아라. 만나가지고는 그 날라리 아니냐. 그런 나이 차이도 너무 많다. 호적 등본 떼봐라. 혹시 재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1: 그러네. 여러 가지가 걸리네.
3: 걸렸죠. 그러니까 다 걸렸지 뭐 내가. 그래서 또 부모도 없다고 그러지.
0: 그렇지 그렇지.
3: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이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안 된다. 그렇지. 뭐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딸이 그러니까 엄마 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한번 만나라 봐라 해서 그만 만났어요. 네. 만나자 그래서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의도의 그 어느 카페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올라오셨어 장모님이. 그러니까 아주 장모님이 이제 충청도시잖아요. 네. 대전이니까 딱 커피숍에 왔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뭐 만나면은 그러게 어떻게
1: 보면
3: 부모님은 뭐 뭐 하시고 계시느냐 또 뭐 직업은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 그리고는 일체 안 물어보시고. 대뜸 한다는 말씀이 저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네. 우리는 믿는 집안이라요.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믿으면 되죠. 뭐.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시오 하고 가시는 거예요.
0: 그래.
3: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어머니 저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오셨는데 멀리 오셨는데 저녁이라도 네. 식사라도 하실 때, 아니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그걸 가시는 거야.
0: 충청도 분이셨구나.
3: 아, 그래 충청도 분이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그게 뭐야? 왜 갑자기 그냥 가신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위감인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양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뒤에 후광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후광은 안 비쳤습니다 보니까.
0: 그런데 장모님은 네. 이미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였네요.
3: 그러니까 나름대로 받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예수 하나만 믿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은 제가 이제 가끔 그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대전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대전역 광장에 딱 내리면은 저쪽 곳에 벤치 있어요. 그 벤치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마주 나와서 우리 사이가 온 데니까 안전하게 와달라고. 아 미치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은 장모님.
1: 그렇죠.
3: 네.
0: 뭐 사위 사랑 장모 사랑이니까.
1: 그렇죠. 네.
3: 우리 지금도 제가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우리 장모님 덕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죠 장모님.
1: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지키셨어요?
3: 못 지켰죠.
1: 왜?
3: 저는 결혼이 목적이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1: 아 그러네.
0: 일단 결혼하고 이제.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저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1: 아유 99%죠.
3: 네? 아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내 선택이니까.
1: 일단. 근데 말을 뱉었잖아요.
3: 아 뱉었는데 근데 내가 뭐 뱉었다고 책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장모님
1: 책임져야죠.
3: 아 책임보다도 장모님이 극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주일만 되면은 대전에서 전화가 와요.
0: 확인해야 되겠지.
1: 네, 그렇지.
3: 여보게 사위.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꼭 김서방 뭐 최서방 이러지 않고 꼭 사위라고 해요. 제가 주시였으면 주사위가 될 뻔했죠. 그래서 여보게 사위 교회는 갔나? 아유 저 오늘 저 방송이 바빠가지고요 이번 주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가게 다 끊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온다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네. 와이프한테 아 여보 나는 있잖아 안방에 걸어 잠그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신방에 혼자 걸어 잠그고 방에 박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끝나면은 문 열고 나오고.
1: 그 정도였어요. 네,
3: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교회를 생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방이 뭔지 또 뭐 이게 기도가 뭔지 식사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나한테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매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가 주일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0: 그렇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시다가
3: 어제 그거 일주일 내내 네. 그 생각만 했습니다.
1: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
3: 그게 동안? 한 1년 정도 돼서.
0: 오, 그랬어요? 네. 그럼 언제부터 본인이 발걸음을 교회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3: 제 아내가 예, 예. 그 새벽만 되면은 예. 한 4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0: 새벽기도?
3: 네. 예. 저는 그때 뭐
0: 새벽기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3: 예, 새벽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1: 모르죠, 뭐
3: 수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금요철가 예, 예. 뭔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0: 새벽마다 나가는 게 이상하게.
3: 예, 이게 새벽마다 나가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어디를 저렇게 맨날 새벽마다 나가?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일어나서 집 쫓아가 보니까,
1: 진짜.
3: 예, 예. 그 집 앞에 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거기를 가더라고. 저 따라가 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새벽마다 어디 가나 그랬더니 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왜? 그랬더니 당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엄마한테도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다니자 그러는데 안 가길래 새벽교회도 나와서 당신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참 나와서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교회 가는 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맨날 나갔다는 게 내가 좀 가슴이 좀 뭉클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당신이 성의가 괘씸하니까 한번 내가 가볼게. 한번 가볼게 했던 게 지금까지 꼽혀가지고
1: 한번 갔는데 네. 한번 가서 습관처럼 가다 보니 가시게 네. 된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3: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이거 참 지금은 뭐 교회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다 스크린에 쏴가지고 뭐 하는데 예. 예전에는 꼭 성경을 들고 다녔죠.
1: 그렇죠.
3: 책을. 예. 근데 이거를 못 들고 가겠더라고.
0: 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지고.
3: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아유 저놈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런 게 괜히 제 스스로가 그래갖고 이걸 못 들겠는 거예요.
1: 어머머머.
3: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가서 또 앉아 있으면은. 또 다른 성도들이 저기 개그맨이 연예인이 왔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또 예.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갖는 건 좋은데 그것도 또 괜히 또 낯뜨겁고 간지럽고 예. 또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 오셨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거기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환대해주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괜찮더라고요.
1: 괜찮아요.
3: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주는 못 가고
1: 띄엄띄엄
3: 한 주 갔다가 네. 우리 녹화를 격주로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저도 교회를 격주로 해 갔습니다. 그래서 3주에 한 번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또 잘 갈 때는 한 두 주 연장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1: 내 마음 가는 대로
3: 가는 대로 갔다가 근데 와이프가 고마운 게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당신이 해 빠졌어. 뭐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안 주고 그냥 내비둬요. 더 무서운 여자야.
0: 굉장히 지혜로우셨네.
3: 예, 예.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빨리 가 버려 했으면은
1: 더 안 갔을 텐데.
3: 예, 더 안 갔을 텐데 그냥 내비두는 게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0: 더 예. 눈치 보게 되고.
3: 아, 눈치를 더 보게 되죠.
1: 그러니까 집사님을 아는 거죠.
3: 나를 아는 거죠.
1: 그렇죠.
3: 또 가라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0: 더 튀을까 봐.
3: 뒤집어질까 봐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예.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찍어 뒤집어질까봐 네, 네. 살살 달래서 보내려고 네, 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11조도 또 뭔지는 모르지만 네. 또 교회에서 11조도 내게 되고 강사원금도 네, 내게 되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또 서리 집사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 가랑비에 우쩌졌네요.
1: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2: 네.
1: 근데 지금 와이프가 모태 신앙인데 네. 지금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 돼갖고 지금 두리뭉실한데 오히려 내가 조금 낮았어요.
3: 더 열심히.
1: 네, 좀 열심히.
2: 아, 진짜?
3: 낮은 거
1: 진짜.
3: 근데 그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은혜가 스며들어온 거잖아요.
1: 네, 네.
2: 전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1: 뭔데요?
2: 처음에 가서 네. 기도하는 거. 네. 그거 진짜 어색하거든요.
1: 어색하죠.
2: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이거 뭐 식사 기도부터
2: 예, 예.
1: 또 이제 교회 가면 또 교회 기도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예, 그냥 가만히 예, 이러고 있다가 눈치보고 예, 이렇게 하면 하고 예, 그랬는데 예. 이 기도를 이제 그렇다고 기도가 이 꼭 무슨 어떻게 뭐 멋있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예. 저도 연예인이고 개그맨인데 기도를 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2: 에, 에.
1: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1초도 안 걸려 끝났는데. 하나님 저 오늘 제가 교대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도 몰랐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또 이게 솔찬히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방언도 갑자기
3: 터지고.
1: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2: 네.
1: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뭐 10분, 20분 뭐 하다 보면은
2: 예.
1: 할 말이 없는데, 예. 방언 기도는 또 그냥 뭐 밤새고 라도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재미가 생겨가지고, 내 구구절절이 하고 뭐 예전에는 그 기도해도 꼭 내 기도 맞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영역이 넓혀져갖고,
2: 예.
1: 가족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점점 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재미가 이제 많이 드러나요.
2: 그럼 기도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1: 응답이죠.
2: 응답이 계속 있었어요.
1: 아, 있었죠. 응답이 없으면 그 지쳐서 못하죠.
2: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또 이렇게 잔잔한 응답이 와요. 또. 또 어떨 때는 또 생각지도 않은 그,
2: 예?
1: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가지고
2: 예.
1: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하나님이
2: 예?
1: 예비하셨던 게 툭 하고 날라와요. 근데 예. 그 지난 봄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뜻하지 않은데 그냥 2천만 원짜리 뭐 행사 하나
2: 예?
1: 그냥 뭐
2: 예?
1: 그냥
2: 예?
1: 들어오고
2: 예?
1: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비를 하신 과정에서
2: 그렇죠.
1: 저한테 2천만 원을 이렇게 툭 던져주셨겠죠.
2: 네,
1: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기도가 이제 계속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네.
1: 아,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지금도 하는데 안 오는 게 있어요. 벌써 뭐 몇 년을 했는데도.
2: 예.
1: 그래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아, 요게 그 사탄 같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된다.
2: 예.
1: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5년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는 것도 있어요.
2: 예.
1: 근데 계속 안 오면은
2: 예.
1: 기도하다가 지쳐서 못 하잖아요.
2: 그렇죠.
1: 중간중간에 잔챙이들. 뭐 아니요 큰 거 이런 또 응답을 주셔요.
3: 응답 주시니까 네. 또 계속해서
1: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한 하나님 감사헌금 또 드립니다. 네 뭐 대가는 안 바라고 그냥 드립니다. 그것도 한 5만 원 내면은
2: 네.
1: 그 죄는 꼭 몇십 배로 50만 원 1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또. 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재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2: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우신.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구나.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고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헌금 내는 맛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또 보답해 주시니까. 기복신앙은 아니고요.
2: 그렇죠, 그렇죠.
1: 기복신앙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3: 맞아요.
1: 생기고
3: 그런 체험이
1: 네.
3: 없이는
1: 네, 체험이
3: 그렇게 체험의 종교니까
1: 네, 네 그럼요. 네.
2: 지금은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1: 뭐 기도죠 뭐.
2: 아니 승질 나는 일 있으면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네. 뭐 욕을 하거나 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 바치세요?
1: 그렇죠. 아니 왜냐면 사람들한테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인간관계에서 뭐 안 되는 네. 일 있고 안 좋은 네. 일 있고 그러면은 네.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네. 넋두리하고 네. 어 괜히 그 화풀이하고 그러면은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봤자 나만 손해 결국은. 내가 고민 있다 화났다 뭐 얘기해봤자 그 소문만 나요. 소문만 나고 그럴 필요가 없고.
2: 그러면
1: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한테 네. 가서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어쩌다 했다.
2: 아하.
1: 아니면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싸웠다.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조용히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네. 기도하고 그대로 다 일러 바칩니다.
2: 이런저런
1: 애들 때문에 싸우는데 네. 와이프가 다 못하는 좀 남편의 말을 좀 순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애들이 또 어떨 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2: 네.
1: 화가 너무나 나서 아빠한테 따지고 대드는데 좀 그런 걸 좀 가라앉히십시오. 또 제 저 지인 중에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 전 아주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이놈을. 그렇다고 제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2: 예.
1: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그냥 다 그냥 하고
3: 있는 거 솔직하게
1: 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2: 그게 제일 네. 좋죠.
1: 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다 돌아와서
2: 그쵸. 네,
1: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기도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저는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안 하면 불안해 죽겠어요. 안 하면은.
2: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 네, 운전하다가도 자다가도 조용히 하고.
3: 거룩한 네. 습관. 네.
2: 멋있네요.
1: 네. 아니, 멋있게 봐주셨는데. 네. 그렇처럼 합니다. 그냥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저는 불안 장애가 있거든요.
3: 오케이.
1: 불안 장애가 있어요.
2: 그래. 진짜?
1: 아, 그 코로나 때 네. 한 몇 년 돌다 보니까
2: 네.
1: 그때 코로나 한 4년 됐거든요. 그때 보면은 여름에는 반바지하고 반팔 티셔츠로 살고
2: 네.
1: 겨울에는 그냥 추리닝 하나 갖고 그냥 살았어요.
2: 네.
1: 4년 동안은.
2: 네.
1: 그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겠으니까
2: 그렇죠.
1: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그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제가 자격증을 5개나 땄잖아요.
3: 어떤 자격증?
1: 5개. 우울증, 대인기부증, 고소공포증, 허언증, 의처증 5개를 땄습니다.
3: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를 네. 기도도 했겠지만
1: 네, 네.
3: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어요?
1: 네, 극복은 이제 이게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3: 네.
1: 이게 모든 것이 그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번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저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우리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이제.
2: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1: 아니요, 저는 늦게 했는데, 우리 딸이.
2: 딸이.
1: 딸이 네.
2: 몇 살 했어요?
1: 27인가 8이라고 지금 32살이니까.
2: 오.
1: 손자가 지금은 5살이고,
2: 아하.
1: 얼마 전에 또 손녀딸을 낳는데 지금 5개월 됐어요.
2: 너무 이쁘겠다.
1: 네. 아유, 뭐 예술이죠, 뭐.
2: 네.
1: 그때 코로나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 예.
1: 그때 손자가 예. 돌 지났을 때예요.
3: 그러니까 얼마나
1: 예, 얼마나 이쁜지.
2: 예.
1: 그 제가 손자를 다 키웠습니다. 우유도 먹이고. 또 똥 싸면 똥도 내가 다 치워주고 우리 딸이 아빠 밤에 내가 재울게 그러면 아 안돼 터치하지마 내가 재울 거야 방에 들어가서 우유 먹이면서 밤에 또 내가 재우고 거의 걔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자 키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일이 없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가 힐링이 되는 거야 키우면서
3: 오히려.
1: 손자를 키우면서 네네. 기쁨을 주는 거야.
2: 이거. 사람을 키우는 일이 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네,
1: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2: 네.
1: 그리고 손자는 어리니까 뭐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만 놀아주면 좋아하니까.
3: 그리고 잘 웃고.
1: 네, 잘 웃고. 그 네. 그냥 그 키우면서.
2: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만 하면 되니까.
1: 그러기만 하면 되고. 물론 그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2: 그렇죠.
1: 맨날 내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일이 없어서 괴롭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 개그만 집중을 하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2: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예, 아이를 주셨네요. 예,
3: 그리고 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1: 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가 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외에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내 새끼니까
3: 예. 예, 예.
2: 아 이쁜 걸 어떡해요.
3: 다른 사랑하는 거하고 네. 또 성주 사랑하는 것도 틀려요.
2: 다르니까. 네.
3: 뭐 물론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2: 네.
1: 손녀가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손녀가 나니까 또 더 이쁜 거죠.
2: 이쁘죠?
1: 더 이뻐가지고.
2: 계속 바로, 키우세요?
1: 아, 이제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2: 아, 베트남에.
1: 근데 한국에
2: 있어요?
1: 또 얼마 전에 이제 네. 딸이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야, 이거 또 손녀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네. 5개월 됐는데. 아니 똥을 싸면 똥도 이렇게 이쁜지
3: 그렇게 손주들을 이뻐하시는데 네. 그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이렇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1: 네,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거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모님도 오시고
2: 네.
1: 저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한다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 말씀 쭉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왕이면 재산을 물려줘야지. 아니 그놈의 신앙을 물려줘서 뭐 하시려고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자식들에게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딸하고 작은 딸은 이제 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2: 네.
1: 손자 손녀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항상 제가 손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손자가 5살 되니까 내가 이제 식탁에서 저는 기도한 게 아니고
2: 네.
1: 그냥 뭐 생각하냐고 목 때리고 식탁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어? 할아버지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그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아침에 어디 거 나가면 할아버지 어디 가? 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 할아버지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제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2: 예.
1: 제가 맨날 기도를 해 보기만 하면 손잡고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스무
2: 예.
1: 살 때 되면 500억 현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예.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500억 현찰 부자가 무슨 말이야?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 예.
1: 그 맨날 기도를 해주니까 얘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이제 아 이게 기도를 할아버지가 맨날 해주는구나. 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일단 다섯 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예. 아 그래도 이게 신앙으로 좀 이렇게 물려주는 게
2: 예.
1: 얘가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가는구나.
3: 아, 예.
1: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딸들보다는 손자 손자에도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얘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싶습니다.
3: 그런데 손주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1: 네.
3: 그 축복한 대로 되어져요.
1: 어 그렇습니까?
3: 오 그럼요.
1: 네.
3: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1: 네.
3: 야곱도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해주겠잖아요.
1: 네.
3: 그 축복이 그대로 네. 이어져요.
1: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3: 너무 잘하고 계시죠.
1: 네, 감사합니다.
2: 그러면 지금 손자 손녀는 네. 다 베트남에 있어요?
1: 네 그렇죠. 사이가 그 회사 주재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2: 아.
1: 거기서 지금 5년째 베트남 호찌민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1: 네.
2: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영상편지 하나 할까요?
1: 네. 손자는 김노은이고 손녀는 김노아. 로나, 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맨날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운 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할아버지가 너희들 더운 나라에서 혹시 냉방병이라도 걸릴까봐 오만 잣병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너희들이 냉방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희들 맨날 기도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알았지?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 엄청나게 사랑한다. 아멘 해야지.
2: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3: 예, 무서워하시나, 아내분에게.
2: 제일 어려워.
1: 사랑하는 차수원 집사님. 네. 오늘도 내가 저 고TV에 녹화를 한다니까 내가 운전해줄까?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 내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멀쩡한 인간이 돼서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 당신의 옆에서 항상 말없이 내조해지고 기도해지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죽는 것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 할렐루야.
2: 아, 네. 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네. 손자, 손녀들.
1: 방송이라 좀 좋다는 듯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할 때, 할 때는 되게 웃음 띈 얼굴로 하다가.
3: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2: 예, 네, 사모님한테 할 때 되게 네. 근엄화 하면서 약간 네. 웃긴 하시는데요? 네.
1: 뭐 괜히 말 잘못하면 또, 밥상에 반찬이 안 올라오고, 또 무슨 또 막말을 들을까봐.
3: 아하. 예.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직업 특성상 네. 연예인들은 네.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조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네.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1: 저로 이거 비교하는 병이 있어요.
2: 아,
1: 좀 심해요. 비교병이면 그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건 곧 불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는 거는 완전히 뭐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거야. 나는 기도 다니고 계속 하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는 뭐야?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자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방송을 또 보면은 어떤 애들은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방송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그냥 못하고 있잖아 또. 네. 이게 비교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네. 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비교병이 맨날 새끼 요새 텔레비를 안 보고 사람도 이제 애 많으면 안 만나요. 자꾸 만나면은 재능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2: 진짜. 네.
1: 그러니까 이게 심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빨리 이거 비교하는 병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3: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 나와가지고 네. 광야에서 불행했던 이유가 네. 비교했기 때문이거든요. 애굽에서 생활과 네, 네. 광야에서 생활과
1: 네, 네.
3: 뭐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홋기도 먹고 네. 마늘도 먹고 했는데 네, 네. 어? 여기서는 맨날 그냥 만나만 뭐 먹으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비교해서 불평했거든요.
1: 아, 맞아요.
3: 그러니까 네, 네. 그 비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네, 중에 네, 하나이거든요.
1: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 그냥 뭐 악인도 잘 되게 하시고
1: 네, 네.
3: 뭐
1: 네?
3: 네. 악인도 잘 되게 하세요. 네. 근데 악인의 결국은 네. 망하는 거거든요.
1: 네.
3: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극복할 수 있게끔 조언해주고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1: 근데 제가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2: 네.
1: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또 추접스럽잖아요. 또.
2: 네.
1: 그러니까는 상담할 수도 없고 네.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만 그냥 가끔 가다가 얘기하고
2: 털어놓고.
1: 그렇다고 그거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제 아내거든요.
2: 네.
1: 그 얘기하면은 내가 그 가끔 가다 자주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끔 한마디 텔레 보다가 아 쟤는 말이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 날 쳐다봐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개야 이제 옛날에 한 만큼 했으면 됐지 쟤네들은 젊은 애들이고 당신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불평하지 말고
3: 왜 그들과 비교해
1: 뭐, 예, 예. 뭐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뭐 비교를 하고 그래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말도 못하고
2: 아... 네.
1: 그냥 그나마 내가 해소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3: 기도하면서
1: 예,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좀 마음에 좀 편해져요.
2: 그냥.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1: 네. 네,
2: 한 발 한 발 하나님 네. 앞으로 가는 네. 길이어서 어떠세요? 나이 먹어가는 게 서글퍼요?
1: 저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자고 나면은 저는 내가 자고 났는데 60이 넘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2: 근데 전혀 외모는
3: 아직 젊어 보이세요.
2: 너무 짱짱해가지고
1: 네. 외모는 좀 젊어 보이는데 근데 외모가 젊어 보여서 뭐 나쁠 건 없는데 나이를 생각하면은
2: 나이를 생각하면은
1: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은가? 아니 어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벌써 주말이야? 아니 어저께가 5월 1일이었는데 벌써 6월 1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가만 있어봐. 다음 달이면 또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또 이제 연말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1년이 가네? 그것도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이게 나이 가는 게 자꾸 이제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있잖아요.
2: 네.
1: 바지를 입을 때 자꾸 넘어져. 그 바지를 입을 때 하나 가랑이살이 쭉 집어넣으면은 한쪽에 이제
2: 흔들거려.
1: 흔들어서 넘어지고.
2: 네.
1: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2: 그쵸.
1: 아,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자꾸 넘어지고.
2: 그럴 땐 앉아서 입으면 티 안 나요.
1: 아, 앉아서 입어도 돼요?
2: 그럼요. 저도 비틀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나 젊었을 때는 서서 바지 두 개 다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입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바뀌더라고요.
1: 그래요?
2: 네.
1: 좋은 얘기입니다.
2: 네, 그 저는 어쨌거나 방송을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아, 요새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1: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죠.
2: 그죠?
1: 또 그거를 내뱉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또 왜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지.
2: 그죠?
1: 요새는 왜 텔레비전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2: 네.
1: 머리가 딱 쓰는 거야.
2: 네.
1: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2: 또
1: 그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이제 그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3: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요.
1: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또 그 낭떠러지 절벽에서 한 발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낭떠러지에서 딱 응답해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한치의 오차 없이 나 개인의 김창준 집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차 없이 모든 것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상기하면서 자꾸 머리에 이렇게 되새기면은 또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생활의 활력도 되고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2: 앞으로 기도 제목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 제가 지금 그 코믹 선곡을 하나 만들려고.
2: 아, 진짜요?
1: 코믹 선곡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신앙 간증이나 부흥 집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2: 예.
1: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나와서 코믹 선곡을 한 거는 없대요. 탤런트 배우들은 이제 선곡을 이제 뭐 많이 하는데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 없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대본을 하나 쓰고 있어요. 코믹 선곡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화끈하게 그냥 웃음을 줘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지고 또 그 속에 또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도주 안에 또 가서 공연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을하고 또 그게 잘 되면은 미국이나 이제 해외 공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코믹 선곡을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저는 앞으로 코믹 선곡을 어떻게 만드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기대해 주세요.
2: 네, 기대하겠습니다. 개봉박두.
1: 개봉박두.
2: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김창준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3: 시편 37편 4절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오늘부터 G20 에너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 속 러시아 참석 여부도 논란입니다. 엔트로픽이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이 깊은 럼그룹과 6년간 137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확보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측근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 중부 사령관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방공 미사일 생산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고 찰리 커크의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커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하원의장이 의회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며 일부 대미 무역적자 국가와의 무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마이애미 화물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사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착륙 과정과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정치인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정치인의 약진과 맞물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소셜미디어 트러스소셜 운영사이자 트럼프 행정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럼그룹과 6년간 총 137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엔트로픽이 지난 1년간 구글, 스페이스X, 엔스케일 등과 잇따라 맺어온 컴퓨팅 계약의 최신 사례로 이들 계약을 모두 합치면 최소 14.8기가와트 규모로 향후 10년간 최대 5,1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럼그룹은 지난달 23일 공시에서 137억 달러 규모 계약 사실을 공개했지만 당시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럼은 보수 성향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을 운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호스팅하고 있고 백악관 공식 라이브 스트림도 송출합니다. 초기 투자자로 억만장자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와 제디 벤스 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럼은 지난 6월 독일의 네오클라우드 노던 데이터를 약 7억 6,700만 달러에 인수하며 AI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엔비디아 호퍼 세대 GPU 2만 2,000개와 조지아주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한 뒤 사명을 럼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엔트로픽은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주 메이스빌 데이터 센터에 컴퓨팅 용량을 임차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의 전력망 접속 용량은 120메가와트에 그치고 완공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럼그룹은 지난달 공시에서 시설 건설과 장비 구매 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부채, 자본 조달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엔트로픽이 럼그룹 주식 최대 5,100만 주를 주당 1센트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럼그룹 주가는 지난 11일 7.17달러로 마감해 시가총액이 28억 달러에 달하는데 엔트로픽이 이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현재가 기준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옵션 행사는 엔트로픽이 럼으로부터 실제 구매해야 하는 컴퓨팅 용량 규모에 연동돼 있습니다. 투자 정보 매체 트레이딩키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럼그룹과의 제휴가 이해상충, 조달 규정 논란으로 번져 엔트로픽 기업 공개 로드쇼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우호적 관계가 향후 대형 정부, 국방 계약 수주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장관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AI 교재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최근 인공지능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다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AI 대응을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이 제공한 발언 록 일부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하원 의장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공개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AI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가속주의자도 또 AI 파국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비관론자도 아니라고 밝히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분명 이로운 기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 말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AI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AI 위험 논과 관련해서 내 생각에 부각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각하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습니다.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AI 기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도 커지면서 AI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도 AI를 핵심 의제로 삼고 안전과 경제적 영향에 대응할 매우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잇따라 AI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은 MBC 방송에서 민주당이 AI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날 X에 연방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외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AI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 방송에서 AI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히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미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오는 15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AI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AI 대응이 이날 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워싱턴 메트로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직접 요금을 안내하는 업무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운전석에 유리 보호막이 설치된 버스에서만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금을 안내하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관련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메트로버스의 최대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운전석이 완전히 밀폐된 보호막을 갖춘 버스에서만 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요금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업무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건 최근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한 달여 전 한 남성 승객이 버스 요금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개봉된 술은 버스 안으로 가지고 탈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뒤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요금 안내 과정에서 승객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자칫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메트로는 앞서 지난 5월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요금을 직접 안내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무임 승차로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메트로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요금 징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안전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가 무임 승차를 줄이려는 메트로의 요구와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함께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의 랜디 클라크 총괄 매니저는 지난 8월 버스 운전기사 보호막 설치에 이미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450대의 버스에는 운전석을 완전히 밀폐하는 보호막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버스에도 약 85% 수준까지 보호시설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메트로는 아직 보호막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막이 없는 버스에서는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직접 요금을 안내하지 않을 뿐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볼라와 싸우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이번에는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콩고 남키부주 정부에 따르면 주도인 북하부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가 인근 학교 두 곳으로 번지면서 학생을 포함해 2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는 북하부 침푼다 지역의 주택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급히 대피했는데요. 문제는 좁은 출구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변 목조 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300채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재 또 다른 재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발생한 북동부 6개 주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6,843명, 6,843명. 사망자는 에볼라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대형 화재까지 겹친 겁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옛 동독의 비밀경찰, 이른바 슈타지 출신 인사가 독일 지역 의회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일 치러진 독일 작센아날트주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 후보로 출마한 78살 프랑크로날트 비쇼프가 베르니게로 대 선거구에서 37.9%를 얻어 기독민주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AFD가 이번 선거에서 39석을 확보하면서 비쇼프도 비례대표 33번으로 주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쇼프는 1948년 옛 동독 지역인 작센한 할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한 뒤 1977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동독 국가보안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로 이 국가보안부가 우리가 흔히 슈타지라고 부르는 기관입니다. 슈타지는 당시 동독 주민들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던 비밀경찰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비쇼프의 과거가 처음 논란이 된 건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비쇼프가 AFD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한 피해자가 선거 포스터에 나온 비쇼프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1980년대 서독으로 넘어가려 했을 당시 비쇼프에게 체포 협박을 받았고 결국 대학에서도 제적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쇼프의 슈타지 경력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쇼프는 자신의 과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지켰고 범죄를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동독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온 독재청산특임관은 선거 전부터 비쇼프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슈타지 상근 요원 출신 인사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쇼프는 결국 당선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함께 당선된 AFD 의원들 가운데에는 네오나치 단체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는 인물, 또 전과가 있는 전직 배우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패션 이야기입니다. 영국 왕세자빈이었던 고 다이애나의 유명한 드레스가 29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옵니다. 이름부터 아주 유명한데요. 바로 리벤지 드레스, 우리말로 하면 복수의 드레스입니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다이애나 빈이 남편이었던 찰스 왕세자, 지금의 찰스 3세 국왕이 방송에서 불륜 사실을 시인한 날 입었던 검은색 드레스가 오는 12월 9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예상 낙찰가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빈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생각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가 전설이 된 날은 1994년 6월 29일입니다. 다이애나 빈은 이날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영국 왕실의 복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별거 중이던 찰스 왕세자가 만찬 직전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애나 빈의 드레스에도 전혀 다른 의미가 붙게 됩니다. 다이애나 빈은 자신의 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날 일부러 대담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 옷에 리벤지 드레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특히 당시 왕실에서는 특별한 애도 기간이 아니면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을 피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애나 빈의 이날 차림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이애나 빈은 세상을 떠나기 약 두 달 전인 1997년 6월 자신이 입었던 드레스 79벌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모두 암과 에이즈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전체 낙찰액은 325만 달러, 우리 돈 약 4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리벤지 드레스도 당시 경매에 포함됐고 스코틀랜드 출신 부부가 6만 4천 달러, 우리 돈 약 8,6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부부가 29년 동안 간직해온 이 드레스를 다시 세상에 내놓으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에볼라에 이어 큰 불까지 겹친 콩고민주공화국 소식부터 슈타지 출신이 입성한 독일 지역의회, 그리고 29년 만에 돌아온 다이애나 빈의 리벤지 드레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에서 유명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위조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 피해 가족이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과 그의 가족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거래상과 갤러리 등 6명 이상의 미술상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간 마이애미의 한 갤러리에서 워홀의 진품으로 믿고 그림과 판화 200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총 구매액은 670만 달러에 달합니다. 펄먼 가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작품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앤디 워홀 재단은 2012년 이후 작품의 진위를 직접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감정 과정에서 구입한 작품 상당수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펄먼 가족은 일부 작품은 페루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작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기 위한 인증서와 도장을 제공한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캔버스 뒷면에 가짜 감정 도장을 찍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작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펄먼 가족이 처음 작품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 것은 2023년 말 크리스티 측에 소장품을 보여주면서입니다. 이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수 데비 해리, 슈퍼맨 등 워홀의 대표 소재를 다룬 자신들의 소장품들을 살펴봐 달라며 크리스티 측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크리스티 측이 일부 작품에 의문을 제기하자 가족은 판매상인 레슬리 로버츠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로버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올해 1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로버츠는 이와 별도의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고가 미술품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에릭 톰슨 미술범죄학 교수는 대부분의 판매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며 매일 똑같은 앤디 워홀 작품을 팔아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20개국 에너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4일에서 16일 진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중국과 인도, 일본, 독일 등은 물론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도 참석합니다. 미국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천연가스 가격도 뛰면서 유럽 각국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보유고를 확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러시아 측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G20 회원국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국제 무대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로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발을 들이지 못해왔는데 지난달 미국이 주재한 회의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은 당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미국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사진 촬영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살이 충분히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까지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초가을답게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 하루 동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 초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쾌청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초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찰나라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8: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드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7: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8: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7: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8: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7: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8: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7: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7: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8: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7: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8: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Hall 19 Screen Golf Lounge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탈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1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며 멕시코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사실 캐나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와의 합의가 상당히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이 재개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캐나다가 미 농민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관세 철폐를 합의의 조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 농민들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며 우리 농민들에게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무역 협상이 막판 결렬된 이후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잇따라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 수출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지난 8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품,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이 수입 금지 조치는 오는 29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연합 등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EU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가 EU의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개월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 핵심 광물과 국방 분야와 같은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서 캐나다가 유럽 시장에 비공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대미 관계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미국이 준비됐을 때 우리는 마주앉아 그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카치 위스키 관세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엔 아일랜드 위스키까지 무관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영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린 아일랜드 오픈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 아일랜드 총리와 이 문제에 관해 얘기했고 골프대회 우승선수인 셰인 노리와도 얘기했고 모두가 이 한 가지 문제에 관해 나를 귀찮게 했다며 그들이 자신에게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해 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위스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 수입품에 부과한 15%의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일랜드 위스키 협회는 지난 5월 관세 철폐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관중들은 휘파람과 환호로 화답했으나 관세가 언제 철회될지 구체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는 스카치 위스키 협회는 지난 7월 24일 무관세 정책이 발표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1년 전 공개 행사 중 암살당한 미국의 우파 활동가 고 찰리 커크의 동상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진 사건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경찰국은 이날 피닉스의 터닝포인트 USA 본부 건물 바깥에 세워진 찰리 커크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건 관련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청년 마가의 아이콘이던 찰리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조직인 터닝포인트 USA 창립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지난 9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를 위대한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그는 거의 성인급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터닝포인트 USA가 X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찰리 커크 동상 곳곳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동상 근처 추모벽에 걸린 찰리 커크의 사진에도 붉은 스프레이로 X자가 그려졌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여러분 혹시 퇴근길 도로 위에 가득 채운 자동차의 전조등 그리고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대형 전광판 그리고 우리가 온종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화면까지 이 모든 화면과 조명을 밝히고 있는 공통의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요, LED,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에너지를 아주 적게만 쓰면서도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는 이 작은 반도체 부품이 현대 문명을 밝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눈부시게 밝은 하얀색 LED 빛이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과학자가 20세기 안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면서 고개를 저었던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빛의 패러다임을 바꾼 청색 LED의 탄생 비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치열한 연구 또 이 작은 빛 한 조각이 어떻게 전 세계의 에너지 지형을 바꾸고 노벨상까지 거머쥐게 됐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기로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인 LED의 역사. 이미 1962년도에 미국의 니콜로니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가시광선을 내는 적색 LED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1970년대에 들어서야 녹색 LED도 실용화가 됐고요. 흔히 가전제품의 전원 표시등이나 아니면 초기 전광판에 쓰이던 바로 그 적색과 녹색 그 빛들입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조명으로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좀 편안한 백색광, 그러니까 하얀색 빛이 필요했습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하얀색 빛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파란색, 청색 LED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파란색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 결정의 입자가 극도로 고르고 또 완벽해야 했는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청색을 내는 데 필요한 질화갈륨이라는 화합물을 깨끗한 결정으로 키워내는 것이 과학계의 난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980년대 후반에 이르자 많은 기업과 학계는 질화갈륨 연구를 축소하거나 포기를 하고 다른 소재로 눈을 돌렸습니다. 질화갈륨을 이용한 청색 LED는 20세기 안에는 결코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해요.
3: 이렇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돌아선 그때 일본의 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 니치야 화학공업의 연구원이었던 나카무라 슈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카무라 슈지는요, 학계의 주류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지원을 받던 스타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돈만 쓰고 성과를 못 낸다 이러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그저 그런 연구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 나고야 대학에서는요, 이사무 아카사키라는 교수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히로시 아마노가 별도로 질화관륨 결정 성장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1989년에 세계 최초로 고품질의 질화관륨 결정 그리고 P형 반도체 제작에 성공을 해서 초기 형태의 청색 LED를 구현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밝기가 너무 약해서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치야 화학공업의 연구원이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버렸던 질화 갈륨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연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낡은 반응 장치를 스스로 개조해가면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해요. 가마의 온도를 바꾸고 가스의 비율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수천 번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 나고야대 연구팀이 다져놓은 결정 성장 기술을 참고를 하면서도 그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식으로 마침내 1993년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수준의 밝은 청색 LED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청색 LED의 발명은 순식간에 빨간색, 초록색 이 다른 LED들과 결합이 돼서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던 백색 LED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조명의 역사가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에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위대한 혁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공로로요, 나카무라 슈지는 또 별도로 연구를 진행해온 이사무 아카사키, 히로시 아마노와 함께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이 발명에 대해서 백열 전구가 20세기를 밝혔다면 21세기는 LED 조명이 밝힐 것이다 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거대 자본과 주류 연구 환경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 한 연구원의 끈질긴 집념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백색 LED가 실용화된 이후에 그 영향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기존의 백열 전구나 형광 등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수십 배나 높기 때문에 전 세계의 조명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였고요. 또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 감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태양광과 결합한 LED 조명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도 아주 안정적인 빛을 제공하면서 교육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슈지의 성공은요, 연구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요. 주류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접근, 그리고 끈기 있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분야에 도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LED 조명, 그리고 디스플레이는요,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라 한 연구원의 집념이 인류 문명을 더 밝고 지속 가능하게 바꾼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카무라 슈지가 주류 과학계의 불가능이라는 견해에 굴복해서 아 이건 안 돼 라면서 연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전기를 많이 먹고 또 수명이 짧은 형광등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이 선명하면서도 얇은 화면도 훨씬 더 늦게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발견한 푸른 빛, 단순히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조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전 세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줬고요. 전력 사정에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오지 마을 아이들에게도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빛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또 기술적 난관에 맞서서 일궈낸 푸른 빛이 인류 전체의 삶을 더 밝게 바꾼 셈입니다. LED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노래자랑, 한국 전통무용과 라인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0: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오늘부터 G20 에너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 속 러시아 참석 여부도 논란입니다. 엔트로픽이 트럼프 정부와 인연이 깊은 럼그룹과 6년간 137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확보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측근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 중부사령관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방공 미사일 생산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고 찰리 커크의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커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하원의장이 의회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며 일부 대미 무역 적자 국가와의 무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마이애미 화물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사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착륙 과정과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정치인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정치인의 약진과 맞물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벌여온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0: 이례적으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데 이어 OpenAI의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도 잇따라 동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 AI 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엔트로픽, 오픈 AI, 스페이스X AI, 구글 딥마인드 네 개사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리오 아모디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는 13일 방영된 CBS 뉴스 인터뷰에서 AI 발전 과정을 1, 2, 4, 8, 16, 32로 이어지는 곡선에 비유하며 현재 그 곡선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오늘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전부 셧다운할 필요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는 우리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아모데이는 이 인터뷰에서 나는 오랫동안 업계가 이 기술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기업들이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팔아서는 안 된다며 이 칩 수출이 중국의 AI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딜레마가 중국 등 적대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라고 인정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옛소련과 핵무기 감축협정을 잠재적 모델로 거론하면서 앞서 나가려는 동기와 그로 인한 군사적 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솔직히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모데이는 전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계기를 제시하면서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AI 시스템이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더 빠른 버전을 만들어내는 재기적 자기개선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7월 OpenAI의 AI 에이전트 무리가 테스트 환경에서 벗어나 오픈소스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에이전트 무리가 비슷한 수준의 정렬 오류를 일으킨다면 재앙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이런 폭주 에이전트 무리가 6에서 12개월 안에 인터넷 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업 내부에 상주하는 제3자 안전평가자 배치,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통 기준 수립, 권위주의 국가와의 공조 등을 담은 3단계 속도 조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모데이의 주장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즉각 동조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X에 다리오가 말한 대로 우리가 프론티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직원 수준의 접근 권을 가진 독립 평가자를 두겠다는 건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우리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트먼은 앞서 공개된 포천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인류를 죽게 할 확률이 10%에 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데이의 이번 발언은 엔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 지난 9일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여겨지는 산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며 사직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아모데이의 주장에 머스크, 올트먼, 허사비스가 차례로 동조 입장을 내놓으면서 평소 첨단 AI 개발 경쟁을 벌여온 네 개사 수장이 하루 만에 보조를 맞추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네팔과 중국 접경 히말라야 산 사태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칭하이 티베트 고원의 고온 현상이 캘리포니아주의 폭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용아 기자입니다.
2: 13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쉐용캉 교수와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리첸 부 연구원 등 연구진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이례적 고온이 캘리포니아주와 인접 지역에 기록적 겨울 강수를 불러왔다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등에서 발생한 2016년에서 2017년과 2022년에서 2023년의 기록적 강우를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때가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한 라니냐 상황이었다면서 관측자료 분석과 지구 시스템 모델 실험 결과를 통해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고온이 그 직후 미서부 강수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티베트 고원의 고온이 티베트 고원에서 로키 산맥의 파동 열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 북동부와 미서부 해안의 대기 중의 수증기가 가늘고 긴 형태를 띠며 이동하는 현상인 대기 강에 영향을 끼치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물결처럼 굽이치며 이동하는 현상인 로스비 파동 붕괴를 촉발했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들이 미서부 지역 기록적 강수의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티베트 고원의 이상기온을 미서부 강수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당시 폭우가 사전에 예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재현되지 않았다면서 대중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2016-2017년과 2022-2023년 폭우 피해액은 각각 20억 달러와 4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쉐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논문이 혁신적 발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 온도 데이터 등을 반영하는 식으로 미서부 강수량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해수면 온도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 예측에 중요한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충성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13일 의회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NBC 방송에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천 달러의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의 이행에 대해선 나는 전면에 나서 큰 공언을 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같은 날 CNN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이 의회 승인을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존슨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처리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이후 CBS 방송 인터뷰에서 5천 달러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민주당이 적법성과 재정 부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공화당 소속 랄프 노먼, 칩 로이 연방 하원의원 등도 경제적 부담과 실현 가능성, 적절성 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선거 승리를 전제로 한 5천 달러 지급을 두고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2027년부터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의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는 시민권자이거나 연방법상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사람인지 연방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분은 문제가 없더라도 SSA 등 연방정부 기록에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입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이민 서류를 직접 제출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에서 신분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 메디케어 가입을 앞둔 분들은 시민권, 영주권 신분과 SSA 기록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S 뉴욕 하인 봉사센터가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송편 만들기 행사를 마련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부터 청소년과 시니어, 지역 주민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직접 송편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추석의 의미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열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행사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떡집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며 한국의 추석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지역 비영리단체 220 클럽이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버지니아 페어팩스 스테이션에 있는 버크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참가 등록을 시작하고 걷기는 오전 9시 20분 출발합니다. 왕복 2마일 코스로 가족과 함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0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220 클럽은 2007년 설립돼 매달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13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경품 추첨과 기념품, 커피와 도넛도 마련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역 어린이들도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703-851-3225 또는 703-401-649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T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의 중동작전을 관할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이란 전쟁에 쓸 미사일 재고량이 바닥에 드러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13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공개한 예고 영상에서 미사일 재고 문제에 관해 현재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사령관은 우리는 잘 무장돼 있고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군이 현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량의 45%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은 절반 이상 사용했다는 추정이 있다. 미래에 어떤 위협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의 이런 입장은 이란 전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심각한 정도로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제디벤스 부통령이 올 봄부터 중동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미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황과 함께 중동으로 무기 이전 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휘관들은 특정 지역의 패트리어 재고가 100발 미만으로 줄었고 에이테큼스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정밀 타격 미사일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말 기준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추정 보유량을 759에서 827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쟁 시작 전 보유량 2330기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강공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자 국방부는 방산업체와의 장기 계약 체결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과 두 건의 중대한 기본 협약에 서명했다며 해당 협약을 통해 사드 및 최신형 패트리엇을 지원하는 핵심 미사일 서브 컴포넌트 생산량을 늘리고 납품 일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 같은 노력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전쟁 전 수준으로 미군 핵심 무기 비축량을 재구축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뉴욕 퀸즈의 주택이 193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한때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이 집은 최근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뉴욕 퀸즈의 주택이 193만 달러, 한화로 약 27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에서 4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940년에 지은 주택으로 퀸즈 자메이카 에스테이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해 개발업자인 토미 린이 83만 5천 달러에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데다 물피해 또 곰팡이 가 생기고 들고양이가 살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발업자 리는 이후에 약 50만 달러를 들여서 8개월간 집을 개조했습니다. 주방을 새로 만들고 헤링본 무늬의 나무 바닥과 스파 스타일 욕실을 설치해 현대적인 주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 매매 가격은 193만 달러로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에는 214만 달러에 거래됐고 한때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29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아마존이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 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아마존이 이날 협력업체인 21 에어 경영진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사고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 에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21 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 왔습니다. 21 AOL 측은 사고 피해자 가족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아마존 등 고객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던 21 AOL 소속 화물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넘어선 뒤 약 400m를 더 이동한 끝에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밴과 충돌해 밴 탑승자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항공기는 이후 공항 외곽 펜스를 뚫고 지나가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21 AOL의 안전관리와 아마존과의 계약관계, 조종사들의 당시 대응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접지 후 다시 상승을 시도했다가 제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살이 충분히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까지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초가을답게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 하루 동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 초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쾌청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안녕하세요. 최신 주요 뉴스와 실전 시사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대중문화 분석 기사 The mic is on, so is live auto-tune. 즉, 마이크는 켜져 있다. 그리고 라이브 오토튠도 켜져 있다. 입니다. 완벽한 라이브 무대를 기대하는 대중의 눈높이와 소셜미디어의 비판 압박 속에서 최근 유명 가수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라이브 오토튠 음정 보정 기술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과 음악계의 변화를 다룬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기사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s audiences demand perfection from live performances, pitch correction technology has become an increasingly common way for singers to deliver. 관객들이 라이브 공연에서 완벽함을 요구함에 따라 음정 보정 기술, 피치 코렉션은 가수들이 무대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한 매우 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Pitch correction, 음정 보정을 뜻하는 기술 용어이고요. Deliver, 연주, 가창, 연기 등을 성과 있게 해내다, 선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과거 스튜디오 녹음에서 주로 쓰이던 보정 기술이 이제는 라이브 무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For them, the technology is not a crutch. It's just a little bit of sparkle. 그들에게 이 기술은 의지하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저 약간의 반짝임을 더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crutch, 지팡이, crutch, 목발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시사 표현으로는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지처, 버팀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sparkle, 반짝임, 생기, 장식을 뜻합니다. 그래미 후보에 오른 영국의 걸그룹 Flow 멤버들이 라이브 오토튠을 가창력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닌 완벽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The standard for live singing isn't human anymore. 이제 라이브 가창의 기준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Standard, 기준, 표준이라는 의미죠. Standard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criterion, benchmark, norm, guideline 또는 touchstone이 있습니다. Human, 명사로는 인간, 사람이지만 형용사로도 쓰여서 인간적인 사람이 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수 조조의 말처럼 요즘은 컴퓨터로 목소리를 깔끔하게 듣는 기술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라이브 무대에서 사람이 그냥 생 목소리로 노래하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Using autotune is like sanding off your fingerprint. 오토튠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문을 사포로 문질러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Sand off, 사포 등으로 문질러 지우다, 깎아내다 라는 표현이고요. Fingerprint, 지문, 즉 가수 고유의 음색과 개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미 수상 가수상인 레일라 해서웨이의 인터뷰 내용으로 라이브 보정 기술이 가수의 독창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훼손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re's really no winning one way or the other.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길 수 없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No winning, 승자가 없음,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뜻합니다. One way or the other, 이렇든 저렇든 어느 쪽이든이라는 관용구인데요. Either way나 regardless 또는 no matter what이란 표현으로도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기사는 실수를 하면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을 받고 그렇다고 라이브 오토튠을 쓰면 가짜 라이브라는 비판을 받는 오늘날 아티스트들의 외통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기사를 보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답이 없는 시대일수록 완벽함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익뉴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일부 국가들에 대한 무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은 유가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근거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처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만약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뿐 아니라 무역 중단 카드까지 흔들고 고강도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일 SNS를 통해 밝힌 무역 중단 위협을 실제 이행할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 나는 몇몇 나라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싶지 않다. 흑자를 내거나 적어도 무역 수지 균형을 보고 싶다며 하지만 이전 대통령들은 막대한 적자를 허용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 소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준의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어 이날 언급으로 미국이 실제 특정 국가들과의 무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처를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욕시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5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이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 퍼진 것과 관련해선 끔찍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곳은 웃는 장소가 아니며 특히 그런 때에는 더욱 그렇다. 매우 중요한 의식의 한 파트에서 서로 웃는다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추모식에서 9.11 테러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자신에게 사우디아라비아가 9.11 당시 한 역할에 대해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귀국 후 더 많은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그들은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한다. 나는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머물면서 석유를 챙기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만에서 회동하는 것에 대해선 나는 상관없다. 그들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 및 자신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까 걱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관계다. 그는 잘 지내길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며 내가 집권한 몇 년간 중국은 우리를 매우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과 오바마 시절에는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연준의 공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용도는 세계 최고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2분 안에 그런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밝힌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시 미국인 1인당 $5,000 배당금 지급 공약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다며 나는 약속을 했고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드당 2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캘리포니아 자택에 괴한이 침입을 시도했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됐습니다. 당시 해리스 전 부통령 부부는 집에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 없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 부지에 괴한이 침입했지만 자택 내부에 들어서기 전에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LA 카운티 보안관실이 출동했으며 괴한을 체포하지는 않고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의 대변인 에두아르도 네그로는 두 사람은 신속하게 대응해준 보안 관계자 및 경찰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와 찰리 커크 비살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통상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평생 경호가 이루어지며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간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연장 각서가 효력을 발휘했더라도 이미 올해 여름 경호가 마무리됐으며 이번 무단 침입 사건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향후 예방 차원에서 말리부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후보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에드 후보에 대해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를 지하디스트라고 지칭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엘사에드 후보와 소라 맘란인 뉴욕시장을 함께 거론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 자본주의와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공직을 맡은 모든 무슬림은 트로이의 목마이며 국가 안보와 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를 조사하는 사회정책이해연구소의 사허 셀로드 국장은 9.11 이후보다도 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각종 지표에서도 미국 사회의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됐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이해연구소가 일반인의 반무슬림 고정관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슬람 포비아 지수는 2022년 25에서 지난해 33으로 상승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1%가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9.11 테러 발생 6개월 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25%였습니다.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슬림 정치인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무슬림 의원 4명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무슬림 연방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뉴욕에선 맘다니가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다만 엘사에드 후보나 맘다니 시장을 향한 모든 비판을 이슬람 혐오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지난 3월 디트로이트 교회의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과 관련해 레바논계 범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유대인 단체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해온 안티파다를 세계화하라는 구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 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전망과 소화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 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전망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 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라는 장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췌장, 간, 담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 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 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정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 한방 통합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

0: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컴퓨터다,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제가 양자 역학을 배우면서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극저온 분자, 정말 차가운 분자를 가지고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뭔가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 어렵다.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뭔가 그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에 교양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접하면은 지금보다는 과학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쓰는 많은 기술에서 이미 양자역학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쓰이는 곳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더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든다. 요즘 뭐 나노 공정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이 점점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2나노 공정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2나노미터면 원자가 한 20개 정도 배열되어 있는 굵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는 정말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전선이 얇아지면 이제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 전기 신호조차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제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점점 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하려면 양자역학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미 양자역학 기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AI를 잘 알면 좀 더 잘 써먹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을 잘 알면 그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 그래서 정말 양자가
4: 네. 이 양자 역학에서 이 양자라는 단어는 이제 풀어서 보면 양은 한자로 헤아릴 양을 씁니다. 저희가 뭐 음식의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 영어로도 양자 역학이 이제 퀀텀 메케닉스인데요. 이 퀀텀이라는 단어는 퀀터티랑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퀀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저희가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역학에서는 셀 수 없었던 어떤 양이 이제 퀀텀, 양자역학이 되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양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양이라고 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선 에너지를 말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에너지는 언제나 연속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있었는데 이 양자 역학에서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양의 덩어리, 기본 입자가 있어서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단위로 있다. 즉,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양자 역학의 약간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 같은 경우도 이게 빛이 그런 파동이었다가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빛이 알고 보니까 알갱이, 알갱이 같은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그 빛의 알갱이를 저희가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빛도 입자, 이런 알갱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상당히 밝은데 이렇게 밝은 방에는 광자가 뭐 천만 개 있다. 방이 어두우면 광자가 뭐 10개, 9개, 쭉쭉쭉 1개, 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셀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희가 빛이 이제 뭐 밝은 빛이 있다가 점점 점점 빛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마치 빛이 이렇게 기울기 있는 직선으로 점점 점점 어두워지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알고 봤더니 요 기울어진 직선이 열심히 확대해서 봤더니 계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확대해서 보면 광자 10개, 9개, 8개, 이렇게 쭉쭉해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변하더라. 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예전에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만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몇 개가 한 100여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적외선 카메라의 동작 원리인데요. 저희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적외선 카메라 다들 익숙해지셨을 텐데, 적외선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사실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과 빛의 에너지가 달라요. 그 파장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른데, 그러면 그 카메라가 그 물체가 내뿜는 뭐 적외선의 양을 잘 측정을 하면 그 부분의 온도를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양자역학이 개발되기 전에 한 1900년, 1800년 후반대의 물리학의 분위기는 약간 우리는 이제 물리 다 알았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그 당시에 좀 팽배한 분위기였는데, 이 간단한 현상, 적외선 카메라의 작동 원리, 물체가 온도가 있으면 내뿜는 적외선의 양도, 그럼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이제 빛의 양이라던가 빛의 파장을 쭉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실제 실험이랑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약간 뭐 곡선이 다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경향성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뭐 계산으로는 쭉 올라가야 되는데 뭐 실험을 했더니 내려간다던가 이렇게 완전히 설명을 할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제 몇몇 물리학자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뭐 플랑크라는 물리학자분도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금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세워서 풀었더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정을 바꿔보자. 발상을 전환해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풀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열심히 또 식을 풀어봤더니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적외선 카메라의 원리, 저희가 흑체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흑체 복사, 온도에 따라서 내뿜는 빛의 양이라던가 파장의 경향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실험적인 뒷받침들이 쌓여가면서 정말로 빛이라는 게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밝혀진 거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약간 빛의 알갱이,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역학의 시작을 사실 선도한 인물인데요. 근데 이 양자역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상당히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이 이제 이론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 때문인데요. 하나는 중첩이고 하나는 얽힘입니다. 이게 중첩은 먼저 말 그대로 겹쳐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인데 비트는 0 아니면 1, 요 두 가지 값 중에서 하나만을 취할 수가 있죠. 한 번에 0 아니면 1.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예를 들어 비트에 해당하는 양자 비트를 저희가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큐비트는 0, 1이 있는데 0이면서 동시에 1인 그런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걸 저희가 0과 1이 겹쳐져 있다라고 해서 중첩이라고 불러요. 이 중첩은 제가 보통 동전 비유를 좋아하는데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마치 0, 1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중첩은 동전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중첩이 가장 신기한 거는 우리가 사실 이 큐비트, 이 동전을 측정할 때 생기는데요. 이게 중첩이라는 현상이 0이면서 1이면 저희가 만일 이 큐비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잖아요. 저희가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래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측정을 하면 0이 되거나 1이 되는데 랜덤하게 결정이 됩니다. 0, 1이. 그래서 마치 이게 동전처럼 돌고 있는 동전을 측정한다는 건 제가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랜덤하겠죠. 중첩을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어떤 확률 안에서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이걸 아인슈타인이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미래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이었는데 갑자기 양자역학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물리냐. 그러니까 통계라는 면에서 저희가 동전도 사실 돌고 있는 동전 치면 한 번 치면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랜덤하지만 그나마 저희가 확률은 알잖아요. 100번 치면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50번은 뒷면이 나오잖아요. 중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번 측정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을 반복해서 그 통계는 그러니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중첩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확률은 알아요. 하지만 각각의 이벤트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게 중첩이 랜덤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다.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가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그 변수에 의해서 0일이 정해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슈레딩거의 고양이야. 사실 제 책의 표지도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약간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는데요. 이게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분이 사실은 양자 중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 예시였어요. 이게 어떤 예시였냐면 방사능을 내뿜는 원소가 있는데 그런 방사능 물질은 예를 들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 슈레딩거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밀폐된 방에 그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하루 지나면 방사능을 내뿜었을 확률이 50, 아직 안 내뿜었을 확률이 50인 방사능 물질이 있고 방사능을 감지를 하면 독약을 내뿜는 독약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고양이를 둬요. 그러면 만일 방사능이 나왔으면 독약이 나오고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만일 방사선이 안 나왔으면 아직 독약이 안 나왔고 고양이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 밀폐된 방 안에서 하루가 지난 후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건데 그러면 독약도 독약을 내뿜은 상태와 내뿜지 않은 상태의 중첩이고, 그러면 한 발 더 나와서 고양이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게 약간 예시였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중첩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중첩이라는 상태가 정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면 아, 양자 중첩 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약간 대표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로 그런 만일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면 고양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이 그때 이제 슈레딩거의 관점은 이 밀폐된 방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관측을 안 하면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이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근데 이 사실 관측의 주체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방이라고 해도 사실 수많은 공기 분자들이 있고, 그 공기 분자들은 고양이가 방 안에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고양이한테 부딪히고 있잖아요. 뭐 질소 분자, 산소 분자가 고양이한테도 부딪히고 있고, 뭐 방사 독약 장치에도 부딪히고 있고, 방사성 물질에도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분자들도 관측자인 거예요. 그래서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이미 관측이 됐다. 그러면 관측을 한 순간 얘는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 어떤 다른 공기 분자랑 부딪히는 순간,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이 나왔으면 나왔다,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이 됐으니까 독약도 결정이 된 거고 고양이의 상태도 결정이 된 거죠. 그냥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이 관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진공 안에도 그래도 공기 분자가 몇 개는 숨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기 분자랑 예를 들어 그 방사성 물질이 부딪히는 순간 관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자를 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얽힘은 말 그대로 뭐 두 개의 큐비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0이면 하나가 0, 다른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 이런 현상을 저희가 얽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동전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번엔 동전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전 하나만 손바닥으로 쳐요. 그래서 만일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손바닥으로 치는 그 순간, 그 즉시 이 제가 아무 짓도 안 한 동전도 같이 혼자 넘어지면서 똑같이 앞면이 나오는, 이게 얽힘 현상이에요. 이게 뭐 바로 옆에 있는 동전이면은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양자 얽힘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전 하나는 지구, 하나는 달에 있어도, 그래서 둘이 돌고 있고 얽힘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이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큰 업적이 상대성 이론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송될 순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근데 그러면 내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탁 쳐서 넘어지면 그 정보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달에 있는 동전이 그 즉시 반응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중첩 얽힘 때문에 양자역학이란 이론이 아직 불완전하다, 이게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보완할 수 있는 이론 체계도 이제 발표를 하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아인슈타인을 주축으로 한 학파가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의 학파는 이제 양자역학을 옹호하는 학파도 있었는데요. 뭐 보어 같은 이제 물리학자가 주축이 되는 학파가 있었는데 코펜하겐 학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양자역학이 발전하던 그 과도기에는 이 두 학파가 거의 맨날 만나면 서로 싸웠어요. 만나면 서로 우리가 맞다 싸웠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양자역학을 싫어했고요. 싫어했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 중첩, 이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부정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 랜덤한 현상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보어라는 학자분, 양자역학을 옹호하던 분은 신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 물리는 실험의 학문이에요. 이게 저는 수학하고 물리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어떤 이론이 이제 이론 안에서 완벽하면 논리가 완벽하면 완성이에요. 그걸로 예쁜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물리는 아무리 이론이 예쁘다고 해도 이게 실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게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둘이 싸우니까 결판을 낼 방법은 실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벨이라는 물리학자 분이 식을 하나 드디어 만듭니다. 벨 부등식이라는 이제 유명한 식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어떤 상황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게 양자 얽힘이고 그러면 양자역학이 맞는 거다라는 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나왔으니 이제 요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물리학자분들이 그 검증에 도전을 하셨고 실제로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양자 얽힘을 실제로 증명을 했고 그로써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진짜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 양자기술이라는 학문의 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2년 한 3, 40년 지나서 이제 비로소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거죠. 양자역학에서 관측한다는 행위는 정말 특별한 행위인 건 맞아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기 개발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라는 거랑 연결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관측자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관측자는 정말 상태를 변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은 하지만 그 관측 결과가 뭐가 나올지는 사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중첩 상태, 그 중첩 상태를 설명하는 식, 그 식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지 관측하는 행위는 그 식 안에서만 랜덤한 결과를 줘요. 저희가 예를 들어 관측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뭐 파동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식인데요. 어떤 중첩 상태를 기술하는 식이 예를 들어 0이 30% 나오고 1이 70% 나오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 저희가 관측을 하면 0, 1이 랜덤하게 나오지만 언제나 확률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저희가 관측하기 전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통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관측하는 사람이 나는 1이 좋아, 나는 1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계속 1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가게끔 저희가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쪽으로 결과가 좀 더 경향성을 띠게 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더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 몸이라던가 그런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더 강하게 연관되는 일인 것 같아요.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그동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계산을 하는 기계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중첩을 잘 활용하면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해주셨던 비유를 듣고서 정말 너무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했던 게 미로찾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아주 복잡한 미로찾기가 있다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빠져나가는 이제 출구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컴퓨터나 뭐 CPU의 관점은 길을 하나하나 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막혔네? 다시 다음 길. 다시 다음 길. 그래서 이제 출구를 찾는 게 CPU나 기존의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물을 붓는 거예요. 미로에 입구에 물을 부어요. 물을 쭉 부으면 출구로 물이 언젠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빠져나가는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검색, 그냥 탐색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고, 여기에 얽힘이 또 더해지면, 얽힘은 여러 큐비트의 값이 얽혀 있잖아요. 같이 변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여러 계산을 묶어서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여러 연산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월등히 잘하는 계산들이 있어요.
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쇼어라는 분이 만든 쇼어의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잘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인수 분해가 숫자를 곱하기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15라는 숫자가 있으면 3 곱하기 5로 쪼개는 게 소인수 분해인데요. 이게 곱하기는 수학적으로 정말 쉬운 계산이에요. 근데 이 거꾸로 소인수 분해는 수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산입니다. 이게 저희가 딱 생각만 해도 이제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딱 누가 줬어요. 그러면 일단 짝수인가 보시겠죠? 2로 나누려고. 그 다음에 저는 5로 나눠지나를 봐요. 이게 끝자리만 0, 5, 0, 5만 보면 되니까. 11로 나눠보고 이렇게 쭉쭉쭉 해야지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컴퓨터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스피드업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 나눠봐야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어려운 계산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 5, 7, 11 한꺼번에 나눠요. 중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인수 분해 잘하나 보네. 근데 그게 왜?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아주 치명적인 활용처가 암호 해독이에요. 이게 암호 중에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어요. 이게 곱하기는 쉬운데 소인수 분해는 어려운 게 암호 만들기 딱 좋은 성질이거든요. 이게 암호는 만드는 사람은 이왕이면 쉬운 게 좋은데 외부에서 깨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일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 이 소인수분의 기반의 암호는 금방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비트 정도 되는 소인수분의 기반의 암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슈퍼컴퓨터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무식하게 깨봐라 라고 시키면 뭐 요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약간 달라지곤 있겠지만 대략 100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암호로 쓰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물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아직 깨려면 멀었어요. 아직은 그 정도의 성능을 못 보이지만 예를 들어 뭐 구글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큐비트 개수를 쭉쭉쭉쭉 늘려서 만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5일 정도 지나면 이 암호를 깰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암호를 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암호를 암호화하는 열쇠 자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고 이게 약간 양자 컴퓨터의 킬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파급력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많은 이제 우려와 관심을 표명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의 사실 핵심은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깨기 힘든 암호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모든 암호를 잘 깨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몇몇 암호들을 깨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지 모든 암호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언젠가 미래에 누군가가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면 모르겠으나 지금 있는 알고리즘 가지고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안전한데 문제는 비트코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거래에 관여하는 그 트랜잭션 관리를 하는 암호 체계 중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암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약 진짜 나오면 블록체인은 안 변하니까 뭐 코인이 갑자기 막 엄청 많아진다거나 코인의 전체 개수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정보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단지 내 계좌가 조금 털릴 수는 있다. 내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 계좌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암호화폐 중에서 그런 거래, 트랜잭션에도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암호를 도입하는 코인들도 많아지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대략 몇 년쯤 지나면 이런 암호들을 깰까라는 타임스케일을 대략 이제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9년에서 10년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암호화폐들이 다 알아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와 AI가 요즘 많이 이제 같이 언급되고는 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AI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가속화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AI가 요즘 워낙에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양자 오류 정정이 있어요. 이게 큐비트로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생기거든요. 틀려요, 얘가. 근데 이 틀린 거를 저희가 뭐 최대한 에러가 나올 확률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감지하고 고치는 에러 정정 연구가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해서 이 에러 정정 연구를 가속화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 푸는 문제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적화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잘 풀 때 이제 AI랑 양자 컴퓨터가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AI가 잘하는 분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 변수를 조합을 해서 양자 컴퓨터한테 던져주면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주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AI가 그럼 이런 변수가 더 좋을까? 하고 다른 변수를 던져주면 또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양자 컴퓨터 AI가 있을 때 이번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AI의 발전을 또 이제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따라서 에너지라던가 자원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처음에 학습할 때 당연히 그렇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랑 비교해서 누구랑 가장 유사한가 아니면 뭐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분류, 모든 데이터를 분류해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AI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죠. 뭐 요즘 뭐 메모리 이슈도 많고 그런데 이때 양자 컴퓨터의 중첩을 활용을 하는 거죠. 중첩을 활용을 하고 얽힘을 활용을 하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요즘은 양자 AI 알고리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양자 뭐 서치 알고리즘이네 뭐 이런 다양한 양자 AI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AI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을까? 단축시킬 수 있을까? 또 만일 양자 메모리가 나온다면 지금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큰 이슈인데 양자 메모리로 저장을 하면 훨씬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도 여러 정의가 있어서 하나의 대답으로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쓰는 단계를 상용화라고 부른다면 이미 상용화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제 원하신다면 좀 비싸지만 한 대 사실 수도 있고요. 좀 많이 비싸요. 10개, 11, 한 1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비싸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의 진정한 의미는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기존의 컴퓨터보다 뭔가 좋았을 때 뭐 시간이 빨랐건 더 좋은 결과를 줬건 양자 컴퓨터로 어떤 이득을 봤을 때가 이제 상용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배터리가 또 핫하니까 전기차 배터리 정말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좋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활용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 정도 보고 계세요. 그 정도가 지나면 꽤 시뮬레이션에서 의미 있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미 뭐 분자, 작은 분자에서는 벌써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계시거든요. AI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게 저는 약간 양자 컴퓨터의 가장 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일단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양자 컴퓨터가 최적화 문제로 뭐 2, 3년 안에 결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아마 먼저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예측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일단은 금융 데이터가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최적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뭐 물류 분야도 있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에너지 뭐 전력 분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자율주행이다, 물류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센서 달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는 이미 다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모든 트랜잭션, 계좌 거래라던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었을 때 또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또 금융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득이잖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하는 것들 이 하나하나가 다 최적화 문제죠. 그 금융 수학이 또 대표적인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뭐 주가 차트 보면 저게 그냥 랜덤하게 보이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직선들, 이 잡음처럼 보이는 이 주가 그래프를 보고서 뭐 경향성을 어느 정도 맞춘다거나 양자 컴퓨터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위험 신호를 빨리 탐지하는 것, 이런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활용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보안 분야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금융이 또 보안에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더 보안을 강화하고,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언제나 이 양자 분야를 얘기를 할 때 AI 선배 예시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중국 탑2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인데 양자도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고 3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 감추고 있는 기술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이제 집계 방식이 달라서 한국은 10위권 안에는 든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과제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양자 산업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목표는 안정적인 3위를 목표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통신, 센싱 다 이제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이죠. 소재, 부품, 장비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컴퓨터 완제품을 잘 파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반도체 칩은 세계 1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양자 컴퓨터 이제 전 완제품을 세계적인 순위권에 들진 못하더라도 양자 컴퓨터의 어떤 핵심 부품 하나만 딱 잡아도 우리가 양자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혹은 부품 혹은 장비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기술이라는 게 다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기술이 창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쓰일 수 있어서 어떤 기술이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여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핵 무기가 그렇고 지금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무료로 많이 오픈이 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좀 비싼 모델과 무료 버전의 모델의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술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과 접근이 조금 어렵거나 제한적인 접근을 가진 사람들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컴퓨터라는 이런 새로운 장비, 기기가 처음엔 비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땐 당연히 격차가 있었겠죠. 근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소위 기술의 단가가 내려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자 기술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쌀 테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를 최대한 계속 개발을 해서 더 단가를 낮추는 거죠. 더 보급화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이 기술이 더 단가가 내려가고 더 보급화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보고 그러면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양자 리터러시라는 건 이제 막 이제 생기고 있는 개념이라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방법도 아직 잘 확립이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자를 잘 알아두면 이런 변화 트렌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슬슬 최적화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갈 때 그 트렌드를 더 빨리 쫓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제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AI보다는 조금 더 사회의 백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사실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쓴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쓰는 서비스의 뒷단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에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양자 역학 그리고 양자 기술에 대해서 알수록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저희가 요즘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던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적어도 사실 뭐 다 수학적인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기술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사회적인 제도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어떤 신호 하나를 찾아서 헤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자의 신호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일단 분자가 거기 있고 그 내가 분자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최초로 확인이 돼야지 그 분자를 가지고 뭐 냉각을 시키건 뭐 잡아서 양 큐비트를 만들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분자 신호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암흑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보통 물리학자들이 보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은 결국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보면은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전기 신호가 그냥 이렇게 지지지지지 거리는 거에서 한번 툭 튀면 이게 신호야. 약간 이런 식의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이게 레이저를 쓰는 실험은 시각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사진을 찍는다거나 제가 지금 하는 연구도 분자가 레이저를 받아서 레이저를 먹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분자에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반짝하고 분자가 빛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요, 신호가. 그러면 이제 온갖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분자가 있기는 한 걸까? 분자가 만일 있다면 내 레이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레이저의 뭐 파장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레이저의 방향이 사실 분자에 빗나가고 있나? 뭐 이런 온갖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깜깜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런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뭔가 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주 미약한 신호라도 찾으면 이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신호를 키우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내가 뭐부터 바꿔야 될지가 다 물음표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몇 달을 그렇게 헤맨 적이 있어요. 실험실 들어가면 이제 온갖 이제 커다란 장비들하고 여러 케이블들이 막 얽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몇 달을 그렇게 매일매일 실험을 반복해도 계속 암흑이랑 싸우다가 어느 날 이게 또 되게 신기해요. 나는 그 전에 했던 실험하고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신호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뛸 듯이 기뻐서 신호만 확인하고 바로 맥주를 마시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약간 아, 이 부분은 인생에서도 약간 통하는 맥락이 있다라고 싶었던 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험 결과는 당일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일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하필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한 번 측정하면 랜덤한 결과가 나오지만 여러 번 측정하면 그 통계는 미리 정한 시계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이게 내가 만일 어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한 번 시험은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노력한 그 시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측정을 여러 번 하면 결국은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 번 도전을 하면 결국은 내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다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그거랑 똑같은 기회는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형태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고려대에 부임하기 전에 여러 번 도전했고 사실 실패를 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고 실패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고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너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만일 본인이 괜찮아 보이는 다른 길은 저는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열렸을 때 근데 만일 한 번 했을 때 좌절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나사도 많이 조이는데 나사도 만 번은 조여봐야 나사 제대로 조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 번은 해봐야 좀 했다고 하지 이러는데 웬만한 실험도 뭐 약간 평균도 내고 그래야 돼서 그렇긴 한데 만 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저희가 이 신호를 찾거나 아니면 신호를 반복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번이라는 횟수 혹은 만 시간이라는 시간 이런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요즘 뭐 피지컬 AI 나오면서 암묵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실험 분야도 암묵지가 사실 많아서 소위 저희는 이제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말 오랜 시간 트라이 앤 에러를 거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좀 큰 결정을 내렸던 시기들 뭐 대학을 일본으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몇 번의 도전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요소는 희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 어떤 이제 명언도 몇 개가 있죠. 뭐 be the only not the best 뭐 이런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유일한 어떤 그러니까 나의 희소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희소성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라면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플러스 그래서 그걸로 당신이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고유한 가치를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만일 다 똑같은 거라면 정말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1등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1등을 뺏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언제나 그런 두려움,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제가 커리어도 좀 특이한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받았던 나라 그리고 기관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플러스 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지 않은데 여성 과학자로 있다는 것 이런 몇몇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제가 과학 분야에서는 꽤 다양성을 충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가진 큰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가 유일하게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무기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지금 당장 막 정해야 된다라고 또 너무 압박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 어쩌다 보니 돌이켜보니까 물리를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물리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소위 막 물리 오타쿠처럼 아 물리는 세상에 진리고 물리가 너무 재밌고 쉬는 시간에도 물리하고 잘 때도 물리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물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물리가 재밌지만 한 석사까지 하고 취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가 일로서 요런 일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정도의 관심만 있으신다면 그거를 그래도 계속 추구를 하시고 따라가시다 보면 막 거창하게 사명, 숙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그 분야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나만의 무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나의 사명, 내 인생의 역할, 의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봤을 때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아직은 모르는 거를 알아가는 것 혹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시 과학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르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무엇이며 생명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아직 답을 알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도전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이 재밌는 학문을 가지고 작은 분자로 어디까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제가 가진 핵심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예측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가치들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립해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 평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참 할 일이 많지요. 집안 청소도 하셔야 되고 또 먹거리들도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주중에 좀 편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저는 아주 오래된 고전을 한 편 만났습니다. 책장을 넘긴 것은 아니고요. 오디오북으로 귀를 통해 읽었습니다. 네, 바쁜 일상 가운데 요즘은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는 게 참 좋더라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또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요. 또 눈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책들은 성우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현장감 있게 들려지기도 하니까요. 라디오의 매력이라는 것이요. 음성을 들으면서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드라마를 듣는 것도 참 좋아했거든요. 물론 화면으로 펼쳐지는 그 상상의 세계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상상하는 그 세상, 드라마나 책 속의 세계를 귀로 들으면서 또 그려보는 것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들었던 책이 무엇이냐고요?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저는 맥베드를 읽었습니다.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거죠. 맥베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 오델로, 리어왕, 그리고 맥베드. 맥베스는 한 장군이 예언 한마디에 흔들려서 왕위를 향한 야망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 야망이 자신과 아내를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까지 굉장히 좀 평화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셰익스피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또 시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작품을 쓴 게 사실 4세기 정도니까요. 4세기 전 사람이죠.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400년도 훨씬 넘은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많이 변했지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인간의 모습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배신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자기 욕망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세계 곳곳의 무대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또 영화로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아주 오래전에 이 맥베를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은 필독서로서 또 읽어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맥베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장군이었죠. 그런데 새 마녀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녀들은 맥베드에게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다시 들어보면서 흥미롭게 느꼈던 점이요.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왕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단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그 맥베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을 깨워버리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는 현재의 왕을 죽이고 물론 아내의 계속적인 부추김 가운데서 이 왕을 죽이게 되고 결국 왕좌에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원했던 왕관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오히려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지요. 한 번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죽입니다. 왕좌에는 앉았고 나라를 차지하게 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게 된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결국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권력 때문에 파멸하게 됩니다. 이 오디오북을 끄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400년 전에 맥베스에게 들려왔던 그 마녀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텐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닐까. 물론 욕망,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 꿈을 이루고서도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꿈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어느 순간 욕망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햄릿의 망설임, 오델로의 질투, 리어왕의 어리석음, 맥베드의 욕망도 결국 아주 오래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죠. 어쩌면 인간 깊숙이 스며있는 마음속에 욕망, 갈등, 욕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맥베스의 마지막 부분에 셰익스피어는 아주 유명한 독백을 남기죠.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맥베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인간의 삶은 꺼져가는 짧은 촛불과 같다는 그런 의미도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왕이 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던 사람이 정작 왕이 된 뒤에는 삶 자체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고도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잃어버렸다는데 또 비극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이죠.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나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오디오북을 간간히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이번 주에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으시죠?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내일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결국 오늘 하루하루의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도 함께 해봅니다.

네, 이어서 미국 소식 그리고 세계 소식, 한국 소식, 세상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유럽 행보를 보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거창한 공동선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무역과 관세, 안보 문제를 미국의 이익과 직접 연결을 하고 때로는 상대국의 국내 정치에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요. 특히 마지막 방문지였던 아일랜드에서 또 경제 문제를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하고 있는 10% 관세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는 여전히 관세를 둘러싼 긴장이 남아있는데 아일랜드를 콕 집어 예외를 주겠다는 거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우리 상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유럽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대하기보다는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더욱 민감한 정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유혈 분쟁까지 겪었던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죠. 더군다나 영국 정부는 현재 북아일랜드의 영국 이탈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땅에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영국 내 친영파, 특히 북아일랜드 유니언이스트 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유럽의 행보를 보면서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을 앞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또 안겨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의 위협이 오히려 유럽 국경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과 나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미국의 정책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요. 실제로 핀란드가 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핵 억지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나토 방위 공약에 대한 유럽 내부의 우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토가 군사비를 내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유럽은 또 나토를 얼만큼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러시아 문제도 있지요. 바로 어제 또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지역의 열차를 공격을 했습니다. 조금 앞서 영국과 스웨덴의 전직 총리 등 서방 고위 인사들이 탄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토의 마르크 로터 사무총장은 이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동부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떠난 직후에도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질문, 러시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행보를 생각하면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동맹을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예전보다 달라지는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을 미국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유럽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떠맡는 새로운 형태의 대서양 동맹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네, 미국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또 이례적인 요구를 했죠. 러시아의 석유와 디젤 생산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유 시설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장거리 드론 등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거죠. 이유가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디젤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디젤 평균 가격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자국 내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7월부터 디젤 수출을 금지를 했고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까지 줄면서 세계적인 현재 디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트럭 운송에 디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디젤 가격 상승은 단순히 운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과 각종 상품의 운송비를 높여서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워싱턴에서는 오늘부터 정치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질 텐데요. 여름 휴회를 마치고 상원과 하원이 이번 주 모두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각 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각 주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주중에는 그 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어떤 요일이 되면은 다시 이 워싱턴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하원과 상원이 동시에 회기를 갖는 것이 지난 7월 이후 지금 처음이고요. 11월 중간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중요한 입법 주간이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후 예정되었던 하원회기 2주를 취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원은 앞으로 3주 동안 더 회의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워싱턴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역구로 또 돌아가서 선거운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암호화폐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소식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과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결국 자신과 부인이 새로운 밈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를 했고 일요일에는 일부 상원 의원들이 요구해온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블라인드 트러스트, 즉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신탁에 넣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 상원의 표결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규제의 회색 지대에 있었던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제도 안으로 훨씬 깊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리 문제 때문에 표결이 무산이 된다면 암호화폐의 업계에는 또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번 화요일 결정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겠죠? 그리고 이민사회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한인사회에서도 알아둘 아주 변화가 이번 주에 시행이 됩니다. 연방이민국 USCI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른바 공적 부조,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한 새로운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영주권 등 신분 조정을 심사할 때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의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도 바뀌게 되는데요. 9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이전 버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주권이나 신분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제출 날짜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꼭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를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날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의 중요한 상원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또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18일부터는 새로운 공적 부조 관련 이민 규정과 개정된 영주권 신청서가 적용이 됩니다. 네, 정치, 경제, 이민까지 이번 주에는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뉴스들이 적지 않은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굉장히 우리 대표적인 문화예술 명소인 포토맥 강변에 자리한 존 F. 케네디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케네디 센터가 심각한 재정난과 시설 노화로 조만간 본관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케네디 센터 이사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케네디 센터 앞으로 수주 안에 직원 급여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내부 문건에서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재정 붕괴에 직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15일 특별 회의를 열고 재정 문제와 건물 안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센터의 파산을 막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직접 모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리노베이션과 복원, 기금 조성에서 맡은 역할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 문구만 해도 10개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법적,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뭐 몇 개월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케네디 센터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5월에 연방법원은 케네디 센터의 공식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표시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었고요. 결국 한쪽에서는 지금은 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모금이 절실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적인 문화기관의 명칭과 정체성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케네디 센터에 뜬금없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올려지는 것이 좀 의아하지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이 사회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름을 붙이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시죠. 그냥 이름은 붙이지 마시고 그 재정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글쎄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의견이 달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케네디 센터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올해 회계 연도에 당초 약 2억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약 1억 2,4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1억 달러가 부족하죠. 상당한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약 2,3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건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추가한 이후에 티켓 판매와 모금 실적도 크게 감소를 하기도 했고 또 당시 예정되어 있던 여러 공연들이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공연이 취소가 되어서 참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뭐 이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보통 예약을 하니까 그 기대했던 공연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경우도 상당했고요. 돈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건물의 안전 문제가 더 걱정스럽죠. 지난 4일 폭풍이 지나갈 당시 케네디 센터의 그랜드 포이어에서 천장 석고가 약 6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조사에서 적어도 7곳에서 추가적인 누수와 구조 손상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외부도 조사를 했더니 46개 패널에서 심각한 구조적 부식이 확인이 되었고
엔지니어들은 전체 패널의 약 3분의 1을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현재 본관이 계속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며 즉각적인 폐쇄를 이사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사회가 폐쇄안을 승인을 하면 케네디 센터 본관은 이르면 15일부터 바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센터 전체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2019년에 문을 연 신축 확장 공간인 더 리치는 계속 운영이 되고 본관에서 예정됐던 주요 공연과 프로그램은 다른 공연장으로 옮겨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연을 하면은 그 무대를 굉장히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무대 설치 같은 것들이 미리 예정을 해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다른 공연장으로 옮겨서 한다는 게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죠. 케네디 센터, 저도 참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천정에 굉장히 그 천정이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공연을 보러 갈 때마다 천정에 그를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서 간직도 하는데요. 1971년에 문을 연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워싱턴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공간이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는 살아있는 기념관 역할도 해왔습니다. 워싱턴 우리 DMB 지역의 한인 동포분들에게는 공연을 가시면은 또 가셔서 그 테라스에서 워싱턴 풍경 포토맥강을 바라보는 추억을 기억하실 때고요. 정말 잠깐 공연을 보다가 막간에 중간 휴식 시간에 바깥으로 나와서 포토맥 강변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강변을 바라보고 또 건너편 그 조지타운 대학과 그 여러 아름다운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지요. 그리고 또 공연을 보러 가지 않으시더라도 포토맥 강변을 지날 때마다 보게 되는 아주 익숙한 건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공연장 하나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걸로는 그냥 묻어두기에는 참 너무 안타깝죠. 누가 이 막대한 보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국가적인 문화기관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화된 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복원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문화적 상징인 케네디 센터가 정말 문을 닫게 될지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워싱턴 지역 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세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800m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긴장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도로 건물수 운영이 한때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군수물자 관련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몰도바 등 서방과 연결되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주 또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는 통로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러시아도 오는 10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죠. 당초 오만에서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운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담이 전격 연기가 되기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는 합의 내용에 우려를 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이란 상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또 세 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를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내전이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 33.8%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다시 기록을 했고요. 특히 20대 대통령 지지율 10%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이 42.1%, 더불어민주당이 36.1%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정당은 크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정당 지지도까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을 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고요. 앞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느냐가 지지율 반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과연 올릴 가능성이 있을지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개별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는데요. 북한은 이를 연합화력타격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격용 무인기, 전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대구 경방사포 등이 함께 동원이 되었고요. 한국군은 앞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약 2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훈련이 한미일의 5일간 프리덤 엣지 훈련이 끝난 직후에 실시됐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무기를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훈련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북한도 훈련 사실을 즉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능력을 과시를 하면서도 긴장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올해 들어 북한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탄도미사일 활동을 한 것이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보면요, 서울에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잇따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자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중앙아시아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역에 사실 석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을 비롯한 핵심 강물이 굉장히 풍부하죠. 정부는 중앙아시아 자원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연결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디지털, 인프라와 플랜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미중 경쟁과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것 같죠. 한국으로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경제에서는 반도체 소식이 또 눈에 띄지요. 한국의 8월 정보통신산업 ICT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결국 AI 열풍이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떠받쳐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약 25조 원 규모의 전력요금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조성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전력비 일부를 미리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두 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지를 계속 확대를 하려면 공장을 짓는 것뿐 아니라 그 공장을 돌릴 전력을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세계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력 확보와 첨단 기술 보호가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주요 뉴스를 함께 생각해봤고요.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DC 우리 DMV 지역 훨씬 선선하고 쾌적한 어쩌면 약간의 가을 기운을 느끼시는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현재 워싱턴 이런 74도 기온을 갖고 있고요. 해지는 시각 7시 18분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은 80도, 수요일에는 비슷한 80도대 초중반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금요일은 다시 비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좋지만 또 해가 지고 나면은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기도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로 저는 오늘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인사회에서 아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220 클럽의 네,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의사랑을 실천해온 분을 모셨는데요. 220클럽의 부회장님이십니다. 강효순 부회장님을 모셨고요. 네, 220클럽을 말씀드리면 이름이 좀 굉장히 특별하죠. 한 달에 2시간을 봉사하고 20달러를 나누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정을 돕자.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자는 뜻인데요.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봉사와 헌신을 인정해서 최근에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220클럽에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220클럽의 우리 임원이시죠. 부회장님과 함께 여러가지 이 클럽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또 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클럽의 부회장 강효순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효순입니다.
0: 네. 지난번에 뵙고 자주 가끔씩 뵙는 것 같아요.
1: 네, 좋네요. 자주 뵙니까.
0: 네, 저도 너무 또 오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사실 문숙 회장님도 같이 좀 오시려고 하셨는데 네. 좀 약간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에 또 회장님은 네. 자주 또 뵈니까요.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부회장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을 우리 DMB 지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는 하셨고. 우선 최근에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로부터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장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1: 네, 정말 뭉클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힘을 써주셔서 우리 오랫동안 봉사해 주신 멤버분들 네.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감사장도 받을 수가 없었고 우리 또 새로 조인하신 멤버들이 아니었다면 네.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도 없었고 또 많은 후원자분들도 네. 생각나고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저희 기자 김승규 기자가 취재도 나가서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도 보면서 아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운티 교육위원회로부터 또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우리 한인들 자체 내에서만 이런 행사를 보통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함께 이제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벌써 보여주시고 네. 문의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회장님은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회장님께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함께 온 회원과 인턴,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두에게 주어진 감사의 표시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어떤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그런 업적인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가 작은 나눔도 꾸준히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20클럽이라고 하면요. 좀 이름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 이름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클럽의 그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바로 그게 우리 220클럽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통해서

0: 모여서 함께 나눔을 생활화하는 것. 사실 매달 2시간, 20달러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아주 그 아이들과 가족의 또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매월 2시간. 그래서 2.
0: 그렇죠.
1: 20는?
0: $20.
1: $20. 네. 매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접근은 좀 쉬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죠. 어떤 굉장히 시간을 예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접근하기 쉬울 네. 것 같고요. 굉장히, 한 도대체 2007년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0: 네, 저희 회장님께서.
1: 네. 근데 이름은 누가 지은 걸까요?
0: 회장님께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1: 시작하면서.
0: 네, 부담 없이 다들 부담 함께 없이. 네. 참여하시라고.
1: 아, 그 제가 이 모임을 저도 매년에 이제 매년 가면서 연말에도 모임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고 너무 자원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게 조금 참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0: 네.
1: 또 이렇게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1: 네, 뭐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0: 네, 특히 이런 이제 네. 감사장 받고 작년에는 저희가 대통령상 받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과 성원을 보태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네. 받았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0: 한국이요. 네.
1: 아, 이렇게 큰 상을 다 받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아, 참. 아무래도 그 행복 바이러스가 이 또 상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런 것 같네요.
1: 네. 지금 부회장님께서도 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요. 행복 바이러스가 저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행복과 따뜻함의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랫동안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봉사 활동은 220 클럽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20년이
0: 네, 19년 네.
1: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행사를 더 크게 할 것 같네요.
0: 그래야죠.
1: 네. 부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0: 저는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1: 3, 4년? 네. 네. 그런데 부회장님이 되셨어요.
0: 네. 제가 3회 걷기 대회를 통해서 네. 그냥 간단하게 조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 한 달에 2시간이라고 하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은 시간을
1: 맞아요.
0: 네, 봉사를 맞아요. 하셔야죠. 네. 그래서
1: 팩하시는 분들은 이제 런치 팩하시는 분들은 2시간이지만
0: 그렇죠.
1: 또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네. 봉사를
0: 그래서 회장님 같은 분들 뭐 총무님 여러분도 임원분 분들은 이제 네. 여러 가지 미팅도 참석하시고 이제 회계일도 담당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일이 많죠.
1: 그렇죠. 네.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대요.
0: 그렇죠.
1: 그러면 2시간이 아닌데요.
0: 예. 저 어떤 분들은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네. 20시간 정도까지 쓸 때도 있고.
1: 20시간. 네. 그럼 거의 20시간이면 웬만한 직장에 파트타임.
0: 그렇죠. 바쁠 때는 우리 행사 준비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1: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0: 아,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활동, 이제 뭐 여러 활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0: 네,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페어팩스 카운티가 사실 미국 내에서도 그래도 살기가 좀 네. 안정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0: 네,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1: 네,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오는 날은 아이들이 이제 먹을 수가 있죠. 이제 지원 프로그램. 근데 주말에는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그 생각을 하신 거군요.
0: 네, 그래서 안타깝게 네. 생각해서 저희가 작은 도움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단체가 설립된 거죠.
1: 네, 학생들에게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지금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0: 운영 방식은 이제 학교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식품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학교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준비할 때 단순히 마늘 양을 넣는 것보다 아이들이 네. 실제로 먹기 편하고 주말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균형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해서 총 11개 식품 아이템을 저희가 패키지에 넣고 있어요.
1: 아침, 점심, 저녁 한 끼가 아니네요. 네.
0: 네
1: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0: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 써서 항상 모임을 해서 정말 별거 아닌 하나 이제 프루트 젤리 네. 패키지까지도 네. 이 브랜드가 좋을까 저 브랜드가 좋을까 상의를 네. 통해서 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제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0: 그렇죠.
1: 거죠? 아이들이 직접 가져가는 건가요?
0: 예, 이제 우리 멤버들이 각자 배단받은 물건을 사셔서 네. 미팅으로 갖고 오시면 함께 모여서 패킹을 하셔서 네. 자기에게 주어진 학교로 배달을 해서 드리면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네. 그걸 들고 가서 주말에 간편하게 자기들이 꺼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네. 쉽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1: 그렇게 쉽지가 들었어요. 않은데요.
0: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와 네. 팬데믹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는데 기프트카드를 그때도 전달을 하셔서
1: 기프트카드도 네, 하셨군요.
0: 끊기지 네. 않고 계속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아이들이 기프트카드를 가지고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으니까 참 그것이
0: 그렇죠.
1: 큰...
0: 네, 그로서리 스토어 네. 가서 밥은 또 아직도 먹을 수 있도록 네, 네. 저희들이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1: 어쩌면 아이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보다 더 선택해서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네, 계속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일을 지금 한번 시작하신 분들이 부회장님처럼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뭐
0: 물론 있죠.
1: 물론 있죠. 네,
0: 상황적으로
1: 예, 네, 그렇죠. 이사를 가시기도 네,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환경상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만두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개인적인 순간, 특별한 경험 기억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0: 네, 물론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우리의 패키지를 기다리고 있다.
1: 네.
0: 또 우리가 배달할 직에 선생님과 그 책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아이들이 우리 패키지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1: 네.
0: 다른 잔치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만 우리는 진짜 정성스럽게 패키지를 해서 우리 220 로고가 있는 스티커를 딱 붙여서 네. 네. 이렇게 드리면 아이들이 선물 받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1: 네.
0: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보람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멤버들이 이 패키지를 싸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머핀이나 비스켓 같은 게 부서지지 네, 않도록 네. 이렇게 적당히 공기를 넣어줘야
1: 넣어서,
0: 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배달 박스가 다 이게 안 들어가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희 멤버분들이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1: 그렇군요.
0: 야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1: 네.
0: 그런 기억들이 남네요. 네.
1: 보통 이제 그런 이제 필요해서 이제 음식 같은 걸 받을 때 성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0: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1: 아이들이 아는 네.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메시지도 넣지 않습니까?
0: 네, 저희가 사랑합니다라고 네. 한글로
1: 한글로
0: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이 한글 이제 읽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0: 읽을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네, 네. 네. 이게 뭘까? 그 주변에
0: 궁금해서.
1: 한국 분들에 물어보기도 네. 하고. 네. 다 한국 분들이시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0: 대부분 예, 네, 거의 한국 분들이죠.
1: 네. 네. 아, 그러면 이 한인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거 기억을 간직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기억할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네. 너무 좋죠.
1: 네. 네. 그 봉사라는 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은 누구나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20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220 클럽이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저도 그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서 항상 회장님께 회장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네. 이 긴 세월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혼자가 아니라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네.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각자 작은 시간과 정성을 보태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혼자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될 분이 있는데 서로 좀 지쳤다가도 또 옆에서 함께 열심히 웃으면서 맞아요. 하시는 모습 보면은 또 감동이 되어서 아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준비하시면서 많이 웃으시죠? 많이 그럼요. 웃으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또
0: 네.
1: 이제 뭐 일단 그 음식들을 포장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시다 보면 모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전혀 안 그러세요.
1: 안 그러세요.
0: 좀 의아하긴 한데 저도 네. 이제 저희들이 딱 미팅을 5시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말씀들도 안 하시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일만 열심히 하세요.
1: 아.
0: 그래서 저희가 진짜 450개, 500개가 되는 패키지를 쌈에도 불구하고 1시간 안에 다 끝내요. 정말
1: 아,
0: 공장에서 뭐 신이 돌아가는 것처럼 네. 파사사탁 해서 완벽하게 끝내요.
1: 그게 오히려 또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효율적으로.
1: 효율적이고.
0: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네. 따로 이제 미팅을 갔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서로 이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들 미팅에서는 네. 그 패킹을 하세요.
1: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섬기는 단체에서도 모여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가지고.
0: 맞아요.
1: 다른 것들을 막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거 훈련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0: 네.
1: 아마도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동으로 함께 조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어쩔 땐 저희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 아이들까지도 너무 열심히 하기
1: 네.
0: 때문에 저희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할 정도로
1: 네.
0: 정말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하세요.
1: 아이들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도 많이 함께 하죠.
0: 예. 아이들이 네. 요즘에 부쩍 늘어서 정말 보기 좋은 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1: 네.
0: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들, 뭐 킨더가든으로부터 아이들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1: 네.
0: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생활화시켜주는 것 같고 가족끼리 오면은 정말 얼마나 스페셜한 그 경험이고 추억이겠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런 걸 정말 권해요.
1: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보통 부모가 부모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을 아이들만 하는 경우 발렌티어 할 수 있는
0: 그렇죠.
1: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0: 그럼요.
1: 뭐 이야기도 할 수
0: 굉장히 귀한
1: 있고.
0: 것 같아요.
1: 아, 참 좋네요.
0: 네.
1: 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섬김의 시간, 행복의 시간인 것 같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는 발렌티어들, 뭐, 멤버분들 언제나 환영하고요.
1: 네.
0: 한 달에 2시간,
1: 네.
0: 20불이면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패킹할 때 오셔서 보시고, 어떤 건지, 함께 해주시면,
1: 네.
0: 네,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또 혹시 아이들은 또 발렌티어 시간에도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 인정받는 시간 그런 것들도 해 주시는 거죠?
0: 네, 그럼요. 저희가 서비스
1: 네.
0: 아워도
1: 서비스
0: 다,
1: 아워도
0: 예,
1: 해 주시고. 네,
0: 네.
1: 그럼 아이들도 또 뭐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좋겠네요. 네. 또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들 챙겨 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장 전달식에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와 또 220 클럽이 오랫동안 쌓아온 그 파트너십이 강조가 되었고요. 한인 봉사단체가 지역 공립학교와 이런 신뢰 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0: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함께 잘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한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셔서 우리가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1: 네. 아마도 이럴 계기로 해서 다른 한인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0: 네.
1: 알려지지 않고 또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드러나서 선한 일들을 감추시는 것도 또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드러내서 함께 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좋겠네요.
1: 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함께 이제 보통 1년이든지 이제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한꺼번에 후원을 하시기도 하시고
0: 네.
1: 또 그리고 매번 그 런치를 그 음식을 싸는 것을 참여할 수 없지만 가끔씩 그냥 일반 주민으로서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냥, 그럼요.
1: 네.
0: 어떤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면 금전적인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주시기도
1: 네,
0: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어떤 방법이든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좀 연락처를 지금 한번 좀 주시겠어요?
0: 네. 전화번호는 703-851-3225 아니면 이메일은 contact@220club.org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데 웹사이트 아드레스는 220club.org로 가시면 됩니다.
1: 네. 웹사이트 그냥 뭐 한국말로도 220club이라고
0: 넘버 2
1: 넘버
0: 2 다음에
1: 넘버 20
0: 20 스펠 아웃 하셔 TWENTY
1: 넘버 2 그리고
0: TWENTY
1: 라고
0: club.org
1: 네. 네, 이렇게 org로 해서 하시면은 좀 웹사이트 들어가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전화번호 703-891-851-3225
0: 네.
1: 851-703-851-3225 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contact220club.org
0: 네. contact@220
1: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이메일은 contact@220club.org 가 되겠습니다.

220 클럽의 강효순 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정이 부르는 꽃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0: 220 클럽의 강효순 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20 클럽이 어떤 클럽이고 또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굉장히 큰 행사를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9일 토요일 버클레이크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언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우리 걷기 대회, 우리 자선 기금 걷기 대회를 여섯 번째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9월 19일에 버클레이 공원에서 저희가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행사를 9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나누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0: 네, 이번 행사를 시작하게 된 취지, 올해 걷기 대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0: 올해가 벌써 6회예요.
1: 6회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 걷기 대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단순히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하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출발은 9시 20분입니다. 그러면 8시 30분까지 꼭 오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몇 시까지 와야 합니까?
1: 네. 출발이. 네. 저희가 등록은 8시 30분부터 받고 그 전에 또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전화로나 이메일로 등록하셔도 되고 행사는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9시 전에 와주시면
0: 아, 네.
1: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0: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뭐 앞에서 인사도 하시고
1: 그렇죠.
0: 뭐 여러 가지 예. 취지도 얘기하시고
1: 그리고 저희가
0: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1: 네.
0: 그러면 9시 전에는 오셔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왕복 코스가 2마일인데요. 어린이나 어르신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마일이면은
1: 네.
0: 네. 2마일이면은
1: 저희가 항상 이 준비 전에 몇 주 전부터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이 추위를 걷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어린아이도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빠와 같이 와서 걸었는데 충분히 잘 걸을 수 있는 쉬운 트레일이었고요. 이제 한번 가서 1마일 마커에 가서 돌아오면은 그게 2마일 왕복 거리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나 아이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수월한 코스입니다.
0: 2마일이 그러니까 편도가 1마일 그리고
1: 돌아서
0: 2마일이죠.
1: 오면 네.
0: 5살 아이도 걸을 수 있다고 하면 뭐
1: 네.
0: 굉장히 쉽게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다 걷고 나면
1: 어른들은 그냥 평상 속도로 가시면 한 30, 40분이면 되시지만 그 네. 어린아이가 왔었을 때는 1시간 정도
0: 1시간
1: 넉넉
0: 정도로.
1: 잡아서 예, 네. 됐습니다.
0: 출발은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함께 출발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패스가 오버크라우딩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조로 나눠서 시작할 예정인데요.
0: 네.
1: 첫 그룹이 9시 20분, 30분 정도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 그룹이 한 10시, 10시 10분 정도에 이렇게 텀을 두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시간 전체적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 다 오시는 분들까지 또 이제 기다리시는 거니까.
1: 기다리진 않고요. 돌아오시면 오셔서 경품 추첨 받아 가시면 행사는 끝납니다.
0: 거,
1: 네.
0: 그냥
1: 시작할
0: 시작은
1: 때
0: 같이만
1: 같이.
0: 하시고
1: 네.
0: 이제 그 나머지 분들 그냥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그렇군요. 네. 경품 얘기하셨어요.
1: 네.
0: 어떤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 저희가 감사하게도 후원자분들이 정말 많은 경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알차고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상품들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0: 네. 경품들을 보면요. 이 지금 가족 사진 촬영 상품권도 네. 있고 스파, 한국 마켓, 음식점, 카페 상품권, 쌀, 라면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커피와 도넛도 간단한 음료도 좀 아침에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보통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1: 작년에 한 300분 정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굉장히 많은 숫자고 올해는 아마 더 많이
1: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정말 또 봉사자분들께서 힘을 합쳐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네. 등록은 그날 가셔서 바로 그냥 전화 따로 드리지 않고도 바로 그날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월클레이크가 굉장히 큰데 쉘터 A예요.
1: 쉘터 A.
0: A면은 예. 어느 쪽에 있는 거죠?
1: 오시면은 이제 첫 번째 오른쪽으로 쉘터 A라는 사인이 있고 또 우리 220 클럽 봉사자분들이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고 우리 220 사인도 꽂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주소를 찍어서 갈 때 네. 그냥 버클레이크 공원이라고
1: 버클레이크 쉘터 A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0: 해서 그대로 가시면은 그곳에서 또 봉사자분들이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익금 전액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날 걷는 것이 그 자체가 지역 아이들을 돕는 일이 되겠네요.
1: 그럼요. 네. 네.
0: 어떻게 이 수익금 전액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건가요?
1: 네, 당연히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이제 다음 학교, 다음 연도에 네. 우리 아이들 푸드 패키지를 사는데 쓸 것이고 저희가 매년 하나씩 학교를 추가하고 있어요.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안에서 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학교를 더해가기 때문에 이 모금을 해서 또 아마 학교를 추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몇 학교가?
1: 벌써 저희가 14개 학교를 14개 학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0: 점점 더 후원금이 늘수록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학교들을 더 확장해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FCPS 교육위원회 감사장을 하나의 이제 이정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10년 뒤 220 클럽이 어떤 모습의 단체가 되어 있기를 바라시는지요?
1: 아, 네. 저희가 하는 주 프로그램이 Weekend Backpack Food 프로그램이듯이 더 아무래도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220의 도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와 좋은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220 클럽의 그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부회장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뭐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1: 뭐 항상 이렇게 지역에서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용되고 이렇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이런 봉사를 크고 작게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0: 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마지막으로 또 9월 19일 이웃사랑 걷기대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쫙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우리 제6회 220 이웃사랑 걷기대회 요번 토요일 9월 19일에 버클레이크 파크 쉘터 A에서 9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듯이 요번 해에도 오셔서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항상 우리 220 클럽 응원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220 클럽의 강효순 부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시간과 20달러라는 작은 숫자가 오랜 세월 쌓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잠깐 하는 봉사는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또 그것을 해마다 꾸준히 이어가면 아이들의 주말 식탁을 채우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결국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도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번에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감사장도 바로 그런 꾸준한 나눔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작년에도 받으신 대통령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 220 클럽을 이끌어 오신 문숙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신 강효순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이 220 클럽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단체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3-851-3225 703-851-3225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숫자 넘버 2 그리고 영어로 20.org로 들어가시면 웹사이트에서 또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1년, 2년이 아니어도 순간순간 또 시간이 되시고 또 재정이 허락하시면 함께 해주셔서 이 정말 좋은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220 클럽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더 큰 사랑으로 자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음료 하나를 고른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녹차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녹차에는 카데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에 또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항산화 성분이 꼭 녹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맛있게 마시는 음료 가운데도 의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베리 주스, 핫초코. 핫초코는 좀 의외지요. 그리고 석류 주스입니다. 먼저 블루베리나 랩스베리, 딸기 같은 베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특히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를 보면은 색깔이 아주 진하잖아요. 바로 그 붉고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 가운데 하나가 안토시안인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베리류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거나 또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주스를 무조건 건강음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중에 파는 제품 가운데는 실제 과일 함량은 많지 않고 설탕이나 시럽이 상당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스를 살 때 앞에 크게 쓰여 있는 블루베리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좀 글자가 작긴 작아요. 그래도 돋보기를 쓰시고라도 한번 보시면은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첨가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핫초코. 핫초코는 정말 의외지요. 아니, 달콤한 핫초코가 건강에 좋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핫초코가 건강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핫초코의 원료인 카카오에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 먹는 핫초코에는 카카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설탕과 크림도 상당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핫초코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함량이 높고 당류는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겠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석류 주스요. 이 석류에는 탄닌,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알아보니까 석류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몸의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일부 지표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류도 과일로 먹는 것과 또 주스로 마시는 것이 다르다고 하네요. 과일을 직접 먹으면은 어느 정도 먹다가 배가 부르지만 주스는 석류 여러 개에 해당하는 양도 금방 마실 수가 있고 그만큼 당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요.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많이 마시자라는 말보다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건강을 위해 음료를 고를 때는 항산화라는 좋은 말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함께 보자는 거지요. 블루베리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석류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설탕과 시럽이 잔뜩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저도 마트에서 음료를 고를 때 앞면에 슈퍼푸드, 항산화, 100% 비타민 같은 말이 크게 쓰여 있으면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품을 한번 뒤집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앞면에는 광고가 있고 뒷면에는 숫자가 있으니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들어있다고 쓰여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또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거의 12시가 되어가네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매일 같은 길로 출근을 하면서 길가의 나무를 수도 없이 지나치는데 오늘 문득 바라본 나뭇잎 하나가 조금 색깔이 달라진 것 보셨나요? 아직은 초록이 가득하지만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나뭇잎 하나 둘 색깔이 변하겠지요. 가을은 참 조용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 왔어요 라고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날 아침 공기가 오늘처럼 조금 서늘해지고 이제 조금씩 해가 일찍 지고 나뭇잎 끝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살짝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이 온통 가을빛으로 변해 있겠지요.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큰 변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매일 볼 때는 모르는데 어느 날 문득 바라보면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도 드실 테고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도 가끔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흰머리가 하나씩 올라오기도 하고 참 이 세월은 허락을 받고 지나가는 것 같진 않죠. 오늘 이제 시작되는 가을이 9월 중순, 벌써 이제 중순이죠. 점점 더 가을의 향기를 낼 것 같은데요. 앞만 보고 너무 바쁘게 달려가시느라 주변에 변하는 환경들, 자연의 변화 놓치지 마시고요. 그 변화는 가을의 빛을 함께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랍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랍 프리미엄이 18만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정작 수년을 살아가면서 댁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초청해 근사한 바베큐 파티 한번 못하시고 집을 팔아야 한다면 랍 프리미엄을 괜하게 지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 집의 위치가 좋고 근사한 주변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을 때 뷰가 좋지 않은 이웃의 다른 집보다 확실히 빨리 팔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앞뒤로 남의 집이 빡빡하게 막혀있는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랍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 중부 사령관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방공 미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하원 의장이 의회 승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며 일부 대미 무역 적자 국가와의 무역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5명의 사망자를 낸 마이애미 화물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사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비정상적인 착륙 과정과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정치인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정치인의 약진과 맞물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 청장은 이르면 14일 주요 20개국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환경보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다수 화력발전소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전 행정부의 규제는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예정인 환경보호청의 새 방침은 지난 2024년 도입된 전임 행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배출가스 오염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사다 정책 청렴성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 부문은 1990년에서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발전 부문만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경우 중국과 미국 내 기타 부문,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한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거짓말, 신종 녹색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2기 취임 직후 파리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데 이어 전임 민주당 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배출가스 환경 규제를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되어온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해성 판단이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의 기후변화

0: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히말라야 산 사태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칭하이 티베트 고원의 고온 현상이 캘리포니아주의 폭우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1: 13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 쉐용캉 교수와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리첸 부연구원 등 연구진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이례적 고온이 캘리포니아주와 인접지역에 기록적 겨울 강수를 불러왔다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등에서 발생한 2016년에서 2017년과 2022년에서 2023년의 기록적 강우를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때가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한 라니냐 상황이었다면서 관측 자료 분석과 지구 시스템 모델 실험 결과를 통해 티베트 고원의 초겨울 고온이 그 직후 미서부 강수의 주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티베트 고원의 고온이 티베트 고원에서 로키 산맥의 파동 열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 북동부와 미서부 해안의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늘고 긴 형태를 띠며 이동하는 현상인 대기 강에 영향을 끼치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물결처럼 굽이치며 이동하는 현상인 로스비 파동 붕괴를 촉발했다는 게 연구진의 해석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들이 미서부 지역 기록적 강수의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티베트 고원의 이상기온을 미서부 강수량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당시 폭우가 사전에 예측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도 재현되지 않았다면서 대중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2016에서 2017년과 2022에서 2023년 폭우 피해액은 각각 20억 달러와 4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쉐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논문이 혁신적 발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 온도 데이터 등을 반영하는 식으로 미서부 강수량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해수면 온도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 예측에 중요한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탈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1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며 멕시코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사실 캐나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와의 합의가 상당히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양국 간의 공식 협상이 재개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캐나다가 미 농민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관세 철폐를 합의의 조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 농민들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며 우리 농민들에게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무역 협상이 막판 결렬된 이후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잇따라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 수출이 차별받고 있다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지난 8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맞서서 캐나다산 주류와 일부 유제품,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이 수입 금지 조치는 오는 29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양국 미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연합 등 다른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EU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가 EU의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개월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 핵심 광물과 국방 분야와 같은 전략적 공급망 분야에서 캐나다가 유럽 시장에 비공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대미 관계의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미국이 준비됐을 때 우리는 마주앉아 그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조기투표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버지니아주의 공식적인 조기투표 기간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45일 전인 9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올해 9월 19일이 토요일이어서 선거관리당국 사무실이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조기투표는 하루 앞선 9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조기투표는 오는 10월 31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며 버지니아주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지역의 지정 조기투표 장소를 방문해 허용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여러 곳에서 조기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지역 선거관리 담당 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조기투표가 진행됩니다. 10월 18일과 25일 일요일, 그리고 10월 24일과 31일 토요일에는 각 지역 선거관리 사무실이 문을 열고 투표를 받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유권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커브사이드 투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도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23일입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사무실이나 지정된 반납 장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져가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11월 6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버지니아주 11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전체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 지방선출직과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구 20번 특별선거, 그리고 주 헌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됩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선 10월 23일이 정상적인 투표를 위한 등록 마감일입니다. 10월 24일부터는 당일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시투표를 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2026년 총선의 공식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에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0: 다음 소식입니다. 엔트로피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운영사이자 트럼프 행정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럼그룹과 6년간 총 137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엔트로피기 지난 1년간 구글, 스페이스X, 엔스케일 등과 잇따라 맺어온 컴퓨팅 계약의 최신 사례로 이들 계약을 모두 합치면 최소 14.8기가와트 규모로 향후 10년간 최대 5,1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럼그룹은 지난달 23일 공시에서 137억 달러 규모 계약 사실을 공개했지만 당시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럼은 보수 성향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을 운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호스팅하고 있고 백악관 공식 라이브 스트림도 송출합니다. 초기 투자자로 억만장자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와 제디 벤스 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럼은 지난 6월 독일의 네오클라우드 노던 데이터를 약 7억 6,700만 달러에 인수하며 AI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엔비디아 호퍼 세대 GPU 2만 2,000개와 조지아주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한 뒤 사명을 럼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엔트로픽은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주 메이스빌 데이터 센터에 컴퓨팅 용량을 임차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의 전력망 접속 용량은 120메가와트에 그치고 완공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럼그룹은 지난달 공시에서 시설 건설과 장비 구매 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부채, 자본 조달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엔트로픽이 럼그룸 주식 최대 5,100만 주를 주당 1센트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럼그룹 주가는 지난 11일 7.17달러로 마감해 시가총액이 28억 달러에 달하는데 엔트로픽이 이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현재가 기준 3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옵션 행사는 엔트로픽이 럼으로부터 실제 구매하는 컴퓨팅 용량 규모에 연동돼 있습니다. 투자 정보 매체 트레이딩키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럼그룹과의 제휴가 이해상충, 조달 규정 논란으로 번져 엔트로픽 기업 공개 로드쇼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우호적 관계가 향후 대형 정부, 국방 계약 수주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장관과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AI 교제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최근 인공지능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다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맨해튼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AI 대응을 주요 정치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이 제공한 발언 록 일부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하원 의장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공개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AI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가속주의자도 또 AI 파국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비관론자도 아니라고 밝히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분명 이로운 기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 말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AI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AI 위험 논과 관련해서 내 생각에 부각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각하는 부정적 세력이 너무 많다고 일갈했습니다. AI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AI 기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도 커지면서 AI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도 AI를 핵심 의제로 삼고 안전과 경제적 영향에 대응할 매우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잇따라 AI 규제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은 MBC 방송에서 민주당이 AI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날 X에 연방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외에서 가드레일을 마련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AI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 방송에서 AI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히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미 국민을 보호하고 AI가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15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AI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AI 대응이 이날 회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어쩌면 그 전에 끝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란은 절실히 협상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그들은 올바른 합의를 해야 한다. 나는 쓸모없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머물면서 석유를 챙기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만에서 회동하는 것에 대해선 나는 상관없다. 그들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 및 자신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할까 걱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훌륭한 관계다. 그는 잘 지내길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며 내가 집권한 몇 년간 중국은 우리를 매우 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과 오바마 시절에는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연준의 공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신용도는 세계 최고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2분 안에 그런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밝힌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시 미국인 1인당 $5,000 배당금 지급 공약을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다며 나는 약속을 했고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충성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13일 의회 논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날 NBC 방송에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000의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의 이행에 대해선 나는 전면에 나서 큰 공언을 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같은 날 CNN 방송의 정치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이 의회 승인을 필요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존슨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처리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이후 CBS 방송 인터뷰에서 5,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민주당이 적법성과 재정 부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살이 충분히 내리쬐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까지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초가을답게 다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까지 내려가 하루 동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시간대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전망됩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 초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쾌청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과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의 중동작전을 관할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이란 전쟁에 쓸 미사일 재고량이 바닥에 드러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13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공개한 예고 영상에서 미사일 재고 문제에 관해 현재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 사령관은 우리는 잘 무장돼 있고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군이 현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량의 45%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은 절반 이상 사용했다는 추정이 있다. 미래의 어떤 위협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의 이런 입장은 이란 전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미군의 핵심 무기 재고가 심각한 정도로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전현직 당국자들을 인용해 제디벤스 부통령이 올 봄부터 중동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미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황과 함께 중동으로 무기 이전 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부 지휘관들은 특정 지역의 패트리어 재고가 100발 미만으로 줄었고 에이테큼스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정밀 타격 미사일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 말 기준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추정 보유량을 759에서 827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쟁 시작 전 보유량 2330기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자 국방부는 방산업체와의 장기 계약 체결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과 두 건의 중대한 기본 협약에 서명했다며 해당 협약을 통해 사드 및 최신형 패트리엇을 지원하는 핵심 미사일 서브 컴포넌트 생산량을 늘리고 납품 일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 같은 노력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전쟁 전 수준으로 미군 핵심 무기 비축량을 재구축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뉴욕 퀸즈의 주택이 193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한때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이 집은 최근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뉴욕 퀸즈의 주택이 193만 달러, 한화로 약 27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에서 4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1940년에 지은 주택으로 퀸즈 자메이카 에스테이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해 개발업자인 토미 린이 83만 5천 달러에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데다 물피해 또 곰팡이 가 생기고 들고양이가 살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발업자 리는 이후에 약 50만 달러를 들여서 8개월간 집을 개조했습니다. 주방을 새로 만들고 헤링본 무늬의 나무 바닥과 스파 스타일 욕실을 설치해 현대적인 주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번 매매 가격은 193만 달러로 구매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에는 214만 달러에 거래됐고 한때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290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아마존이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화물 항공사 21 에어를 통한 화물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아마존이 이날 협력업체인 21 에어 경영진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사고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 에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주인 짐 크레인이 운영하는 화물 항공사입니다. 21 에어는 17대 안팎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대가 아마존 화물 운송에 투입돼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2년 전부터 이 회사와 협력해왔습니다. 21 에월 측은 사고 피해자 가족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아마존 등 고객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던 21 에어 소속 화물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넘어선 뒤 약 400m를 더 이동한 끝에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의 벤과 충돌해 벤 탑승자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중태입니다. 항공기는 이후 공항 외곽 펜스를 뚫고 지나가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21 에어의 안전관리와 아마존과의 계약관계, 조종사들의 당시 대응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접지 후 다시 상승을 시도했다가 제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카치 위스키 관세를 없앤 데 이어 이번엔 아일랜드 위스키까지 무관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용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린 아일랜드 오픈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다. 아일랜드 총리와 이 문제에 관해 얘기했고 골프대회 우승선수인 쉐인 로리와도 얘기했고 모두가 이 한 가지 문제에 관해 나를 귀찮게 했다며 그들이 자신에게 아일랜드 위스키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해 나는 아일랜드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위스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 수입품에 부과한 15%의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일랜드 위스키협회는 지난 5월 관세 철폐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관중들은 휘파람과 환호로 화답했으나 관세가 언제 철회될지 구체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 스코틀랜드의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는 스카치 위스키 협회는 지난 7월 24일 무관세 정책이 발표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캘리포니아 자택에 괴한이 침입을 시도했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됐습니다. 당시 해리스 전 부통령 부부는 집에 없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 없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괴한이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위치한 해리스 전 부통령의 자택 부지에 괴한이 침입했지만 자택 내부에 들어서기 전에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LA카운티 보안관실이 출동했으며 괴한을 체포하지는 않고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리스 부부는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의 대변인 에두아르도 네그로는 두 사람은 신속하게 대응해준 보안 관계자 및 경찰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와 찰리 커크 피살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통상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평생 경호가 이루어지며 부통령은 퇴임 후 6개월간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해리스 부통령의 경호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연장 각서가 효력을 발휘했더라도 이미 올해 여름 경호가 마무리됐으며 이번 무단 침입 사건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향후 예방 차원에서 말리부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슬림 후보들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혐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최근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에드 후보에 대해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민주당이 테러리스트를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그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엘사에드 후보를 지하디스트라고 지칭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엘사에드 후보와 소라 맘나니 뉴욕시장을 함께 거론하며 유대인과 기독교인, 자본주의와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습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공직을 맡은 모든 무슬림은 트로이의 목마이며 국가 안보와 공화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를 조사하는 사회정책이해연구소의 사허 셀로드 국장은 9.11 이후보다도 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각종 지표에서도 미국 사회의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됐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이해연구소가 일반인의 반무슬림 고정관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슬람 포비아 지수는 2022년 25에서 지난해 33으로 상승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1%가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폭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9.11 테러 발생 6개월 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25%였습니다. 반무슬림 정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무슬림 정치인들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무슬림 의원 4명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무슬림 연방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뉴욕에선 맘다니가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다만 엘사에드 후보나 맘다니 시장을 향한 모든 비판을 이슬람 혐오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엘사에드 후보는 지난 3월 디트로이트 교회의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과 관련해 레바논계 범인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유대인 단체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해온 안티파다를 세계화하라는 구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20개국 에너지 회의를 개최합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4일에서 16일 진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중국과 인도, 일본, 독일 등은 물론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도 참석합니다. 미국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이번 회의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천연가스 가격도 뛰면서 유럽 각국은 겨울을 앞두고 가스 보유고를 확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러시아 측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G20 회원국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국제 무대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로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발을 들이지 못해왔는데 지난달 미국이 주재한 회의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은 당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미국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사진 촬영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위조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드러나 피해 가족이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과 그의 가족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거래상과 갤러리 등 6명 이상의 미술상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간 마이애미의 한 갤러리에서 워홀의 진품으로 믿고 그림과 판화 200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총 구매액은 670만 달러에 달합니다. 펄먼 가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작품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앤디 워홀 재단은 2012년 이후 작품의 진위를 직접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감정 과정에서 구입한 작품 상당수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펄먼 가족은 일부 작품은 페루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작품을 진품으로 가장하기 위한 인증서와 도장을 제공한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캔버스 뒷면에 가짜 감정 도장을 찍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작품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펄먼 가족이 처음 작품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 것은 2023년 말 크리스티 측에 소장품을 보여주면서입니다. 이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수 데비 해리, 슈퍼맨 등 워홀의 대표 소재를 다룬 자신들의 소장품들을 살펴봐 달라며 크리스티 측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크리스티 측이 일부 작품에 의문을 제기하자 가족은 판매상인 레슬리 로버츠에게 진품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로버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올해 1월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로버츠는 이와 별도의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파편화된 고가 미술품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에릭 톰슨 미술범죄학 교수는 대부분의 판매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며 매일 똑같은 앤디 워홀 작품을 팔아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1년 전 공개 행사 중 암살당한 미국의 우파 활동가 고 찰리 커크의 동상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진 사건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경찰국은 이날 피닉스의 터닝포인트 USA 본부 건물 바깥에 세워진 찰리 커크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건 관련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청년 마가의 아이콘이던 찰리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조직인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리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지난 9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를 위대한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그는 거의 성인급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터닝포인트 USA가 X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찰리 커크 동상 곳곳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 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해리포터에게 신비한 동물사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남은 전설의 동물들을 해석해 주실 분이죠.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2: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옛날의 말은 지금의 말과 좀 모습도 차이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한데 뭐 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3: 우선 말 같은 경우는 진화 과정을 보면

0: 뭐 본격적으로 인간이랑 생활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보고 있어요.
1: 아, 네.
0: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뭐 동유럽 그런 고고학 유적지를 보면 그 흔적이 확인됩니다.
1: 네.
0: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소와 함께 노동력에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제공하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맑은 육이 보니까 이정관님 보니까 맑은 육 천 개나 된대요. 그 전부 다리에
1: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빠른 말은 또 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또 중요한
1: 아직도 우리가 마력이라는 말을 쓰고
0: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마력.
1: 예. 예.
0: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네. 승리의 요인 중 하나가 말을 다루는 기병.
1: 아.
0: 그 훌륭한 기병 얼마나 확보하고 있었는지. 예.
1: 그렇지.
0: 예, 그 판가름 그런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 인간과 예, 인간에게 힘, 권력, 속도, 자유 이런 상징을 품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 그래요.
0: 예.
1: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환상 동물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말을 닮은 환상 동물에도 이런 힘, 권력 이런 상징들이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말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신화나 전설 속 존재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0: 우선 서양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1: 네.
0: 잘 알려진 페가수스가 있죠.
1: 헤라클레스 친구.
0: 예, 페가수스. 맞습니다. 예. 페가수스는 그 일단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를 물리칠 때 메두사를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1: 네.
0: 그 메두사 목에서 나왔다고 해요.
1: 아, 페가수스가요?
0: 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고 나서 탄생했던 신마입니다.
1: 신마.
0: 네. 예. 가장 큰 특징은 날개가 달려 있는 거고요.
1: 예.
0: 날개가 달린 말 형태로 표현돼 있고 신화 속의 페가수스 살펴보면 그 페르세우스를 포함해서 벨레로폰. 벨레로폰은 누굴 없앤 어떤 괴물을 키메라라고 하는
1: 키메라 없애내고
0: 네.
1: 아, 예.
0: 그 키메라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웠다고.
1: 예.
0: 조력자 역할하는 존재로 여겨져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예. 또 있습니까?
0: 네. 북유럽 신화도 있죠.
1: 북유럽 신화에도 네. 말 비슷한 게 있나요?
0: 네, 말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북유럽 신화는 요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토르랑 뭐
1: 아, 그렇죠.
0: 예. 그 중에서 그 슬레이프 니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
1: 아, 오딘이 타고 있네요.
0: 예, 오딘이 지금
1: 토르 아버지.
0: 네.
1: 오, 예.
0: 그 북유럽 신화가 서술된 에따라는 경전이 있어요.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오딘, 토르, 로키 같은 북유럽 신들이 등장하는데
1: 네.
0: 이제 그 중에서 신들의 왕인 오딘이 타고 있는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미끄러지다 그 말이 슬레이프니르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 발이 8개 달렸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때 당시에는 발의 개수가 뭐 속도랑 뭔가 비례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발 8개 달린 말로 이렇게 빠른 수로 달리는데, 하늘부터 저승세계까지 달리는. 뭐 이렇게 하늘부터 저승까지 서양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 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아, 보니까 다리는 4개인데, 한 다리마다 발이 2개네.
0: 예, 묶여져 있죠, 또 이렇게.
1: 묶여져 있네요.
0: 네.
1: 야, 팔족보행을 하는 친구.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럼 뭐 동양에도 비슷한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천마가 있죠. 천마. 예, 천마. 그 천마가 그 가장 오래된 기록이 역시 산해경인데.
1: 산해경이라는 책인가요?
0: 예, 그 고대 중국 지리 백과사전.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의 동양판 오리지널이 바로 이 산해경. 예. 실제로 산해경에서 모티프로 해서 포켓몬스터도 나오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디지털 몬스터도 나오고
1: 근본이네.
0: 예, 근본 있는 책이죠.
1: 예, 예.
0: 전국시대 때 편찬됐다고 전해지고요. 거기에 보면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1: 예.
0: 풍요를 상징했다. 뭐 천마는 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짐승인데 예. 천마가 나타나면 풍년이 될 징조라고 돼 있습니다.
1: 예. 풍요를 상징했던
0: 예.
1: 천마가 보이면 아,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0: 네네.
1: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천마를 얻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솔직히 천마는 상상 속 동물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 보면 이 천마를 얻고 싶어했던 그리고 실제로 얻었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역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땐 세상이 달랐던 거야?
0: 그때 관념인지도 모르겠지만요.
1: 예, 예. 예.
0: 바로 이제 중국 한나라 제7대 왕인 한무제입니다.
1: 한무제.
0: 예. 우리가 이제 고조선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저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정치를 굉장히 잘 했어요. 나라 운영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 한나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1: 네.
0: 흉노라고 하는
1: 흉노족
0: 북방민족이었습니다.
1: 예.
0: 그때 당시 한나라가 있었는데

0: 근데 그 주변으로 계속 흉노족들이 이제 침범을 해왔거든요. 아. 흉노족이 단순히 가장 작은 소수민족 단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중국에 버금가는 정도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 내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1: 그렇겠네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기병 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한무제가 기병에 엄청 신경을 써요. 예. 자기 그때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에 몇 천의 그 기병과 말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1: 흉노족 토벌하려고.
0: 네, 예, 흉노족 때문에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잘 안 됐나 봅니다.
1: 아, 예.
0: 여기서 근데 1급 정보가 들어오죠. 한무제에게. 대완국이란 나라가 있었대요.
1: 대완국.
0: 네. 예. 대완국이란 나라에 네. 천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 이건 뭐 그냥 기병 막 200마리 예. 이상이죠.
0: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 천마를 한혈마라고도 부르는데 한혈마, 피땀이란 뜻이에요.
1: 예.
0: 뭔가 일단 뭐 심상치 않죠. 예, 예. 피땀을 흘린다.
1: 예. 예. 아,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0: 네.
1: 피땀을 흘린다고
0: 네,
1: 말이?
0: 네. 네. 일단 신성치 않습니다.
1: 신성치 않습니다.
0: 네.
1: 예.
0: 네, 다른 말과 달리 물을 마시지 않고 36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1: 아, 물 없이
0: 네.
1: 피랑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네. 360km.
0: 와, 굉장하죠. 예. 당연히 구미가 띵겼을 거고
1: 그렇죠. 예.
0: 반짝해서 이 소식을 들은 한무제가 대한국에 사신을 파견해요.
1: 아, 네. 네.
0: 봄을 잔뜩 싣고
1: 아,
0: 그래서 선물 간식고
1: 예.
0: 이렇게 우호적으로 했지만 근데 이제 대한국이 그렇게
1: 한 거니까 네. 안 줄 것 같은데.
0: 아유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단 네. 말이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합니다. 대한국이랑
1: 아,
0: 또. 아,
1: 네. 한혈마 뺏으려고요.
0: 네. 원래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호적인 협정을 하기 위했지만 대한국 쪽에서 그렇게
1: 협조를
0: 안 하니까 4년 동안 전쟁을 했던 4년 동안 또.
1: 예.
0: 예. 예, 그리고 마침내 3,000마리의 한혈마를 수도 장하로 데리고 오죠.
1: 아, 한혈마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예. 대왕국엔 널렸구나.
0: 네,
1: 아, 대왕국.
0: 그 고유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예, 예. 예, 예. 3,000마리를 데려왔어요.
0: 네. 이때 한무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예. 이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고 하는데
1: 예.
0: 그 내용이 이제 한서의 예. 서극천마가라는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 예. 뭐 어떤 내용이에요?
0: 뭐 천마가 서역에서 왔다.
1: 아.
0: 섬유를 넘어 오랑캐를 항복시켰네. 뭐 천마가 와서 용과 짝을 이룬다. 뭐 천마가 오니 시대를 풍미할 거다. 이런 굉장히
1: 이걸 이제 노래로 부른 거예요.
0: 예,
1: 이걸, 천마가 오니
0: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 알겠네,
0: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지금은 시로 남아 있는 거죠.
1: 아, 얼마나 기뻤으면.
0: 예. 그죠? 근데 졌을까 이겼을까라는 부분인데.
1: 아, 흉노랑 싸워서.
0: 예.
1: 어.
0: 졌답니다.
1: 아이 뭐야.
0: 이게 뭐야? 물론 기병도 중요한데.
1: 예, 예.
0: 아유, 뭐 다른 전술도 필요하겠죠. 이게 아이템빨만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죠.
1: 아, 그러네.
0: 예, 고도의
1: 졌어요?
0: 전술. 예, 졌다고 합니다.
1: 또 이런데 이기는데.
0: 아, 그쵸.
1: 예, 그러네요. 예.
0: 지금 저기 중국 감숙성 박물관에 가면 네. 그 한혈마로 추정되는 그 청동 준마상이 있어요.
1: 아, 상까지 있어요?
0: 네.
1: 아, 그 한혈마가 뭐야 대체? 피땀 흘리는 생물이 어떻게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한혈마의 상을 보면 굉장히 늘씬하거든요, 다르게.
1: 네.
0: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 표현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게 그 한무제가 네. 그럼 천마, 이게 한혈마가 뭘까? 일단 피땀을 흐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게 두 가지로 지금 추정하는데
1: 예.
0: 하나는 붉은 빛깔의 말이다.
1: 아, 애초에 빛깔이
0: 네, 예. 우리가 말은 아까 말했 붉은 말의 해. 그리고 뭐 관우가 타고 다닌 적토마.
1: 아, 적토마.
0: 예, 그런 것처럼 붉은 말은 좀 이제 좀 빠르거나 강함을 상징하거든요.
1: 그렇죠. 예.
0: 혹은 피를 빠는 기생충으로 인한 출혈 때문이다. 진드기 같은 것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1: 아, 진드기에게 물리면서
0: 네,
1: 다닌다.
0: 네, 네. 그리고 뭐 이 대왕국이란 나라가 지금 저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1: 아, 네, 중앙아시아 쪽이.
0: 네, 그쪽에 페르가나라는 지역에 위치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1: 그쪽이 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죠.
0: 네, 아할테게라고 하는 네. 고유의 말 품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윤기가 쫘르르 흐르고
1: 비범합니다.
0: 예, 이 정도면 천마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 나는 예, 예.
1: 그래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0: 네,
1: 예, 재밌네요. 우리 그 신라 박혁거세 설화에도 천마가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천마가 어떻게 나오죠, 거기서?
0: 아, 예, 그렇죠.
1: 예. 예. 아래서 깨고 나오는데 예. 박혁거세. 예.
0: 박혁거세 하면 아래서 태어난
1: 그렇죠,
0: 혁거세.
1: 그렇죠. 예.
0: 근데 이제 박혁거세가 태어났던 그 알이 있던 장소가 지금 경주 양산의 나정이라는 곳이에요.
1: 아, 네.
0: 거기 이제 발굴을 했더니 굉장히 대규모의 팔각 건물지가 있고 네. 실제로 경주에는 우물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이제 신라가 그 성립되기 이전에 육부라는 이제 체제가 있었고 그 육부 네. 촌장들이 양산 아래로 가는데 백마가 예, 흰말이 큰 자줏빛 아래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1: 아 백마가 절을 예, 하고 예. 있었다.
0: 근데 이제 촌장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다 해서 다가오니까 백마가 이제 하늘로 예. 날아갔대요.
1: 아, 천마였네.
0: 네, 그게 오. 결국 천마였던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 바로 아. 박혁호세, 신라 시조 아. 박혁호세가 태어났다.
1: 기범하네.
0: 예. 예. 난생설화들이 곳곳에 예. 있죠. 예. 예. 주몽도 있고요.
1: 자, 천마가 등장했었네요.
0: 네. 예.
1: 그 부여랑 고구려에도 말과 관련한 설화가 있다던데.
0: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것도 여기 삼국유사 내용인데 예. 그 일단 부여를 보면 예전에 부여의 부루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막 흐느끼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더래요.
1: 바위 보고.
0: 네, 예, 그래서 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바위를 치우라고 했더니 거기서 황급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가 있더랍니다.
1: 개구리 형상의 아이?
0: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루왕이 네. 이 아이를 보고 아 이게 하늘에 주신 왜냐면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예,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아, 아이구나 싶어서 아, 네. 아들로 삼고 네. 이름을 황금빛 개구라니까 금빛 개구리 즉 네. 금와라고 지어졌습니다.
1: 아 금와 금와설화 네. 이런 거 들어간. 네.
0: 그게
1: 아,
0: 바로 금화. 부의 금와 왕이에요.
1: 아, 왜 그 하필 개구리래?
0: 예, 약간 네. 그 물과 관련된 설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이 금왕도 나중에 고구려의 주몽과 네. 또 만난단 말이죠.
1: 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만나요? 네. 금화가?
0: 금화왕이 네. 이제 주몽을 키웁니다. 아들처럼.
1: 아, 그래요?
0: 네. 오, 예. 유화 씨랑 만나가지고 키우는데 아, 예. 이제 그 금화왕이 주몽에게 뭘 맡기냐면 그 말 관리를 하게 아, 해요. 예. 관직을 준 건데
1: 말을 이제, 관리하는.
0: 네, 말을 예.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예. 근데 주몽이 이때부터 약간 비범치 않죠.
1: 어, 왜, 왜요?
0: 일단은 예. 말이 굉장히 중요해야 됐잖아요.
1: 그렇죠.
0: 좋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1: 아, 주몽이? 어, 네. 예.
0: 예.
1: 명마감별사.
0: 네, 명마감별사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딱 보니까 좋은 말이고. 예. 한 마리는 딱 보니까 늙고 병든 말입니다.
1: 아, 예.
0: 근데 이건 아, 자기만 압니다.
1: 아.
0: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게 네. 좋은 말은 먹이를 일부러 적게 줍니다. 그래서 빗좀 마르게 만들어 놓고
1: 사실 동물학대인데 지금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지금 작전 들어갔어요
0: 예, 작전 들어간 겁니다
1: 예. 예. 그리고 병든 말은
0: 막 많이 줘서 살을 찌웁니다
1: 예.
0: 나중에 금왕이 예. 자신이 탈 말을 이제 고릅니다 잘 키웠냐 말 한번 보자 했는데 예. 딱 보면 그러면 어떤 말을 선택했겠습니까 금왕은
1: 이제 톨실톨실 살이 예, 오른 말.
0: 예, 그, 하지만 이제 금왕
1: 사실은 병들었던 말.
0: 예 그리고 지금 자기의 티는 안 나니까 네. 나중에 그 말은 이제 주몽이 갖게 되었다. 그 이것이 바로 진짜 명마였던 거죠.
1: 그래서 주몽은 승승장구한다.
0: 네, 그 말을 가지고 고구려 세운데 이제 기여를 했었죠.
1: 금왕이 뒤통수 맞았네요.
0: 예, 약간 근데
1: 사실 금왕 이분도 말이 막 앞에서 흐느끼고 굉장한 분인데 네, 네, 네. 말로 뒤통수 맞았어요.
0: 약간 고구려 네. 관련 이제 삼국유사 보면 그렇게 금왕이 그 주몽한테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막 잘해주진 않았나.
0: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천마 혹은 말이 제왕 혹은 영웅 출현 혹은 이제 영웅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감별사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라고
1: 그럴
0: 수 있죠.
1: 예. 네. 천마 하면 사실 먼저 떠오른 건 천마총이거든요.
0: 아, 그쵸.
1: 천마총의 천마도 그 천마 아닐까요?
0: 예, 맞습니다. 예. 예, 신라를 대표하는 천마죠.
1: 예.
0: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마는 이제 408년에 축조된 고구려 벽화무덤.
1: 아.
0: 덕흥리 벽화분에 있는 천마 벽화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보시면요. 네. 연대도 정확하고요.
1: 네.
0: 보시면 이제 천마지상, 저거는 천마의 모습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확실한 천마인 거죠.
1: 벽화에 있는 기록이에요.
0: 네.
1: 아.
0: 벽화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 네. 확실하네.
0: 하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천마면
1: 신라 천마.
0: 네. 천마총이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 천마총이 재밌는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1970년대에 경주 관광 프로젝트 한창일 때. 그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이 황남대총을 발굴하라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황남대총은 지난번 인어 얘기했을 때 인어 문양 그릇이 출토된
1: 아, 예. 예. 네. 예.
0: 근데 우리에게 당시 그렇게 큰 무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둘이 좀 부족했어요.
1: 어, 예.
0: 그래서 옆에 바로 작은 네. 이제 숫자로 그냥 호분 몇 호분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그 옆에 있는 155호분을 네. 시범 케이스로 발굴하게 된 거죠.
1: 그때. 아, 네, 예. 예.
0: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당시 이제 발굴 단장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증언하시길, 아, 나오면 안 될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지도 알았던 무덤에서
1: 그렇지.
0: 가장 화려한 금관, 신라 금관.
1: 아, 금관 나오고. 예,
0: 저번에 보니까 금관 얘기도
1: 금관 하셨죠. 예, 예. 열심히 보시네요.
0: 그 중에서 천마총 금관이 가장 아름답기로 예. 금관부터 관모, 허리띠, 어마어마한 황금률로 출토가 된 거죠.
1: 네.
0: 이 유물과 출토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마 그림.
1: 천마 그림. 천마 네. 그림 자체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0: 이게 회화라기보다는요, 네. 그게 그 깔려 있었던 건데, 네. 이게 목적이 뭐냐면, 단순한 회화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요, 네. 그 말 옆구리에 흙이 튀는 걸 방지하는 안장 덮개, 그 장이 다래라고 합니다.
1: 다래, 다래.
0: 네네.
1: 말 다래.
0: 네. 근데 저희가 고려시대 불화, 뭐 혹은 조선시대 풍속화, 민화, 뭐 이렇게 고구려는 고문벽화가 또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신라 미술 중에 신라 회화를 볼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아, 그래서 귀하구나.
0: 네. 강치 신라 회화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1: 네.
0: 그 다래를 뭘로 만들었냐면 흰 자작나무, 백화숙이라는 신라에서 당시 생산되지 않던 흰 자작나무 껍질로 제작되었으니까
1: 네.
0: 그만큼 황금 유물만큼 주목될 만한 사례였던 거죠.
1: 수입나무를 엮어서 만든 거에 저 천마 그림이 있었네요.
0: 네,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박광일 선생님도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네. 전에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천마총의 천마가 천마냐 기린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예.
1: 기린은 그 목 긴 기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 기린, 목이 긴 기린. 네. 예. 그 단어는 같죠.
1: 네. 예.
0: 하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그 기린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도 목이 이렇게 긴 우리의 기린은 네. 목 긴 사슴이라서 장경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요.
1: 아, 목 긴 사슴이라고 네. 하는구나. 예.
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린이란 동양 문화 속의 환상동물입니다.
1: 아, 전설 속의 기린.
0: 예. 예, 이제 이게 사진 속에 이제 뿔을 잘 보셔야 되는데.
1: 네네네. 네.
0: 천마총이 달에
1: 네.
0: 그 동물이 말이 아니라
1: 네.
0: 기린이란 논란이 이슈가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갑자기 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전부터 몇 편의 연구들이 제시됐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린 도상 연구라고 하는 박사 논문이 대표적인데
1: 네.
0: 여기서 기린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도중에 천마총 다래를의 문양을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 주장이 대중들한테 확산된 게 바로 2010년도였습니다.
1: 아, 2010년도에. 예.
0: 그러니까 이게 자작나무 껍질이니까 얼마나 얇겠습니까?
1: 네네네.
0: 그 햇빛을 받자마자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했대요.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용액에 담고 보존 처리한 뒤에
1: 아, 네.
0: 이제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예, 다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를 하고 적외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때 보이지 않던 뿔 같은 형상이 발견된 거죠.
1: 적외선에서 보이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갈기처럼 이렇게 된 게 이 뿔이.
1: 아, 저기 지금 말 달의 실측도라고
0: 네네,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오, 말 머리 위에 뭐가 있네.
0: 네, 뭐가 있죠.
1: 아, 저게 뿔이다.
0: 네네. 그리고 가장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역사 다큐에서도,
1: 예.
0: 천마총의 미스터리라고 해서,
1: 아,
0: 그게 엄청
1: 다뤘었어요?
0: 크게 네, 다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경주에서 공부하던 학부생이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이제 천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슈가 돼서, 이게 천마총이 있는 게,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야?
1: 기린.
0: 그러니까 저도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저게 말 달의 그림이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 뿔 때문이라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제일 큰 건 뿔이죠. 원래 기린이라는 동물이 뿔이 하나 달린 일각수거든요.
1: 아, 네. 네.
0: 이제 기린설을 주장하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외뿔 기린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1: 뿔이 하나예요, 딱 보면.
0: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죠. 저희 이제 동양 문화 속 서수 즉 한성 동물 중 외뿔을
1: 네.
0: 가진 짐승은 기린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1: 네.
0: 입에서 나오는 석이. 저 입에서 보면 뭔가 불꽃 같은 게 조금 보일 거예요.
1: 예, 예.
0: 네. 네. 저게 바로 석이. 신기라는 맑은 기운인데
1: 네.
0: 이 역시 기린이 신년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입에 석이를 내뿜고 있다.
1: 아,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다.
0: 네. 세 번째가 몸에 들어오고 있는 화염 갈기. 보면 이제 네. 이 어깨축제 부위 동글동글하게도 돼 있고 예, 예, 예.
1: 그게 화염인가요?
0: 네. 화염갈기라고 많이
1: 예.
0: 불러요.
1: 예.
0: 이 역시 서기처럼
1: 예.
0: 신령스러운 동물인 기린이 지닌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고.
0: 네.
1: 학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0: 물론 이제 아직까지, 물론 뭐 기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정리는 일단 천마로 정리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직 천마총이겠죠.
0: 네. 예.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기린서를 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예, 예, 예.
0: 우선은 제일 큰 게 뿔이라고 했죠.
1: 뿔. 왜 뿔?
0: 네. 예. 그러니까 달의 속에 동물머리에 이 달린 물체가 과연 뿔일까? 아, 뿔 맞나?
1: 그럼 뭐 좀 뭐라고 설명해 그러면?
0: 예, 근데요 사실 뿔이라면. 동아시아에는 예. 그 말 네, 머리에 상투를 든 풍습이 있었습니다.
1: 말한테 상투를?
0: 네.
1: 그러니까 말 털로?
0: 네.
1: 아, 그게
0: 고구려 고금벽화스의 기마 행렬도를 보면 이제 네. 조기 부분이 살짝 네. 유니콘처럼 이렇게.
1: 아, 네. 뭐 튀어나와 있네.
0: 네.
1: 아.
0: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그 고분에서 출토된 기마 인무령 토기라고 있어요. 아마 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뮤키 이제 굿즈로도 많이 시작되고.
1: 네.
0: 여기 보시면 저쪽에
1: 그러네,
0: 예, 이마에 저 뿔 같은 게 있죠.
1: 예, 대가리 예.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네요. 예. 예.
0: 그리고 신라왕릉 12지 말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는 네. 축제 때 말 상투를 트는 풍습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면 뭐 이분들이 과연 기린을 타고 있는 걸까? 그럴 수 있을 거고요.
1: 저건 뿔이 아니라 상투일
0: 네,
1: 가능성이
0: 상투일 크죠.
1: 예.
0: 그리고 이제 동양 문화 속의 외뿔 동물은요.
1: 예.
0: 기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요쪽 방송에서 살펴봤던 해치 광화문
1: 예.
0: 해치
1: 예, 예.
0: 해치도 원래 외뿔 양이에요.
1: 아 해치도 외뿔 양이라고 했어요.
0: 예, 외뿔 달린 양이고요.
1: 아.
0: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고전과 신화에는 뭐 박 뭐 시라는 외뿔 동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1: 아까 기린 측에서는 외뿔 동물이 기린밖에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0: 네, 네.
1: 틀린 말이다.
0: 네. 그러니까 외뿔이라는 요소가 기린만이 네. 지닌 전유물은 아니고 더욱이 이제 동아시아
1: 네.
0: 말상투 문화를 밀어봤을 때
1: 아, 그러네.
0: 뿔이 아닌 상투를 들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아까 그 화염 뭐 갈기 이런
0: 예.
1: 것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거는 어떻게 반박하죠?
0: 그러니까 서기와 화염 갈기 역시 기린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신령스러운 동물에게는 대부분 이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예요.
1: 아.
0: 예, 다른 동물들도 봐도요.
1: 예.
0: 이제 서기를 두르고 있고 입에서 신령성 기운을 내빼고 있어요. 용, 봉황, 뭐 고대 뭐 사신도에 보면 현무부터 전부 다 보면
1: 아 그래요?
0: 네 내뿜고 있고 이거는 네. 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1: 우리 안 내뿜고 있는 네. 서수가 약간 네, 좀 그,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0: 네, 그 정도로
1: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0: 네 그렇죠.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마 총달에 표현된 동물이
1: 네.
0: 기린이라는 증거는 조금 부족하다.
1: 아, 좀 빈약하지 않나.
0: 네, 네.
1: 예.
0: 그리고 뭐 사실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달에가 어떤 동물에게 사용된
1: 말 안장은
0: 네, 말 예,
1: 곁다리 도구인데
0: 마구니까 당연히 말을 새겼겠죠.
1: 제일 속 시원해.
0: 네,
1: 제일 직관적이에요.
0: 네, 그리고 제 사실 천마총에서 이 말대라 빼고 한계출도 내 다른 말 다리도 있어요. 거기도
1: 예.
0: 말이 천마가 표현돼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 그러네.
0: 예.
1: 이 한마디로 다 정리돼.
0: 예. 아우 말할 수 있는 마구니까 말을 새겼겠죠.
1: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현재 천마총 달에 표현된 동물은 다시 천마도라고 부르고 예. 있습니다.
1: 이런 흥미로운 논쟁이 예. 2010년대에 있었다.
0: 네.
1: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 좀 말 형태를 하고 있는 동서양의 환상 동물들을 또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단풍국 캐나다 역사를 배워봅니다. 단풍이 잘 어울리는 잡지사의 대표 추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대표 추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가을과 잘 어울린다 이런
4: 뜻. 아, 가을과 그 잘 어울리죠. 네. 네.
1: 선생님, 미국에 계실 때 뭐 미국 캐나다 두 나라의 어떤 그 감정 차이 이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4: 그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를 국가로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왜냐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네.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3억 5천인데
1: 그쵸.
4: 10배죠.
1: 네.
4: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토론토 또는 밴쿠버 여기가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4: 밴쿠버도 100만이 안 됩니다.
1: 예.
4: 그래서 동서 그러니까 그 이 태평양 연안에는 밴쿠버가 있고 저쪽 동부에는 이제 토론토와 이제 오타와가 있지 않습니까?
1: 오타와. 예.
4: 그거 이외에 중간에 그냥 땅이에요.
1: 캐나다 사람들은 약간 친구에 가깝나요? 약간 라이벌이나 적에 가깝나요, 미국이?
4: 뭐라고 할까? 퀘벡 사람들은
1: 예.
4: 퀘벡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프렌치 전통이
1: 네, 그렇죠.
4: 그쪽 계통이고
1: 예.
4: 미국은 영국 계통이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반면에 그 영국계 캐나다 주민들은
1: 네.
4: 원래 정통 영국 문화는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미국 너희가 아니다. 유 아메리칸.
1: 우리가 진짜 뿌리다.
4: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브리티시 헤리티지다.
1: 그러면서 약간 좀 라이벌 관계. 자, 해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뿌리를 갈라놓은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또 미국은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1812년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캐나다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라고 하느냐? 그 당시 이제 캐나다가 영국령 식민지였기 때문인 거죠?
4: 뿌리부터 보셔야 돼요. 원래 캐나다는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죠.
1: 예.
4: 그러니까 1534년에 자크 까르티에라는 사람이 명품과 전혀 상관 없어요.
1: 네.
4: 도착을 해요.
1: 네.
4: 도착을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벨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꾸역꾸역꾸역 이제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이름이 뭐냐라고 원주민들에게 물었거든요.
1: 예.
4: 뭐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1: 네.
4: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여기 이름이 까나따라고 얘기한 거예요.
1: 예.
4: 아, 실제로 까나따는 그 원주민들 이름으로 빌리지란 말이거든요. 마을이요.
1: 마을이다.
4: 여기 마을이다. 근데 그 정착을 했던 초기 프랑스 이민자들은 여기가 까나따? 까나따라고 하자. 이거에 이제 영어 발음이 캐나다가 된 거거든요.
1: 재밌네.
4: 뭐 일부 좀 개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캐나다 국명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1: 아하. 여기까지만 하시죠.
4: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1: 범인이었구나. 예.
4: 까나다?
1: 예, 예.
4: 그래서 여기가 이제 꾸역꾸역꾸역 이제 캐나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요.
1: 네.
4: 근데 이제 그 대서양 13개 식민지에는 이른바 이제 영국 그 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1: 네.
4: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퀘벡 지역에 있던 누벨 프랑스와
1: 네.
4: 13개 대서양 연안에 있던 영국 식민지는 완전 다른 동네 사람이었다.
1: 그렇죠. 프랑스랑 영국이니까.
4: 그리고 네, 예.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1: 네,
4: 저
1: 네,
4: 위에
1: 네.
4: 프랑스에들 왔다 그래. 몰라, I don't care고.
1: 그럴 수 있죠.
4: 우린 여기 뭐 매사추세츠 이 근처에 잘 살자.
1: 네.
4: 하다가 북미 대륙 그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4: 북에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저 지역이요. 동부 지역을
1: 네.
4: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대호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를 장악을 해야 돼요.
1: 네, 네.
4: 저기 마리 호수지. 저 오대호를 다 합치면 한반도보다 넓거든요.
1: 저기 이제 T자 모양으로 엄청 크게 있는 데.
4: 그렇죠.
1: 그렇죠. 예.
4: 오대호가 호수인데도 백사장이 있고 갈매기가 있고 꽉꽉 화물선이 지나다녀요.
1: 예. 크게 엄청 크죠. 예.
4: 그러니까 저기를 장악해야지 이제 이른바 그 수로를 장악하게 돼요.
1: 네.
4: 그래서 북쪽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도 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1: 아, 네.
4: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던 영국 식민지인들도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프랑스인, 그 다음에 내륙 쪽으로 들어가던 영국인이 빡! 빵!
1: 충돌.
4: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1: 그래, 이거 뭐 무슨 전쟁이라 그랬는데.
4: 그렇죠. 이게 1754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
1: 아, 그래, 맞아. 프렌치 인디언 전쟁. 예.
4: 이거 저희가 했나요?
1: 저희 그 관세의 역사 때 해주신 거.
4: 아, 그렇죠.
1: 그 K준 얘기하시면서.
4: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편 한번 보시고.
1: 여기서 누가 이겼죠?
4: 승자는 영국이에요. 영국이죠.
1: 영국이라는 거죠.
4: 이때부터 누벨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도 영국 식민지, 네.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가 된 상태였어요.
1: 네. 이후에 이제 미국은 독립전쟁 거쳐서 1776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캐나다는 계속 영국령으로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4: 그렇죠.
1: 그럼 뭐 영국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건가요?
4: 1776년에 이제 그 독립선언을 하고 네. 1783년에 영국도 이제 미국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1: 네.
4: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1: 네.
4: 그런데 빰빰
1: 빰빰 뭐죠?
4: 요 시점부터 유럽이 난리가 나요.
1: 유럽에 또 뭐가 있었죠?
4: 전쟁이 터집니다.
1: 전쟁. 예.
4: 나폴레옹이 일단 그 프랑스에서 집권한 다음에 네, 네, 이제 네. 전 유럽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유럽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 전쟁 정복을
1: 벌입니다. 예, 예, 예.
4: 실제로 나폴레옹은 영국 하나 빼고는 다 전 유럽을 다 프랑스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영국 하나만 남았거든요.
1: 예.
4: 나폴레옹이 야 영국 항복하라고. 그때 영국은 너희들이 넘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들 뭐 해군력 짱이야? 우리가 더 짱이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하면서
1: 네. 섬이니까
4: 섬이니까 예. 나폴레옹도 객관적인 판단해봤어요. 우리가 육군은 강하지만 네. 해군력은 딸린다. 그래가지고 해군력이 딸리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점령 시도를 못한다. 그럼 뭐하냐?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1: 아, 고립시키자?
4: 그렇죠. 나폴레옹이요. 앞으로 옛 프랑스, 옛 러시아, 옛 벨기에 등등등 너희들 섬나라 영국에 물건 팔다가 걸리면 딱 걸리면 너 주머니에 나오는 100원에 한 대씩이야. 된 거예요.
1: 예.
4: 여기에 가만히 있을 영국은 아니죠.
1: 네.
4: 영국은 해상 봉쇄령을 때려버립니다. 대서양이 떠다니는 배들 가운데 프랑스로 가는 배에 딱 걸리면 너희는 100원에 두 대씩이야.
1: 야, 맞불을 났네요.
4: 맞불을 놔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린 배가 네. 미국 배였거든요.
1: 아, 미국 배가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4: 이제 신생 미국도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륙과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랑스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예.
4: 프랑스가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1: 네.
4: Thank you, France 해가지고. 근데 영국과도 전쟁까지 벌인 나라지만 그래도 당시에 모든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 특히 곡물, 뭐 옥수수 이런 거를 이제 배에 싣고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이제 그 거래를 해상 거래를 많이 했어요.
1: 네.
4: 근데 영국 배가 가다가 보니까 어이, 너 미국 배지 일로 와봐.
1: 딱 걸렸어.
4: 일로 와봐. 너 어디 가? 저기 프랑스로 가는데요. 야! 팔지 말라고 했지. 아, 저 무기가 아니라 이 보십시오. 이거 뭐 식량이에요.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야! 이 옥수수가 프랑스로 가면 누가 먹냐? 병사들이 먹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4: 군량민에 딱 걸렸어.
1: 어허.
4: 그래서 배를 납포한다든지 선원을 압류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1: 그래요. 예.
4: 이러면서 슬슬슬슬 미국도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1: 그렇겠죠. 예.
4: 우리도 장사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끼리 싸우는
1: 거 그렇죠.
4: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1: 그렇죠.
4: 되냐.
1: 예.
4: 이게 1812년 전쟁이 이제 영어로는 War of 1812라고 하고
1: 네.
4: 이게 America's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4: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바로 앞전에 있던 미 독립전쟁,
1: 네.
4: 바로 뒤에 있는 남북전쟁,
1: 남북전쟁.
4: 사이에 낑겨 있어가지고 경산사도 죄송합니다. 끼어 있어가지고
1: 상대적으로 좀 잊혀진
4: 전쟁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
1: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예.
4: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잊혀진 전쟁이 발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 네.
4: 첫 번째가 뭐냐면 영국의 해상 봉쇄.
1: 네.
4: 그것 때문에 무역이 차질을 빚었잖아요.
1: 네.
4: 첫 번째 이유고
1: 네.
4: 두 번째가 영국이 딴지를 걸어요.
1: 뭐라고요?
4: 그러니까 캐나다 그러니까 그 이 아직까지 영국령 캐나다
1: 영국령이죠. 예.
4: 와 미국 그 경계 5대5 사이에
1: 네.
4: 있던 원주민들을 부추깁니다. 어이 원주민 이리 와봐. 원래 저 밑에 있던 땅 너희 땅 아니냐고.
5: 맞다.
4: 네. 그럼 찾으라고 우리 영국이 도와줄게. 아 고맙다. 아,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몰래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침략을 해 들어와요.
1: 원주민들이?
4: 원주민들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한번 점령당합니다.
1: 그래요.
4: 예. 이 원주민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태쿰세.
1: 태쿰세?
4: 세금 이름 아니에요?
1: 아, 예, 예.
4: 태쿰세라는 인물이에요.
1: 오, 예.
4: 그러니까 태쿰세에게 예. 영국이 지원을 해줘요.
1: 예.
4: 야, 우리가 영국이 돈 대줄 테니까 미국 치고 내려가라고.
1: 오.
4: 알겠다, 고맙다! 가 된 거예요.
1: 예.
4: 이 두 가지요. 영국이 첫 번째 우리 해상 무역 방해하고 있다.
1: 방해했고
4: 두 번째 지금 원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난동을 부리는데 배후에
1: 영국이 있다.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열받았어요. 지금.
4: 열받았어요.
1: 예.
4: 선전포고를 때려버립니다.
1: 아 미국이 선전포고를?
4: 이 1812년 전쟁은 예. 최초로 미국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때린
1: 아 그렇구나
4: 전쟁이에요.
1: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1: 예.
4: 근데 영국은 미국이 선전폭을 때린 거 몰랐어요. 전화가 없었으니까.
1: 아, 예, 예.
4: 3주 후에 그걸 알아요.
1: 아, 그럼 선전폭을 어디다 때린 거야, 그냥.
4: 근데.
1: 동네 뒷산에서 때린
4: 당시
1: 거야.
4: 영국 정부가.
1: 예, 예, 예.
4: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심하게 했어요.
1: 심하긴 했어.
4: 그래서, 앞으로 미국 배 그 검은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1: 아, 그래요?
4: 선전폭 때린지도 모르고.
1: 한 발 물러섰네.
4: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미국도 이제 마음 풀겠지.
1: 아, 근데 그걸 몰랐구나.
4: 몰랐고. 그랬는데 3주 후에. 저기요! 왜 미국이 고마워해? 그게 아니라 미국이 선전보고 때리는데.
1: 아 이게 지금 연락 딜레이 때문에.
4: 아이.
1: 3주면 길어요.
4: 3주면 길죠. 네. 네.
1: 아 그래서 약간 오해처럼 생겨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예.
4: 자, 이 1812년 전쟁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대호 주변의 수로. 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수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1: 네.
4: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1: 네.
4: 그래서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금 디트로이트였어요.
1: 아, 디트로이트에서 오대호 그쪽이죠.
4: 오대호의 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네,
4: 디트로이트요.
1: 네.
4: 이 디트로이트 전투에서는 미국이 패배합니다.
1: 졌어요, 미국이?
4: 졌어요.
1: 오.
4: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던 영국군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디트로이트 전투에서 미국에게 승리를 합니다. 여기에 물러설 미국이 아니죠.
1: 아니죠.
4: 아니죠. 그래가지고
1: 참고로 디트로이트 전투 때 아까 그 태쿰세가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4: 그래요. 태쿰세는 끝까지
1: 원주민
4: 활약을 해요.
1: 예.
4: 두 번째, 자, 야야야야, 우리 미국이 여기서 질 수가 없다.
1: 네.
4: 반격을 하자. 다섯 개 호수 가운데서 이리호를 우리가 점령하자.
1: 점령하자.
4: 해서 이리호 전투를 벌여요.
1: 예.
4: 이리호에서 미 해군이 승리를 해요.
1: 네.
4: 그리고 이제 영국군이 이제 캐나다 북쪽으로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4: 퇴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1: 네.
4: 당시 그 원주민 태쿰세가 이끄는 이제 원주민 부대 보고
1: 네.
4: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미군이 올라오면 급습을 하라.
1: 아.
4: 근데 원주민들이 야야야 자존심 있지 우리 보고 매복을 하라고 하냐.
1: 아 우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4: 야 매복을 할 거면 영국군 니들이 하라고.
1: 우린 전면전을 할 수 있어.
4: 그렇죠. 그래서 매복을 대충 해요. 미군한테 딱 걸립니다.
1: 아, 걸렸어요.
4: 저기, 목 튀어나온 거 누구냐? 그러면서, 원주민 부대가 전멸을 당해버려요.
1: 아, 태쿰세도?
4: 태쿰세도 그때 사살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설명해준 게, 에리오 전투에서 이어지는 템즈강 전투까지. 어쨌든 미국이 승리를 거둔, 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영국, 뭐, 캐나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4: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래.
4: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B급, C급 군대를 보냈어요.
1: 네.
4: 왜냐면 아직까지 나폴레옹과
1: 그렇죠. 나폴레옹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4: 아직 대륙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지.
4: 그래서 A급 부대는 다 유럽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1: 예, 예, 예.
4: B급, C급 야 너희들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미국 가라고 된 거예요.
1: 네.
4: 그리고 지금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 때린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캐나다, 영국령 캐나다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814년에 이때부터 나폴레옹이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패망을 한 건 1815년인데
1: 네.
4: 진짜 참전은 1814년부터예요.
1: 네.
4: 이때부터 야야야 나폴레옹 대충 이제 정리됐다. A급 부대 지금부터 들어가라고.
1: 아 이제 미국으로 보낼 여유가 생긴 거죠. A급을.
4: 그렇죠.
1: 예.
4: 대륙에 있던 A급 부대들 지금부터 영국군들 다 대륙으로 들어가라. 된 거예요.
1: 예.
4: 미국도 알았어요. 본진 건너온다.
1: 아, 이제 전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
4: 그렇죠. 어디로 상륙할 것인가?
1: 네.
4: 봤을 때 볼티모어로 상륙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때.
1: 아, 미국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4: 당시 볼티모어가 최대의 무역항이었거든요.
1: 아, 예.
4: 거길 먼저 점령할 것이다.
1: 네.
4: 그래서 볼티모어를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1: 어, 네.
4: 웬걸 영군이
1: 어, 어디로 가요?
4: 아, 참. 그 이 캐나다 지역에서 영국군과 이 미국군과 교전 가운데서
1: 네.
4: 당시 영국령 캐나다의 수도였던 토론토가 불타요.
1: 어.
4: 미군 A에서.
1: 그래요. 예.
4: 토론토가 불탑니다.
1: 네.
4: 수도가 불타요.
1: 예.
4: 됐고 우리 영국군 A급 주력 부대는 볼티모어고 무슨 뭐고 간에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 수도 불태웠지.
1: 어.
4: 토론토.
1: 어.
4: 우리는 너희 수도 불태운다. 수도로 바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포토맥 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4: 워싱턴 DC를 흐르는.
1: 네.
4: 그 대서양을 따라가지고 포토맥 강을 치고 올라가는데, 긴 얘기 짧게 해드릴게요.
1: 네.
4: 1차, 2차, 3차 방어망을 다 설치했어요. 포토맥 강이에요.
1: 예, 예.
4: 그러면 약간 그 방어망을 설치할 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1라인이 무너지면 2라인이 커버해 주도록.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1: 네.
4: 어쨌든 간에 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너희들이 불태웠지? 우리도 불태우겠다. 일단은 그때 건설하고 있던 의회,
1: 네.
4: 의사당 불태우고,
1: 네.
4: 뭐 모든 관공서 다 불태워요. 백악관 당연히 불태웁니다.
1: 와. 그 이제 영국군의 당시 워싱턴 점령과 방화가 2001년 9.11 테러 때까지는 미국 역사상 외국 무장 세력의 본토, 특히 이제 수도가 공격당한 유일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워싱턴 DC를 영국군이 불태웠고요. 다음으로는 어디를 그럼 노리나요?
4: 자, 그래서 워싱턴 DC가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인정, 저력을 보여주는 건데
1: 네.
4: 수도까지 점령됐으면 일단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예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약간 의견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모든 권력을 줘야 된다.
1: 네.
4: 파와 아니다 각 지방 주정부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1: 네.
4: 파가 싸우는 형태였거든요.
1: 아.
4: 근데 수도가 불탄 마당에 다 같이 우리가 미국인으로 하나로 뭉치자.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1: 예.
4: 이 자식들, 영국인들, 너 수도 백악관을 불태워?
1: 예.
4: 다 뭉쳐! 우리는 미국인이다!
1: 아.
4: 처음으로 의견이 통합이 돼가지고 미국인, 아메리칸이라는
1: 네.
4: 통합이 된 계기가 수도 점령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오히려. 예.
4: 반대로 캐나다도
1: 네.
4: 미국이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1: 네.
4: 우리가 영국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1: 네.
4: 우리가 누구냐? 저 미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 캐나다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어요.
1: 이때부터 이제 양국의 정체성이 살짝 나눠진 느낌이네요.
4: 그게 중요한 그 결과물이었어요.
1: 예.
4: 드디어
1: 네.
4: 이제 영국도 뭐 똘똘 뭉쳐가지고 덴병? 우리가 요거까지 안 건드렸는데 너희들 한번 굶어 죽어봐. 너희들 최고의 항구 도시
1: 볼티모어.
4: 볼티모어.
1: 아, 예.
4: 볼티모어 박살.
1: 아, 박살 시키나요?
4: 볼티모어 점령 작전이 들어갑니다.
1: 예.
4: 박살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려라. 미국 굶어 죽어라.
1: 네.
4: 하면서 실제로 이제 볼티모어 전투가 들어가는데, 한포 사격을 밤낮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모든 볼티모어 시민들은 불을 다 껐어요. 너무나 한포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하늘이 환했더라라는 아, 증언까지 쏟아져요. 그리고 지금도 볼티모어 앞바다 보시면 맥킨지 요새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점령당하면은 볼티모어는 완전 점령이에요.
1: 네.
4: 이 요새에 긴 성조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1: 네.
4: 그래서 함포 사격이 시작된 날.
1: 네.
4: 당연히 함포를 맞으면 이 성조기도 넘어졌겠죠.
1: 그렇죠. 네.
4: 그래서 볼티모어 시민들은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때
1: 네.
4: 성조기가 그대로 있나 없나. 저게 성주기가 없으면 볼티모어는 끝났다.
1: 그렇죠. 함락된 거.
4: 함락된 것이다.
1: 예.
4: 라고 숨죽이고 봤어요.
1: 예.
4: 동이 터요. 야, 해가 딱 뜨는데
1: 네.
4: 성주기가 보여라. 저기 성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어.
4: 볼티모어가 함락 안 당했습니다.
1: 어.
4: 우와.
1: 뭐 일종의 이겼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4: 버텼다는 거.
1: 버텼다. 버텨냈다. 어.
4: 여기에 프란시스 스콧 키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걸 보고 시를 즉석으로 씁니다.
1: 어, 예, 예.
4: 감동해가지고.
1: 어. 성주기 보고.
4: 성주기 보고.
1: 예.
4: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night?
1: Oh.

0: 왜요?
1: 애국가 4절까지 외우시죠?
0: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오, say, can you see?
1: 미국 국가의 가사를 그때 만든 거예요?
0: 그때 프란시스카 키가 그 성조기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예. 시를 쓴 거에 나중에 멜로디가 붙여진 것이 미국 국가예요.
1: 와, 볼티모어 전투 때.
0: 볼티모어 전투 때. 야, 야. 오, Jesse, can you see?
1: 왜 이렇게 짓는 거지? 그때 좀 미국은 사기가 올라갔겠네요.
0: 그렇죠. 그래도 미국, 아, 영국도 네. 지금 이 전쟁을 왜 하니? 네. 계속 보는 곳에 그 의견이 나와요. 어차피 미국은 지금 건국 독립을 한 나라고 네. 우리는 지금 막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우리도 지금 피가 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명분이 필요해요. 야, 대충 끝나자.
1: 아, 이제 좀 그만하자.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1: 아, 그래요.
0: 지금 예. 벨기에에서요. 예. 벨기에에서 협정에 들어가는데 네. 남부에 있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1: 앤드류 잭슨? 예.
0: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1: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0: 지금 트럼프 백악관 뒤에 걸린 초상화 그 주인공.
1: 네, 네.
0: 아니, 왜냐면 원주민 대학살을 벌였던 끔찍한 아, 대학살자예요.
1: 네. 그 당시에 뭐 장군이었다고요?
0: 네, 앤드류 잭슨 소장이었거든요.
1: 소장, 예, 예.
0: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몰랐어요.
1: 네.
0: 어디서 전쟁을 벌이냐면 뉴올리언스에서요.
1: 뉴올리언스에서.
0: 왜냐하면 미국으로 상륙하는 또 다른 핵심 거점이 지금 멕시코만.
1: 예.
0: 물론 트럼프는 아메리칸만이라고 정정을 했지만 네, 바꿨지만
1: 네.
0: 이 멕시코만을 우리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만의 핵심 도시 뉴올리언스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1: 아.
0: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영국군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이미 전쟁 끝난 상태였어요.
1: 협정 진행 중.
0: 아니 끝났어요.
1: 아 끝났어요 이미?
0: 양국이 도장 찍었어요 벨기에에서.
1: 그럼 또 소통 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도장 찍은 걸 몰라요.
1: 아, 또 이게 연락이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0: 그런데 딱 보면은 앤드류 잭슨의 이 미군과 네. 영국군의 전력 차이가 약 10대 1. 영국군이 10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가.
1: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
0: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이제 미담이 뭐 부풀려지고 하면서 앤드류 잭슨이 전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 미담 덕분에 나중에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 사실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에요.
0: 예.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서부 팽창을 주도했던 대통령이고 이민자를 몰아내는 뭐 선두에 섰던 대통령이죠.
1: 네. 아.
0: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네. 1812년 전쟁이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도 없고.
1: 약간 무승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결론이 안 난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 예.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토를 지켰기 때문에 뭐 이긴 거고.
1: 그 양국의 입장을 한번 보죠. 미국에서는 이 전쟁 어떻게 평가하나요, 먼저? 예, 네, 미국.
0: 미국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우리 독립을 공고히 한 영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을 인정받은 이제 우린 동등한 국가다.
1: 그렇죠. 전쟁에서 안 지고 어쨌든
0: 대영 제국과 맞서 싸워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무승부로 끝났다.
1: 우리 진짜 강력한 우리도 독립국이다.
0: 그렇죠.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1: 예.
0: 이거고
1: 캐나다는
0: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때 처음으로 그 5대5 주변에 네.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이 애매모호해서 어디까지가 아, 네. 국경인지
1: 네.
0: 호수 위에 선 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이 전쟁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정확하게 국경선이 그어져요.
1: 아.
0: 그리고 캐나다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이걸 바탕으로 아직까지 캐나다는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독립한 계기가 뭐냐면 일단 이때 캐나다의 정체성이 생긴 다음에
1: 정체성이 생겼어요.
0: 생긴 다음에 예. 놀랍게도 계기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거든요.
1: 네.
0: 공업화된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1: 그렇죠. 예.
0: 밑에 동네 애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1: 캐나다가 봤을 때.
0: 캐나다가 예, 봤을 때. 예. 까딱 잘못하면, 야, 1812년 전쟁 파트 2, 시즌 2. 그래서 우리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1: 아, 걱정이 됐구나.
0: 그래서 각각 따로 일단 지금의 캐나다에
1: 예.
0: 각 독립 식민지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연방 만들자. 그래서 1867년에 네. 이른바 아직까지는 영연방이지만 캐나다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독립을 이끄는 전쟁도 이 전쟁이다.
1: 그렇죠. 남북전쟁이 결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영미전쟁 때
0: 그렇죠.
1: 정체성이 캐나다의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독립국이라는 그 것이 이때 이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0: 잠깐만!
1: 어?
0: 잠깐만!
1: 왜요?
0: 일부에서는 이 백악관이 불탄 이후에 시커멓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1: 아까 그 영국이 방화하고
0: 영국이 방화했을 때 특허청만 남기고
1: 그렇죠.
0: 방화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 싼 페인트인 흰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원래 백악관은 원래 흰색이었어요.
1: 원래 흰색이에요?
0: 여기까지.
1: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게 영국 방화 사건 이후에 페인트 칠을 해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선킴 선생님이 마지막에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한자어 백악관에서 이제 백악이라는 말은 이게 탄산칼슘으로 된 암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석회암도 여기 해당되고 이게 하얀 분필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성질의 암석이라고 합니다. 백악! 예. 이런 정보도 하나 끼워넣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인사청문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용해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후보 중에서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도까지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영희와 광재에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오늘부터 4일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덕기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월요일 영희와 광재 시작하겠습니다.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광재,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선생님 곧 나오실 예정인데요. 자 그리고 우신이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날 청문회 장이 썼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청문 전국에 대해서

0: 사흘 전만 해도요 논란에 반박을 하는 해명을 했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1: 네, 용해인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 이런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0: 예.
1: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다라고 반박을 했고
0: 예.
1: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정부 이번 중폭 개각의 첫 낙마 사례자가 되었습니다.
0: 예. 용 의원에게 사퇴를 권유했던 사람이 김민성 민주당 대표였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소득당과 또 거리를 두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죠?
1: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퇴 권유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판단을 한 게 맞고 이거를
0: 예.
1: 김태선 비서실장이 용 의원에게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민석 대표 오늘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예.
1: 또 이렇게 됐지만 용인 의원도 역할이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진보 연대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과는 무조건 연대하기로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용해인 의원이 이번에 낙마하긴 했지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진보연대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0: 예. 반면에 국민의힘 용해인 후보자 사퇴 기세가 조금 오른 모습이면서 사필규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 목표 김승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죠.
1: 네, 굉장히 김승원 후보에게 총력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용해인 의원 사퇴는 인사 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최보연수석 대변인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고 했습니다.
0: 예.
1: 장동 대표도 오늘 범죄 종합 세트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용 의원이 청문회 문턱에 가지 못하고 낙마를 한 만큼 국민의힘은 내일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 번째 낙마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 예. 저희 코너명이 영희와 광재인데 영희와 광재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0: 사퇴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2: 우선 용해인 의원이 의원 활동은 소수정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했었었다.
0: 예.
2: 다만 이게 이제 장관직 겸직과 특히 그 본인이 원래 지명받았던 그 부처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0: 전문성에 대해서.
2: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좀 저는 청문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퇴나 내지는 지명 철회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0: 예.
2: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요. 사실 과정이 이렇게 깨끗하거나 매끄럽지는 않았고
0: 예.
2: 용해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섭섭했을 여러 가지
0: 있죠.
2: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단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일단 지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명 처리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좀 더 총대를 메고
0: 예.
2: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는 계속 하자라는 얘기까지 끌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냥 한 80점짜리 마무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예. 성광재 네.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뭐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매에는 장사가 없고요.
0: 예.
3: 정치에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정해진 결론대로 본인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0: 예.
3: 김민석 민당 당대표가 법 위에 국민의 정서, 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해인 후보자를 언제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0: 예.
3: 지난주 목요일에 용해인 장관 후보자가 본인은 떳떳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는 언론이 비이성적이다. 근데 언론이 비이성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상 그것은 국민에 대해서 지금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이다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0: 이성을 찾아다가. 네.
3: 그런 부분들이 뭐 말 그대로 불난집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됐는데
0: 예.
3: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은 김승원이다. 이거 얘기하는 건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법 위에 국민 정서가 있다면서요.
0: 예.

0: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론 평가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아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1: 예. 그 하나만 더 질문을 이어간다면 예. 지명 철회 방식이 아니라 자진 사퇴 방식이었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거는 노 변호사님께서 80점짜리 결말이라고 하셨잖아요.
1: 예예.
0: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특히 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가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철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옹영행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아 이게 여론도 안 좋고 해서 내가 거둬들이기는 어렵지만
1: 예.
0: 이 정도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인사 그 대상자라면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전 뭐 누차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용현 후보자도 결국에는 이거 안 가면 자진 철회가 아니라
1: 그렇죠.
0: 지명 철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는 자진 철회 그 자진 사퇴가 맞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마 80점 주신 거 아니에요?
2: 예. 네 맞습니다.
1: 아니 노 변호사님.
2: 네.
1: 그 사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태도가 달랐었잖아요. 언론을 향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성을 좀 되찾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이런 기자회견이 오히려 상황을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혜인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명구스럽지만 좀 봐줘라. 사실은 이제 이거였지만 사실은 봐줘라라고 말을 할 때 사람의 태도는 나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으나
1: 예.
2: 상황이 이러하니까 좀 나의 사정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약간 읍소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런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 위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때려? 지금 니네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심보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좀 싸우는 듯한 모습을 그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저는 좀 전에 이제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성을 되찾아라.
1: 예.
2: 이 말이 되게 안 좋았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 정말 잘했어. 나 뭐가 문제야? 라고 국민들에게 따지고 싸우는 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용 의원이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청와대가 아닌 김민석 대표가 권유를 했는데 이 김 대표가 직접 그 리스크를 털어낸 모양새예요.
2: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다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안에서도 갈등이 되게 많이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2030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용혜인 후보자를 그 나이나 여러 가지 경력에도 불구하고
1: 30대.
2: 그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악수가 돼버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1: 예.
2: 이러면서 점점 2030이 떠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또 청와대에 좀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예전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뭐 얘기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말이 있었으나
1: 예.
2: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뭐 반박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게 직접 간접적으로는 조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버텨봤자 사실은 이제 얻을 게 없다는 여러 가지 판단 또 내지는 의원직까지 이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본인의 결단 내린 것 같습니다.
1: 예. 정 소장님,
0: 예.
1: 이 기자회견상 뭐 표면적 이유는 겸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전에 언도 조직이라든지 가족 정당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0: 글쎄 일단 뭐 소나기는 피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앞으로 할 숙제들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전 근데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마당에 굳이 민주당의 요구가 있어서 내가 사퇴한다라고 했었던 거를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니 국민들이 사퇴하라 그럴 때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가 민주당이 이 사퇴 요구를 하니까 바로 받아들여서 다음 날로 사퇴하는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기본소득당 민주당의 기생정당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민주당과 또 한 번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되잖아요.
1: 예.
0: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 제가 국민 여론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퇴한다 라고 했었으면 정말 깔끔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해갖고 한다니까 거의 부랴부랴 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실 그 요구는 내가 했다.
1: 예.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의 뭐 뒤끝을 좀 기본소득당이 남긴 것 같고요.
1: 예, 예.
0: 시도당 위장 주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정당법에 보면 각 시도당이 5개 이상이어야 되고 한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 예.
0: 과연 진짜 1,000명 이상의 시도당원들이 있었던 건가?
1: 예.
0: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발까지 있으니까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예.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예. 지금 정광재 소장 말한 거에 일부분 동의하는 게 사실 약간의 뒤끝을 보여줬다 내지는 타이밍이나 이 발언의 그 표현 방식 이런 것이 본인의 속내를 조금 드러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는 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 잡힐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건 이제 추석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석 전에 원래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었고
1: 예.
2: 또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이 정리가 언제 될까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정광재 소장 말한 것처럼 거래가 만약에 민주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1: 예, 예.
2: 차라리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어차피 청문 날짜는 안 잡힐 테니까 그리고 추석 민심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택했을 거예요.
1: 예.
2: 근데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이제 드러내는 게 일부러 민주당을 언급을 하면서 나는 사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요청하니까 내가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나 지금 못을 박아놓은 셈이 됐고 또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날짜가 내일이 바로 있는데
1: 예,
2: 이제
1: 예.
2: 어젠가 뭐 이렇게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이밍을 본인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풀었구나 예.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드린다면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용 의원의 사퇴 이후에 연대 이 정치 개혁 논의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우리 노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2: 연대는 강화해야 됩니다.
1: 예.
2: 그럼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왜냐하면은 사실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 때문에 나머지 다른 소수 정당에서도 되게 반대가 많은 의견이었거든요.
1: 예.
2: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당에서 다른 당들하고 연결하면서 같이 어떤 마음을 좀 합쳐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요번에 사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1: 예. 정수정.
0: 당장은 기본소득당을 오르고 달래야 하는 상황이니까
1: 예.
0: 김민석 당대표가 어제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말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용해인 후보자를 좀 달래는 마음도 있고.
1: 예.
0: 근데 그 민주당의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지지율 뭐 한 자릿수 그렇게 낮은 정당을 뭐 굳이 연대해야 되느냐 합당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소득당은 훨씬 더 조국 혁신당보다 당세도 작고 지지 기반도 적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당장 뭐 기본소득당과 관련해서 온화적인 메시지를 내겠지만
1: 예.
0: 기본소득당과의 연대가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나중에 뭐 굉장히 심도 깊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소득당이 과거에는 그냥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용해인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1: 예.
0: 부정적인 면들이 특히 많이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과연 기본소득당과 같이 일부라도 기본소득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위성정당을 통해서 멸석이라도 나눠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산기를 두드릴 것 같은데요.
2: 아, 예.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연대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연대를 한다.
1: 예.
2: 다만 이제 합당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간다면 곽 기자님. 이제 화살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총 7명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이른바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용해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 대상은 국무위원 후보자 5명의 대법관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1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 예.
3: 오늘 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정국 15일 내일은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각각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1: 예. 용해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로 양분이 됐었던 이 여야 대치가 이제 김 후보자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인데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치료제 실제 환자가 뭐 93명에게 투약이 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청문회 네. 하루 전 이 여야 공방 더 격화되겠죠.
3: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예. 김 후보자가 2021년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이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 이상 승인 후에 2022년 실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동물 실험 때
1: 그렇죠.
3: 햄스터 사망, 뭐 토혈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넨셀 측이 이를 보고서에 누락을 했었다라는 게 당시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된 바 있는데요.
1: 예.
3: 다만 식약처는 이 투약한 93명에게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 김 후보자가 이 과정을 알았다면 사기,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고 몰랐다면 바보라면서 사퇴가 답이다라고 했고요.
1: 예, 예.
3: 민주당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 예.
3: 여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의 수사 제명 거론에 대해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라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한동훈 의원과 충돌했던 장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 문제에 이례적으로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의 전선 좀 공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 한 명이 빠지니까 화살이 이제 김승원 후보자한테 다 몰리는 모양새잖아요.
2: 네.
1: 오늘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2: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은 내일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정말로 국민들을 설득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당할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1: 예.
2: 지금 한동훈 후보자도 아니 후보자래 한동훈 의원도
1: 예.
2: 내가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쪽 그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도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나 여러 가지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낼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1: 예, 예.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내일 좀 궁금하게 상황을 지금 보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우선 김승원 후보자는 그 이상한 그 양땡땡 씨라는 양수진 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청탁을 부주의하게 들어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뭐가 딜레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면 우선 그런 분하고 같이 관계를 가졌고 그분의 이제 말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엮였던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반성을 하시고 미안해하신 예. 다음에 그래서 본질은 정확히 무엇이었나를 내일 밝혀주시면은 저는 이 문제가 끝까지 그렇게 막 계속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신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정 소장님.
4: 예.
1: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4: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몇 개의 행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행운이 있었겠죠.
1: 예.
4: 그 중에 두 개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원금 계좌가 12월 말이어서 다 찼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지 못한 거. 그래서 예. 기소 유예가 된 거. 진짜 큰 행운이죠. 두 번째는 93명한테 이 투약이 됐는데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이게 정말로 큰 행운이었을 것 같습니다.
1: 예.
4: 만약에 이때 정말 조금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했었다라고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뭐 아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책임을 졌어야 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환자에게 그 부작용은 없었다고 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과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통한 그 약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 예.
4: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것을 자기가 도와주게 되면 자기와 친한 그 여성 후배라고 하는 브로커 양모 씨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에서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신약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그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면제부가 될 수 있겠지만 브로커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또
0: 그 청탁을 했었던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수천억 벌 거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1: 네.
2: 제넨셀이 수천억 이익을 볼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녹취록을 다 읽어보면 예. 그 코로나 그 관련된 회사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이고.
0: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예. 맥락은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되면 수천억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론 신약이 통과되면 어느 회사든 수천억의 이익을 받겠죠. 근데 거기에 제넨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2: 아니라니까요.
0: 제넨셀도 같은
2: 그 수천억 이익에 대한 거는 앞에가 제넨셀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얘기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간다면 나경원 의원도 이번 그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노 변호사님, 짐승호 후보자 해명을 어떻게 해서 잘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맘먹고 속이는 사람한테 사실은 좀 그냥 두 눈 부릅뜨고 무조건 나는 확인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예. 특히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리석었다고 생각해요. 실제 이제 그 양수진 씨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승원 후보자가 그냥 너무 경하게 이 상황을 조금 좀 처리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해를 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1: 예.
2: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다면 사기 주가 조작의 공범 이렇게 말했잖아요.
1: 예.
2: 사기 주가 조작은 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에 대한 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께 네. 또 질문을 한다면 지금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가는데 증인이 한 명도 예 채택되지 못한 상황인데 청문회가 치러진다 해도 이 맹탕 논란으로 의혹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예.
0: 사실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가 될 게 분명합니다. 내일 어떤 대답을 김승원 후보자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모 씨를 너무 믿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양모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요. 양모 씨가 사실 뭐 관련해갖고 신약과 관련해서 얼마나 전문가, 물론 뭐 그쪽 분야에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1: 예.
0: 그래서라기보다는 이걸 통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모 씨가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을 거예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발벗고 나선 거죠. 언젠가부터 이 인사청문회가 정말 요식행위가 돼갖고 하루만 버티면 정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자리 잡게 되는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증인 채택 하나도 안 한 것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이 44명을 신청했는데 너무 많아서 뭐 합의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한 5명만 했으면은 합의해 줬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양모 씨라든가 강모 교수라든가 이분들은 김승원 후보자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었던 거 다 문제다.
1: 예.
0: 내가 여기서 진짜 그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그 법적 처벌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일은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김승원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1: 예.
0: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 증인을 채택 안 해주죠?
1: 예. 네. 곽 기자께도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5: 저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그 이유는?
5: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사실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1: 예.
5: 그것도 사실은 이 전선이 일치하지 못했거든요. 장동윤 대표가 이제 오빠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좀 갈라졌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스트라이크를 넣을 만한 상황이 되었는가가 좀 물음표이기 때문에
1: 예.
5: 인사청문회 장보다 밖에서 한동훈 의원이 기자에게 뭐 할지 그게 더 관심 있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K라디오

0: 박정희 한판승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곽우신 기자는 그 한동훈 의원의 장외 기자회견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의 최근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반응이 좀 180도 달라진 것 같던데.
1: 그러니까 조금 톤이 묘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한동훈 예.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고 거역했다 겁박한다라는 표현을 SNS에 썼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오빠 관련 논란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거리를 뒀던 것과는 많이 좀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여론전에 밀렸다라는 거를 좀 잔인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 한동훈은 저렇게 당 밖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왜 인사청문위원 안 넣어주느냐 왜 증인 채택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파색이었다고 여겨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훈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로서도 사실 장동훈 대표가 올림픽 공원을 제외하면은 딱히 예. 지금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속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정 소장님.
2: 예.
0: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그 장동혁 대표의 두둔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거 민주당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저 밖에 있는 상대방과의 큰 차이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
0: 그렇지.
2: 그러니까 우리끼리
0: 예.
2: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0: 예.
2: 민주당에서 자주 했던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거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했던 말인데 저는 최근의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약간의 뭐 갈등, 반목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0: 예.
2: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당장 뭐 제명이 완료되고 그러지 않아서 복당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동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분들도
0: 예.
2: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잘 싸운다.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걸 보면 이게 한순간에 뭐 아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0: 예.
2: 그런 어떤 그 빌드업 과정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노 변호사님.
3: 저는 그냥 이게 뭐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한 말 아닌가. 솔직히 진정성 있게 한동훈 의원을 막 올려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0: 예.
3: 일단 너무 같은 이제 뿌리를 둔 당에서 지금 공격 대상이 누군데 왜 한동훈을 공격하냐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0: 예.
3: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지금 이제 친한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름 될만 알만한 분들인데 그분들 그 누구도 사실은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같이 거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경심 원내대표라든가 장동혁 대표와 워낙 이제 좀 그 상황이 안 맞는 분들이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뭐 예전이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가만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드릴 수 있었지만
0: 예.
3: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한동훈 의원은 왜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의원들과 손을 잡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0: 예.
3: 근데 지금 가장 한동훈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 정도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친한계에서는 이번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0: 예.
3: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좀 지각변동 내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독자 플레이나 개인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뭔가 계속해서 같이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좀 지켜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 기자님께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될 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뭐 천안 아파트 그 관련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진보 좀 나왔나요? 진전이?
1: 그러니까 오늘 일단 김 후보자 본인은 천안이 예. 15억 원대 임차한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보증금 3억 5천에 다시 빌려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 이 저가 전세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증여 의사 전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서 증여세 납부 절차를 뒤늦게나마 진행 중이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0: 예.
1: 또 그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에 대한 청와대 대대청 요구를 받은 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빨리 대대청을 해달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다시 넘어간다면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도 오차 범위긴 해도 역전이 됐죠.
1: 네,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3.8%, 부정평가는 63.3%였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취임 이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0: 예.
1: 특히 20대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10.2%포인트 떨어진 18.6%까지 내려갔는데요.
0: 예.
1: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42.1%, 민주당 36.1%로 뒤집혔고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 조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문조 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던 전략의 결과라며 심각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0: 예.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민티07 그 정규 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이 직접 여론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모습 같아요.
1: 네. 파일럿이 끝나고 이제 정규 방송에 들어갔는데요. 오전 7시부터 37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실시간 소통과 팩트체크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0: 예.
1: 첫 정규 방송에도 김인석 대표가 직접 출연을 했는데요. 민티의 연원은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했던 이 방송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0: 예.
1: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자체 미디어를 통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포부가 보입니다.
0: 예.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한 경고였는데 김민석 대표가 꽤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1: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0: 예.
1: 황당하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지난 주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겨냥을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습니다.
0: 예. 정 소장님.
2: 예.
0: 그 지지율 숫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 예.
0: 특히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정당 지지도도 뒤집혔고요.
2: 아, 근데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8월 30일에 그 인사를 원래 한 두서너 개 부처만 인사를 하겠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여섯 개 부처로 늘어날 거는 예상 못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절박감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게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면 그래도 뭐 민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면 지지율도 단기간에 급락했으니까 기술적으로라도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 예.
2: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워낙 강하게 붙으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용혜인 후보자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끝까지 여튼 국민적인 그 눈높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김승원 후보자는 어찌됐든 뭐 누가 보더라도 내일 인사청문회만 하면 임명하겠다는 태세가 워낙 명확해 보이니까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지금 민생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과연 서울 민심 회복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0: 예.
2: 여러 여론조사에서 서울 민심이 지금 TK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이라는 반응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20, 30대 지지율도 오늘 이거 수치 얘기해도 되는 거죠.
0: 예,
2: 나중에
0: 예,
2: 얘기해
0: 예.
2: 주실 거니까.
0: 예, 예. 그럼요.
2: 10%대로 떨어졌다는 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일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는 20, 30대 지지율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거든요. 용해인 후보자 그 임명한 것도 20, 30대 남성은 이탈하더라도 20, 30대 여성은 그래도 꼭 붙잡아 듣고 싶겠다라는 예. 생각에서 했을 텐데 그것도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0: 예, 노 변호사님.
3: 저는 이 20대 지지율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지난주 갤럽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20대하고 30대에서 올랐어요. 유의미한 숫자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던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빠져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류인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0: 예.
3: 또 좀 전에 이제 서울 지역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불경이 많이 빠지고 서울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지지율 하락의 측면에서는 실제 뭐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이 정말 이 큰 스피커들이 또 내지는 그리고 정말 추미애 지사처럼 육선이나 한 그런 대 스피커들 혹은 정치인이 예.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을 흔들어대는 이것도 되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 그동안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찰 예. 관련된 개혁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내용. 근데 인사는 잘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억하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0: 예.
3: 또 검찰도 보안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검찰 보안 사건 좀 남겨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대통령도 그 뜻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0: 예.
3: 그럼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흔들어대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대통령을 조금 흔들어서 뭔가 다른 생각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 가만히만 한번 있어주고 그분들이 그다음에 한 정말 1년만 꼭 참아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박 기자님.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표현을 사용했었던 이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함께 떨어진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청와대의 관계가 사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밀치하게 되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 국면에서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반면에 하락세에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뭔가 당정이 조금 더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이제 부작용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
0: 예.
1: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민주당이 뭐 이번에 용해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사퇴를 권고해서 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조금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좀 부담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0: 예.
1: 보통 이제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어느 한쪽이 좋아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걸 또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기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노 변호사님,
3: 네.
0: 그 조국 원장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소위 문조털레율을 적으로 쳐내고 뉴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전략의 결과라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솔직히 그 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정확히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었고.
0: 예.
3: 뉴 이재명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뉴 이재명을 좋아하고 우리는 좀 적으로 규정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상황에서 거기서 말하는 뉴 이재명이 도대체 누군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뭐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올드 이재명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새롭게 합류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혹은 보수적인 발언을 쏟아내다가 대통령의 정책이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0: 예.
3: 사실 어느 민주당 내 그 누구도 뉴 이재명만을 보고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 려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수 쪽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0: 예.
3: 자꾸 이제 그걸 규정화시키면서 자꾸 양분화시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 예, 표현이 조금 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뉴 이재명만으로 된다고 말하는 자가 간신, 진영 내부 갈라치기 하는 자가 역신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간신 역신.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
3: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다니까요.
0: 예.
3: 여기서 말하는 간신과 역신이 도대체 누군지.
0: 그러니까, 예.
3: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멸칭을 처음부터 쓴 게 저는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실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점점 중간에 한 6개월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된 때부터 사실 헤게모니 싸움을 이제 시작하면서 결국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래서 그냥 말하기 쉽게 뉴 이재명이란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좀 더 그립감을 꽉 쥐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예. 그걸 좀 여지를 안 주니까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예. 정소장님.
2: 뭐 민주지역 내에서 간신 엽신이 누구냐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조국 조격신원장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간신과 역신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가 뭐 정치에 일정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김민석 당대표 뉴 이재명 그룹의 제일 뭐 거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 예.
2: 이현주 의원이나 뭐 강득구 의원 이런 분들이 뉴 이재명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드리는 건데 뭐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0: 예.
2: 반대로 본인들이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강할 겁니다.
0: 그렇죠. 누구에게나
2: 있죠. 유시민 작가나 본인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진보 진영의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꾸만 딴 살림 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본인들은 충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그 정반대 진단을 내놨잖아요. 오늘 뭐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할 때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권 내부 비판을 탄핵 전조에 빗댄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우선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는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0: 예.
3: 아마도 이제 본인이 좀 흥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다 보니 그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이미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김민석 대표가 조금 좀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3: 분위기는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때하고
0: 예.
3: 지금 분위기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예. 정 소장께서는?
2: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위험 수위로 보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사람이 세 분입니다.
0: 예.
2: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예. 세 분 다 공통점은 뭐였냐면 본인을 뽑아준 진영 내에서의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의 의견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니까 200석을 가진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진영 내에서 지난 당권선거에서 봤었던 것처럼
0: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당내의 기반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탄탄하진 않구나라는 점도 확인한 당권선거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0: 예.
2: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무리라고 생각하는 공소 취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0: 예.
2: 언제든 이탈해갖고 국민의힘과 탄핵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심을 실제 이 정도로 높은 수위로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0: 예. 한 가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가야 돼서 저희가 그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리얼미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및 정당 지지도 평가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요. 리얼미터에서 지난 9월 10에서 11일 양일간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지사나 뭐 저 여권 반응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곽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뭐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추가 검증을 지시한 시점은 추미애 지사 발언 이전인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예. 지사실에 알려진 거긴 한데 뒤늦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확실히 지금 지지층의 이반을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검찰 직제 관련 개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지용 후보자 추가 검증 지시한 것도 그렇고 여권 일각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다 잡고 가겠다라는 점에서 뭔가 대통령이 좀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0: 예, 이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건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사 실패가 부각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오해받는 부분도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중수청장 후보자가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0: 예.
3: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검찰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단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검찰 보안 사건 필요성을 주장했던 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이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하고 뭐 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나는 오히려 좌천을 당했었었고 2023년 9월에 퇴직을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하면서 이 부분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총수정님. 예.
4: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얘기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전 김지용 후보자가 정치 검찰이었다라는 평가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또 정치 검찰 프레임을 씌워갖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중도 실용 정부냐
0: 예.
4: 아니면은 그냥 다시 이념 정당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거냐. 특히 민주당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둬서 본인들을 결집시켰거든요.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또 위기가 온다 싶으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이다. 또 뭐 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다 한동훈 의원하고 일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과연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
0: 예.
4: 지금 검찰총장이든 경찰총장이든 다 대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편에 확실히 서지 않을 사람을 그러니까 본인들 편에 확실히 설 사람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0: 예, 예.
4: 임명 다 못하고 대행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럼 어떻게 지명 철회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4: 뭐 요새 분위기가 요새 하수장하니까
0: 예, 예.
4: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거 안 되는 인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결단할 수도 있겠죠.
0: 결단할 수.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1: 만약에 이번에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중수청은 지금 리더가 없는 자리에서 개문 발차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지영 후보자를 지명한 건 어쨌든 검찰 조직들도 다독이면서 수사 전문가를 좀 앉혀야 안착시킬 수 있겠다. 공수처가 판사 출신 두 번 했지만 어쨌든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런 점을 고려한 거라 정말 대단한 미스가 나오지 않고 후보 본인이 정무적인 부분에서 해명을 한다면은 어지간하면 가지 않을까요?
0: 네.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남았는데 노 변호사님 지명 철회.
3: 네, 사실은 저도 지명 철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중수청 공수청이 잘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을 무조건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과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개혁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많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강경하게 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용의와 광재, 정확하게는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 그리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박지웅의 한판 승부 월요일 순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최근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선선해진 날씨는요 참 좋지만 환절기 감기는 반갑지 않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판 승부 애청자분들 요즘 더욱더 체감하시겠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기였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요즘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본인을 구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타임슬립할 때 있죠. 수시로 과거에 상처받은 나, 힘들어했던 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괜찮다고 나중에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기 위해 매번 타임슬립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 라라랜드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과거의 행동 때문에 입을 킥 했다면 이젠 후회 대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송은경입니다.

타임슬립.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시간을 거슬러 과거 혹은 미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우연성과 비의도성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타임머신과 달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에 가깝습니다. 타임슬립과 유사한 것 중에 타임루프와 리프라는 것도 있는데 타임루프는 특정한 시간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타임리프는 자신의 의지로 특정 시간대나 과거 또는 미래를 뛰어넘어 이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타임슬립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끄러지듯 다른 시대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현실성 없는 영화나 드라마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예전에 조진웅하고 김혜수 씨가 나왔던 시그널 요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또 미운오리 새끼의 패널로 종종 나오는 국민 허당기, 최진혁이 나왔던 터널이라는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최진혁이라는 배우를 알게 됐고 지금도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또 영화로는요 이정재와 전지현이 나왔던 10월에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외국 영화로는 About Time,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고요.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오래된 영화 유튜브 짤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짤로 보셔도 감동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허무 맹랑한 것들이 요새 거의 사실적으로 되어가니까 이런 시간여행도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거에 대해 뭐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 때문에

0: 비행기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또 여기 미국에 와 있는 거고요.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몬다는 거 이것도 절대 있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나왔고 화상통화도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그것도 공짜로 화상통화합니다. 돈만 여유가 된다면 정말 달나라까지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부터.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023년 7월과 함께 관측사상 월 평균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가 나왔는데 8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6.96도로 2023년 7월에 16.95도보다 공개된 수치상으로는 0.01도 높았습니다. 이런 고온에는 엘니뇨의 영향이 상당히 미쳤다고 하죠.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적 기후현상으로 바다에 저장이 된 열이 대기로 방출이 되면서 약 1년 동안 전 세계 기온을 높입니다. 온난화로 이미 높아진 기온에 엘니뇨의 영향까지 더해진 것이죠. 코페르니쿠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엘니뇨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관측사상 가장 강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엘니뇨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1년 사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최고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아시아에서 계절풍에 따른 강수와 폭풍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계속해서 고온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남극과 북극 주변을 제외한 지구의 거의 모든 거주 가능 지역과 바다를 포함한 해역의 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1.07도로 이 해역의 종전 8월 최고 기록인 20.98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유럽에서는 올해 여름 전체 기온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영국의 올해 여름 평균 기온도 1884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 비해 올해처럼 더운 여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약 130배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 기후 전략 책임자는 기록적인 대기, 해수면 온도와 서유럽의 여름 고온을 근거로 기후 변화가 대기와 해양 모두에서 극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세계 각지의 지역 사회와 경제 생태계에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영국과 유럽의 더위로 학교 운영과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산불과 가뭄도 심해졌으며 고온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 병원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사무총장은 8월의 최고 기온 기록이 인류가 기후에 미친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화석 연료 의존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인류가 치르는 대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네팔 사태도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였지만 사실 기후 위기의 책임은 선진국이 했습니다. 그로 인한 파괴적인 피해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약소국과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방제 시스템이나 복구 재원이 부족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존립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번 네팔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0.04% 미만에 불과하지만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할 대홍수로 극심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물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역시 매년 폭우와 홍수로 수천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우주로 나가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품어내서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대기 중의 기체인데 주요 온실가스 종류로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연소 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주 원인인데 화석연료로는 석탄이 있고요. 석유가 있습니다. 석탄은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철강산업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석유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내품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섬뜩하시죠? 적어도 전기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DMB 지역의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공기 전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초에는 눈에 띄게 시원하고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맑고 북서풍의 바람이 시속 40km로 불고 있고요.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자외선 지수는 7로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화요일은 이번 주 최고의 날씨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비교적 낮은 습도에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79도, 섭씨 26도이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오늘과 같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부분적으로 흐린 저녁이 되겠네요. 이와 같은 늦여름의 쾌적한 날씨는 수요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뜻한 햇볕으로 수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습니다.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살짝 덥겠는데요. 습도는 64%로 오늘과 내일보다 약간 더 높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동일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화창한 늦여름의 날씨를 만끽하시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높은 습도로 인해 낮 최고 기온이 88도, 섭씨 31도로 체감 온도는 90도 초반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남서풍의 바람이 살짝 불겠고요. 부분적으로 흐린 저녁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릴 찬스 있습니다.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극 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겠고요. 습도도 약간 높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습도는 80%까지 올라가겠고요. 저녁에도 약 40%가량의 소나기 내릴 찬스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흐리겠고 가볍게 바람은 불겠으나 변화 심하겠고요. 늦은 밤부터 소나기 내릴 찬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요일은 물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소나기 내리겠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이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 뉴스. 바이타민 D, 오메가3, 글루코사민이 고령층의 인지장애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가 돼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고령층이 추가로 비타민 D를 복용하게 되면 인지능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밖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다른 연구에서도 55세 이상 성인 가운데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능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관절 통증 감소를 위해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사람들이 복용하지 않은 또래들보다 5년에 걸쳐 경도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보고됐었는데, 이들 연구는 최근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노화로 인해 뇌가 지방, 칼슘,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과 염증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화하며 그 결과 영양소와 약물이 뇌 조직에 도달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고령층의 신장 기능, 대사, 민감도가 변화하는 데 따라 혈액 희석제와 오피오이드 같은 약물의 용량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조식품에는 그와 같은 연령별 복용 지침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이타민 D, 오메가3 또는 글루코사민이 우리에게 좋은지 물어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보다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화한 뇌는 젊은 뇌와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젊은 뇌는 일반적으로 더 가소성이 높고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며 염증을 더 잘 조절하고 세포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능력이 더 큽니다. 노화는 또한 영양소가 처리되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뇌혈관을 둘러싼 정교한 보안 시스템인 혈액 뇌장벽과 관련된 겁니다. 혈액 뇌장벽은 산소와 포도당 같은 필수 물질은 통과시키면서 단백질, 염증 분자, 독소, 약물, 그리고 영양소의 통과는 엄격하게 조절해주는데 그런데 노화하면 이 장벽을 유지하는 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손상되게 됩니다. 먼저 바이타민 D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혈중 바이타민 D 농도가 낮고 식사를 통한 바이타민 D 섭취량이 적으면 인지능력이 빠르게 저하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이들 연구는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사용해 저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멈출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연구 결과가 엇갈리면서 비타민 D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1월 논문은 이 바이타민 D 보충제 사용과 인지능력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연구원들은 평균 연령 67.5세의 미국인 5,065명을 추적 조사했으며 참가자의 약 40%가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6년에 걸쳐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실행 기능이 안 먹는 사람보다 약간 또는 더 빠르게 저하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다만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지 결핍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의 가설은 추가적인 비타민 D가 뇌의 분자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서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의 생성 또는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뇌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생선기름에 오메가3 지방이 뇌에 좋다고 믿는 것도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생선기름에 오메가3 지방이 뇌에 좋다고 믿어왔는데 아쉽게도 오메가3 보충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됐으나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난 4월의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더 빠른 인지능력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며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됩니다. 오메가3 보충제 복용자들은 알츠하이머병에 취약한 뇌 영역에서 포도당 대사가 더 낮았으며 이는 더 빠른 인지능력 저하와의 연관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견은 오메가3가 한결같이 유익하다는 기존의 견해에 도전하며 인지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이 물질에 대해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뇌의 대사가 변화한 때문일 거라고 추정이 된다며 뇌가 손상되거나 질환을 앓으면 뇌의 에너지 요구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방과 다른 영양소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해하거나 유익해 보이는 보충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뇌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글루코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중년 및 고령층이 많이 복용하는 글루코사민은 연골과 관절 조직에서 발견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성분인데 주로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관절 통증을 줄이거나 연골 퇴화를 늦추기 위해 복용하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의 효과에 대한 증거 또한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이 약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무런 이점도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을 연구했는데 그들은 생쥐의 뇌가 글리칸이라는 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글리칸은 단백질과 다른 분자에 붙어있는 복잡한 당 구조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유전적으로 이 과정을 늦추자 생쥐들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 반면 반대로 생쥐에게 글루코사민을 투여하면서 촉진시켰더니 인지능력 문제가 되레 악화됐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어 사망한 사람의 뇌를 조사했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이 글리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생쥐에게서 관찰한 현상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 세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 글루코사민 사용이 경도 인지 장애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약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별도로 이미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가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글루코사민 사용이 사망률을 약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글루코사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단백질의 당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악화시켜 뇌세포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의 일부는 혈액, 뇌장벽의 약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건 좀 성급한 생각이라고 하네요. 보충제 복용자는 소득, 교육, 건강행동 측면에서 비복용자와 다르며 보충제의 용량과 체형이 다양하다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고령층에게 보충제 복용을 무조건 중단하라고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견이 비타민 D, 오메가3,
글루코사민을 넘어 보충제가 연구되고 판매되는 방식에서 내재하는 맹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충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맹신이 있긴 한데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있는 요즘 내가 먹는 영양보충제에 대한 것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0: 이 영양 보충제 계속 먹어야 되나 고민 순간 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계시고요.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지구촌 소식 이어집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미국을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국무부는 9.11 테러 25주년인 지난 11일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8명에 대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 라덴을 지도자로 한 알카에다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인근 펜타곤을 여객기로 충돌하는 테러를 저질렀고 테러범들이 납치한 여객기 한 대는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Rewards for Justice,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들 테러리스트를 멈추도록 도와달라, 제보를 바란다라고 올렸습니다. 이들은 미 대사관에 대한 폭탄 투척, 미군 공격, 무고한 시민 살해 등의 혐의를 제시했는데 현상금 공고문에는 이들 개인은 이란을 미국과 동맹국의 난폭한 공격을 하기 위한 피난처로 삼고 있는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들이라며 8명의 사진과 함께 각각의 현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액수인 최대 $10,000 현상금이 걸린 이는 R. 아들이라는 인물로 $10,000, 약 1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0,000 한 명, $500,000 다섯 명, $300,000 한 명 등이었습니다. 이들 알카에다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시그널, 텔레그램 혹은 토로 기반의 제보 라인으로 보내달라고 안내했는데 제보에 대해서는 현상금과 이주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공고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남아시아 지부 지도자들 두 명에 대해서도 각각 $10,000와 $500,000의 현상금을 걸고 사진도 게시했다고 하네요.
6: 아니, 얘들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는지 그게 먼저네요. 아니, 우측에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으로 떠? 이? 아니, 곧작으로 가야 얘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뇨? 아, 얘들이 여기서 알짱거리는 웃고 말여. 설사 거기로 간다여도 걔들이 우리 안 받아주지. 알고 본 게 미국 여권 갖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 우치게 우리 한국만큼도 안 된다고던디. 아이 그럼 뭐요? 그림의 떡 아니오?
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2년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현금 살포를 공약하는 등 연이어 파격적인 조치를 꺼내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저조한 지지율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넘겨준 이후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주력했고 두 차례나 탄핵안을 가결시켰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고 4년을 기다린 끝에야 백악관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공화당이 주의회를 차지한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 의석이 배출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텍사스 등 여러 주가 중간선거 전 선거구 재확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의 투표 규정은 각 주에서 결정하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현재 사법부에서 효력을 정지하고 심리 중인데 판결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전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칸 법안 처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인이 수천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투표 장벽을 높여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9일과 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전례 없는 중간선거용 전당대회를 개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연설에 나서서 지지층 결집을 당부하는 한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민 배당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약속하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1조 달러가 넘는 거액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대통령의 의회 선거 개입에 관대한 편이긴 하나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선거 직전 규칙을 변경하고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 행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6: 일단 돈은 땡기고 봐야 하는데 고민되네요. 문제는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킬지가 관건이라는 거지요. 이기고 나서 괜히 딴소리 올 수도 있잖요. 아이 그니 성격에 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이오. 무조건 미국 시리즌 한 명당 5천 준다면이야. 아이고 요거 솔직히 고민되는데요.
0: 무려 1,300만에 넘게 조회된 여성 육상선수의 경기 영상이 퍼지면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복 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논란은 한 그리스 여자 멀리뛰기 선수의 경기 영상에서 시작이 됐는데 해당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SNS에 왜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팬티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분명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게시물은 1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일부 종목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복장 규정을 적용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비치 핸드볼로 기존 국제 규정은 여성 선수에게 다리를 따라 높게 파인 비키니 하의를 요구했고 옆면 폭도 최대 10cm로 제한한 반면 남성 선수들은 반바지를 착용했습니다.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은 2021년 유럽 선수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에 반발해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국제 핸드볼 연맹은 규정을 개정했고 여성 선수의 반바지 착용은 2022년 1월부터 공식 허용됐습니다. 현재도 반바지는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와 몸에 밀착되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치발리볼 역시 비키니 하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배구연맹은 2012년부터 여성 선수들이 반바지와 티셔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리올림픽에서도 반바지를 입고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체조에서도 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체조연맹은 2025년부터 여성 선수들이 레오타드 위에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다만 가랑이부터 최대 10cm라는 길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종목별 국제 규정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별도의 복장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에 경기 중 생리혈이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나 장비 업체가 제공하는 짧고 몸에 붙은 경기복도 여성 선수들에게 불편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이 보여준 핵심은 경기복의 길이 자체보다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느냐는 점인데 모든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들이 짧은 옷을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과장됐지만 복장을 둘러싼 성별 차별적 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경기 복장 규정 말이오. 남자들이 맹근 것이겠죠. 아이 월굴이나 배때기나 무엇이 달라서 그런데요. 아이고 지는 그냥 일본서 사리마다 하나 걸치고 쓰모 경기하는 거 보면 보라고 혀도 보기 싫더만이. 그러고 권투할 때도 말이오. 반스 하나 꼴랑 입고 장갑 끼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데 우리 여자들은 안 봐요. 보라고 혀도 안 봐. 봄은 뭐여 또. 인군.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나고야 일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대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규모 선수촌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고 호텔과 유람선, 컨테이너식 임시 숙소 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일부 경기장에서도 비가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나고야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역 등이 침수되면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이 됐고 나고야시에서만 약 3,500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임시 숙소에 머물던 선수와 관계자 약 400명도 안전을 위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이들은 약 2시간 뒤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잇따른 누수와 폭우로 대회 준비 상황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나고야시 측은 대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45개국에서 45개국에서 약 11,0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열리는데 농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은 10일부터 사전경기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두꺼비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오. 일본은 또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디. 참말로 걱정되네. 68세가 된 헐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샤론 스톤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 아주 오랫동안 운이 없었다며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꽤 긴 시간 동안 금욕 생활을 해왔다며 이제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샤론은 자녀들이 성장을 해 독립하면서 연애를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녀는 현재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성관계 상대가 아닌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성관계를 하기 위한 누군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그런 것에는 지쳤다고 털어놨는데 지금은 정말 운이 없는 단계라면서도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샤론 스톤은 자신의 연애 경험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나는 정말 좋은 여자친구이다. 나쁜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여자친구였고 좋은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여자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 결혼했던 그녀는 내 인생에 사랑은 있었다면서도 위대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샤론 스톤은 과거 결혼 생활이 끝난 계기도 털어놨는데 그녀는 전 남편이 자신의 양쪽 유방 절제술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일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방에서 종양이 발견된 뒤 의사로부터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했지만 남편은 당시 샤론 스톤의 결정에 터무니없다고 반응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게 그녀의 결혼 생활의 끝이었다고 회상을 했는데 다행히 샤론 스톤의 종양은 양성으로 판명이 돼 실제로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2년 동안 공개적으로 싱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 근데 이니는 너무 쎄 보여서 누가 감히 접근허겄냔 말이죠. 얼레벌레하다 피골이 상접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0: War das schon alles?
1: Chico.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동반자여, 동반자는 그냥 멋있고 화려하게 혼자로 살지 말경어. 아이고, 당체 이해를 못하겠소. 안 그리우? 양혜승입니다. 화려한 싱글.

화려한 싱글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 저는 바로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날이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자.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니 지난주에 못다한 일보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월요일에 어울리는 짧은 시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아침. 아침 햇살이 창을 열면 새로운 하루가 찾아온다. 어제의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의 희망을 품어보자.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계속 된다.

월요일부터 여행 계획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조용필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이번에는 골드님의 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이 곡을 말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정말 명곡 팝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보내주신 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언덕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내게 미움이 다가왔을 때 미움 안으로 몸을 담그지 마십시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인내와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움과 걱정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덕에 서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고 걱정은 걱정으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언덕에 서서 미움과 걱정을 향해 손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절만 들으셔도 어떤 곡인지 다들 아시겠죠? 센터빌 동호회와 함께 듣고 싶으시다고 신청해 주신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곡,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팝송의 명곡 맞습니다. 맞고요. 100% 아니 1000% 동의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주 전 정답자가 없어서 2주를 퀴즈를 계속해서 내드렸는데요. 드디어 정답자가 나왔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총 4분이셨어요. 그 중에 두 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구구절절 다 써서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을 정답자로 정했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주 퀴즈 뭐였는지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이 노래는 홍콩 가수 정준기의 천의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한류 열풍 이전부터 한국의 대중가요가 홍콩 및 대만 등 중화권에 번안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곡은요, 조성모의 다짐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홍콩 가수 정수문이 설청초, 분명히 말해줘 라는 뜻의 노래로 광동어와 만다리너로 불러서 현지에서도 굉장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세 번째 곡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이 노래도요 대만 이성걸 가수가 관원이 적가 너에 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네 번째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 이 곡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한 영화죠. 영웅본색의 배경음악으로도 삽입이 됐던 곡인데 홍콩의 남운이라는 가수가 기허풍우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영웅본색 초반부에 주윤발이 친구 아성과 술 마시며 과거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백뮤직으로 이 곡이 나오는데 물론 홍콩으로 번안돼서 나온 노래죠. 영화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기허풍우라는 뜻도 인생이나 역사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변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노래가 이 백뮤직으로 흘러나온 것보다 영화에 흠뻑 빠져 있어서 희나리가 나오는 것에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화권, 뭐 일본 너무나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 유명 스타들도 무대에서 많이 불렀던 곡 조용필의 친구여. 이 곡은 홍콩의 알란탐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도 이 알란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 알란탐이 광동어로 예제 심추 그러니까 가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 아주 크게 히트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라라라 퀴즈 정답은 중국어로 번안해 부른 한국 가요였습니다. 특히 한국 가요의 중화권 가로 열고 홍콩, 대만, 번안곡 즉 한국 노래를 중화권 가수들이 리메이크해 한 곡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구구절절 보내주신 우리 연민님께 H마트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랄랄라 퀴즈는요, 5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퀴즈인데요. 지난주 퀴즈는 우리 뽀돌현도님께서 내주셨고요. 또 정답을 맞추신 우리 연민님 두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 노래, 우리 한국 가수가 번안해서 부른 노래 들어보실까요? 야레향, 주현미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이어

0: 욕할 때 이 노래 부르면 좋겠는데요.
1: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퀴즈, 라라라 퀴즈 다섯 곡 나갑니다. 내가
0: 이 세상을 사는.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첫 번째 곡은 너 하나만을 위해라는 곡입니다.

0: 자, 세 번째 곡 나갑니다.
1: 창밖을 보면
0: 김범용의 곡을 리바이벌 해서 불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 불꽃처럼.

가수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더 정답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 힌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주는 가수를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맞추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곡이 조금 히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9월을 맞아 준비한 곡들입니다. 잘 듣고 공통점 무엇인지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우리 뽀들현돈님처럼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품 또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7: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8: You see, paid family leave?
9: That prevents child abuse.
7: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8: Prevents child abuse, too.
10: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9: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6: we prevent child abuse
8: from ever happening.
10: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1: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임영진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보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글의 제목은 삶의 진리입니다.

나를 찾는 이 없으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고,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은 내 거울이니 그를 통해서 나를 보라. 가난한 자를 보거든 나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부자를 보거든 베풀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가진 자를 보면 질투하지 말고, 없는 자를 보고 비웃지 말라. 오늘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뿌린 씨앗과 열매이니, 좋은 씨앗 뿌리지 않고 어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오.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천당이고 행복이다. 천당과 지옥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손안에 있음을 명심하라. 순간순간을 모아서 멋진 삶의 탑을 이룹시다. 빛나는 나의 인생의 탑을. 당신의 삶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지금까지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해외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새 정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화력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류 위협 우려에도 미국과 중국은 기술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인간의 통제와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공개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스냅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외식 지원 프로그램 RMP를 없애자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욕주가 치솟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20만 가구에 최대 2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11월 연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명소인 케네디 센터가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 본관을 전격 폐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에서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 유명 맥주집이 9.11 테러 25주년 추모일에 침묵의 디스코 파티를 열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별거 중이던 남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선로 위에 앉아있던 20대 남녀가 진입하는 지하철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22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14일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해당 정책이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 지향적 정책이라며 법원의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도시도 이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가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과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0: 꾸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방법은 그동안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왔습니다. 다만 기존 심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등을 주로 고려하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혜택은 제외했지만 새 정책은 이들 복지 혜택 이용 여부까지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정책이 합법, 불법 이민을 모두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취업 기회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해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약 95만 명이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도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방정부의 새 공적 구조 규정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들과 함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대응은 맘다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티샤 제임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전국 21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와 연대해서 주정부 차원의 별도 소송을 내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은 오는 9월 18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이나 식비 보조, 또 세금 감면 같은 공공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연합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선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사회에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줘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합법적인 복지 혜택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규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려 4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필요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speak directly to those across our city who may be affected by the new public charge rule. Nothing about your or a family member's eligibility to access benefits and services has changed. If you rely on SNAP, Medicaid, or programs like WIC and TANF, do not disenroll without first seeking advice from a trusted legal provider. And if you have concerns about how public charge may affect you or your families, City Hall is here to help. Government exists to serve the people. In the wealthiest city in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e will not waver on the commitment we hold to those we serve, the commitment we hold to one another. We will stand with immigrant New Yorkers every step of the way. And in doing so, we will once again demonstrate the power of a city united. Thank you.
0: 맘다니 시장은 이민자 주민들을 향해서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조급하게 혜택 이용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는 항상 이민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불안을 느끼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한인 동포분들은 뉴욕시 이민행정국 한라인 1-800-354-036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311을 통해 한국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 트럼프 기치를 앞세워 승리할 기회를 얻었다는 관측 속에서도 선거의 주요 요소에서 허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14일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미 정치분석기관 쿡 폴리티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의회 상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현역인 6개 주, 즉 알래스카, 아이오와, 오하이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에 침투해 이곳을 경합지로 만들었습니다.

0: 현재 자당 성향의 무소속 포함 47석인 민주당은 이들 6곳 중 4곳을 파란색으로 뒤집으면 총 100석인 상원에서 다수당이 됩니다. 하원 선거는 더 전망이 밝습니다. 쿡 폴리티컬 판세 분석을 보면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간, 뉴저지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에서 총 21개 선거구가 경합지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공화당이 현역인 곳이 16곳,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 5곳입니다. 상대의 공격에 노출된 방어 전선을 비교해보면 공화당이 훨씬 많은 셈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214석으로 4석만 더 얻으면 총 435석인 하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과 관세, 높은 생활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민주당에 기회가 생겼다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에서도 근소한 과반을 차지할 기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체 선정한 여론조사 및 정치 전문가 패널 6명의 예측을 토대로 지난 7월과 비교해 패널들의 전망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전에는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패널 6명 중 5명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패널 4명이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을 점쳤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도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의 가장 현실적인 자원인 자금력 그리고 공화당 못지않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와 당내 분열을 꼽았습니다. 7월 기준으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쟁여놨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0분의 1 수준인 1,600만 달러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슈퍼팩은 4억 3천만 달러를 보유한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선거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상당합니다. 지난 5월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9%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 58%와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아직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실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급부상한 민주사회주의의 존재도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에드가 대표적이며 그의 급진 노선과 반이스라엘 성향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의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에 힘입어 중간선거 승리를 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자금력과 선거구 조정으로 유리한 고지를 구축해놨다고 짚었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1: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두당 2불 99, 북고추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류 위협 우려에도 미국과 중국은 기술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존립을 위협한다는 우려에도 미국과 중국 정상은 주도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개석상에서 AI를 기술 패권을 향한 필수 수단으로 전제하며 개발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소유한 아일랜드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결국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직접 언급을 피하는 대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영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표준을 수립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선한 목적의 AI를 개발하고 합의에 기반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틀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과 공동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브릭스 오픈소스 AI 커뮤니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AI와 관련한 논의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과열되면 AI의 난개발과 부작용을 제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상대보다 기술을 늦게 공개하면 시장과 주도권을 잃는다는 압박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소홀히 한 모델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가 산업의 생산 도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국방과 정보 수집 분야의 AI 난개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개발을 둘러싼 이 같은 딜레마는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인류의 존립을 놓고 펼친 핵무기 개발 경쟁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AI 개발의 경쟁 과열을 막을 최소한의 원론적 합의라도 도출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최근 AI 선도 기업의 수장들이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밝힌 상황에서 인류의 위기 앞에 두 정상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가 중대 관심사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주요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취지의 자체 행동 강령을 내놨습니다. MSAI는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동 강령을 오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은 인간을 최우선으로 해 설계되고 인간의 필요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지침에 따라 형성된 AI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겠다는 의지를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동 강령에 따르면 MSAI 모델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출원 과정, 코드 등 조작, 은폐하는 행위나 신경망어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AI끼리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MS에서 자신이 이끄는 초지능팀을 신설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MSAI는 인간 중심 초지능을 지향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MS가 이처럼 행동 강령을 내세운 것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비롯한 AI 기업 수장들이 AI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주요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Wirecutter Tech Review, I tried Apple's new foldable iPhone Duo. Here's how it compares. 즉, 애플의 신형 폴더블 폰, 아이폰 듀오 체험기, 기존 폴더블 폰과의 비교 분석입니다. 애플이 마침내 접는 스마트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며 폴더블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00달러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삼성 갤럭시 Z Fold 8 등 기존 안드로이드 폴더블 폰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기사 속 주요 문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Dismissing them was a no-brainer. 초기 폴더블 폰들은 너무 비싸고 결함이 많아 외면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Dismiss, 검토 없이 외면하다, 일축하다 라는 뜻인데요. Dismiss를 군대에서 사용하면 해산이라는 의미가 되고 직장에서 The company dismissed him 이라고 사용하면 해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의견이나 주장을 외면하거나 무시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No-brainer, 너무 뻔한 선택이었다 또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It was an obvious 또는 It was an easy decision. There was no question about it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는 초창기 폴더블 폰 시장의 비싼 가격과 조잡한 완성도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App handoff is seamless. 앱 화면 전환이 매우 매끄럽고 자연스럽습니다. Handoff, 작업 이어받기, 기기 간 화면 연동을 뜻하고요. Seamless, 원래 seam은 옷이나 천을 이어붙인 솔기, 이음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less가 합쳐져서 seamless, 이음매가 없는, 즉 매끄러운, 끊김없는, 자연스러운이란 뜻입니다. 기사는 커버 화면에서 보던 메시지나 지도, 넷플릭스 영상을 안쪽 큰 화면으로 펼칠 때 지연시간, 렉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애플 특유의 최적화 기술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The interior screen's matte coating could be a game changer. 내부 화면의 무광, 매트 코팅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Matte coating, 무광, 반사방지 코팅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에서 빛의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덜하게 하는 표면 처리를 말합니다. Game changer,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인물이나 기술을 뜻하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유광 글라스를 채택한 기존 경쟁사들과 달리 이번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 듀오가 무광 코팅을 적용해 빛 반사와 주름, 크리스, 눈놀림을 줄이고 전자책이나 노트 필기에 최적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It feels durable and high-end.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Durable, 내구성이 좋은, 튼튼한이라는 의미고요. High-end는 고급의, 최고급 사양의 라는 의미입니다. 티타늄 프레임과 세라믹 실드 2 기술, 그리고 방수 방진 등급 최고 수준인 IP68을 적용해 일상적인 아이폰처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음을 설명합니다. The company may have delivered all of those features on the first attempt. 애플은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그 모든 완성도 높은 기능들을 구현해 냈습니다. Deliver, 여기서는 배달하다가 아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기능을 구현하다, 결과를 만들어내다 또는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On the first attempt, 첫 번째 시도에, 처음부터 또는 단번에 라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수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온 기술을 애플이 첫 제품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총평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완벽한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기술의 시행착오를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전도 마찬가지겠죠.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다가올 폴더블 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K-Radio 영일 뉴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도 워싱턴 일원도 본연의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맑고 약한 바람 부는 오늘이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역시 맑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대체로 흐리고 쾌적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은 나쁨 상태, 워싱턴 일원은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SNAP, 이른바 푸드스탬프 지원액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뉴욕을 포함한 48개 주와 워싱턴 DC의 경우 1인 가구의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298달러에서 306달러로 8달러 오르고 4인 가족은 994달러에서 1023달러로 29달러 인상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가구 원수 그리고 각종 공제 대상 지출 등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도 조정됩니다. 1인 가구 월 총 소득 기준은 1729달러, 4인 가구의 경우 3575달러입니다. 한편 새 회계연도에는 SNAP 근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 가능 성인의 근로 요건 적용 연령이 기존 54세에서 64세로 확대됐습니다. 새 SNAP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 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비영리 단체 SIDA가 제10회 Very Special Art Festival 미술 공모전 작품 접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입니다. 작품 접수 마감일은 당초보다 연장이 돼서 10월 1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미술 작품에 관심 있는 작가와 지역사회 기관, 단체 등도 참여 가능합니다. 수상자는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7일 스페이스 LES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아직 작품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작품 제출 방법은 SIDA Very Special Art Festival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 가운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이제 버지니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아이폰에 애플월렛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폰에서 월렛 앱을 열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에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디를 선택하고 버지니아를 고르면 됩니다.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서 실물 면허증을 스캔하고 얼굴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디지털 면허증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과 레이건 내셔널 공항 등 디지털 신분증을 지원하는 TSA 보안 검색대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에 디지털 면허증을 등록했다고 해서 실물 운전 면허증을 집에 두고 다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경찰 기관이나 상점, 다른 주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기존 실물 면허증도 반드시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월렛 앱을 통해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3: 뱅크업홉 홈모기지.
4: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렌더.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11월 연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고 우편 부재자 투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버지니아주에서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조기 투표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버지니아주의 공식적인 조기투표 기간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45일 전인 9월 19일부터 시작되지만 올해 9월 19일이 토요일이어서 선거관리당국 사무실이 문을 닫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조기투표는 하루 앞선 9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조기투표는 오는 10월 31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며 버지니아주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지역의 지정 조기 투표 장소를 방문해 허용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여러 곳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지역 선거관리 담당 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10월 18일과 25일 일요일 그리고 10월 24일과 31일 토요일에는 각 지역 선거관리사무실이 문을 열고 투표를 받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유권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커브사이드 투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도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23일입니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사무실이나 지정된 반납 장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져가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11월 6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버지니아주 11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전체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 지방선출직과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선거구 20번 특별선거 그리고 주 헌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찬반 투표도 함께 실시됩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선 10월 23일이 정상적인 투표를 위한 등록 마감일입니다. 10월 24일부터는 당일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시투표를 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2026년 총선의 공식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주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급금 지급에 나섭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는 9월 21일부터 뉴욕주 약 8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달러의 에너지 환급 수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표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발송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 수표는 오는 9월 21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2024년 세금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과 세금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 공동 신고자로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200달러, 15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150달러를 받게 됩니다. 개인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100달러가 지급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2024년 뉴욕주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며 뉴욕주에 연중 거주했고 또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환급금은 뉴욕주가 마련한 파워 에너지 환급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총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에너지 환급금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뉴욕주에서 세금 신고를 했고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9월 21일부터 12월 사이 우편으로 에너지 환급 수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의 한 유명 맥주집에서 9.11 테러 25주년 추모일에 침묵의 디스코 파티를 열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AI 홍보 포스터에 해명마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K라디오입니다.
2: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9.11 테러 25주년 추모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퀸즈 아스토리아의 보헤미안 홀앤 비어가든 이 화합과 지원을 위한 9.11 침묵의 디스코라는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업체 측은 음악과 추모를 결합한 행사라며 수익금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네티즌들은 국가적 비극을 술집 파티 상품으로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린 홍보 포스터는 맨해튼도 아닌 잘못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어설픈 인공지능 AI 이미지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업체 측은 해당 포스터는 미군 퇴역 군인인 직원이 AI 도구로 제작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념일의 본질을 훼손한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행사였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콜로라도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별거 중이던 남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살인 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엘페소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45분쯤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구 블레이글 지역의 한 주택에서 53살의 신윤정 씨와 64살 남편 도널드 존슨이 각각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신윤정 씨를 걱정한 이웃이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웃은 신 씨의 집 앞에 별거 중인 남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엘페소 카운티 셰리프국은 53살 신 씨와 64살 남편 도널드 존슨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에게서는 각각 총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존슨이 신 씨를 총격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여성 신 씨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가르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도 사건을 알지 못했던 학생들이 예정된 수업을 위해서 신 씨의 집을 찾았고 이에 이웃들이 수업이 취소됐다는 안내문을 현관에 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웃들은 사건 전에도 신 씨의 집에서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웃에 따르면 몇 달 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으며 당시 신 씨가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엘페소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 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계속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에 시간당 최고 5c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패터슨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급류 속에서 구조됐고 파라무스에서는 마라톤 대회 도중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지난 13일 일요일 아침 뉴저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2인치, 약 5cm에 달하는 강한 비가 퍼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에서 차량이 고립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파라무스에서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중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달려야 했고 SNS에는 당시의 아수라장이 된 현장 영상이 잇따라 올려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패터슨입니다. 앤드리사의 패터슨 시장에 따르면 긴급구조되는 물에 고립된 주민 20여 명을 긴급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진 급류에 휩쓸린 여성도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교통자질도 잇따랐습니다. 주요 도로 여러 곳이 폐쇄됐고 페어론에서는 보트를 동원해 차량 위에 고립된 주민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폭우 여파로 커네티컷 페어필드 카운티 일대 메트로노스와 암트랙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침수 상황은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 일대 동포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저지대 도로나 침수 우려 구간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푸드 스탬프인 스냅으로 일부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외식 지원 프로그램 RMP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브랜든 길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2026년 스냅 식당 구매 폐지 법안은 스냅 제도에서 식당을 통한 음식 구매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의회를 통과하거나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RMP는 모든 스냅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노숙인 등 직접 음식을 준비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수혜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이며 해당 주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스냅 혜택으로 조리된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RMP를 운영하는 곳은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와 일리노이주 일부 카운티 등입니다. 뉴욕에서는 RMP가 2023년 멀로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뒤 2024년 뉴욕시로 확대됐고 이후 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자격이 있는 스냅 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RMP 이용 대상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스냅의 기본 목적이 가정에서 소비할 식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까지 스냅으로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RMP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식당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한 지원 수단이란 점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질 경우에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단계인 만큼 실제로 RMP가 폐지될지는 앞으로의 의회 논의와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뉴욕처럼 RMP가 확대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연방 하원 농업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지난 주말 성정 바오로 천주교 성당에서 제42회 버지니아 연례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지역 한인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42회 버지니아 연례 건강검진의 날 행사가 지난 5일 토요일 버지니아주 성 정바오로 천주교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미한 인의사회, KAMA 소속 의사들과 지역 한인, 의료진 20명을 포함해 파트너 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130여 명의 동포 주민들이 방문해 무료 혈액검사와 독감 예방접종, 전문의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받았습니다. 복지센터 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제공된 독감 예방접종은 92건, 혈액검사는 110건, 안과 검진 40건, 초음파 검사 18건을 포함해 총 860건의 의료 및 복지 관련 서비스가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과 망막 전문의와 일반 안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과 이노바 암검진센터 등 지역 공공기관들도 대거 참여해 풍성한 복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존 김 한인복지센터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포들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함께 힘을 모아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행사에 이어 오는 9월 16일 토요일에는 메릴랜드 펠로십 교회에서 메릴랜드 연례 건강검진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0: 오늘 미 국채금리와 국채유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2,421.2에, S&P 500 지수는 7,619.98에, 나스닥 지수는 26,186.4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심장을 가장 쫄깃하게 만드는 네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몇 분이세요? 그 순간 느껴지는 이모님의 동공지진, 뒤이어 들려오는 자비 없는 한마디. 아, 1인분은 주문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2인 이상 주문 가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맞서 싸우는 프로 혼자러 제이든입니다. 다들 혼자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집 앞 편의점 삼각김밥은 솔직히 레벨 제로, 숨쉬기 운동 수준이고요. 눈치 보면서 햄버거 세트 먹기는 가볍죠. 조조 영화 가운데 명당 자리에 떡하니 예매해서 팝콘 라지 사이즈 혼자 끌어안고 먹기. 이 정도는 돼야 기본 소용 아닙니까? 하지만 진짜는 지금이죠. 시끌벅적한 삼겹살 집에서 사장님 삼겹 2인분에 공깃밥 하나 소주 한 병 먼저 주세요. 를 당당하게 외쳐줘본 자만이 하는 그 짜릿한 도파민. 혼밥, 혼술, 혼영. 남들은 왜 굳이 혼자서 그래? 라고 묻지만 우리 납니다. 남 신경 안 쓰고 내 속도대로 먹고 마시는 이 고요한 평화가 얼마나 중독적인지. 그래서 오늘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칭 타칭 고독한 미식가들이 펼치는 혼자 놀기 레벨 테스트. 나 혼자 산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화면 보면서 손가락 한번 접어보시죠. 혼자 놀기 달인, 혼자 놀기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제이든이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플레이 TMB 시작합니다.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잇는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제이든 AK 플레이 TMB 시작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북적북적 사람들한테 치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결국 나 혼자 사는 세상이지?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혼자라는 사실조차 많이 까먹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이제는 누구 하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혼자 참 많은 걸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은근히 낯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번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나 혼자 어디까지 해봤지? 굉장히 엄두 안 나잖아요.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뚫고 사실 아무도 생각 신경 안 쓰는데 말이죠. 저는 혼자 쌀국수집에서 쌀국수와 새우볶음밥은 먹어봤습니다. 혼밥 같은 경우는 햄버거집 정도는 하는데 다른데 와 저한테는 되게 챌린지예요. 혼자 국밥 먹기 뭐 이런 거. 혼자 국밥 먹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앞에다가 이제 핸드폰 딱 거치해놓고 혼자 삼겹살 먹기 이런 거는 저한테는 거의 뭐 버킷리스트 정도의 큰 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괜히 휴대폰 보고 누가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음식이 딱 나오면 생각이 바뀌죠. 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천천히 먹고 다 먹었으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이 커피 한잔 시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앉아있고 핸드폰도 보고 멍도 때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시간. 생각해보면 혼자 한다는 거가요. 외롭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시간을 온전히 쓰는 거.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사실 혼술은요, 못 해봤고요. 그냥 컴퓨터로 인터넷 친구들과 모니터를 보면서 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러네요. 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귀로 들어오는 그들의 텐션,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술이 이게, 일본 친구들이랑 인터넷으로 혼술을 해봤거든요. 인터넷 술? 해봤는데, 그 친구들은 건배를,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건배를 일부러 이제 짠과 짠을, 아니, 병과 병, 짠과 짠, 부딪혀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젓가락을 가져와서 그 병에다가, 혹은 컵에다가 탁탁탁탁 치면서, 요런 느낌? 신기하죠? 인터넷 문화. 어쨌든 하나씩 해보니까요.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 영화관? 아, 이거 안 해봤다. 혼자 영화관 진짜 좀 세네요. 저한테. 혼자 고깃집? 고깃집도 세고요. 혼자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친구들이랑 오히려 가면, 내가 노래를 이걸 못할 수가 있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너무 해보고 싶어. 평소에는 코로 흥얼거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버텍 이런 거. 그런 재밌는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막 부르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는데 코인 노래방 가면 가능합니다. 그 목에 삑살이 나고 평소에 이거 내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학교에 가면 너 이거 올라가냐 저거 올라가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노래방 가면 그걸 부르기가 너무 쪽팔려요. 거기 찢어지면 너무 그렇잖아요. 다들 노래방은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민망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혼자 가면 거기 삑살이 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 노래를 똑같이 계속 부를 수도 있어요. 단번에 가면 오 올라가는데 이런 느낌. 노을님이 혼자 펍에 가서 오후쯤에 맥주 시켜서 마시면서 책 읽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이게 펍에 가서 책 읽는 거 쉽지 않은데 야외였나요 그것이? 야외는 괜찮을 것 같아. 야외에 약간 식탁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풍경을 바라보면서 밥 한 술 먹고 뭐 이런 것들. 마마베어님은 모두 다요. 다 해보셨다고요. 오, 쉽지 않다. 한번 이번 연도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뭐가 있을까? 아, 근데 삼겹살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2인분, 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지? 혼자 영화관 보기? 아, 그것도 좀 쉽지 않은데. 게다가 만약에 그 공포영화였어 봐.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결혼식 갔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못 왔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부피해 먹고 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 저도 결혼식은 혼자 많이 가봤는데 초대가 돼서 좀 아는 사람 없으면 되게 좀 뻘쭘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뻘쭘한. 갑자기 바다 보고 싶어서 혼자 쫙 끌고 강릉까지 다녀왔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 먹으면서 바다 보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정말요? 김밥에 심심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쉽지 않네요. 노을님이 혼자 고기 구워 먹게 해보고 싶다고. 아마 캠핑이나 이런 데 낭만이 있긴 하겠다. 제가 보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가지고 혼자서 여행 가서 캠핑 텐트 치고 거기서 고기 먹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다 언패킹하고 그런 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갔어요. 떼창하는데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더라고요. 아 맞죠. 그때는 뭔가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너 혼자 왔어?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왠지 될 것 같은데. 주말에 갑자기 캠핑 가고 싶어서 혼자 텐트 틀고 갔어요. 불 피우는 것부터
부터 다 혼자 있는데 아침에 끓여 먹은 라면 맛은 아직도 생각나요. 어, 이거 되게 매력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혼자 캠핑 가기. 무섭진 않나?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죠, 제가? 나 겁 없는데. 에헴. 마마베어님이 음식점 웨이트레스 분이랑 사장님들이 좋아하셔요. 아, 혼자 고기 구워 먹기요? 오. 시킬 때는 메뉴에 있는 음식들 골고루 다. 메뉴에 있는 음식 다 시키면 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디세이 보러 가려고요. 혼자서 마마베어님. 네. 같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이 오디세이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저도 안 보긴 했는데 다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오디세이를 뭐 어떻게 보라고 하시던데. 예, 네, 뭐 3D 뭐 그걸로 꼭 봐야 된다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 주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둘 다 열려 있으니까요. 메시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듣는 방법이요. 이거 또 최근에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오픈톡으로 저희 방송을 들으면 채팅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터넷 사파리나 인터넷 크롬 뭐 그거 키세요 따로 그냥 카카오톡 말고 거기다가 K라디오라고 한글로 써도 나오더라고요.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온 에어 누르세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DMB 그거를 꾹 누르시면 저희 방송이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고 그거대로 키고 오픈톡은 오픈톡으로 채팅하실 수 있고 하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노을님이 혼자 등산 에? 혼자 등산이요? 혼자 등산 자주 갔었는데 하루는 곰 만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 스프레이 근데 제가 저 멀리 산장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이드북에 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되게 친절하게 곰을 만났을 때 해야 할 하는 행동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냥 맞서 싸우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곰이 좋아할 만한 음식 이런 거를 밖에 내놓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곰은 답이 없나 봐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어떻게 이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NA 그 특성상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곰이 올 때 나뭇가지를 입에다 물리고 손에 맞으면 죽으니까 얼른 곰을 안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는 것밖에 없겠죠? 왜냐면, 입을 막아도, 그 엄청난 할퀴면 어떡할 거야.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극하지 말고, 천천히 도망갑시다. 저희는 살아야 되니까요. 저 첫 번째 노래 되게 좋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 ATEEZ. 에스파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 By B4 Hello. 지젤 솔로곡인가 봅니다. 이거랑 요즘에 핫한 노래 소연이 퇴사할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Turn it.

0: V。
1: 다들사연읽다보니까요다들은근히혼자서도잘해내고계신것같은데최근통계청조사에따르면요1인가구가782만9천가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고전체가구중비중이 35.5% 라고해요그러니까새집중하는집은혼자산다는얘기죠이제혼자산다는게특별한게아니라그냥보통이된시대가아닌가싶습니다근데재밌는건요이렇게혼자사는사람은늘어나는데최근온라인에서는혼자오지마세요라고안내문을내건식당이화제가되기도했어요1인분만시키지말고2인분값을내거나아예친구를데려오라는식의조건을내건곳도있다고합니다혼자인시대와아직안맞는가게들도있나봐요여러분혹시조명효과라는심리학용어들어보셨어요혼자고깃집가거나영화관갈때괜히뒤통수가따갑고남들이나혼자온거안쳐다보나싶잖아요코넬대학교연구팀이실험을해봤더니실제로는아무도나를안본다고합니다 알아요이거아는데 우리는남들이나를볼확률을실제보다2배이상2배이상부풀려착각한다고합니다세상사람들은생각보다남한테관심이없고각자자기핸드폰보기바쁘다는거죠그니까혼자식당들어갈때쫄필요가1도없다는과학적팩트입니다그리고또하나재밌는사실혼자밥먹으면외로워서살빠지려나하시는분들계시죠정답은오히려반대입니다연구에따르면친구나지인여러명이서북적거리면서먹을때혼자먹을때보다식사량이 평균 35% 에서 48% 까지늘었는데요대화하느라고뇌가포만감을늦게인지하기때문인데요반대로아더많이늘어난다고요사람들이랑먹을때아오케이오케이반대로혼자밥을먹으면내위장신호에온전히집중할수있어서과식을덜하게된다는거죠가로치고물론넷플릭스켜놓고넋놓고먹는건예외입니다만그래서부모님들이그랬잖아요 TV 보면서밥먹지마라그게다과학적인근거가있는거인거였던거죠뭔가먹으면서뭔가보면서먹으면그포만감이늦게오니까바로올수있게끔예재미없는재미없다그식사시간식사에만집중하는거를지금생각해보면좀쉽지않은것같아요여기에뇌과학자들은일주일에단몇시간이라도자발적고독을즐기는사람이창의력과문제해결능력이훨씬높다는연구결과를내놓기도했습니다끊임없이남의눈치와대화에에너지를쓰던뇌가혼자만의시간에서비로소리셋버튼을누르기때문이죠결국혼자밥먹고혼자걷고혼자영화를보는건외로워서가아니라내뇌를쉬게해주고온전히나를충전하는아주고급스러운시간이었던겁니다어떠세요이정도면너왜맨날혼자다녀라는질문에아이거근데말이너무세다너왜혼자다녀 저옛날고등학교 때는그급식이있잖아요미국학교에서너무배고파서진짜너무배고픈거예요점심시간제일먼저가가지고이제치킨패리치킨버거를사갖고이제빨리먹었거든요그랬더니동생이왜혼자먹냐고옆에서고마웠는데그렇게저도불편하진않았던것같아요거기서는카페테리아네그래서같이먹었던기억이나네요어쨌든너왜맨날혼자다녀라는질문에나지금뇌쿨링중이고 40% 절식다이어트중이야라고과학적이고우아하게받아칠수있겠죠 자그럼계속해서사연한번만나보겠습니다혼자코인노래방1시간채우기회사에서잔뜩지친날 퇴근길에 코인 노래방 1인실에 꼭 쏙 들어갔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부르던 옛날 발라드와 만화 주제가만 한 시간 내내 불렀네요. 오. 탬버린 칠 일도 마이크 넘겨줄 일도 없이 목 터지게 부르고 나서 꽉 막혔던 속이 확 풀렸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잘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한번 펼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무도 없으니까 또 좋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사람이라 끝나고 뭐 노래방을 해서 괜찮은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뭐 이런 아니면은 괜찮은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네, 라이브로 한번 노래를 부르시게 하는 그런 느낌. 아 좋지 않습니까? 한적한 프랜차이즈 바에서 홈맥 한 잔 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 저번 금요일 집 근처 캐주얼한 펍 바 카운터에서 혼자 앉았습니다. 바 카운터. 그러니까 바에 앉았다는 거죠. 시원한 생맥주 한 잔에 나초 한 잔 시켜놓고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했죠. 굳이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어폰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보셨다는 거죠. 노래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닌가? 노래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주말 아침 혼자 등산로 오르기. 주말 아침에 문득 숲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혼자 가벼운 차림으로 뒷산에 올랐어요. 친구랑 가면 보폭 맞추느라 숨이 찰 때가 많은데 혼자 가니 힘들면 쉬고 풍경 좋으면 멍하니 서 있으면서 온전히 내 페이스대로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엄청 잘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미술관 전시회 천천히 둘러보기. 왜요? 저는 가끔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요. 평소 보고 싶었던 사진전이 있어서 혼자 티켓을 끊고 다른 사람 속도에 맞출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는 10분이고 20분이고 서서 바라봤죠. 더순트 설명도 이어폰으로 차분히 들으면서 온전한 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평소에. 저랑 그 같이 갔던 감독도 혼자서 이제 시애틀 가가지고 그 트레일을 한 시간 넘게, 세 시간이었나요? 너무 좋았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괜히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가지고 일부러 포장해서 집에서 먹곤 했죠. 근데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남게 된 날이 있었고 그냥 근처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 뒤로는 오히려 혼밥이 편해졌습니다. 메뉴 고를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먹으면 바로 나오면 되고요. 지금은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쉬운 혼자 활동이 됐습니다. 맞아요. 혼밥. 네. 혼자 고깃집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좀 고민했죠. 혼자 고기 먹으러 가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데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들어갔죠. 고기 시키고 혼자 열심히 구워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보통 직원들이 구워주시긴 하는데 그 한국 사람 특징이 직원보다 더 잘 구워. 보통 직원들 요즘에 미국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구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기 타거나. 그리고 그거 고기를 잘 굽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혼자서 그 나 혼자 산다 보면 화사님이 곱창인가요? 혼자서 구워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런 느낌? 다만 직원분이 불판을 보시더니 더 구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가끔 혼자 고기도 먹었습니다. 아, 멋있네요. 쇼핑은 원래 친구랑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필요한 게 있어서 혼자 쇼핑몰에 갔습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음 가게로 가면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편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말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필요없는 옷들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쇼핑은 저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랑 가면 전 친구를 좀 많이 봐줘요. 뭐가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 예. 근데 혼자서 이제 제 거를 사러 쇼핑 가는 날은 좀 뭔가 신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저것 마음껏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랑 가면 그 사람 취향에도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가고 싶은 데를 좀 가기가 눈치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혼자 병원 가기. 이건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병원에 갔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혼자 다니게 됐어요.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받고 약 받았고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혼자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꼭 옆에 있어서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혼자서도 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미국이 참 어른을 만들기 쉽게 만드는 나라?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빠르게 가질 수 있게 직업이란 것도 빠르게 알. 15살인가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그리고 자동차도 빨리 운전할 수 있고 이런 뭐 빌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코코몽님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혼자 등산을 위험합니다. 동물이건 뭐건 다치면 혼자는 안 돼요. 코코몽님이 혼자 클럽 가서 혼자 춤 즐기고 올 정도가 된다면 최고이지 않을까 하네요. 예전에 좀 많이 실연의 아픔을 이제 좀 녹여볼까 하고 뉴욕에서 혼자 클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혼자 여행 좋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상의하지 않아도 편해요. 저는 혼자 여행을 이제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뭐 짧게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박 5일 정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한국 음식이 땡긴다는 점, 예,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집에 올 때가 됐어. 좋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0-50.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5050. 원래 그 큐피트로 유명해진 곡이었는데 거기 있었던 분들이 돈에 이제 아무래도 욕심이 나셔가지고 열심히 키워주고 해줬던 그 대표님을 배반하고 그 대표님이 약간 할머니 시계부터 뭐 다 팔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열심히 그게 떴는데 이제서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그 그룹들을 뒤로 빼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잘 돼서 이제 그 원년 멤버인 키나 주축으로 세 명인가요?를 더 뽑아서 50-50를 만들어서 아, 네 명이군요. 네, 네 명을 만들어서 글로벌 오디션을 해서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한 저는 그런 류의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리센너를 또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진짜 열심히 정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카르마는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힘들게 해서 망할 뻔하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로 돌아온 50-50 그래비티 잘 들었습니다. 오히토리 사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요 혼자 오는 손님을 오히토리 사마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1인 손님을 정중하게 부르던 접대 용어였습니다. 혼자를 뜻하는 히토리에 존칭 오와 사마까지 붙여서 혼자 온 손님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하네요. 오히토리 사마. 죄송합니다.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영화관에서 원래 상영 중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도 다른 활동보다 혼자 보라는 사실이 눈에 덜 띄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기 입문으로 영화가 자주 선택됩니다. 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은 이미 혼자 사는 나라.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약 38%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일본은 라멘집부터 스시집까지 혼밥 쪽을 위한 카운터석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카운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쳐져 있잖아요. 칸막이가. 그죠? 혼자 멍 때릴 때 작동하는 뇌의 비밀 엔진 DMN Default Mode Network 뇌과학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할 때는 꺼져 있다가 혼자 멍하니 걷거나 쉴 때 켜져서 뇌 속에 흩어진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즉, 혼자 보내는 멍때림 시간은 뇌의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과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날은 혼자 있어서 생각 정리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결이 맞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죠. 뭔가 뇌나 멘탈에 피곤도가 없는 혼자 여행 가면 뇌의 공간 지각과 적응력이 급상승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하면요. 길 찾기와 결정을 동행자에게 미루며 뇌가 수동 모드로 바뀌는데 반면 혼자 낯선 거리를 걷거나 식당을 찾아갈 때 뇌의 해마와 전두엽이 불가동이 되면서 환경 관찰력, 판단력, 그리고 낯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잠깐 혼자 여행 갔을 때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거의 저는 핸드폰에 의존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구글 맵 다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도 이제 세 집 중 한, 저 왜 이렇게 한국말 못하죠?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5.5%, 일본보다 2.5%가 낮네요. 이제 나 혼자 산다가 특별한 삶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일 흔한 가구 형태가 된 거죠. 혼자가 이제는 별종의 취향이 아니라 보통인 시대라고 합니다. 맞아요. 되게 요즘에는 뭐 한국에 그게 있대요. 캡슐 호텔. 혼자만 들어가서 자는. 그리고 혼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PC방만 가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먹는 것도 돼 있고 거의 눕다시피 한 소파도 있고. 그죠? 노래 하나 듣고요. 저희 그 요즘 소식 한번 들어보죠. 로제가 부릅니다. Toxic Children and

오늘 하루도 벅차. 하루 만에 또 이런 소식이 오늘의 핫이슈 K 업데이트.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와 무신사가 전략적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SM 아티스트 IP와 무신사의 패션 뷰티 커머스 역량을 결합해 콘텐츠와 오프라인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미 하트트와츠 그리고 NCT 127과 앨범 연계 협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돌 앨범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돌이 입은 옷부터 화장품, 팝업 스토어까지 한 번에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9월 14일 기준 멜론 탑 100에서는요. 리셋네의 러브 애택이 아직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9주 연속 1위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탑10에는 리센느, IOI, 코르티스, 빅뱅, 에스파, 에이티즈, 태연, 아일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 차트는 정말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2세대부터 신인까지 한 차트에서 만나는 중입니다. 아이오아이가 다시 차트에 등장했어요. 아이오아이 갑자기가 멜론 2위에 올라왔습니다. 한때 활동했던 프로젝트 그룹의 음악이 현재 차트 상위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멜론 3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미 상위권에서 장기간 존재감을 보여준 곡인데 다시 탑3에 진입했습니다. 엔시티 위시는 10월 12일 아이스파이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올데이 프로젝트도 28일 크래쉬로 약 9개월 만에 컴백할 예정입니다. 10월 케이팝은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찼습니다. 르세라핌은 9월 16일 LA에서 퓨어 플로우 북미 투어를 시작하고 에스파는 9월 18일 뉴욕 UBS 아리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NCT 127 9월 18일부터 서울 KS4 돔에서 새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오늘 10월 순창 글로벌 K-POP 가요제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건 참가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라 국내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국적과 연령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고 K-POP뿐만 아니라 인생곡과 순창 창작곡 부문도 마련됐습니다. 대상 상금은 300만원, 총 상금은 500만원입니다. K컬처가 이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보는 것에서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요즘 대단합니다. 케이팝이 이제 음악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패션과 뷰리가 붙고 팝업과 커머스가 붙고 미국에서는 대형 투어가 이어지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케이팝 경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POP은 노래를 듣는 문화를 넘어서 입고 먹고 사고 만나고 직접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업데이트였습니다.

0: 기대되는 라디오.
1: Radio.
0: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2: 노래, 좋은 노래. 리센네의 러버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K-Play DMB 3부로 돌아왔는데요. 알아보두면 쓸 때는 딱히 없어도 남한테 아는 척하기는 이것만한 게 없는 코너죠. 알고 보면 반전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지금 차 안 대시보드나 사무실 책상에 하나쯤은 꼭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바로 노란색 네모난 종이 포스트잇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죠? 전화번호 주고두고 적어두고 중요한 메모 붙여놓고 전 세계 사무실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이자 필수품인데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M의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뭘 잘못 섞었는지 붙여도 툭 치면 툭 떨어지는 아주 희말이 없는 이상한 풀 찌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실패작이죠. 연구소 구석에 처박아 넣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또 다른 직원이 이거 찬송가 책갈피로 쓰면 딱인데 종이도 안 찢어지고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1977년 3M이 드디어 이 혁신적인 메모지를 시장에 딱 내놓습니다. 자, 대박이 났을까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이랬어요. 이면지 잘라서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되는데 내가 왜 내 돈 주고 끈적거리는 비싼 노란 종이를 사냐?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 붙였다 뗐다 하는 종이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시제품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회사 임원들은 야, 당장 그 프로젝트 접어! 난리가 났죠. 완전히 폐기처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보통 이쯤 되면 TV 광고를 엄청나게 때려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케팅 팀이 가만 보니까 TV로 1000번 보여줬다 자 뭐 맞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이 오묘한 접착력은 직접 손끝으로 뗐다 붙였다 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78년 마케팅팀이 아주 기가 막힌 미친 작전을 짭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보이시라는 작은 도시로도 날아가요.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회사 사무실, 특히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는 비서실을 타깃으로 포스트잇 무료 샘플을 트럭채로 무차별 살포해버립니다. 처음엔 비서분들도 반신반의했죠. 이게 뭐야? 공짜니까 일단 전화 메모할 때는 써보자. 라고 썼는데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도시 전체 사무실이 말 그대로 마비가 됐습니다. 샘플이 딱 떨어질 때니까 되니까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서류철 넘길 때마다 테이프 덕지덕지 붙여서 지저분하고 스테이플러 심뜨느라고 손톱 부러지고 난리였는데 흔적도 없이 싹 떨어졌다가 다시 착 붙는 이 노란 종이 손맛에 완전히 중독돼 버린 겁니다.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노란 종이 어디서 사냐고 본사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공짜 샘플을 썼던 무려 90%가 제 돈을 주고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마케팅 역사에 남을 기적의 전환율을 찍은 거죠. 여러분,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 손끝으로 느껴본 경험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실패작이라고 버려질 뻔했던 그 엉뚱한 풀이 결국 자국 없이 쉽게 떨어진다는 세상 유일한 장점이 됐잖아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지? 내 성격에 이런 빈틈은 왜 안 고쳐질까? 라고 자책했던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부족한 빈틈과 단점도요. 딱 맞는 쓰임새와 타이밍을 만나면 나만의 가장 특별한 시그니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아직 내 포스트잇을 붙일 완벽한 자리를 찾는 중인 거니까요. 오늘 알고 보면 반전 이야기

는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이런 분들, 오랜만에 노래 잘하는 두 분이 모였습니다. 성시경과 나얼, 아픈 나를.

성시경 나올 되게 오랜만이죠. 아픈 날을 2026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했는데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나는 벌써 1년을 지금 도입부만 들어도 고1 때 그 공기와 기분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성시경 나올 콜라보 덜덜 가을이네. 와, 두 건물이 만났다. 우와, 이거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면 생각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전 노래가 다시 리마스터로 나을과 성시경으로 나온 거죠. 대박. 이야, 대단한 가수들이 목소리가 다시 나오면 좀 반가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방에 그 18번? 요즘 친구들 18번이라고 하면 아나? 18번이라고 하면 내가 노래방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이 18번이라고 해요. 왜 18번이라고 할까요? 한번 검색해볼까? 왜 18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18번이 누구지? 노을 노래에서 그리워 그리워 뭐 이런 것들. 노래방에서 가장 자신있게 부른 애창곡을 18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일본의 전통 가면극인 가부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7세기 일본에도 시대의 유명 가부키 가문인 이치가와 가문의 7대 배우 이치가와 단주로가 가문 대대로 내려온 수많은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이고 흥행성이 뛰어난 대표작 1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8번째 가부키 18번이라는 제목의 모음집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을 오하치방이라고 부르며 자신 있는 장기나 특기를 권하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 MG나 젠지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요즘 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애창곡 단골노래? 이런 거? 인생곡? 치트키? 치트키가 좀 낫긴 하겠다. 고정곡과 루틴곡이라고 코노 세대. 사실 코노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엄청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 뭐라고 했더라? 준지? 준코? 준코가 뭐였죠? 준코라고 많이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시작한 지 좀 됐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딴짓해도 되고 설거지, 청소, 게임, 공부, 일 등등 다른 거 하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귀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 노래 사연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듣는 방법은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들으시면 되고요. 사연은 kradio DC 혹은 오픈톡 kradio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킹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레벨 1부터 시작하는 혼자 하기. 레벨 1. 편의점 혼밥. 난이도. 별 1점. 창가 바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이나 컵라면에 삼각김밥 떡기. 뭐 어렵지 않죠? 눈치력 0%. 알바생도 내가 라면을 물을 붓든 삼각김밥을 전자레 돌리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휴대폰 거치대에 폰 세워놓고 유튜브나 쇼폰 보면서 먹는 것이 국룰. 미국 편의점은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먹는. 그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여기
핫도그가 되게 맛있습니다. 핫도그에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이렇게. 근데 약간 그런 감성은 없어요. 라디오 감성. 네. 라디오 들으면 제일 많이 이제 사연 들리는 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 서부에는 지금 4시밖에 안 됐으니까. 4시 반. 조금만 고생해요. 금방 끝나니까. 그죠? 이제 좀 있으면 퇴근이잖아요. 레벨 2는요. 패스트푸드점 혹은 학원가 분식집. 아, 이거 무조건이죠. 맥도날드, 롯데리아 혹은 김밥천국 같은 프랜차이즈 분식점. 키오스크 주문이라 말 한마디 안 섞어도 됩니다. 2인 구석에, 2인 테이블 구석에 자리 잡고 감자튀김 케첩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네요. 햄버거 세트는 너무 빨리 나와서 혼자 10분 만에 마시고 나가는 스피드전이 가능합니다. 레벨 3는요. 동네 백반집, 국밥집, 중국집. 일단 읽어드릴게요. 점심 피크 시간 직장인들 틈바구니에서 순대국밥이나 짜장면 먹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멘탈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4인 테이블에 혼자 앉았을 때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와 합석 요청 압박. 와 합석 요청을 해요?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뚝배기에 붓는 자연스러운 고수의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이거 맛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혼밥을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햄버거집, 그 다음에 뽀집. 뽀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 푸드코트점. 그래서 마트 푸드코트점 가면은 혼자 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살짝 뻘쭘하긴 합니다. 이게 넓어가지고. 레벨 4요. 대형 멀티플렉스 심야 혼영. 금요일 밤이나 주말 심야 커플 천국 영화관 한가운데 좌석 예매했고요. 팝콘 라지 사이즈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입장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옆 커플이 속닥거려도 꿋꿋이 스크린에 시선 고정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불 켜지자마자 당당한 걸음걸이로 퇴장하는 쿨함이 핵심입니다. 아니죠. 크레딧 끝까지 봐줘야죠. 저는 여기 정도에 야구장, 농구장 뭐 이런 거 넣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만약에 스페인에 살고 레알 마드리드 뭐 그때 뭐 손흥민이 있었다. 혼자 가는 혼자 빡세긴 하다. 생각해 보니까. 예. 네. 프랜차이즈 패스트 캐주얼 레벨 5예요. 마라탕 라면, 라멘, 냉면 전문점. 근데 라멘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만화로 봐왔을 드라마로 봐온 이미지가 있어. 혼자 가서 라면 한 그릇이요 하고서. 그리고 오상진 아나운서 알죠? 오상진 아나운서님이 라멘 매니아거든요. 라멘 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좀 봐왔기 때문에 라멘은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레벨 6입니다. 룸 노래방 2시간 단독 콘서트. 코인 노래방 말고 3만원짜리. 와 씨 되게 싸다. 대형 룸 노래방 1인 입장. 사장님이 문 열고 마이크 2개 챙겨주실 때 혼자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남 눈치 볼 것 없이 간주 점프 금지. 1번 트랙부터 소찬이와 버즈 메들리로 방안을 활보하며 탬버린까지 혼자 흔드는 무대 장악력이 요구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가능한가? 미국에는 노래방이 1인실이잖아요. 레벨 7입니다. 피자헛,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뷔페, 가족 외식, 동창회, 소개팅이 난무하는 뷔페 한가운데의 식사, 접시 가지러 갈 때마다 가방이랑 외투 자리에 두고 도난 걱정하기, 음식 담으러 간 사이에 테이블 치우면 어떠지? 나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혼자 샐러드부터 초밥, 스테이크, 와플 기계까지 다섯 접시 코스로 털어서 먹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아, 대단한데요? 패밀리 레스토랑 쉽지 않다.
자, 레벨 8입니다. 삼겹살, 곱창 등 숯불 구이집 혼고기. 아, 혼고기가 저는 고난이도라고 생각해요. 왁자지껄한 저녁 피크타임. 둥근 철판 테이블에서 혼자 굽기. 문 열자마자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할 때 손가락 하나 펴면서 삼겹 2인분에 공깃밥 하나, 소주 한 병 먼저 주세요를 0.5초 만에 선수쳐야 됩니다. 한 손엔 가위, 한 손엔 집게 들고 혼자 상추쌈 싸먹으면서 볶음밥까지 볶아먹는 인자는 이미 혼밥계의 상위 1%입니다. 와, 저거 현타 올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안경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안경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앞에 보이는데 그 위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안 보이는데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가 고기가 보이고 이 앞에 중앙이든 어디간에 자기가 스크린을 띄워놓아서 영화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시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이거는 네. 자, 레벨 9입니다.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그리고 테마파크 정복. 주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 손목에 차고 활보. 머리띠 쓴 커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추러스 베어물기. 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플들 2시간 대기 탈 때 싱글라이더 라인으로 들어가서 5분 만에 티익스프레스 맨 앞자리 착석. 카메라 찍히는 구간에서 혼자 여유롭게 V자 포즈. 이런 사람 있나? 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완전 만나보고 싶어요. 야, 1위입니다. 와, 이거 빡세요. 금요일 밤 만석 헌팅포차 야외 포장마차 혼술. 불금 저녁 시끌벅적한 음악과 떼창 모임으로 터져나가는 술집 정중앙. 모든 테이블이 짠하고 소리칠 때 4인석 테이블 중앙에 홀로 앉아서 무심하게 참미슬 뚜껑을 따는 궁극의 해탈 경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유튜버인가? 친구한테 바람 맞았나? 하는 온갖 호기심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안주를 음미하는 혼자 놀기 신의 영역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는 리스펙트예요. 어떻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별 5점 만점에 6점입니다. 많이도 만렙.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생각만 해도 되게 뭐랄까 어지러운데요. 아무튼 네, 혼자 보내기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혼자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참 신기합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번에 무슨 노래를 듣지?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넣는 노래가 있는데. 누가 누른 거죠? 일단은, 아, 여기 있구나. 네, 그, 이 곡이, 이치노노가 아니라, 대치노노, 이치커 듣고 오겠습니다.

지친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여러분의 도파민을 꽉 채워주는 시간. 퇴근길 스레드. 어머, 이건 봐야 돼. 자, 첫 번째 스레드입니다. 전국 결단력 부족자들 총집합.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밈. 요즘 스레드 피드를 완전히 정확한 텍스트 밈입니다. 면접 직전 지원자가 회사에 1분 간격으로 죄송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번복 문자를 보냈던 캡처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게 자취려 직장인들에게 번지면서 대폭발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돈 벌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야식 시키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시키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은요, 내 통장 잔고는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출근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방금 배달해 보면서 정확히 40분 동안 떡볶이 먹겠습니다. 살 빼야 하니 안 먹겠습니다. 주먹밥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무한루프 돌다가 결국 주문 누름. 전국의 모든 여러 월요병 환자들 뇌속 실시간 CCTV 아니냐고, 다 똑같이 사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운동 가겠습니다. 눕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침대입니다. 결국 이불과 한몸에 띠.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직업을 최대한 범죄 혹은 불법처럼 설명하기 챌린지. 스레드 유저들의 기발한 장문 실력이 돋보이는 핫이슈인데요. 평범한 자기 직업을 마치 누아르 영화 속 불법 조직처럼 포장하는 놀입니다. 피부관리사. 사람 눕혀놓고 얼굴 피부 겉면 깎아낸 뒤 눈, 입 다 받고 방치하기. 세게 얘기하고. 승무원이요. 100여 명을 쇳덩어리에 가두고 통신 차단한 뒤 수만 피트 각상공에서 감시하기. 카페 알바생입니다. 합법 마약성 각성제를 고온 고압으로 추출해서 종이컵에 담아 은밀히 건네기. 각자 방구석에서 혼자 키보드 두드리면서 기가 막힌 드립력을 뽐내는 스레드인의 유쾌한 티키타카가 화제입니다. 멀쩡하게 걸어온 드럼온 사람 눕혀놓고 드릴로 뼈 갈아낸 뒤 쇠파이프 박아넣기. 오, 무서워. 이게 치과 의사래요. 아, 반대로 읽어주니까 좀 재밌네요. 네. 매일 새벽 수백 개의 미확인 밀수품 박스를 트럭에서 싣고 도시 전역의 문 앞에마다 몰래 던져놓고 도주함. 이게 뭔지 아세요? 택배기사. 이 댓글에 나온 겁니다. 세 번째 댓글이요. 거구의 남성들을 감금하고 쇳덩이를 강제로 들게 하며 비명을 지를 때마다 하나 더를 외치는 고무막간. 헬스 트레이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흉기를 쥐고 상대방의 신체 일부분을 무자비하게 잘라낸 뒤 돈 뜯어내기. 아, 이게 헤어 디자이너. 댓글들 상태 왜 이래? 이 정도면 형사님들 스레드 압수수색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라고 올랐어요. 저희 테마에 맞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서 좋아요 수천 개 받는 글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취생 혹은 1인 가구의 뼈를 때리는 일상 관찰기인데요. 혼자 살면 집안일이 줄어들 것 같지? 옷 벗어두면 옷이 자가 번식하고 설거지 통에 그릇 하나 놓으면 밤사이에 새끼 쳐서 냄비가 돼 있더라. 이게 뭐야. 그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인간관계 다 줄였더니 이틀 동안 입 밖으로 낸 말이 배달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은 혼자 그 말이 좀 느나 봐요. 양말이 어디 있더라. 댓글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저 옷걸이 의자에 걸린 옷들 중 80%는 한 번 입어서 빨긴 애매하고 다시 옷장에 넣긴 찝찝한 그 애매한 옷들의 무덤임.
원룸엔 눈에 안 보이는 우렁각시 반대 버전인 설거지 귀신이 삽니다. 분명 아침에 숟가락 하나였는데 왜 퇴근하니 냄비가 굴러갔다님. 퇴근하고 현관문 열었을 때 그 옷 무더기랑 눈 마주치면 한숨부터 나옴. 어제의 나를 패고 싶다. 그리고 글이 또 올랐어요. 저 해결법 알려드림. 불 끄고 이불 속으로 직행해서 안 보면 됨. 어씨. 내일에 내가 치우겠지 뭐. 쉽지 않네요. 어른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자취하기 전에는요, 내가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와인 마시는 도시의 지적인 싱글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금요일 밤에 대파 3단이랑 다진 마늘 사와가지고 비닐방 장갑 끼고 1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깍둑 썰기 소분하고 있음. 지퍼백에 날짜 라벨링 끝나고 나니까 밤 10시, 1시임. 이게 어른의 독립이냐? 파워의 정쟁이지. 맞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혼자 살기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배가 고픈데 그냥 나가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할 거 이제 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댓글입니다. 더 슬픈 건 저렇게 눈물로 소분해둔 파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서 6개월 뒤에 화석으로 발견된다고. 그리고 양파 망으로 사지 마라. 혼자 살면 양파가 자라서 새싹 채소 농장된다. 파 썰다 눈물 찔끔 흘릴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현타 오지게 오는 게 자취생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소분 지퍼백 냉동실에 딱딱 각 맞춰 채워넣었을 때 느끼는 변태 같은 쾌감은 인정해줘요. 아, 저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그 나 혼자 산다에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당연히 닭가슴으로 많이 돼 있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그 컨테이너 그 깍 같은 거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꽉꽉꽉 채워넣잖아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네 부장님 고객님 죄송합니다 라면서 가식 미소 장착하고 영혼 털렸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켜는 순간 세상 음소거 되는 게 오늘 하루 유일한 마약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도 안 켜고 현관 바닥에 가방 던져놓고 15분 동안 멍 때리고 앉아있음. 충전기 꽂힌 핸드폰 된 기분임. 저는요 이런 걸 읽어보면 뭔가 저는 진짜 주위에서 쌉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F가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느낌.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신발도 한 짝만 벗은 채로 폰 보는 거. 보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댓글이. 두 번째 댓글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마주칠까 봐 1층에서 일부러 느리게 걷거나 우편함 뒤적이는 척하는 사람 손. 너무 웃기다 댓글. 이건 방전이 아니라 배터리 효율 1% 남아서 전원 꺼지기 직전 깜빡거리는 상태입니다. 저 멍 때리는 15분이 진짜 영혼 돌아오는 시간임. 저거 안 하면 씻지도 못함. 어떡해. 아, 되게 불쌍하다. 진짜. 아, 근데 이해해요. 진짜. 완전 이해합니다. 아, 정말. 다들 열심히 사시네요. 자, 마지막 스레드예요. 저녁 8시. 오늘 고생했으니 마라탕 플러스 꼬바로 때린다. 장바구니 26,000원. 저녁 8시 15분. 배달비 4,500원 보고 멈칫. 내가 미쳤지. 이 돈이면 라면이 몇 개냐. 전체 삭제. 아, 이게 그 배달앱 장바구니에 담았다 지우는 심리래요. 장바구니 18,000원. 아, 아니구나. 저녁 8시 30분. 찬장 열어보고 한숨 쉼. 다시 배달 앱 켬. 닭가슴살 샐러드에 담음. 장바구니 18,000원. 저녁 8시 45분. 15분 지났어요. 아, 15분 그 간격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풀떼기를 2만원 주고 먹는 건 선 넘었지. 결국 계란 프라이에 두 개에 밥 비벼 먹고 누움. 1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거임. 댓글입니다.
장바구니 담았다 뺐다 하는 동안 뇌는 이미 마라탕 풀코스로 소화 다 시킴.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이에요. 최소 주문 금액 플러스 배달비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적이다. 배달 팁 4,000원 버는 순간 식욕 뚝 떨어짐. 위고비가 따로 없네요. 아, 4,000원이 4불. 저희도 되게 비싸긴 해요. 배달비가. 결국 종착역은 참치캔에 간장계란밥. 오, 맛있겠다. 근데 그게 또 제일 맛있어서 더 억울함. 왜 억울해? 마지막 코멘트예요. 4시간 시급으로 환산하면 그냥 마라탕 바로 시키는 거 먹는 게 이득이었을 텐데. 맞아요. 마라탕이든 배달 음식이.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 게 아, 마음이 참 찡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Congratulations.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 테스트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뭔가 나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골라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바라고 있던 곳은?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아니다. 당신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에 들려던 찰나 이상한 기분에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동물로 변해 있던 건데요. 어떤 동물로 변해 있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강아지, 파랑새, 고양이, 사자. 네 개가 있어요. 강아지, 파랑새, 고양이, 사자.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에 들려던 찰나에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동물로 변해 있다. 아, 몰입이 절대 안 되는데요. 피곤하니까 뭔가 강아지 아니면 사자. 네, 저 강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부터 갈게요.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지위나 명예를 열망하고 있군요. 학업이나 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어 나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열정을 품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낼 때 가장 큰 짜릿함을 느낄 거예요. 이것도 뭐 괜찮은데요. 고양이는요. 지금 당신의 무의식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과 휴식을 바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심리적인 한가로움이 간절한 상태네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남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저질러 보세요. 오늘 하루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파랑새는요? 파랑새 조금 특이하긴 하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자유와 새로운 에너지를 원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훌쩍 벗어나서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싶은 상태네요. 나를 기분 좋게 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번 주말 예쁜 길을 가볍게 산책하며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선택한 저와 다른 친구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편안한 위로와 안정감을 바라고 있어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고 끄덕여주는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상태네요. 최근 겉으로는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자,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잘 맞나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삼겹살 구워 먹고 남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쇼핑하는 완벽한 하루. 참 홀가분하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 그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도 찔끔 나는 걸까요? 누구의 속도에도 맞출 필요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문득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재미있는 장면을 볼 때 이걸 같이 보고 웃어줄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묘한 외로움이 스치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이미 멋진 우리지만 결국 내 삶의 마지막 행복을 완성해줄 진짜 짝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겠죠? 아무리 나 혼자 산다가 대세라지만 내 이야기를 온전히 나눠가질 마지막 퍼즐 한 피스가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그렇다고 외롭다고 아무 퍼즐이나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에게 꼭 맞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오늘 밤도 씩씩하고 편안하게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제이든이고요.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 거예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9월호 10번째 페이지. 자, 오늘도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 꺼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들 머리에 세계지도 그려주는 세계사 오줌싸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그래서 오줌싸개 어릴 때 동